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오늘부터는 소망 소사이어티가 지난 2022년에 출간한 구술 자서전 바람꽃에 담긴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해방과 6.25 전쟁의 기억부터 신앙을 만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과정,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며 이어온 긴 목회와 선교의 여정까지 정영길 목사님의 삶에 담긴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삶의 굴곡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온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정경준, 목사의 아내이며 아이들의 어머니, 할머니, 봉사자. 여전히 수많은 역할을 하는 그녀가 올해 80세가 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봉사상을 수여하고 생일을 기념하여 인터뷰 동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케어 교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많은 봉사자가 나와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특별히 그녀가 돌보는 분의 아내가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인지 저하가 심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을 소망 소사이어티에 데려온 그 부인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으나 정경준 사모께서 피붙이 같이 보살펴 주시고 성심껏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긴 세월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저 정영길은 해방되기 약 9년 전

0: 농사짓는 부모님의 아들 5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있던 삼촌이 제가 6살 때 우리 식구들을 서울로 불러 올렸습니다. 해방되기 바로 전에 미군 비행기들이 서울을 폭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는 혼자 고향인 경상도 예천으로 기차를 타고 피난을 갔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마치 여행하는 기분으로 들떠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행복에 겨워했는데 그것이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9살쯤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 중학교에 진학하였는데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여 밀겨울, 감자, 호박죽으로 연명하고 생선 장사, 야채 장사를 하다가 일사후퇴 때에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여러 해 지냈는데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답답하여 무작정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까운 미군 오산 비행장에서 비행장 닦는 일과 건축하는 일에 노무자가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부대 앞으로 가면 삽질이나 곡괭이질을 시키고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미군이 저보고 자기 천막 청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하우스 보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막에서 먹고 자며 심부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 독립 생활이었습니다. 2, 3년 후 제가 있던 미군 부대가 서울로 이동하는 바람에 저도 같이 올라와서 다른 작은 미군 고문단 부대에서 경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서울 창신동에 있던 광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였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부대 근무는 55년에 그만두었고 그 후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미군 군무원 부대 식당에서 일하던 권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는 아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그 권사님은 저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하였고 특별히 새벽기도 운동에 함께하여 깊은 신앙 경험을 하였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석교교회를 다녔는데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저의 신앙은 참으로 불탔습니다.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고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여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 교회 고등부지도 선생의 권유와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우들과 교류, 기도원 기도, 성경 공부 그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깊은 신앙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와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로 한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제 긴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임재가 저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1학년을 마쳤을 때 징집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말단 전방부대에 배속이 되었는데 서류를 만질 줄 아는 대학생이 왔다고 저를 연대 통신대로 데려갔습니다. 당시에는 학보병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학보병으로 입대하기도 하지만 군대에 복무 중인 군인도 학보병으로 전보되어 제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면서 큰 고생 없이 군대 생활하고 학보병으로 1년 6개월 만에 제대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복학하기 위한 등록금이 필요하여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친 사람이 사고 처리를 다 잘해주어서 아무 일 없이 해결되었으나 있던 돈을 모두 치료비로 물어주고 택시 운전은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도움으로 간신히 등록하고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서 앞으로 해야 할 목표에 대한 각오도 생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정받아 필경하는 근로장학금도 받고 얻기 어려운 학교 체풀을 지키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석교교회 여선교회 장학금으로 계속 공부하게 되었고 여선교회의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석교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성가대, 속회 인도까지 맡으면서 봉사하였습니다. 제 나이 29살에 평생의 반려자, 아내 경준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남 일녀로 딸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으며 온 집안 식구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병약하여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생했습니다. 병원, 한의원 심지어 국까지 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건강해졌습니다. 신앙적인 확신이 있은 후 종합검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양군에 있는 벽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방문하였다가 그녀를 보고 중매하였습니다. 제가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1965년 5월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서울 북부 지방벽제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어 농촌교회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심을 때 논으로 가서 심방하기도 하고 밭에서 같이 밭을 매기도 하면서 시골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1967년에 선교부에서 시골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북유럽산 큰 산양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가느라고 매일 외출하니 아내가 그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키우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산양은 산에 혼자 두면 죽도록 웁니다. 어느 날 산양이 벌집을 건드려 3살짜리 큰아들과 3개월 된 둘째 아들, 그리고 강아지에게까지 벌떼들이 습격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목줄이 끊어진 양이 남의 고추밭에 들어가 고추를 모두 잘라 먹었습니다. 지금은 웃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아내는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의 젖을 짜서 동네 환자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한지라 아내는 굶어도 친정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3년을 버티었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가느라 고충이 많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 후 여러 일을 겪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에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조카들과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농촌 교회가 자라면서 청년들이 모이고 그 청년들과 함께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고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농사짓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과 가까운 교회 지역이기 때문에 고추 농사로 유명한 지역이 되어서 농가들이 부유해졌습니다. 자동차가 없던 때라서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곳곳으로 심방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5년 있는 동안에 대학원 공부도 하고 교회와 농촌 사회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과 막내딸, 3남매도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 외할머니와 위로 여자, 외사촌 5명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바쁜 우리 대신 사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잘 놀아주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 아내가 키우던 양을 동네분들에게 기증하였을 때 동네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1969년에 금난 여 중고 교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969년 금난여 중 고등학교 교목으로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된 정영길 목사님.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만남과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로 지나치기 쉬운 노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쇠란 무엇인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주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여러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감기 한번 앓고 나면 금방 회복됐는데 요즘은 한번 아프면 몇 달씩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작은 넘어짐에도 크게 다치거나 입원 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노쇠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 둘째,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다. 셋째,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넷째, 악력이 약해져 병뚜껑을 열거나 물건을 드는 일이 힘들다. 다섯째, 신체 활동이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쇠는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를 거르지 않고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생활을 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노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들은 노쇠 역시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이런 작은 점검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며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삶의 현실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하게 잘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이었다든지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혹은 반대로 그 어두운 현실의 벽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의 얽매인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부조리하게 느껴져도 그 현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밝고 빛난 열매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에 큰 피해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2년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 12만 명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민간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은근히 깔려있던 인종차별의 마음과 적개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한 것입니다. 1988년도에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사과하고 배상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캐롤 도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는데요. 그 딸아이의 발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발이 안쪽으로 휘는 장애, 클럽 피트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고 발가락도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캐롤은 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의 발이 누가 봐도 기형이고 삐뚤어져 있긴 하지만 이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신발을 신기고 끊임없는 교정 작업을 한 후에 이 아이에게 아이스 스케이팅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뒤뚱그림이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딸은 뜻밖의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스케이트장으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기를 15년을 한 후에 드디어 미국 대표 선수로 동계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프랑스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크리스티 야마구치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김연아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본인들에게는 야마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이 자기 딸의 뒤틀린 발만 보았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엉켜진 발가락만 보았다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틀린 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역경의 현실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금메달 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현실만 보고 인생이 어둡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준비된 더 소중한 축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3: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와 함께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앞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하나씩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4: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5: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6: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월드컵 대참사 이후에 한국 축구를 향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화가 난 거는 단순히 성적 때문은 아니고요. 감독이 어떻게 선임됐는지, 또 협회는 제대로 일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이번 청문회가 한국 축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조성용 축구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조성용입니다.
6: 네, 지난번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7: 네.
6: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7: 저번에 나왔을 때까지는 이 탈락이 확정이 되진 않았었는데.
6: 맞아요.
7: 그 이후에 그 제가 빙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 우리 그 예. 32강 가는 경우의 수 따져봤었습니다.
7: 예. 그 빙고판이 거의 뭐 안 되면서 결국엔 뭐 떨어졌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론 좀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좀 우리 한국 축구가 이런 월드컵 성적으로 인해서 많은 어두운 점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번 탈락을 계기로 좀 이 개혁의 좀 계기가 되고 속된 말로 싹 다 갈아엎는 그런 순간이 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눈이 지금 축구협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7: 골문계에 터졌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나라 한국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돌연변이에 의존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뭐 유소년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 쌓아 올려와서 이제 시스템으로 이 움직였던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뭐 박지성 같은 돌연변이가 등장하고 손흥민, 김민재 이런 스타 플레이어 돌연변이들이 등장해서 이 한국 축구를 멱살 잡고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돌연변이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가 드러나는 거고 결국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모든 게 다 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22일에 이른바 축구 청문회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이제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이번 이 청문회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7: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저는 청문회에 그렇게 믿음이 안 갑니다.
6: 그래요?
7: 왜냐하면 그 지금 북중미 월드컵의 실패로 인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은 뭐 이제 뭐 정몽규 회장의 뭐 불법성이라든가 뭐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이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파헤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는 2024년 9월에 문체위에서 국회 현안 질의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갔었던 내용이거든요.
6: 네네.
7: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거를 질의할지 솔직히 저는 이렇게 뚜렷하게 감은 안 잡힙니다. 만약에 이 청문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시나리오를 꼽는다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손흥민을 왜 남아공전 선발에서 뺐나요? 왜 쓰리백을 썼나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이 청문회는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넘어서 좀 이 대한축구협회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뭐 일종의 이 유소년부터 이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짚는다면 청문회는 의외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근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성적이 좋았다.
7: 네.
6: 32강 가고
7: 네.
6: 막 16강 가고
7: 네.
6: 그랬다면 지금 사실 축협에서 24년도에 홍 감독 선임하는 문제는 이미 네. 뭔가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는 채로 지금까지 온 상황인
7: 그렇죠.
6: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성적이 좋았다면 이 청문회가 있었을까?
7: 전혀 없었죠. 그게 이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인데 에이. 지금 이번에 뭐 북중미 월드컵이 실패하면서 이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4년 뭐 이번에 새로 드러난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항상 월드컵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조금 지나면 조용히 덮어지고 이런 게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 한 번 그리고 뭐 이 혁신위원회 한 번 이런 걸로 이 대한민국 축구가 확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6: 네.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네. 그걸 좀 짚어주세요. 아마 청문회 하실 분들이 듣고 계실 테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원래 손흥민 선수 뭐 누구누구 참고인으로 부른다며 이런 말 했다가 그건 이제 무산이 됐는데
7: 네네.
6: 어떤 질문 나와야 돼요? 여기서 뭐 밝혀줘야 됩니까?
7: 그러니까 이 청문회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권에게 정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6: 네.
7: 분명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잘못한 거 있고요. 그리고 이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 또는 이 한국축구에는 정몽규와 홍명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적폐들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한국 축구에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축구계를 안 떠납니다. 어딘가 K리그, 뭐 유소년, 지역축구협회 이런 데서 한 자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한국 축구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거는 뭐 대표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뭐 K리그, 유소년, 이 밑바닥이 썩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팀 운영만 가지고 뭔가를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부 장기가 곪아 있는데 이 얼굴에 종기 하나 좀 보인다고 종기 도려냈다고 아,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뭐 대표팀 운영, 뭐 대한축구협회 수뇌부 여기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이 밑바닥을 한번 좀 훑어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8: 일단 문체위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운영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비리 의혹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지금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7: 그렇습니다.
8: 주요 증인들 출석 여부부터 짚어봐야 돼요. 홍명보 감독은 일단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 온다고는 했죠?
7: 네, 일단 홍명보 전 감독은 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뭐 청문회에서 부른다면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한 상황이고요.
8: 네.
7: 앞서 뭐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다가
8: 맞아요.
7: 철회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참고인으로 채택한다는 게 너무나도 이 축구를 모르는 결정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나마 이제 철회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또 이제 그 재단 행사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고 이영표 해설위원도 방송 일정 때문에 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 이임생 전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다는데요.
7: 네. 그 나가월드 FC라고
8: 네.
7: 이 캄보디아 프로축구팀인데 거기에 이 테크니컬 디렉터, 이 뭐 기술 이사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8: 거의 취업하셨어요?
7: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체류로 인해서 뭐 청문회 뭐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임생 이사가 이 출석 여부는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 그러면 우리 조 기자님이 실명으로 알려주세요. 이 청문회 누구누구 나와야 됩니까? 누구누구 조사해야 돼요?
7: 일단 뭐 나오실 분들은 일단 얼추 나온 것 같은데
8: 아니 본인들이 나 갈 수 있다 없다 밝힌 네. 거와 상관없이
7: 네.
8: 조 기자님이 나오셔라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7: 일단 누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문회에서 그 증인으로 김정배 전 부회장을 채택을 했거든요. 저는 이 김종배 전 부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8: 오, 그래요?
7: 예, 홍명보 그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뒤에서 뭔가 좀 뭐 임생 이사에게 전권을 준다거나 뭐 좀 이런 것들을 이 뒤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 그래도 유의미한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협회 수뇌부는 어느 정도 증인으로는 다 나온 것 같고 아, 근데 참고인 에서 좀 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참고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8: 김종배 부회장 나오고 정몽규 전 회장 안 오고
7: 예, 정몽규 전 회장도 이제
8: 나옵니까?
7: 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8: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도 나온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
7: 네네.
8: 그리고 이임생 전 이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7: 예, 증인이기 때문에 뭐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정몽규 회장이나 뭐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이사 같은 경우는
8: 네.
7: 그 24년 9월 현안 질의에서도 좀 출석을 한 바 있거든요.
8: 아.
7: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말에서 뭔가 더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8: 그러면 이 주요한 인물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서 뭘 네. 물어봐야 될까요? 뭘 밝혀야 돼요?
7: 그러니까 일단 그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사실 24년도에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임생 이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해명이 굉장히 부실했고 당시 대한축구협회도 자료를 그렇게 막 모두 다 제공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요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여기서 좀 더 파야 됩니다. 이 정치권이 지금 계속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이 제보 받은 것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보 받은 것들이 아쉬운 게 이 팩트체크는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아직 청문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제보는 받되 여기에 대한 이 검증을 정말 철저히 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청문회에서 정말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8: 또 하나 관심 쏠리는 게 앞서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이건 어떤 부분을 좀 검증을 해야 돼요?
7: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8: 뭐가요?
7: 선수단 불화설이나 네. 운영을 청문회에서 따져 묻는다는 거는 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선을 굉장히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 북중미 월드컵 실패를 한 거는 맞습니다만 네. 이게 뭐 위법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8: 네네.
7: 그래서 이 감독의 무능 또는 감독의 선수단 운영 실패는 이 축구 대한축구협회 안에서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검증해야 되는 거지 이게 청문회까지 갈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청문회에서 손흥민 왜 뺐습니까? 왜 쓰리백을 썼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종의 마녀사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뭐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이 청문회를 하면 이 뭐 정치 성향과는 정말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거고 공격을 할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 하지만 적어도 이제 감독 고유의 권한이라든가 이 청문회까지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대한민국 국회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라면 이 국민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이 국회에서는 좀 더 머리를 냉정하게 차갑게 유지하면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단 운영, 뭐 불화설, 원팀 실패 이런 단어들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순간 이 차가운 머리는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 그러니까 문체위에서 밝힌 것이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의혹 파헤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제가 여쭤본 건데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그거 질문 정말 필요한 걸 해야 된다.
7: 네, 정말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거죠. 정말
8: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7: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몽규 회장이 13년간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8: 일단 그거부터 짚어봐야 된다.
7: 예, 13년간 회장직을 맡으면서 사실 이 축구계에서 평가하기로는 정몽규 회장 주변에는 이제 예스맨밖에 남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그 정몽규 회장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이 대표팀 운영이라든가 한국 축구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 좌지우지된 건 없는지 좀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되고 이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점이 문제였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좀 따져 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 네. 예. 이번에 대대적인 개혁이 정말 필요하고 이번 청문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마 국민도 지켜보실 거예요. 지금 조 기자님도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히 느껴져요. 아, 우리 조 기자님 참고인으로 좀 불러주셨으면 가서 한마디 하셨을 텐데.
7: 아, 제가
8: 연락
7: 아직
8: 안 왔어요?
7: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참고 있습니다.
8: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터뷰 때 그때 좀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거든요. 네, 예. 진짜 관심 갖고 보셨거든요. 그때 쓴 소리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7: 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8: 청문회에서 부를 줄 알았죠.
7: 예, 쉽지가 않습니다.
8: 참고인으로 연락은 못 받으셨지만
7: 예, 아유, 말씀하도록 감사합니다.
8: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도 짚어봐야 되고 개혁이 필요한데 청문회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7: 그렇습니다.
8: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해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에 선거인단이었던 축구심판을 상대로 경기 배정 또 승급 언급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보도가 나왔거든요.
7: 네.
8: 이 의혹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7: 이런 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꼽혔던 게 이 속칭 체육관 선거라고 하죠. 간선제라서 좀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난 협회장 선거 때 이 선거인단이 한 1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의 선거운동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언급된 이 문진희 심판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위원장으로서 또 중립과 또 심판 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인물인데 이 선투표권이 있는 심판에게 경기 배정과 승급을 언급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이 향후 협회장 선거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막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8: 이번 청문회에서 그럼 이거 짚어봐야 되겠네요.
7: 네, 그럼요. 예,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정선거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청문회에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 그러니까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7: 그렇죠.
8: 협회장 선거는 어땠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7: 그렇죠. 협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그 구조적인 불법성, 위법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청문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 축구협회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결정의 그 의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데
7: 그렇죠.
8: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가
7: 네,
8: 아주
7: 네.
8: 좀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7: 그렇습니다.
8: 거죠? 그렇습니다. 축구협회장 그 지금 없잖아요.
7: 네네.
8: 언제 선거해요?
7: 일단 원래 규정상으로는 회장이 사퇴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재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8: 예.
7: 그런데 지금 K축구혁신위원회 이 박지성 위원장이 맡고 있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좀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60일 이내라는 규정을 손봐서 좀 연장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뭐 선거제도라든가 뭐 입후보 기간 이런 거는 나오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뭐 곧 내년 초에 또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이 회장 선출은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K축구혁신위원회가 지금 선거 규정부터 손본다는 거네요.
7: 네, 그렇습니다.
8: 그래서 선출 기한, 회장 선출 기한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선거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손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7: 아,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인들의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회장 선거를 봤을 때 정몽규 후보가 득표율이 거의 85.7%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축구인들이 정몽규 회장의 카르텔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을 뽑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8: 예.
7: 일단 먼저 가장 시급히 좀 손봐야 될 거는 선거 인단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이 선거 운동을 아까 전에 이제 언급하신 대로 좀 뭐 전화나 이런 걸로 좀 불법성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인단 수가 적으면요. 그런 이 선거 인단을 좀 개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선거 인단에 비축구인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8: 아, 지금 다 축구인으로 돼 있어요?
7: 예, 지금 선거 인단은 대부분 축구인으로 돼 있고 직선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축구인에게 이제 부여하자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8: 축구인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의 축구 선수이거나
7: 그러니까
8: 뭐
7: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돼 있거나 뭐 이제 뭐 심판이나 이 관계자 요런 사람들을 축구인이라고 하거든요.
8: 네.
7: 우리나라에서 축구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만 명 전부를 뭐 이렇게 직선제로 하는 방법은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투표권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볼펜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목인데 이렇게 돈이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팬들은 지금까지 이런 의결권이나 투표권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팬들을 비롯한 비축구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들도 단순히 축구인들의 뭐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이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좀 한국 축구의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비축구인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한번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8: 현재 차기 협회장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안팎에서 신문선 교수 또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나 봐요.
7: 네.
8: 차기 협회장이 반드시 갖춰야 될 자질 뭐가 있을까요?
7: 정말 지금까지 축구협회장 선거는 최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8: 그랬어요?
7: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계속해서 좀 연임을 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협회장은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두 가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인사 측면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 축구의 외교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이나 피파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말 지금까지 국민들과 팬들의 불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좀 이 여론을 수렴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좀 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 뭐 추천하실 분 있어요? 추천하실 수 있게 제가 기회 드릴게요.
7: 추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좀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마음속에 누구 있으세요? 생각하는 분들?
7: 아, 근데 진짜 너무 인물이 없어요.
8: 아, 정말 그래요?
7: 예.
8: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7: 그걸 잘 찾아보는 것도 또 제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8: 찾아봐주세요.
7: 하겠습니다.
8: 예. 예. 대표팀 감독 선임도 다시 시작됐는데 벤투 감독이 나 복귀하고 싶다 약간 의사를 밝혔어요.
7: 네. 제가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8: 그렇구나. 우리 단독 기사가 조 기자님 거였구나.
7: 예, 예.
8: 어때요? 벤투 감독 될까요?
7: 실제로 관심을 표명한 건 맞는데 네. 벤투 감독이 관심 표명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선임하는 것도
8: 그렇죠.
7: 공정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요. 또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 감독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청문회든 뭐 K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서든 이 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 선임 프로세스도 다시 한번 좀 개선을 해서 좀 명확한 기준에 맞게 선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8: 일단 순서상으로는 협회장이 뽑히고 나서 감독 선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7: 그게 일단 순서상은 맞는데 협회장이 거리인 상황에서도 아. 이 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8: 그래요?
7: 하지만 이제 이 향후 좀 수뇌부들이라든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임 일정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지금 한국 축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감독은 어떤 유형의 감독이에요?
7: 일단 리더십이죠.
8: 리더십.
7: 예, 단순히 이제 대표팀 감독은 전술만 짜는 감독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전술이랑 뭐 이런 것들은 코칭 스태프가 분담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원팀으로 만들고 여기에 국민들까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그걸 해내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감독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네. 사실 한국 축구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팬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7: 네네.
8: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또 축구협회 개혁까지 연결되는 지점에서 한국 축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어떤 가치 뭘까요?
7: 공정성이죠. 이 스포츠의 최고 가치는 공정함입니다. 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함으로써 스포츠라는 게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끄는 건데 지금 한국 축구는 뭐 감독 선임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뭐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한국 축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이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8: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22일에 한국 대한축구협회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열리기 때문에 좀 그 자리를 여러분이 국민이 눈 크게 뜨고
7: 아, 그럼요.
8: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7: 네. 이 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물은 썩어가고요. 상처는 골마 터집니다.
8: 맞습니다.
7: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냉철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상관이 없지만
7: 네.
8: 2016 북중 월드컵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7: 네네. 네,
8: 그래도 지금 열심히 보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7: 아, 그렇습니다.
8: 지금 이제 결승 곧 오지 않나요?
7: 4강 한 경기 남았고 그다음 네. 이제 3, 4위전과 결승 남아 있습니다.
8: 아, 지금 모두 네 나라입니다.
7: 네.
8: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죠.
7: 네, 그렇습니다. 그 자, 프랑스는 이미 떨어졌어요.
8: 떨어졌어요?
7: 예, 예.
8: 미안해요. 저 우리나라 끝나자마자 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7: 아, 이해합니다. 예.
8: 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7: 네.
8: 그러면 오늘 끝으로 우리
7: 우승팀
8: 조스트라다무스.
7: 예.
8: 조스트라다무스로 남을 것이냐? 보통 사람 조성용으로 남을 것이냐?
7: 것이냐. 예.
8: 네, 촉 들어보겠습니다. 월드컵 우승팀 어디가
7: 저는,
8: 될까요?
7: 저는 속어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역사상 그 징크스라는 게 있거든요.
8: 네.
7: 요거를 하나씩 지우면
8: 오.
7: 답이 나옵니다.
8: 오.
7: 자, 일단 먼저 직전 연도 그 발롱도르 수상자가 포함된 국가는 떨어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게 직전 연도 수상자가 프랑스의 우스만 뎀벨레였고
8: 아.
7: 프랑스가 떨어졌습니다.
8: 아.
7: 그리고 월드컵 직전에 피파 랭킹 1위인 팀은 피파 랭킹이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전 피파 랭킹 1위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빼고요.
8: 예.
7: 그리고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로 이 감독이 자국 감독이 아닌 국가는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잉글랜드의 감독은 독일 국적의 투엘 감독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를 빼면 스페인이 남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8: 스페인 우승입니까?
7: 예.
8: 이거 만약에 조성용 기자 이거 맞추잖아요. 그럼 난 네. 조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약간 남양 특집 같아. 이 징크스 어떻게 깰 수 있어요?
7: 이 징크스가 정말 가장 늦게 시작한 징크스가 이제 피파 랭킹이었거든요. 네. 이게 94년 미국 월드컵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32년간 이어진 징크스라서 이거 쉽게 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8: 야, 올해 이거 깨지면 진짜 대박이네.
7: 이거 깨지면 이거는 뭐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팀이 정말 너무 잘한 겁니다.
8: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용 기자가 예측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팀은
7: 네.
8: 이것저것 다 빼다 보니 스페인 남습니다.
7: 그렇습니다. 아 정말 슬라생 정말 교양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예. 와서 저는 자꾸 스코어 맞추고 있고 우승팀 맞추고 있어서
8: 아닙니다.
7: 좀 민망하긴 합니다.
8: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아, 또 슬기로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8: 그럼요.
7: 또 너그럽고 재미있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8: 네, 지금까지 조성용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에 라디오 켜준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현입니다.
1: 저는 박지수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선배, 오늘 밖에 나가보셨어요? 진짜 너무 덥지 않아요? 주말인데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0: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뭔가 해먹어야겠다 싶었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1: 맞아요. 딱그 상황이잖아요. 마트는 다녀왔는데 장바구니 풀어놓고 멍하니 서 있는 그거요.
0: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오늘 LA 사는 이야기는요, AI한테 장보기도 맡겨보고 뭘 해먹을지도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메뉴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잡는 방법을 AI가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파고들어 보려고요.
1: 저도 요즘 AI한테 레시피 물어보는 거 완전 생활화됐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 그냥 막 나열하면 그럴듯한 요리가 뚝딱 나와요. 오늘 들으시면 나도 해봐야겠다 싶으실 거예요.
0: 지금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 혹시 마트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아니면 오늘 뭘 해먹을지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저희랑 같이 고민해봐요.
1: 여러분의 AI 장보기 경험이나 냉장고 털기 성공담을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0: 자, 그럼 우리들의 LA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양념 코너 먼저 챙겨야죠. 주말 오후에 이 더위 속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계신 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물구나무 서다가 더워서 바로 포기했어요.
1: 선배 물구나무 서기를 왜 더운 날 하세요? 그냥 안 하시면 되잖아요.
0: 아니, 그게 루틴이라서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만든 곡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요 냉장고 앞에 서서입니다.
1: 냉장고 앞에 서서요? 오늘 주제랑 딱 맞네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0: 밤에 뭐 먹을지 몰라서 냉장고 문 열고 한 10분을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 멍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서 AI한테 멜로디 만들어 달라고 했죠. 저는 가사만 붙였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신나는 것도 아닌 그냥 허전한 그 느낌.
1: 공감 100%예요. 저도 매일 그래요. 냉장고 앞에서 인생 고민하는 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0: 그리고 오늘 새로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 소개해 드릴게요. 한인타운에서 건강 도시락이랑 반찬 배달 하시는 분인데요. 메뉴도 건강도 입맛도 다 잡고 싶은 분들한테 딱 맞는 곳이에요. 오늘 본편 주제가 뭘 해먹을지 AI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고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광고주로 오신 거니까 인연이 참 기가 막히죠.
1: 진짜 타이밍이 너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중에 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선배 자작곡 냉장고 앞에 서서 한곡 듣고 바로 본편으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진행자 김재현입니다.
1: 저는 박지수예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선배랑 저랑 LA 이야기 실컷 떠들고 갑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선배.
0: 아이고,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죠? 밖에 나갔다가 창문 여는 순간 훅 들어오는 그 열기. 제가 LA 온 지 꽤 됐는데도 여름은 매년 새로 놀라요.
1: 맞아요. 저 오늘 아침에 한인타운에서 커피 사러 나갔다가 진짜 후회했어요. 그냥 집에서 만들어 마시고 싶었죠.
0: 아, 집에서 만들어 마신다고요? 지수 씨는 요리 잘하세요?
1: 커피야 뭐 캡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요리는 솔직히 좀 하죠.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거 좋아해요.
0: 오, 그렇군요. 저는요, 사실 오늘 이 주제에 들어오면서 제가 좀 뜨끔했어요. 요리도 즐거울 수 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좀 찔리거든요.
1: 어머, 왜요? 선배 요리 못하세요?
0: 못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있어요. 진짜로요. 아들 어릴 때 제가 한번 큰 소리를 쳤거든요. 일본식 계란찜 만들어준다고.
1: 아, 그 부드러운 거요? 다시마 육수에 달걀 풀어서 찌는 거? 맞죠?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게 찰고무였어요. 이빨이 안 들어가는 찰고무. 아들이 한 입 먹더니 그냥 숟가락 내려놓더라고요.
1: 아이고, 그래서요?
0: 그 이후로 아들이 제가 만든 요리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요. 지금도요. 그 애가 벌써 다 컸는데 제가 요리 트라우마를 줬고 저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1: 선배, 근데 그게 계란찜이 원래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온도 조절이 진짜 중요해서요. 못 만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0: 지수 씨가 위로해주는 건 고마운데 저는 그때 이후로 요리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오늘 딱 맞는 주제네요. 요리도 즐거울 수 있다, 인데 선배한테는 먼저 요리 트라우마 극복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오늘 AI 도우미 이야기도 나올 텐데 솔직히 저는 AI가 제 계란찜 트라우마 좀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요.
1: 하하, 그거 오늘 꼭 다뤄봐야겠는데요. 근데 선배, 저는 요리가 즐겁다는 게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선배 세대 분들한테는 요리가 즐거움이 아니었잖아요.
0: 그렇죠. 제 부모님한테 요리는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밥 차리는 게 노동이었지 취미가 아니었으니까요.
1: 근데 지금 한인타운 보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라면 먹으러 자정까지 줄 서는 사람들이 생겼고 요리가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으니까요.
0: 그 변화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오늘 천천히 풀어봐요. 저도 계란찜 트라우마 안고 같이 가겠습니다.
1: 네, 오늘 선배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도 겸해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요리 관련 사연 있으시면 radioseoul1650.com으로 보내주세요.
0: 지수씨, 오늘 주제가 요리도 즐거울 수 있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주제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뜨끔했어요.
1: 어머, 왜요 선배? 선배님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 손맛 있으실 것 같아서요.
0: 하, 아니에요. 제가 요리 트라우마가 하나 있거든요. 아들 어릴 때 일본식 계란찜 있잖아요. 그 부드러운 거. 그걸 만들어준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1: 아, 차왕무시요? 그거 되게 섬세한 요리잖아요. 온도 조절이 생명인데.
0: 맞아요. 그게 문제였죠. 제가 뭘 믿고 큰 소리를 쳤는지 결과물이 이빨도 안 들어가는 찰고무 덩어리였어요. 아들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1: 어머, 선배, 그래서 아드님이 어떻게 했어요?
0: 그 이후로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아들이 슬그머니 나가요. 지금도요. 그 아이가 벌써 다 컸는데 아빠 요리는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니까요. 제가 요리 트라우마를 준 거죠.
1: 근데 선배, 그게 사실 1세대 아버지들한테 되게 흔한 이야기 아닌가요? 요리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승부욕으로 접근하시는 거요?
0: 맞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요리가 즐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올림픽 거리 근처에서 그로서리 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냥 일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
1: 그러니까요. 한인타운 형성되던 70년대, 80년대 식당 하시거나 분식집 하시던 분들한테 요리는 생존이었잖아요. 즐긴다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지금 한인타운 가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라면 전문으로 하는 데가 생겼다고요? 야식으로 라면 먹으러 가는 공간이요?
1: 네, 선배. 저 실제로 가봤어요. 주말에는 자정까지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밤에 라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놀이예요, 지금은. 추억이고 경험이고.
0: 저는 그게 솔직히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라면이 놀이문화가 된다는 게. 우리 어머니한테 라면은 바쁠 때 대충 끓이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이 됐다니.
1: 근데 선배, 저는 그게 꼭 나쁜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식이 살아남는 방식 중 하나 아닐까요? 2세대, 3세대들이 한식을 즐기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0: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리를 즐긴다는 게 그 즐길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1세대는 그 여유가 없었던 거고.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의 3세대들은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요리해보고 잘 됐다 싶으면 인스타에 올리고 요리가 자기 표현 수단이 된 거예요.
0: 그런데 지수 씨, 저는 거기서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요리 자체를 아예 안 하려는 세대도 있잖아요. 배달시키고 사 먹고.
1: 아, 그건 저도 솔직히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 한인타운 이사 오고 나서 오히려 요리를 더 안 하게 됐어요. 맛있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걸어서 5분이면 뭐든 있는데 굳이 왜 해요?
0: 하하,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요리를 직접 해봐야 재료를 알게 되고 한식의 맛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사 먹기만 하면 그 깊이를 모르는 것 같아서요.
1: 선배,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다른 의견인데요. 요리를 직접 해야만 한식을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먹으러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0: 그건 일리가 있네요. 제가 좀 구세대의 사고방식으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수씨 요리 환경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LAC에서 새 건물에 천연가스 기기를 못 쓰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1: 네, 저 그 뉴스 봤어요. 신규 건물에 가스 기기 설치를 제한하는 발의안이 통과됐다고요. 아직 언제부터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게 한식당 입장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식 바비큐 있잖아요. 그 직화불 맛. 그게 전기 그릴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맛은 불에서 나오는 거니까.
1: 맞아요. 그게 한식 정체성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환경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한식 특유의 조리 방식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게 진짜 고민이에요.
0: 저는 한인 셰프들이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규제가 확정되고 나서 허둥대면 늦으니까요. 전기조리로도 불맛에 가까운 걸 낼 수 있는 기술, 그게 앞으로의 숙제 아닐까요?
1: 선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새로운 조리 방식으로 한식을 재해석하는 셰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미 2000년대 들어서 퓨전 한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0: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계란찜 사건 이후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요리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재료를 이해하고 온도를 느끼고 그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1: 어머, 선배, 그거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AI 요리 도우미가 뜨는 거 아닐까요? 그 감각을 익히는 과정을 AI가 옆에서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선배 계란찜 트라우마도 AI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하하, 그거 오늘 주제랑 딱 이어지네요. 저도 솔직히 기대가 좀 돼요. 40년 넘게 아들한테 못해준 계란찜 AI 도움받아서 한번 다시 도전해볼 수 있을지.
1: 선배, 저 그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꼭 성공하셔야 해요. 아드님 표정 바뀌는 거 보고 싶어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 요리 흑역사 하나 꺼내볼게요. 지수씨, 저 사실 요리 트라우마가 계란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1: 어머, 더 있어요. 선배, 아까 차왕무시 얘기만 하셨잖아요. 더 있으셨던 거예요?
0: 그게 시작이었죠. 근데 그 전에 더 웃긴 게 있어요. 아들이 한 6살쯤 됐을 땐가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미역국을 끓여준다고 했거든요.
1: 오, 미역국이요? 그건 좀 쉬운 거 아닌가요? 선배 미역국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0: 그쵸. 그게 함정이에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미역을 불리는 시간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냥 마른 미역 팍 넣고 끓인 거예요.
1: 아, 그러면 미역이 냄비 안에서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아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0: 냄비가 미역으로 꽉 찼어요. 국이 아니라 미역 덩어리가 된 거죠. 아들이 숟가락으로 떠보더니 아빠 이거 국이야 반찬이야 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1: 하하, 근데 선배 그게 어머니한테 배운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미역국은 맛있으셨을 텐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0: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어머니는 가게 일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셔서도 뚝딱 끓이셨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손에 익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1: 선배 어머니가 그로서리 마켓 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새벽에 들어오셔서 미역국을 끓이셨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0: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하다 싶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 손맛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1: 근데 선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선배 어머니 세대는 요리를 너무 당연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0: 아, 그 말이 맞아요.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옆에서 봤을 뿐이지. 레시피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다 몸으로 아시는 거였으니까.
1: 요즘은 유튜브에 미역국 레시피만 검색해도 몇백 개가 나오잖아요. 미역 불리는 시간, 참기름 넣는 타이밍 다 나와요. 선배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그때는 옆에서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배우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저는 후자였고요. 그 결과가 미역 덩어리 국이었던 거예요.
1: 근데 선배 아들이 그 이후로도 선배 요리를 거부했어요? 계란찜에 미역국까지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싸이죠.
0: 거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아들이 아빠 오늘 뭐 시켜 먹어? 하고 먼저 물어봐요. 지금도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1: 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배한테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한번 실수한 게 이렇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0: 억울하죠. 근데 뭐 제가 자초한 거니까요. 큰 소리를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조용히 시도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제가 내가 해줄게 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1: 선배, 그게 진짜 요리 트라우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실패 자체보다 큰 소리 치고 실패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0: 지수 씨도요? 어떤 거예요?
1: 저는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 떡볶이 해준다고 했다가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 이후로 저도 한동안 요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 마음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한번 그렇게 되면 주방이 좀 무서워지죠.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안 풀렸어요. AI 도우미가 그 트라우마까지 고쳐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기대해봐야겠어요.
1: 선배,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레시피 알려주는 거랑 자신감 회복시켜주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과연 AI가 거기까지 해줄 수 있을지 이따가 같이 확인해봐요.
0: 지수씨 아까 계란찜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단순한 요리 실패가 아니에요. 아들이 그 이후로 제가 뭔가 만들려고 하면 진짜로 도망가거든요.
1: 어머, 진짜요? 그 정도예요? 아이들이 한번 트라우마 생기면 진짜 오래가긴 하죠. 근데 선배, 그게 꼭 선배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아니에요. 제 잘못이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요리를 즐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올림픽 거리가게 문 닫고 집에 오시면 그냥 쓰러지셨거든요. 요리는 그냥 먹여 살리는 일이었지.
1: 맞아요. 그게 딱 1세대 분들한테는 요리가 노동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인타운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요즘 동네에 K라면바 생긴 거 아세요, 선배?
0: 라면바요? 라면을 바에서 먹어요?
1: 네,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있게 친구들이랑 야식으로 즐기러 가는 거예요. 주말엔 자정까지 열더라고요. 라면이 이제 경험이 된 거죠.
0: 그게 참, 저는 솔직히 좀 낯설어요. 라면은 저한테 냉장고 빌 때 끓여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문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1: 선배,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세대 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한식 문화를 저희 세대가 즐기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거니까요.
0: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낀 세대라서요. 즐기자니 부모님 생각나고 노동이라고 하자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요리를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1: 선배가 포기한 거랑 AI 도우미가 도와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레시피 찾을 때 AI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0: 어떻게요? 그냥 레시피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1: 아니요, 선배. 예를 들어 제가 계란찜 자꾸 질겨진다고 하면 불 세기부터 물 비율까지 제 상황에 맞게 딱 짚어줘요. 선배 아들한테 그때 AI 있었으면 달랐을 수도 있어요.
0: 하하, 그건 좀 억울하네요. 제가 AI보다 먼저 태어난 게 죄인가요? 근데 진짜로 그 계란찜 그날 이후로 아들이 제 요리는 절대 안 먹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요.
1: 공식 선언이요? 어머, 몇 살 때요?
0: 한 8살? 9살? 꼬마가 식탁에 앉아서 아빠 요리는 이제 사양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1: 어머,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선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드님이 요리에 대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선배 덕분인 거 아닌가요?
0: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한데요. 저는 그냥 트라우마를 준 아빠인 것 같아요. 근데 지수씨 요리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LAC에서 가스기기 규제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1: 아, 그거요. 새로 짓는 건물에는 천연가스기기를 못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선배, 그게 한식당한테는 진짜 큰 문제예요.
0: 맞아요. 한국 바비큐 있잖아요. 그 불맛이라는 게 가스 불 위에서 나오는 건데 인덕션으로 그 맛이 나오겠어요?
1: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걱정돼요. 환경 규제 방향 자체는 이해하는데 한식 특유의 직화 문화가 사라지면 그게 그냥 맛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거든요.
0: 근데 저는 여기서 한인사회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한식 문화의 특수성을 정책 과정에서 설명하고 반영시키는 거예요.
1: 선배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한인 셰프들이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기 그릴로도 불만 내는 기술 개발하면 그게 새로운 한식의 진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건 좀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지수 씨. 수십 년 된 갈비집 사장님한테 이제 기기 바꾸고 기술 새로 개발하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선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1: 그건 맞아요, 선배. 제가 너무 2세대 시각으로만 본 것 같아요. 이미 수십 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죠.
0: 그래서 요리가 즐거울 수 있냐는 질문이 저한테는 좀 복잡해요. 즐기는 사람 즐길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지탱해온 분들한테는 지금 꽤 무거운 시간이거든요.
1: 선배,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즐기는 문화가 커질수록 그걸 만들어온 분들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같이 커져야 하는 거예요.
0: 그 말은 정말 맞아요. 라면 바에서 야식 즐기는 것도 좋은데 그 라면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는 기억해야죠. 어쨌든 저는 일단 AI한테 계란찜 다시 도전해볼 방법부터 물어봐야겠어요.
1: 어머, 선배 진짜요? 아드님한테 설욕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꼭 성공하셔야 해요.
0: 하하, 아들이 또 도망가면 그건 AI 탓으로 돌릴 거예요. 이번엔 제 잘못 아니라고요?
1: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오늘 AI한테 좀 엉뚱한 걸 물어봤어요. 요리 트라우마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냐고요?
0: 하하,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1: 맞아요. 근데 진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성인 중에 요리에 자신 없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대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AI 레시피 도우미 써본 사람은 다시 요리에 도전할 의향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0: 그게 진짜요? 저는 AI가 레시피 알려줘도 손이 문제지 레시피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1: 선배, 그게 포인트예요. AI 도우미가 레시피만 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불세기 줄이세요, 지금. 뚜껑 열지 마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말해주거든요. 차원무 씨 같은 경우는 온도가 핵심이잖아요. AI가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0: 아, 제가 실패한 게 레시피 몰라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쳐서였는데 그 타이밍을 AI가 잡아준다는 거네요.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네요.
1: 그리고 선배, 이건 진짜 의외였는데요. AI한테 한인 2세대, 3세대 요리 패턴 물어봤더니 LA 한인 2세대들이 요리 앱이나 AI 도우미 쓰는 비율이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보다 꽤 높게 나온대요. 중국계나 베트남계 2세대에 비해서요.
0: 그건 좀 의외네요. 왜 그럴까요?
1: AI 분석으로는요, 한인 2세대들이 한식을 집에서 재현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부모님한테 직접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경우가 많아서래요. 그 공백을 AI가 채우는 거라고요.
0: 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가게 일 하느라 집에서 요리 가르쳐줄 여유가 없었죠. 저도 어머니 손맛은 기억하는데 레시피는 몰라요.
1: 근데 선배에서 또 물어봤어요. 뉴욕 한인 사회랑 비교해봤더니 뉴욕은 한인 2세대들이 한식 요리 클래스나 오프라인 모임을 더 선호하고 LA는 혼자 앱이나 AI로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도시 구조 차이 아닐까요? 뉴욕은 대중교통으로 모이기 쉽고 LA는 차 타고 나가야 하니까 집에서 혼자 하는 게 편하죠.
1: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선배, 저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LA 한인타운이 워낙 맛집이 많으니까 굳이 나가서 배우는 것보다 집에서 AI랑 연습하고 맛집이랑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0: 아, 그건 저도 동의 못하겠어요. 맛집이 많으면 오히려 집에서 안 하게 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맛집 있으면 그냥 사 먹으러 가거든요.
1: 하하, 선배는 그러시겠죠. 근데 AI가 앞으로 5년, 10년 후 예측도 해줬는데요. 음성인식 AI 쿠킹 어시스턴트가 보편화되면 요리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다시 주방에서는 비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 거라고 하더라고요.
0: 2배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들한테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 선배, 이번엔 차원무시 말고 좀 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AI한테 물어보면 실패, 확률 낮은 요리 순서도 알려준대요.
0: 그거 진짜 필요한 기능이네요. 저한테는 실패 확률 낮은 게 최우선이에요. 아들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 진짜 오랫동안 부엌을 피해 살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1: 선배, 근데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오히려 용기가 생겼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AI가 옆에서 같이 봐준다는 거, 그게 생각보다 큰 위안이더라고요.
0: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수 씨 말 들으니까 한 번쯤은 다시 도전해봐야 하나 싶기도 해요. 아들이 또 도망갈 수도 있지만요. 하하.
1: 선배, 오늘 들으신 청취자분들, 이번 주말에 냉장고 열어보세요. 뭔가 하나 만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거창한 거 말고 계란 하나라도요.
0: 맞아요.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내려놓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저도 이번 주 한번 해볼게요. 아들한테 미리 도망갈 준비는 하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1: 다음 주에도 LA 사는 이야기,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AI한테 장 봐달라고 하고 또뭐 해먹을지까지 물어보는 세상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안심이 됐어요. 나만 뭘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1: 맞아요, 선배. 메뉴도 건강도 입맛도 다 챙기면서 장까지 잘 보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이 무더위에 마트 돌아다니는 것도 일인데 오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잠시 후에 에필로그로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뒷이야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여기 볼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1: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 뒤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중북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 강원 남부와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인데요. 자정부터 오전까지 철원 동성읍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터널 화재 사고 발생한 강릉에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빗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2명 가운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영월에 있는 국도 31호선에서는 낙석에 따른 도로 통제가 발생했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나무 쓰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확인됐는데 인제군 남면 지역에서 60대 2명이 고립됐는데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강원도에서 인명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2: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 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3: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2: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에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3: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4: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하천교입니다.
3: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0: 쉼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1: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0: 네,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2: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3: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2: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1: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사상 기자, 둔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4: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1: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0: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1: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0: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3: 네, 그렇습니다. 제보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서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1: 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대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죠.
3: 네, 이번엔 대구 지산동 상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내부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상황입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청자분이 전해주신 영상인데요. 범어천에선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결국 차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갔고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신고자는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선 100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과 법물동에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YTN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와 관련된 영상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보도에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광현이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가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 앞서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 네, 지난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리고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하여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과정에서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한편으로는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시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 재난문자와 방송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고 대응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밤사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 곳에 따라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거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상황과 행동 요령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서 오십시오.
0: 그 중부지방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곳곳에 호우가 극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 수도권에만 150mm가 내렸는데 이제 지역을 바꿔가면서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2: 네. 밤새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들이 이제 동쪽으로 좀 불러갔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에만 현재 호우 이제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문제는 서쪽에서 비구름들이 또 계속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구름들이 영향을 줄 오늘 밤에도

0: 예보돼 있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0: 예.
1: 이런 비 평생 처음 본다. 그런 얘기를 벌써 매해 하시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매해 이 기상환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상환경이 바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죠. 열 때문에.
0: 예.
1: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더워진다는 얘기만 드리면 안 와닿겠지만 특히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0: 예.
1: 바다가 뜨거워지면 바다 수온이 1도만 올라가도 수증기 양은 한7% 느는데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흐름만 있으면 한 20%까지도 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똑같은 환경인데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 아, 이거는 대비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성 호우의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네, 그런데 오늘 밤이 또다시 고비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1: 일단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오늘 밤에도 조성이 돼요.
2: 예.
1: 그러니까 남쪽에 더운 공기, 북쪽에 찬 공기가 서로 이렇게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요즘엔 중간중간에 조그만 저기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구름이 크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이런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면서 지나면 시간당 뭐 50mm 안팎의 비를 쏟고 지나고 이렇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장마철에 있는 남쪽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길게 띠를 이루고 있는 비구름, 이 비구름에 플러스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합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비가 오는 것이고요. 또 밤에는 비가 올수 있는 환경이 좀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2: 예.
1: 그러면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공기가 잘안 섞여서 난류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이제 그 공기가 막는 흐름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밤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한 기류, 강한 흐름이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밤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 예.
1: 밤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0: 예. 자, 이렇게 극한 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올 여름 처음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어젯밤 대구 수성구에서 처음 발송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수준의 호우 경보라는데 언제 발송이 되는 겁니까?
3: 예, 사실은 우리가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것들로도 사실은 경고나 예보들을 하는데요.
0: 예.
3: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의 극한 호우나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이런 강한 강도의 비에 충분히 경고를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전까지도 호우 긴급전환 문자 뭐 이런 것들도 발송이 됐는데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강한 이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난성 호우 긴급전환 문자가 올해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0: 예.
3: 이건 이전의 기준보다도 훨씬 좀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25mm 이상 이렇게 오거나 또 이게 1시간 강수량이 또 85mm 이상이 됐을 때 발령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 1시간 단위 뭐 15분 단위가 아니라 1시간 강수량이 토탈로 했을 때 100mm 이상 왔을 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0: 예.
3: 말씀하신 대구의 경우 어저께 이렇게 최초로 발령이 됐는데
2: 예.
3: 15분 동안 31mm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1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한 89mm 정도가 왔기 때문에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또 이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경보가 만들어졌더라도 발령이 안 되는 게 사실 좋은데
0: 예.
3: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시라고 알려드린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심각성이 또 재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 네, 그런데 이 기준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이 대구 수성구에서는 5분간 31.5mm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실감이 안 나는데
1: 그렇죠.
2: 얼마나 상당한 양입니까?
1: 15분에 30mm. 아, 좀 전에 이제 극한 호우에 대한 재난 문자를 줄때
2: 네.
1: 기준이 15분에 25mm
2: 예.
1: 이상 그리고 1시간에 85mm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0: 예.
1: 즉시 대피하라. 왜냐면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배수가 안 되니까 역류할 수 있잖아요.
2: 예.
1: 역류하면 지하시설이나 이런 데로 물이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바로 대피해야지 된다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구 수성구에 15분에 30mm 이상의 비가 온 것은
2: 예.
1: 미처 빗물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권고 수준의 아주 강한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2: 그렇군요.
0: 서울 경기 지역에도 이제 호우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한때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될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밤에도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 집중 호우 시에 피해야 할 곳 그리고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3: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비가 내렸을 때 저지대 혹은 또 침수 이력이 있다 이런 지역들

0: 당연히 뭐 다른 데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또 이런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겠고요. 또 한편으로 주거로 본다면 반지하 혹은 또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 주차장 쪽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면에서 자연스럽게 차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이 우수도 사실은 지면을 타고 바로 그냥 그대로 지하 쪽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지하 주차장 이런 곳들 좀 더 이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대책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도심 내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노후화된 주택가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축대라든지 담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비가 오면서 사실은 이제 균열이 생겨서 붕괴가 된다거나 또 집안 침하로 인해서 또 붕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면 이런 지역들 굉장히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산간 지역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비들이 집중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다면 지금은 도심 어디에서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유념하시면서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1: 예, 이렇게 집중 호우가 내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또 침수 피해일 텐데 네. 지금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이런 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발령이 되는 건가요?
0: 예,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비의 양 이게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홍수 경보 이런 것들에서 수위가 이 정도 되면 점점 위험하니까 강이 범람할 거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이런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들 경보를 내리곤 했는데 예. 다만 이렇게 최근에 침수는 이렇게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 배수 용량이 급격하게 부족해서 갑작스럽게 내리니까 사실은 빨리 그만큼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위험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지역의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 경보를 발령해서 내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또 이미 일정 부분에서는 잠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려서 이런 침수 경보가 내려졌다면 즉각적인 대피 또 그리고 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대피할 준비 정도까지 는 갖춰 준비를 하고 계셔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네. 자, 워낙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서울 시내 곳곳의 주요 도로가 한때 통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통제되면은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0: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건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됐다라고 하면 통제에 정확하게 잘 따라주시는 것들 이건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앞에 경찰들이 나와서 혹은 또 물리적으로 뭔가 차단하는 이 시설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침수 이제 이 차단지역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하차도에 이렇게 전광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통제가 된다라는 사인물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차단이 안 됐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 사인이라든지 경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단위로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지하차도를 동시에 다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내렸을 경우에 바로 이제 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하차도에 접근하실 때 지하차도 안쪽에 앞쪽 부분에 물이 차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혹은 또 본인이 가야 되는 그 경로상에 이런 지하차도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시기에는 우회를 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 끝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하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괜찮아 보여서 진입을 했는데 실제로 뭐 물이 크게 막 차오른다 이런 징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0: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차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내 차가 얼만큼 잠기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본인 자동차의 한 바퀴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잠긴다라고 하면 여기는 건너서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차가 물에 잠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차 밖으로 나오셔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지에 진입하면 대부분 차를 운전해서 어떻게든 차를 운전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 운전 자체가 조향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기구 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엔진 자체가 고장나거나 시동이 계속 꺼져서 사실상 차량이랑 같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빠르게 판단하셔서 차야 이제 보상을 받든지 나중에라도 뭐 보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본인 생명은 누구도 다시 되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차량에서 빨리 나오시고 지하차도에서 나오실 때는 지하차도 가 쪽에 벽을 짚거나 뭔가 난간을 짚거나 혹은 또 손잡이 같은 것도 최근에 안전 설비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짚으면서 빠르게 나오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그렇다면 보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 게 밤사이 뭐 도로와 주택 침수는 물론이고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례도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행자들이 특히 피해야 할 장소 그리고 행동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0: 기본적으로 사실은 물 웅덩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침수가 된 지역 같은 건 물 웅덩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 탕류, 한마디로 흙탕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 바닥면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닥이 확인 보이지 않는 이런 탕류 물 웅덩이는 건너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닥면에 뭐 이를테면은 이 장애물이 있다거나 이래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맨홀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쪽으로 빠짐으로써 또 화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은 우회해서 빠지지 않도록 우회해서 가시되 이미 침수된 지역에 본인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오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길의 가장자리 쪽 혹은 벽이라든지 담을 짚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벽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다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니까 사실은 또 침수는 아니더라도 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샌들이라든지 장화 이런 것들 많이 신으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침수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신발이 네. 벗겨지거나 떠내려가서 발을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장화 같은 경우는 장화보다 더 높은 수위인 경우에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보행 자체가 굉장히 장애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부득이하게 나가시는 경우라면 꼭 편한 운동화 차림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이런 물에 잠겨있는 지역을 이동하실 때 더 용이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리고 산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기경보로 경계로 상향이 조정이 됐고 또 다른 시도도 이제 주의 단계를 유지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 도봉구에는 산사태 예비경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좀 이루어지는 걸까요?
3: 산사태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원래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지나서 토양까지 다 휩쓸러 내려갈 수 있다. 예.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을 보면 물이 모이는 곳이 있죠. 물이 모이는 곳에 물살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은 이렇게 산에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그걸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으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아두면 산사태가 만약에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예. 그런데 비가 잠시 그치더라도 산사태 위험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0: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비가 내리는 순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사실은 이제 지표면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거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지하수로 형성되면서 사실 비가 그치더라도 이런 땅속에 있는 물들은 계속 어디론가 흘러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가 내린 이후에 겉으로는 비가 안 와도 사실 땅속에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는 상황 또 특정한 지역에 물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물이 충분히 한마디로 우리가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땅이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스펀지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부으면 더 이상 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이제 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미 땅속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사실 또 바로 즉시적인 어떤 일인 산사태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물이 뭐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이 모이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이 물의 압력이 커지면 이런 것들이 산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도 산사태의 위험은 높아지지만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렇게 지하수들이 모이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이 압력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당장 그쳤다고 해서 야외 활동이나 산에 직접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비가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또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충분한 시간들을 두면서 이런 위험들이 해제되는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그 산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사실 어떤 징후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거를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3: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예. 아,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든지 아니면 예. 뭐 물길이 발라져 가지고 사방으로 뭐 물이 흩어져 있다든지 예. 또는 소리 같은 게 좀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게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한꺼번에 물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사태가 위험하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일 잘할 거예요. 평소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지난해에도 장마철인 이맘때 산사태 피해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맘때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비 때문일까요?
3: 그렇겠죠. 예, 비가 많이 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비가 쏟아질 때만 대응을 하는데 비가 일단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땅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이제 거의 한계치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치에 이르면 지금처럼 뭐 하루에 뭐 200mm 이상의 비가 온다 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 뭐 50mm 또는 100mm 정도의 비가 와도 충분히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마철이라는 게 결국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 그러면 결국은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결국은 산사태 또는 뭐 다른 붕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 기간에는 특별히 더 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 산사태가 산 속만의 위험이 아니라 이 도심에서도 축대나 옹벽 붕괴 같은 이런 사고들이 좀 있잖아요. 도심에서는 특히 어떤 걸 좀 경계해야 될까요?
0: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기존에 오래된 축대라든지 담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균열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물로 인해서 토압이 상승되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평상시에 상당히 좀 노후화돼서 균열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도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면진 곳에 대규모 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또 지형이 이런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경우에서 지형이 변화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축대 같은 것들을 여기도 또 옹벽을 쌓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새로 쌓았다 하더라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아무리 새로 지은 튼튼한 이 옹벽이라도 사실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기능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냥 오래된 주택들 이런 것들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평상시에 균열 쪽으로 이제 물이 좀 더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균열이 더 벌어진다거나 또 이를테면 누수가 심해지면서 또 건물 붕괴라든지 일시적인 어떤 이제 파손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땅 속에 물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땅 속에 공극이 생기면서 집안이 침하되는 상황 이러면 이제 건물 주변에서 침하가 발생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또 도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바닥면이 침하되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이런 원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사장 주변. 공사장 주변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이제 이 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습니다만 공사장 주변에 이런 때면 땅이 물러지거나 혹은 또 물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상 공사장의 담벼락이 무너진다거나 공사 현장의 절개지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사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반인 분들께서는 가급적 이런 지역들을 회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험 징후들 이런 것들 좀 잘 살피시면서 문제 생겼을 때 빨리 지자체에 알리셔서 이런 부분들도 대피라든지 혹은 또 긴급적인 조치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자, 지금 비가 많이 오지만 사실 이번 주가 연휴에다가 뭐 휴가철 시작이기 때문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행지와 같은 낯선 곳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0: 사실 뭐 작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가평 일대에서 예. 사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무리 예정되어 있는 어떤 이제 휴가라든지 여행 일정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급적인 취소하시고 다음 기회에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신다고 한다면 사실 항상 기상 정보를 사실 뭐 아침에 한번 보시고 저녁 때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시간 단위로 계속 기상 정보를 좀 확인하시라. 그래서 비가 많이 올지 또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 여행을 즐기시거나 캠핑을 하신 분들은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지역 한마디로 내가 인접해 있는 하천의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위험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또 주변에 안전한 대피소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시고 또 혹시라도 계곡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물가 쪽에 이렇게 이제 뭐 캠핑을 하시는 것들은 가급적 삼가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조금 더 이제 즐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 방재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 극한 호우가 굉장히 잦았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 강남역 일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저지대에서는 늘 침수가 반복돼 왔는데 어떤 게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0: 지금 이제 배수 용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여러 가지 방재 대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30년 혹은 또 50년 동안 내릴 수 있는 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배수 용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러한 우리가 50년 주기의 어떤 이 강우량보다도 훨씬 넘는 100년 주기 혹은 또 200년 주기 이상의 강력한 이제 비들이 내리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배수 인프라를 가지고는 사실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각 지자체에서도 뭐 85년에서 100년까지 이런 배수 우수관로나 용량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수 용량들을 확대한다는 건 사실 10년, 2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땅 속에 있는 우수관들을 다 교체해 나가는 과정들이 비용이나 시간 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효과를 즉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용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히려 지금은 용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사실 있는 관로를 잘 쓰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우수관로의 어떤 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하는 것들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실 빗물바지라는 이런 것들이라도 있는 거라도 잘 쓰게끔 하는 게 지금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예. 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굉장히 많은 우수가 집중되는 곳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도심형 우수 터널 같은 것들 대규모 터널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다. 그렇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체감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잘 아시고 호우 시에 또 집중호우 시에 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잘 지키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자, 오늘 밤도 이제 극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네. 해서 도심 지역도 걱정인데 올해부터는 도시 침수 예보가 지금 시범 도입됐잖아요. 이 부분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3: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려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시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하는 쪽에서 이런 예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좀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날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이 변화들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거든요. 2022년에 서울시의 저 강남의 물 잠길 때 예. 그때 뭐 140, 150mm의 비가 한 시간에 쏟아졌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뭐 일본 같이 빗물을 뽑아내는 큰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그거 외에도 연구자들도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떤 영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체계화되고 좀 더 많은 경험치가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매뉴얼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 예, 저희가 앞서도 좀 짚긴 했는데 또 앞으로 최대 100mm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과 내일 더 주의가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3: 일단 비구름의 중심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번처럼 경기 북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 남부 또는 강원도 남부,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 북부, 전라북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비가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인식을 하시고 심한 곳은 한 시간에 50mm 정도의 비가 네. 쏟아지고 토탈 같이 합쳐지면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통 피해가 날 때 보면 하루에 네. 200mm 이상의 비가 올 때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보가 200mm 이상 되어 있는 충청도 또는 강원도 남부,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밤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예. 예. 자, 간밤과 아침까지 비가 잔뜩 내리다가 곳에 따라 지금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도 되나 보다 해서 정상적인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한편으로 또 침수 지역이나 또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빨리 이제 이걸 복구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또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비가 또 상당 부분 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런 것들을 복구하시려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수해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고요. 복구 과정에서 뭐 안전사고도 있고 또 막 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하루 이틀 좀 더 시간을 들여셔서 비가 완전히 어느 정도 좀 잦아든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비가 이제 그치면 아 이제 비 더 안 오겠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또 그리고 기상 정보라든지 또 이런 재난 방송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오늘 내일까지는 좀 잘 들으시면서 또 왜냐하면 우리 지역 전체가 사실 그 위험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요.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기상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즉각 좀 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보를 들었는데 또 조금 뒤에는 좀 달라지고 왜 이렇게 좀 잦아진 걸까요? 이런 게.
3: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보를 낼 때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어떤 틀이 있잖아요. 예. 틀대로 이제 가면 좋은데 틀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틀이 바뀌죠. 이해가 충분.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크리넥스 같은 휴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놔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이 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의 똑같은 환경인데 떨어지는 지역이 여럿이란 말이죠. 그만큼 이 공기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잘 맞춰 나갔는데 최근에 환경이 급격히 변해버리니까 결국은 답이 틀릴 수밖에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보가 빗나갔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불평불만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이기훈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날씨는 변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서 정확히 저기압이 발달하고 비가 구름이 모이고 하는 것들을 예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비구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가 있는 지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 예보를 보면 내일 뭐 많이 오고 또 다음 주에도 한 주초 주중반까지는 비 예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 한 열흘 정도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뿐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급류에 휩쓸린 두 명이 숨졌습니다.
2: 칠레에선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에 세 명이 숨졌고 중국 충칭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짧은 시간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물이 차올라 자동차들이 떠다니고 도로 곳곳이 침수돼 나무가 쓰러지며 다리가 끊겼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59개 카운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5: I've been here since 2000, 25 years,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seen it before elsewhere, but not here.
4: AP통신은 지난 사흘간 우발데 카운티에 28인치, 약 711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다른 지역에도 300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18일까지 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두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6: We're facing record-shattering rainfall that leads to very dangerous flooding. No one can be complacent when rain falls and waters rise.
4: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해 칠레 중남부 지역도 강한 비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주택 200여 채가 부서지고 65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7: Pero de repente veo que la casa de mi vecina cae y quedamos todos en shock.
4: 중국 충칭시 펑수이현에서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 여러 채가 무너진 가운데 지금까지 매몰됐던 주민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17일 오전 9시쯤 펑수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몇 명이 더 매몰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1: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이번에는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2: 인접국가에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한때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8: 과테말라 서부 도시 케찰테낭고의 한 버스 정류장 벽이 무너졌습니다.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의 여파였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4분쯤 멕시코 남부 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앙은 북위 14.4도, 서경 92.5도에 진원 깊이는 15km로 추정됐습니다. 미 태평양 쓰나미 경보 센터는 진앙 300km 이내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쓰나미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땅과 건물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출근길 시간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9: No hay ningún problema, no hay afectaciones graves. En tema marítimo solamente se espera se incrementen algunas playas hasta medio metro el nivel del agua por efecto del ese efecto tsunami por el sismo. Se invita a la población a que se aleje de las playas por lo pronto, pero no hay ningún problema.
8: 이번 지진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이후에도 1200번이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변국들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미군은 일주일 연속 야간 공습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전력 약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무력 충돌 수위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4.5%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우뚝 솟은 구조물로 어둠 속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 연안을 따라 구축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의 해군기지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 주변 교량과 철도, 내륙과 이어지는 도로를 타격하며 군수물자 수송로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11: Power plants, next week comes the bridge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10: 미국은 이란을 향한 야간 공습을 이래째 이어갔는데 유럽 기지 미 전투기들도 중동으로 다시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날 혁명 수비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2: ابتدا مجدد تاکید می شود تحت هیچ شرایطی و به هیچ وجه به آمریکا به عنوان یک کشور بیگانه و فرامنطقه‌ای اجازه دخالت در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 دهیم. این خط قرمز شکست ناپذیر ایران است.
10: موجتبا همینه‌ای ایران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미국이 이란 내 어떤 지역이라도 점령하면 방어전이 아닌 공세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4.5% 급등하며 9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바탕으로 종전 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인지 통제 불능의 확전으로 이어질 조짐인지 관측도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전국 주유소 석유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락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59.1원 하락한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7.7원 내린 1862.5원을 기록해 62.3원 하락했던 둘째 주일보다 내림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움직임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듣고 서울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두 달 앞뒀다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입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문의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접수가 끝났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매매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대출이 필수인 실수요자들은 2금융권 문까지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14: 9월에 제1금융권 접수는 아예 막혀있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진됐다고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3: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올해 상반기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도가 20%에 불과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의 최대 6억에서 3억 원까지로 줄인 상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 이 정도 대출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실수요자들의 자주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출이 더 빠듯해진 탓에 키 맞추기를 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끈 1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일단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5: 10억 이하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는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 간의 거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13: 다만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더욱 싼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6: 저가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가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13: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층의 대출은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2: 장윤기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보안수사권 폐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과 강경파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7: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인을 숨겼고 수사팀엔 성범죄로 몰지 말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8: 우리 최은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17: 경찰의 성범죄 은폐 시도를 검찰 보안수사로 밝혀낸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내 회의 발언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토론회까지 경찰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보안수사 존치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19: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감식을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그 겉핥기식으로
17: 경찰 송치 사건 등의 한정에 보안 수사를 살려두는 대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폐지안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20: 보안 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7: 반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와 당내의 이견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의원총회에선 10명 가까이 전면 폐지가 걱정된다는 발언을 내놨고 언론 인터뷰나 법안 발의로 공개 반대에 나선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2: 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뭐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17: 당 지도부도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 여권 일각에선 폐지 법안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간 다음 총선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웅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영화 음악과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있죠. 사실 미국에서는 어떠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의 7월의 꽃이 뭐냐 그러면 수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초기의 수국은 녹색이 약간 들어간 흰꽃이었다가 점차로 밝은 청색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붉은 기운이 도는 자색으로 바뀌는 그런 꽃이죠. 수국이 굉장히 그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근교에 있는 식물원 같은 데 가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꽃말이 진심, 변덕, 그리고 처녀의 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천에 가면 청라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수국 명소가 있기도 하고요. 이걸 뭐 꽃담길 수국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이 수국꽃이 생각나는 그런 7월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 영도 태종대 일대에서는 수국꽃 문화축제도 있죠. 그런 것 보면 참 중요한 건 보랏빛의 수국 물결에 반한 발길이 지금도 그리워지지는 않나 생각이 드네요. 첫 곡 들으시겠습니다.

마카로니 웨스턴 무비의 영원한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했고 헨리 폰다와 테레스 힐이 주연을 맡았던 1973년 My Name is Nobody, 뭐내 이름은 튜니티, 내 이름은 노바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새로운 곡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죠. 특유의 휘파람 소리와 익살스러우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멜로디, 그리고 서부의 황량한 바람 소리를 음악으로 시각화했던 엔니오 모리꼬네의 천재적인 사운드가 빛을 발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테렌스 힐의 익살보다 헨리 폰다의 중후한 연기가 더 떠오르고는 합니다. 헨리 폰다는 자기 신을 쫓는 150명과 결투를 벌이게 되어 있는 숙명인데, 항상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 긴장하죠. 이 영화에 등장해서 헨리 폰다를 죽이러 다니는 150명과 도대체 언제 결투를 벌이려냐 하는데, 마침내 기차 선로를 두고 테렌스 힐의 응원을 받아 싸우는 모습에서 감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유의 익살스러운 리듬 속에 감춰진 팽팽한 서스펜스와 귀를 사로잡는 선명한 휘파람 소리가 노바디, 알수 없는,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름 뒤에 숨겨진 천재 총잡이의 고독과 여유를 완벽하게 그려낸 작품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1967년 시드니 포이티어 주연의 전설적인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동명 타이틀곡 투서 위드 러브, 룰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시대를 앞서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67년도에 흑인이 담임선생님으로 나오고 백인 학생들이 나오는 영화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뭐 불멸의 명곡이기도 하죠. 룰루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가수였고요. 이 곡은 빌보드 핫 10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연말 차트 1위까지 거머쥐었던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승을 향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말썽만 부리던 거친 런던 빈민가의 아이들이 자신들을 진정한 인격체로 대해줬던 데커리 선생님, 즉 시드니 포이티어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선물할 때 무뚝뚝하게 서 있던 그의 눈가에 맺히던 눈물이 가장 감동적인 명장면이었고, 시드니 포이티어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명 흑인 배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랑스 영화계의 전설 아니 지라르도와 이브 몽땅의 주연을 맡고 시네마 천국의 거장 클로드 르루슈가 연출했던 1967년 명작 영화 파리의 정사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0: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거친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독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는 듯한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최고의 섹시 아이콘 마릴린 먼로와 프랑스 국민 배우 이브 몽땅이 주연을 맡았던 Let's Make Love의 타이틀곡 들으시겠습니다.
1: Oh, the gentle art of conversation is deader than the Dead Sea Scrolls. We've become the mutest kind of nation. We're uncommunicating souls. No one talks. No one talks. It's something we seldom ever do. No one talks. No one talks.

sit and we chatter. What are we thinking of? Let's

0: gloves, they'll fit like a glove.
1: We could get down to cases, maybe.
0: Kiss me, baby. Let's make love.
1: My, oh my, but it's warm
0: Let's
1: here. I'm sure wore a tight
0: Let's
1: collar.
0: Let's make love.
1: Do you know a good doctor?
0: Let's
1: make love.
2: 마릴린 먼로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뮤지컬 영화이기도 한데, 물론 뭐 다른 영화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마릴린 먼로도 많은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도 멋지게 주제가를 부른 적이 있고요. Let's make love, 사랑을 합시다. 뭐 두 사람은 실제로 이 영화 이후 사귀었다고 하죠. 1960년대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할리우드의 한 가운데였죠. 가장 매혹적인 아이콘 마릴린 먼로와 프랑스의 거장 이브 몽땅이 만나 화제를 모았던 로맨틱 뮤지컬 영화. 이브 몽땅이 마릴린 먼로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배우로 들어와서 어쩌면 묵직하고 신사적인 보컬을 주고받으며 마릴린

말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뭐 사랑을 합시다 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1960년대 이탈리아 영화 특유의 그 먹먹하고 시린 고독의 미학을 보여주었던 가방을 든 여인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미녀 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프랑스의 정촌스타 자크 페랭이 주연을 맡았던 1961년의 명작 영화 가방을 든 여인입니다. 라가샤, 꼰나, 발리지아, 뭐 걸 위드 어 슈트케이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마리오 나스친벤의 작곡에 가방을 든 여인은 정말 남성들에게 속고 버림받아 갈곳 없이 커다란 가방 하나만을 든채 허성이던 슬픈 처녀와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16세 소년 로렌조의 가슴 아프고 찬란한 성장통을 담은 영화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에 감동을 주었던 이탈리아 영화 음악의 거장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곡 메리스테마를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비슷한 곡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고전 열차 속의 이방인들의 주제가였죠. 스텔비오 치프라이니가 완성했던 이 메리웨이즈 테마는 가방을 들고 결국 어딘가로 떠나가는 야간 열차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삼키는 눈물 같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치프리아니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지독하리만치 아련한 피아노 터치가 정말 멋지게 우리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곡이 있죠. 프랑스 영화 음악의 최고봉 프란시스 레이. 오늘 많은 곡들이 나왔지만 1969년작 내 나이의 사나이, 에놈 깨무플레, 나를 면회시킨 사나이의 동명배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 영화계의 영혼의 단짝 클로드 르루슈 감독과 음악 감독 프란시스 레이가 다시 만나 완성했던 1969년 감성 멜로 명작 나를 매료시킨 사나이. 얼마나 멋있는 영화인지 모릅니다. 영화 속 주인공 아니 지라르도가 느꼈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설렘과 그 뒤에 찾아온 쓸쓸한 예감을 너무나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고 한 그런 영화였죠. 다음은 피아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는요. 더 피아노 티처의 삽입곡이죠. 우치다 미츠코가 연주합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C마이너 D장조 958번 들으시겠습니다.

미하엘 하네케 감독 그리고 이자벨 휘페르 주연의 2001년 깐 영화제 상관왕에 빛나는 충격적 마스터피스 영화였죠. 불어로는 라 피아니스트, 영어로는 더 피아노 티처. 한국에서는 그냥 피아노로 번역된 제목. 이 영화는 슈베르트의 음악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안단티노, 즉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D959의 두 번째 악장이죠. 많은 음악학자와 피아니스트들이 슈베르트가 남긴 가장 위대한 느린 악장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약두달 전이었던 1828년 9월에 완성한 마지막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 하나가 됩니다. 저는 우치다 미츠코의 연주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항상 이 버전을 듣곤 하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빈 국립음악원의 피아노 교수이자 억압된 욕망과 고독 속에서 뒤틀려버린 여주인공 에리카, 즉 이자벨 위페르의 심리를 대변하는 곡으로 슈베르트의 격정적이고 아름다운 실내악과 피아노 소나타들이 영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죠. 어쨌든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참 멋있는 그리고 충격적인 걸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곡입니다.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들으실게요.

뭐 워낙 유명한 곡이죠. 수전 잭슨의 에버그린. 드라마 아들과 딸들에도 삽입이 됐었고 가사가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계절이 가고 세상이 변해도 언제나 푸른 상록수 에버그린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눈부신 약속을 건넨 듯한 곡인데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첫 소절. 내 마음속에 봄이 오면 당신은 상록수처럼 언제나 푸르게 피어나네요. 뭐 이런 포근한 음색과 가사가 매력적인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위대한 스탠다드 팝 거장 토니 베넷의 틸. 웅장한 오리지널 클래식 곡과 이를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가장 찬란한 금자탑으로 번안해냈던 패트김의 사랑의 맹세 두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비교해서 듣는 맛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샤를 당베르의 곡에 칼 시그만이 영어 가사를 붙였던 곡이죠. 토니 벤의 특유의 깊고 중후한 바리톤 보컬과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펼쳐지던 오케스트레이션이 결합했던 스탠다드 팝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죠. 가사를 보면 달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바다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우주적 스케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제1세대 팝싱어이자 최고의 디바 패트김이 1959년 미팔군 무대 등에서 부르기 시작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이곡 사랑의 맹세는 첫 소절부터 가슴을 관통하는 압도적인 성량과 깊은 울림 때문에 역시 한국 대중음악의 격을 서구의 스탠다드 팝 레벨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는 기념적인 트랙이 되어주었죠. 사실 저는 이 번안곡을 들려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곡을 너무나도 한국의 가수들이 잘 한국적 정서에 맞게끔 번안하고 이걸 불러주었는데, 어쩌면 이게 진정한 K 컬처, 뭐 한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이용구였고요. 2부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첫사랑에 실패하죠. 첫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의 2부 첫 곡은 시네마 천국의 주제가 토토와 알프레도 등등을 들으셨습니다. 영화 음악의 영원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엔니오 모리꼬네와 아들 안드레아 모니꼬네가 완성했던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었던 시네마 천국의 핵심 테마였죠. 낡은 극장의 영석이 불빛 아래에서 피어나던 꼬마 토토와 노인 알프레도의 세대를 초월한 교감,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열정, 꿈을 향해 다름질치던 그 소년의 순수한 눈망울과 또한 성장해 나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첫사랑의 아련함, 뭐 이런 것들이 따스한 플룻 음색 뒤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련한 현역 소리를 듣게 되죠. 어느새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첫사랑, 유년의 꿈, 뭐 그리운 이들의 얼굴이 하얀 스크린처럼 펼쳐지게 되죠.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을 사랑하렴. 영석이 불빛을 사랑하듯이 라고 말하던 그 뭉클한 대사가 음악과 함께 흐르는 듯 합니다. 2부의 출발은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요, 델머 데이브즈 감독, 그리고 트로이 도나휴와 수잔 플래시드 주연의 1962년 전설적인 로맨스 영화, 연애센터. 뭐, 한국에서는 연애센터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로마의 모험, 롬 어드벤처라고 소개가 됐었던 영화의 주제가 알디 일라, 제리 베일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로 알딜라 하면은 저 멀리 우주 끝까지 그 너머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 하늘 넘어 우주 끝보다 더 깊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열정적 고백을 할 때 알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리 베일 특유의 벨벳처럼 부드럽고 클래식한 미성 그리고 또한 1961년 산레모 가요제 그랑프리 곡이었는데 62년도에 영화화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69년 치가 카오루가 발표해서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을 거머쥐었던 아날로그 포크의 전설적인 마스터피스 마요나카 노 기타 한밤중의 기타 들으시겠습니다.

치가 카오르의 마요나카노 기타. 뭐 가사를 보면 이 한밤중에 기타를 치는 건 누구일까? 외로움에 지친 마음을 달래려 나직하게 노래를 불러보네. 뭐 이런 따스한 위로를 담고 있죠. 소박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위로 흐르는 그녀의 담백하고 아련한 음색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방 한구석에서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들려주는 듯한 포근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서정적인 선율은 정말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삽입곡으로, 그리고 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쓸쓸하고도 다정한 멜로디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영국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빈티지 그룹, 영국의 전설적인 라이브러리 음악의 거장이자 작곡가인 키스 맨스 필드가 1970년대 발표했던 불멸의 라운지 그룹 명곡이죠. 소프트 셀.

키스 맨스필드는 1970년대 특유의 세련된 브라스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베이스 그리고 재즈현 감성을 집약한 곡들을 만들어냈죠. 사실 수많은 방송의 시그널송과 영어음악을 지배했던 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들은 쿠엔틴 트란티노 감독의 영화에 삽입이 많이 되었죠. 레트로 매니아들에게는 보물 같은 사운드 트랙으로 추앙받고 있고요.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경쾌한 드럼 비트, 화려한 브라스 선율이 아주 트렌디하고 감각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일랜드의 영원한 국민가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던 여성 보컬리스트 앤 브리엔이 부른 불멸의 아일리스 포크 명곡 The Fields of Athenry, 아테나의 들판 들으시겠습니다.

곡이 좀 밝게 느껴지겠지만 이 곡은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던 19세기 감자 대기근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조의 곡식을 훔쳤다는 죄로 호주의 유배지로 떠나는 청년 마이클과 고향 아테나의 들판에 홀로 남겨진 그의 아내 메리의 가슴 찢어지는 이별과 사랑을 노래한 곡이죠. 거대한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눈물겨운 사랑과 이별의 대서사시를 담은 아일랜드의 영원한 국민 가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일 구아르디아노 디 파로의 원곡을 폴 모리아 특유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터치로 재해석해 전 세계적인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불멸의 경음악 아모레 그란데 아모레 리베로 위대한 사랑 자유로운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폴모리아의 곡과 원곡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아주 뭐 감성이 대단하죠. 일 구아르디아노 디 파로 뭐 이탈리아어로 등대지기라는 뜻인데, 이탈리아의 천재 작곡가이자 신디사이저의 손구자였던 페데리코 브라가디니의 프로젝트명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폴모리아 버전과 원곡 버전으로 들으셨는데요. 아주 그야말로 화우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93년 발표된 이후에 얼터너티브 드림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매혹적인 아이콘으로 남았던 매지스타의 불멸의 명곡 Fade into You, 너에게로 녹아들어를 들으시겠습니다.

0: 호프산 도발에 나른하면서도 몽환적이고 지독하리만 치 차분한 보컬과 가슴을 스산하게 파고드는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아슬아슬한 슬라이드 기타 사운드가 일품이죠. 너에게로 흐려져 가고 너에게로 녹아내리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음은 1960년대 프랑스 누벨바그의 상징이자 영원한 섹스 심벌이었던 브리짓 바르도의 톡톡 튀는 발랄함과 상큼함이 묻어나는 곡, 모아 주주의 모아 주주 들으시겠습니다.
1: Moi je joue.

뭐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어가 그리고시는 브리짓 바르도를 창조했다.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죠. 브리짓 바르도 특유의 애교 섞인 보컬과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집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1분 40초 동안 우리에게 선물하죠. 프랑스 영화 정말 멋있는 영화인데 이 제목은 난 돌아요, 난 게임을 해요라는 귀여운 제목입니다. 밀고 당기는 사랑의 감정을 자랑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보컬로 노래한 곡이죠. 브리짓 바르도 음색과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워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1980년대 일본 쇼와 레트로의 황금기, 서브컬처 역사에 거대한 획을 그었던 전설적인 영화 셀르보가 기관총의 주제가를 당대 최고 아이돌이자 주연 배우이자 여배우였던 야쿠시마루 히로코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지나겠던 저에게는 은밀한 모임들이 있었죠. 즉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었던 일본 음악과 일본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부산의 광복동에서 비디오 테이프로 가져오곤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게이 영화는 1981년 소마에 신지 감독이 연출하고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자 여배우였던 야쿠시마로 히로코가 주연을 맡았던 동명 영화의 메인 타이틀곡인데 워낙 유명한 영화였고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논노라는 패션 잡지를 일본 잡지인데 우리가 많이 가져다가 봤는데 여기 항상 표지 모델로 나왔던 사람이 야쿠시마로 히로코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야쿠시마로 히로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하죠. 여고생이 하루아침에 야쿠자 조직의 두목이 돼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카이감, 즉 쾌감이라고 읊조리는 엔딩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야쿠자 두목이었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물려받게 되었다는 건데 전 세계 서브컬처의 영원한 신화가 되게 되었죠. 이 주제가는 특유의 맑고 청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애수어린 그런 곡이기도 하고 특유의 포크팝 사운드가 집약돼 있기도 했죠. 어쨌든 레트로 감성으로 이어지는 곡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가 나온 천상의 맑은 보컬 나나 모스크리의 69년 명작 오버 앤 오버를 은희 씨가 진실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번안하여 부른 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을 버난에서 불렀던 분은 은희 씨 말고도 송창식의 사랑이라는 곡도 있죠. 하지만 저는 Over and Over라는 그 제목을 그대로 가사 속에 담아냈던 은희 씨의 이 번안곡. 특히 디바 은희가 특유의 티 없이 맑고 청순한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불렀던 이 버전도 좋습니다. 그대 내 곁을 떠나간다 해도 나의 마음은 변치 않으리.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970년대 청춘들의 마음을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감정으로 물들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나무스 그리의 원곡을 보면 시간이 흘러도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다. 이런 사랑의 서약을 노래하고 있죠. 오버앤오버. 시간이 흘러도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여전히 당신을 향해 내 마음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들입니까? 지상의 슬픔을 모두 잊게 만드는 치유의 송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와 함께한 영화음악 다음 주에도 함께할 건데요. 저는 이용구였고요.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원조, 음식 이름 앞에 이 두 글자가 붙으면 왠지 맛도 더 좋을 것 같고 역사도 있어 보이고 괜히 믿음이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원조라는 말, 장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론 법정 다툼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5: 너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딸기 맛도 있고, 아, 그래도 역시 메로나지.
6: 와, 이거 어릴 때부터 먹던 건데 아직도 잘 나가나 봐.
5: 맛있잖아. 너도 이거 먹을 거지?
6: 그래. 그런데 이거 메로나가 아닌데?
5: 뭔 소리야? 딱 봐도 메로나인데.
6: 아니야, 이거 봐. 메론바잖아. 이름이 바뀌었나?
4: 멜론 아이스크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 냉동고에서 익숙한 초록색 포장을 보고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두고 실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래 쌓아온 포장 이미지를 따라한 것이냐, 아니면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색을 쓰는 것까지 막는 게 정당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5: 너 그 뉴스 봤어?
6: 무슨 뉴스?
5: 대패 삼겹살. 그거 백종원 대표가 만든 거라고 했었잖아.
6: 아, 그치. 90년대 햄 슬라이서를 잘못 샀는데 거기에 삼겹살 넣으니까 고기가 마치 대패로 민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아마?
5: 그런데 법원에서 그거 원조라고 보긴 어렵단 판단이 나왔대.
6: 어? 에이, 그럴 리가. 상표 등록도 했다 그랬지 않았나?
4: 최근 또 하나의 원조 논란이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이 아닌 고기,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대패 삼겹살입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대패 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유튜버가 그거 사실이 아니다,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 법원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원조라는 말의 법적 의미, 그리고 식품업계에서 반복되는 원조 분쟁 사례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4: 오늘은 이른바 식품업계에서의 원조 논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패 삼겹살 원조 논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 방송에서 대패 삼겹살을 내가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7: 네, 보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1993년 육절기를 구입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입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게 됐고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대패 삼겹살을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대패 삼겹살 상표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는 대패 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판매한 음식점이 있었다며 최초 개발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7: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환 PD가 유튜브에서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공개하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가 이 영상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라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즉 원조 여부 자체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해당 영상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4: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가맹점주가 그 문제 제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내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다 이 말씀인데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7: 법원은 원고인 가맹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삼겹살을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김 PD의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김 PD의 문제 제기는 공익적 목적의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백종원 대표가 1990년대에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표를 등록했으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조 아니냐? 이거 어떻습니까?
7: 예, 저도 뭐 상표 등록만 가지고 마치 특허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요. 하지만 상표 등록과 원조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권은 특정 이름이나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그 사람이 해당 음식이나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종원 대표는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최초 개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상표 등록과 원조 여부는 별개의 법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그러면 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백종원 대표가 원조라고 알고 그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는데 뭐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거래를 했다,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사 먹었다 심지어는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7: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거나 그 표현을 신뢰해 거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책임까지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원조라고 홍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허위였는지, 그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까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만으로 곧바로 대규모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광고나 홍보 방식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4: 그런데 음식점에서 이런 원조 논란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집, 냉면집, 뭐 해장국집, 뭐 족발집, 오래된 맛집 골목을 가보면 한쪽에는 이 집이 원조, 뭐 맞은편에는 여기가 진짜 원조, 뭐 원조의 원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정말 먼저 시작한 집은 어떻게 가르고 다른 집에 원조라고 쓰면 이게 뭐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부정 경쟁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
7: 네, 원조라는 표현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 수많은 식당들이 영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최초가 아닌데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정도로 원조라고 광고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시기, 지역에서의 인지도, 소비자들의 인식, 오랜 사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집 골목에서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4: 이런 원조 논란, 대패삼겹살이나 음식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이름, 포장, 색깔과 이미지를 두고도 법적 공방이 반복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메로나와 메론바 소송이죠. 이 사건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7: 네,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와 매우 비슷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서주의 메론바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며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빙그레는 연녹색 바탕, 중앙에 제품명, 양쪽에 멜론 사진 등 전체적인 포장 이미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서주의 메론바가 이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둘이 매우 흡사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반면 서주는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그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디자인의 유사성을 부인했습니다.
4: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1심에서는 빙그레, 그러니까 메로나가 졌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메로나가 이겼습니다. 메론바가 진 거죠. 왜 판단이 달라졌습니까?
7: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도에 따르면 1심은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빙그레가 패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인 색상 하나만 보지 않고 바탕색의 명도와 채도, 글씨 위치, 멜론 사진의 배치 등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매우 유

0: 포장이나 미투 제품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그동안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불낙볶음면 사건, 이름도 굉장히 유사하죠.
1: 그러네요.
0: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 FMB의 컵반 포장을 문제 삼았던 사건 등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로나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네. 이런 소송에서 원조 업체, 그러니까 먼저 제품을 만들고 오래 팔아온 업체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0: 예,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외관이나 이름만 보고도 특정 업체를 떠올릴 정도의 식별력이 형성됐냐라는 점입니다. 또한 상대방 제품이 그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는 점, 실제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메로나 사건에서는 약 20년 동안 동일한 포장 이미지를 유지해왔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높은 인지율과 혼동 가능성이 확인된 점, 또한 후발 업체가 포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원고 메로나 제품의 매출은 약 732억 원이었던 반면, 피고 메론바 제품의 매출은 약 1억 9천만 원에 불과해 서주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메로나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을 변경한 시점과 그 이후에 매출 변화 추이를 볼때 원고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점을 종합해 빙그레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2: X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야. 아이, 목소리가 아주 섹시한데.
1: 한 대학 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최종 해임을 결정했죠.
5: 이번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왜 해임 결정이 났음에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해임이면 끝 아닌가? 학교가 징계했으니 마무리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5: 해임됐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4: 실제 그런 경우가 있나?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한다고?
5: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진짜 끝날 때까지.
1: 교수 징계 사건에서는 학교의 해임이나 파면 처분 이후에도 소청 심사, 행정소송, 징계 수위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다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징계 결정 하나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말과 행동, 그리고 해임 이후에도 남는 법적 절차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대학 내 교수 성희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1: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 말씀 주시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A 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 어필한다,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을 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이 손과 허벅지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 10월 술자리에서는 한 여학생에게 오늘 너와 면담하려고 한 것은 사실 너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 라고 말하거나 남녀 학생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했고 학교는 처음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특별감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0: 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낄 지점,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 제기된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교수는 성적을 주고 추천서나 진로에 대해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법적으로도 이런 지위 차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1: 네,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더해지면 그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교수의 발언에 자유롭게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적을 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한 발언이나 행동은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진 것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0: 네. 특히 술자리나 뭐 답사 뒤풀이, 뭐 면담 자리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단순한 사적인 뭐 술자리로 볼수 있냐, 아니면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그런 자리로 봐야 되는가, 차이가 있나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1: 네, 충분히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교수 측에서는 그건 학교 밖 사적인 자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사 뒤풀이나 학과 행사 후 술자리는 교수가 주도하거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렵죠.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법원은 그 자리의 형식이 사적이더라도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자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가 학과 임원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귀가한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서 그 자리와 전화 모두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해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0: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가 이후 징계위원회, 뭐 특별감사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절차로 거친 거예요?
1: 네,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보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의혹을 공개하자 학교는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학생들이 이 정도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학교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0: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파면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1: 네, 둘다 교원 신분을 잃는다는 점은 같지만 해임보다는 파면이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파면을 받으면 퇴직금이 일부 삭감되고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재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보다 짧습니다. 이번 동국대학교 사건은 해임이 내려진 것이고 만약 더 중한 비위가 인정됐다면 파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0: 그 학교에서만 더 이상 교수를 일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강이나 재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 겁니까?
1: 네, 우선은 그 해임이라는 처분은 해당 학교에서의 교원 신분을 잃는 것일 뿐이고, 다른 대학교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교원 임용 시에 전직장 조회가 이루어지고, 해임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그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기관 취업이 수년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학생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해임됐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 학생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1: 학생들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 대표가 교수 본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죠.
0: 실제 교원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케이스들이 있나요?
1: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법원 판결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비 정도에 비해서 해임이 너무 무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해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러면 이번 사건도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1: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학교가 처음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뒤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0: 네, 이게 학교 징계랑은 별개로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1: 학교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신분 문제이고 형사, 민사 책임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책임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발언만 있었다면 모욕죄나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 자꾸 발생하는 게 이게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걸까요? 아무튼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1: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별장에서 갓 성인이 된 여자를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교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징역 6년으로 형을 더 높였습니다. 법원은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갓 성인이 된 여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며 거짓도 많다. 범행 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정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0: 학교 측의 책임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2차 가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하면 학교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1: 네, 학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서 교수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 법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인권센터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학습권 보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징계는 교수에 대한 처벌이고요. 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일상 회복 문제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이런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할까요?
1: 교육기본법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나 대체 강의 제공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가 이런 요구를 간과해서 피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우원재의 시차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지난 2일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날 증인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 A씨였습니다.
3: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와는 어떤 관계죠?
4: 혼인관계입니다.
3: 피고인의 폭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4: 혼인 신고를 한 뒤부터였어요. 욕하고 때렸습니다. 처음엔 저만 때렸어요. 경산에 살 때는 엄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대구로 이사한 뒤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4: 네, 그때부터는 엄마도 때렸어요. 하도 때려서 엄마가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 또 때렸습니다.
0: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상황극 역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증인석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A씨 역시 한때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5: 김 검사, 아내가 시신 유기 과정에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걸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
3: 나도 그 부분이 걸려. 아내 역시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과 감시에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 저항하거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걸로 보여.
5: 그치? 가담했다기보다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겠지?
0: 결국 A씨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존속살해와 시신 유기, 감금과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3: 증인, 말씀하세요.
4: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0: 피고인 조재복과 피해자의 딸 A씨는 현재도 법률상 부부인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최근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와 양형 판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0: 네, 이 사건은 보도가 되자마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신천에서 여행용 캐리어 안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문과 DNA,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피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사위 조재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재복은 장모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시체 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재복에게 존속살해, 시체 유기, 감금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아내는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0: 당시에는요,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씨 역시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왜 사체 유기에 가담했음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가능했던 거죠?
6: 네, 언뜻 보면 의아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아내를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지배를 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 등을 확보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의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역시 지속적인 폭행과 감시를 받아왔고 갈비뼈 골절 등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아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지배 아래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0: 최근 이 사건의 공판이 열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6: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폭행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증인신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재판부가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단순한 뭐 양형신문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인신문이었네요.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이죠.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6: 헌법상 형사재판은 국민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통제를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폭행 경위나 사생활,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날 A씨의 발언, 일부가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6: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무려 남편이 혼인식 후 직후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사한 뒤에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수천 번을 때렸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장시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계속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 양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아내의 증언을 보면 상태가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해줄지 예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6: 법원은 피고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폭행했는지, 어떤 부위로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이후 구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더구나 사망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기보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존속 살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렇게 된다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 A씨가 법정에서 남편을 남자라고 불렀다는 대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일 텐데 심리적으로 남편이라는 표현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였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표현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재판부가 참고하는 사항이 됩니까?
6: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통상 부부싸움이나 이혼소송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도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하지 남자라고 이렇게 성별로 지칭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물론 재판부가 남편 대신 남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 태도나 감정의 변화도 함께 관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증인신문 내내 피고인을 일관되게 남자라고 표현했고 최후에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간 폭력과 지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이미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0: 검찰은 이날 부검 감정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전해졌는데 이런 자료들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6: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은 단순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범행의 배경과 피고인의 지배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고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과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내가 허락해준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는지, 지속적인 학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황은 피해자 A씨가 왜 쉽게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는지, 검찰이 왜 A씨를 강요된 행위의 피해자로 판단했는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0: 또 하나 남은 문제가 현재 두 사람이 여전히 법률상 부부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혼 절차 진행 가능합니까?
6: 네,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혼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협의 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6: 네,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 중이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기 어렵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을 통해 송달할 수 있고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글스의 I Can't Tell You Wh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지난 7일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온라인에서 허위거나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
7: 땡땡 식당 조심하세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래서 아주 싼 재료만 쓰는 곳입니다. 최근 식중독도 그거랑 관련있단 말이 있어요.
8: 이 병원도 난리 났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쉬쉬하고 있대요. 내부자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7: 저기 나 자주 가던 데인데 이거 공유해야겠다.
0: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봤다 생각해보죠. 심지어 내가 가던 식당, 가족이 다니던 병원이라면 설마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3: SNS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확인 결과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네? 가짜라고요? 너무 그럴듯했는데?
0: 사실 그동안 이런 허위 정보가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방치돼 왔던 건 아닙니다. 해당 정보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명예훼손죄, 가게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기존 법 안에서도 처벌은 이루어져 왔죠. 그렇다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4: 아니, 그럼 친구들끼리 썰푸는 단톡방도 조심해야 하나?
3: 아니, 누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허위 정보입니다. 신고부터 하면 나 어떡해? 내 아이디 바로 삭제되는 거야?
4: 그런데 그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건데?
0: 과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댓글이나 단톡방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0: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달라진 부분의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6: 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이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가 생기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만으로는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채우는, 뭐 보완하는 취지인 건지, 기존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지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6: 물론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은 허위 조작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반복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0: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그 전 단계,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가 단순 의문 제기나 뭐 불만 제기인 거고 어디부터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으로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려주시죠.
6: 법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또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한 의문 제기나 의견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거나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 네, 그러면 허위 정보 피해가 생겼을 때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책임 사람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거 같은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조치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6: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개재자가 수익을 얻으며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여기서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자,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이거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겠다 이런 거라면은 이 판단 주체가 누군지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여기서 만약에 잘 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법에서 가장 위험한 법적 빈틈 뭐라고 보십니까?
6: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1차 판단을 민간 플랫폼이 하게 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플랫폼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같은 게시물이라도 어떤 곳에서는 삭제되고 다른 곳에서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 이용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위축효과 또는 대리검열 가능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위축효과 또는 대리검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또 있어요.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보도나 게시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법조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유형의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6: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전에도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 요청해서 블라인드가 되었다가 추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공개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업이나 공인, 정치인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게시글이나 보도를 문제 삼아 먼저 삭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역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나 권력 집단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일단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자라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례들 실제 많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예전보다 구제받을 길이 좀 넓어졌다 또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6: 예전보다 구제 수단은 분명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신고를 통해 신속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연예인의 활동 중단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일반 손해배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의 경우 이제는 법 개정으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 하에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0: 그렇죠. 사실 이런 법의 미비점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기업들에 대한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만약에 지금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입막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처벌은 처벌 수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반복적으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적인 어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섭다. 특히 이제 기업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당했을 때 이거 여기에서 오는 그 공포감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사실을 인터넷상으로 밝혔다 또는 뭐 언론에 제보를 해서 밝혔다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다섯 배로 부풀려 가지고 소송 제기를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가 들어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송 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법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워낙 SNS가 발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6: 예를 들어 독일은 2017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해 명백히 불법인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내용은 EU 디지털 서비스법 체계로 흡수됐지만 독일은 일찍부터 플랫폼의 적극적인 삭제 의무를 강조했던 나라로 평가됩니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정정공지명령이나 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에 너무 큰 권한이 집중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들 제도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누락되거나 뒤늦게 드러났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9: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 처음 논란이 됐던 건 장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7: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더 문제는 그 케이블 타이 찍힌 영상이 있다는데 그 영상을 삭제해라 지시 의혹까지 나왔어. 강력팀장 긴급 체포됐잖아.
8: 아 잠깐만, 현직 경찰관이란 장씨 아버지 말고 수사팀까지 죄다?
7: 그니까 파장이 훨씬 커진 거지.
0: 장씨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케이블 타이, 혈흔이 남아있던 차량,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리고 수사 상황이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7: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핵심 증거를 마음대로 버렸음에도 형사처벌 안 받는데.
8: 왜? 증거인멸 아니야?
7: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우리 형법에 친족특례라는 게 있거든.
8: 친족특례?
7: 가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
8: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 감싸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0: 가족을 감싸려는 마음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서 더구나 그 가족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걸 단순히 가족의 보호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0: 오늘 사건은 이른바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을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은 장윤기가 과거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그 분풀이 대상을 여고생으로 삼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과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성폭행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 전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유심칩을 분리한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0: 이번 재판의 핵심, 최대 쟁점, 장 씨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죠?
6: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바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검찰 주장처럼 강간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 등 살인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강간 등 살인일 때는 무기 이상이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아예 없는 거네요. 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찾아낸 강간 목적의 증거들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장윤기의 방에서 나온 성인용 인형, 뭐 리얼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강간살인 혐의 적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6: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사람 형상의 리얼돌이 발견됐는데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를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행동으로 구현한 흔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리얼돌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리얼돌은 여러 간접 증거를 연결해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리얼돌을 폐기해버렸고 현재는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0: 네,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자 새롭게 큰 논란이 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게요. 케이블 타이입니다. 근데 이 케이블 타이가 50cm짜리 공업용 케이블 타이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 차량의 수색 당시에 이 케이블 타이가 있었고 그리고 수색 영상에도 이 케이블 타이가 찍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실물은 증거물로 확보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케이블 타이가 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6: 케이블 타이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납치하려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싣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실물은 압수되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심지어는 그 케이블 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다는 그 차량도 논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가 그 당시에 압수가 안 됐어요. 검찰 수사 이후에 그러니까 이달 7일이죠. 7일경에 뒤늦게 압수가 된 걸로 보이는데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까지 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차량을 가족에게 돌려준 조치 법적으로나 뭐 수사 실무상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6: 뭐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했고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조수석 뒷문 부근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반환했고 이후 실제 운행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모든 범행 차량을 반드시 끝까지 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자체가 일반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범행이 일어난 장소이자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흔의 위치, 차량 내부 흔적, 추가 DNA나 섬유 증거 등을 나중에 다시 감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차량을 조기에 반환한 것은 수사 실무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0: 게다가 장용기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서 그 당시에 뭐 뒤로 돌아가가지고 뒷문을 열어놓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어요.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차량을 반환했다는 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성인용 인형, 케이블타이, 차량, 휴대전화까지 청취자 입장에선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왜 실물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경찰에선 성인용 인형의 훼손 상태를 동영상으로 남겨놨고 DNA도 확보했다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괜찮은 겁니까?
6: 더구나 이번에는 리얼돌뿐 아니라 케이블타이, 차량, 휴대전화 등 여러 증거가 동시에 확보되지 않았거나 반환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핵심 증거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판단 착오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0: 네, 일각에서는 혐의 적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더라도 실물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측이 다툴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차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검찰이 장용기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피고인 측이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툴 여지도 있습니까?
6: 예, 놀랍게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진만으로는 실제 훼손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차량을 다시 감정해야 하는데 다시 감정할 기회가 사라졌다 라는 식으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요, 최근에 장용기가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장용기는 처음에 이제 언론에 노출될 때도 좀 약간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리고 자살을 하기 전에 누구를 한 명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성문 제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범행을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건지 어떻게 봐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6: 예, 통상의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취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윤기의 이번 범행이 워낙 보통의 살인사건과 다르고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했었던 만큼 장윤기의 반성문 제출이 과연 범행을 인정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지 여론을 의식해서 선처를 받기 위한 포석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초동수사 실패인지 아니면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 수사팀 내부에서 봐주기나 은폐가 있었는지, 심지어는 경찰에서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는 핵심은 뭘까요? 또 윗선 관여가 만약에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 결국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고 영상 삭제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부실 수사를 넘어 증거인멸,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온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장윤기 개인의 범행을 넘어서 경찰 수사 자체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또 다른 2차 가해 아니냐,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6: 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단순한 실수인지 여부를 검찰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체증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케이블 타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경찰도 그 물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압수 목록에는 빠졌고 이후 관련 영상 삭제 지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담당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금요일 순서 1부. 여러분 뭐 화면에 보시겠지만 자, 이제 모시겠습니다. 우리 파핀 현준 씨 또 박예리 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핀 현준.
2: 네, 박예리입니다.
0: 아이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H 님이 박예리 씨는 오늘 머리 내리니 소녀 같아요. 두 분이 아주 좋아 보이신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현준 씨는 못 보는 동안에 머리 색깔이 또 멋있어지셨어요?
1: 아, 네. 이 머리 오늘 막 지금 하고 왔습니다. LA에서 지금 막 머리를 마치고.
0: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머리를 탈색을 해야 된다고.
1: 네. 맞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0: 아,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1: 네네. 잘 고민은,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고민은 많이 해봤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하면 주책이 돼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사실 우리 박예리님은 네. 화면으로만 뵀다가 네. 그리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1: 쪽지고
2: 네.
0: 쪽지고 있다가 푸른 모습을 보니까 전혀 모습이 다르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2: 감사합니다.
0: 뵐 때는.
1: 저도 좋습니다. 저는 예. 쪽진 모습도 이쁘고 푸른 모습도 이쁘고.
0: 아, 그럼요. 네. 얼마나
1: 다 이쁘죠?
0: 아름다우시겠어요. 네. 아, 자. 아, 이 LA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며칠 안 다셨지만.
2: 네, 예전에 헐리우드볼 공연 때 오고, 네, 한 그 다음에 이듬해 한인 그 축제 때 오고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0: 헐리우드볼 공연이면 아마 저희 한국일보 주최하는
2: 네,
0: 헐리우드볼 행사였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안 하지만.
2: 네.
0: 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1: 저는 미국에 자주 왔는데 네. 박예리 씨는 이제 자주 안 왔죠.
2: 아,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자, 뭐 여러 가지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음악인과 뭐 예능인이 만났잖아요.
2: 네.
0: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이?
1: 저희는 공연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0: 아,
1: 공연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 제가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0: 네네네.
2: 제가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에 연출 선생님께서 저한테 와. 박예리 선생님, 제가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을 섭외를 했다. 근데 그게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올리게 된 뛰다 튀다 타다라는 작품이었어요.
0: 네네.
2: 근데 정말 특별한 분을 예, 특별 게스트로 모신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파핀현준 씨였어요.
0: 근데 사실 창극단하고 파핀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1: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요.
0: 네, 근데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셨어요?
1: 네. 황병기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그 공연이
2: 국악관현악단 네. 공연이었어요.
1: 네,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조금 젊은 친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
0: 예.
1: 당시에 이제 제가 엄청 핫 아이콘으로
2: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셨어요.
0: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럼 자, 그럼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하시면서 그럼 뭔가 좀 그 핑크빛 기류가 돌았나요?
2: 아니요.
0: 어떻게 됐나요?
2: 공연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연만 했는데요.
0: 네네.
2: 그때 제가 파핀현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0: 어떤 부분에 감동받았어요?
2: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같이 국립극장에서 연습을 했는데요.
0: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2: 작품을 올릴 때는 항상 한두 달 정도 네네네. 정교한 연습을 하게 네네네. 되는데 매번 연습 때마다 공연 이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만의 그런 성실함? 부지런함 그리고 또 춤이 분명히 현대적인 춤 사위로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플 만큼 제 주변 분들은 그래서
0: 네.
2: 파핀현주 씨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네, 있으면 네, 네, 살풀이를 네.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만큼 그래서 춤에도 매료되고 또 임하는 어떤 그 매사에 열심히 그런 모습에도 매료되고 그래서 동생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0: 그러셨구나.
1: 네.
0: 근데

0: 하다.
1: 아.
0: 그래도 그걸 가능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 네네네.
0: 뭐 예술가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말처럼.
1: 아, 물론이죠.
0: 예, 좋은 예술가는 어떠한 예술적인 범위도 허용을 해야 되고.
1: 네네.
0: 그리고 예술의 그 바운더리를 넘는 아트 비욘드 바운더리라고. 예, 그 제가 갖고 있는 경계를 허무는 거죠.
1: 아.
0: 그게 저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적 철학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조사해 보니까 우리 박예리 님도 춤이 보통이 아니시라고.
0: 아,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제자들이 있는데.
1: 아, 예.
0: 예. 그 제자들 중에 단연 으뜸의 애제자는 박예리 씨죠.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 박예리 님은 어떤 춤이 전공이세요? 아니면
0: 문워크가 전공입니다.
1: 네?
0: 문워크요.
1: 어, 문워크요? 야.
2: 그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1: 네네.
2: 좋은 스승님 덕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율동처럼 배워가고 있습니다.
1: 아니, 제가 잠깐 조사해보니까 무슨 댄스 대회도 나가셔서 1등 하셨다고 뭐 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0: 그건 이제 그 저희가 댄스 스포츠를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 부부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1: 네네네. 예.
0: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1: 네.
0: 영상을 보시면 박예리 씨 춤 실력 뿐만 아니라 그 눈빛,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뭐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관심 있게 봐서 그러지만 제가 가장 많이 무대 두 분의 무대를 본 건 불후의 명곡이에요.
0: 네네.
1: 근데 고맙게도 불후의 명곡에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노래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2: 네.
1: 누구나 다 아는 노래.
0: 네.
1: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잘 모르는 노래를 하면 감동이 조금 덜해요.
0: 그렇죠.
1: 근데 잘하는 노래를 하면 되는데. 그 저는 아까 눈빛 얘기했는데 우리 박예리 씨가 그 노래를 하늘을 멍하니 보면서 부르실 때 그 네. 주변을 이렇게 맴도시면서 우리 현준 씨는 눈보다는 이 손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봤어요.
0: 네네네.
1: 그 눈빛과 손끝이 어느 순간에 쓱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그런 부분도 연습을 하세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0: 뭐 따로 연습한다기보다도 부부에서 네.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1: 아, 마음으로 전할 수도
2: 네.
1: 있고.
2: 예.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아니었다면
1: 네네.
2: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1: 아, 그렇죠.
2: 뭐 미팅을 하고 교류하고 네. 그럴 텐데
1: 그랬겠죠.
2: 저희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야기하고 또 같이 어디 이동하다가도 이야기하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서로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1: 그러니까
2: 그 일상 중에 대화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1: 네.
2: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무대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도
1: 네네네.
2: 나중에 우리 불후의 명곡에 나가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1: 그러니까
2: 현준 씨가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예요.
1: 그러니까
2: 나중에는 이런 무대를 연출해보고 싶다. 그런데 무대에서는 또 진정성을 가득 담아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데 그런
1: 네네네.
2: 부분들을 관객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불후의 명곡 나오면 중간중간에 박수가 터지는데
0: 네.
1: 두 분 공연은 끝까지 조용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 물론 뭐 불후의 명곡 자체가 보통 노래보다 조금 긴 시간을 연출을 하지만
0: 네.
1: 특히나 중간 부분에 항상 춤사위를 보여주시고 사실 유행가의 팝핀을 손을 해서 춤을 춘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편곡을 할 때
1: 네.
0: 함께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그 안에 넣어보고 또 어떨 때는 다 만들었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 다시 다시 만들어보고
1: 그렇구나. 자, 정부 수반 선출 선거 출마 참 아이디 이름이 멋있네. 반갑다고. 아이디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정부 수반 출신 선거 출마.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보통 레퍼토리를 결정할 때 고민을 하는데
0: 네.
1: 주로 우리 현준 씨가 이런 노래 하면 어때라고 레퍼토리를 잡나요? 아니면 우리 박예리 씨가 내가 이 노래 부를 텐데 춤이 어떨까 이렇게 되는 편인가요?
0: 이 무대에서 연출적인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요.
1: 네.
0: 그 솔직히 어떤 그 곡에 대한 곡명을 정해주는 건
1: 네.
0: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우리 부부한테 이런 곡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스펙트럼이 아무래도 넓잖아요.
1: 어, 그렇죠.
0: 저는 춤을 추고 여기는 소리를

0: 하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방송국도 일반 가수들이 조금 소화하기 힘든 노래들.
1: 예, 예,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나이대가 있으니까 예, 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이제 저희한테 그 선곡을 주시고
1: 아~
0: 저희 부부가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를 관객뿐 아니라 방송국 제작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1: 네네네.
0: 약간 믿고 맡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1: 아~
0: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1: 그렇구나. 예. 우리 저 그 현준 씨가
2: 네.
1: 얼마 전에 미국 또 외국 다니면서 네. 이거 춤 유튜브 찍은 게 굉장히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2: 네.
1: 그래서 제가 두 분 뵌 김에 아니 다음에는 그 거리 그 퍼포먼스를 그 노래를 한번 하시고 춤추는 걸 한번 찍으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더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도 해봤어요.
0: 아, 그래서 그런 기획을 지금 제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1: 아,
0: 저는 네, 저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뉴욕에다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1: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0: 예, 이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 네.
0: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1: 어. 예,
0: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오신 뭔가 이유가 또 있으실 텐데.
0: 그렇죠. 이번에는 예. 이제 가족 여행 겸.
1: 아.
0: 예, 그래서 어머니도 모시고 왔고요.
1: 아, 어머니도?
0: 예.
1: 어머니도 유명 인사세요.
0: 아, 예.
1: 텔레비 통해서.
0: 예, 예. 어머니도 같이 왔고, 딸도 같이 왔고.
1: 아.
0: 그리고 또 제가 이 LA에서 7월 19일 날 워크샵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워크샵을 예. 해? 7월 19일.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죠?
0: 아, 일요일이죠. 네, 이번 주 일요일.
1: 이번 주 일요일.
0: 예, 예. 그래서 예. 7월 19일 오후 5시에
1: 네.
0: 예, NK 댄스 스튜디오에서 제가 워크샵이 있는데
1: 아.
0: 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게 궁금했다.
1: 아.
0: 뭐 우리 아이가 앞으로 K-POP 스타가 되고 싶은데
1: 아.
0: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아주 사사로운 질문부터
1: 아.
0: 그리고 또 파피현주 씨 같이 춤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1: 아, 아, 네, 예,
0: 그런
1: 예.
0: 거. 뭐 박예리씨 같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1: 예, 예, 예.
2: 박예리처럼 판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1: 네,
0: 등등의
1: 네.
0: 여러 가지 Q&A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19일 날 NK 댄스 스튜디오에서 파피 연준 워크샵 많은
1: NK
0: 참여.
1: NK 스튜디오가 어디죠?
0: NK 스튜디오.
1: CGV 몰.
2: 네.
1: 아. 여러분 CGV 몰 아시죠? CGV 몰. 그러면 그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나요?
0: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1: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실물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 화면에 뵈시니까 그죠? 19일입니다. 내일 모레
0: 그렇죠.
1: 5시에 CGV 몰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0: 아, 네.
1: 5시에 오시면
0: 네.
1: 우리 파핀 현준 씨 또 박예리 씨 직접 볼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0: 네, 그리고 춤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워크샵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예. 와, 너무 좋습니다. 저도 꼭 가겠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어, 예. 아, 그러시구나. 자, 바나나 우유 조야란 분이, 오, 박예리 파핀이다. 안녕해주세요. 저 팬이라고 막 그러시네.
2: 안녕하세요.
1: 바나나 우유 조아. 항상 TV에서 잘 보고 계시다 그러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보지만 마시고요. 7월 19일입니다. CGV로 오세요. 바나나 우유 조아님. 무조건 다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 가겠는데, 이왕 오셨는데, 그래도 뭐 음악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냥은 지나갈 수 없고,
0: 네.
1: 잠시 광고 한번 듣고 와서,
0: 알겠습니다.
1: 뭔가 좀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선생님, 근데 이따 노래하게 되면, 저희,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이나
3: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헤드폰
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여기 있습니다. 이거 꼭 보시면 될 거예요.
0: 예.
1: 저희는 생방송이니까 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파핀 현준 씨 그리고 우리 박예리님과 함께 아주 멋진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0: 네.
1: 근데 한 가지로 저희 방송국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0: 아, 뭐,
1: 멀쩡해 보이지만 에코가 없고 그 저도 한 두 번 노래했는데 혼났습니다.
0: 아,
1: 생
0: 예.
1: 목소리로 나오니까.
0: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1: 바로 그거죠.
0: 네.
1: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을 받아놓은 게 어쩌다 마주친 그때
2: 네.
1: 음악을 받아놓은 것 같으니까
0: 네네.
1: 음악을 제가 들려드리면 뭔가 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핀현준
2: 박예리입니다.
0: 네, LA에 왔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자, 신나게 한번 렛츠 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맘을 빼앗겨버렸네. 오, 어쩌다 마주친

손머리 위로 손뼉 치며.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오, 야, 오, 오케이, 박예리.

ピアノ、ギター、ドラム、ネガティブ、ヘイ、マイライフシフティング。

0: 끊기면 재미가 없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편곡자님한테 네. 제가 다 생각이 있다.
1: 아.
0: 무대에서 함께 퍼포먼스가 있으면 네네. 재미있을 거다. 아. 해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1: 아,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늘 그 우리 박예리 씨가 꼭 이 감는 모습을 드디어 봤습니다. 저는 아주. 혹시 19일 날 이거 하십니까?
0: 아, 19일 날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컨디션이 거기는 이제 스튜디오가 춤을 추는 스튜디오래가지고
1: 아~
0: 음악적인 장비가 없는 곳이라.
1: 아~
0: 근데 뭐 박예리 씨의 문워크는 보실 수 있을
1: 근데
0: 거예요.
1: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전화라도 켜고 이거 했어야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했다시피 명장은 뭐 연장을 필요
0: 네네,
1: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연습을 할 때 음악을 조그맣게 켜놓고 그냥 그 마이크 없이 혼자서 차 안에서 연습을 해요.
0: 아~
1: 왜냐하면 자동차 안이 가장 사방에서 소리가 막혀서 저한테 잘 들리는 거라서
0: 그렇죠.
1: 저는 예. 마이크를 놓고 연습을 거의 안 해요. 그냥
0: 아니 제가 이번에 LA에 왔을 때 박예리 씨가 함께 오는 거라서
1: 네네.
0: 그 뭐 여러 군데다가 그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
1: 네네네.
0: 한국문화원에도 얘기를 했었고
1: 네,
0: 대사관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박예리 씨랑 함께 가니까
1: 네네.
0: 한인들을 위해서
1: 네네네.
0: 저희가 버스킹이나
1: 예예.
0: 어떤 그 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을까?
1: 예예. 네,
0: 근데 피드백이 없어서 그냥 관광하다 가려고.
1: 이런 헐. 네. 이럴 땐 이런 헐이래. 네, 네.
0: 너무 아깝죠.
1: 너무 아깝네.
0: 네, 맞습니다.
1: 혹시 언제 가세요?

0: 저희 이제 딴 데로 넘어가요. 샌프란 갔다가 예. 베가스 갔다 뉴욕 갔다 이렇게.
1: 어. 예. 다시 LA 안 오시면 그냥 가시나요, 그러면?
0: 저는 뉴욕에 남아 있을 텐데 박예리 씨는 이제 또 이제
1: LA에서는 언제 떠나세요?
0: 일요일 아 월요일 날요.
1: 아, 월요일 날 또 예. 바로 가시는구나.
0: 네네.
1: 아, 그러시구나.
0: 너무 아깝습니다.
1: 그,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셨으니까. 네. 다음에 또 오시는 경우에. 네. 저한테 한 달 전에만 연락 주시면 제가 뭔가는 만들죠.
0: 아, 그러니까요.
1: 여기 이런 걸 저희만 보고 있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0: 아니면은 라디오 서울 선생님 방송을 공개 네. 방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1: 아.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고.
0: 그러니까요.
1: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굴 끌어다가 돼도 네. 제가 만듭니다. 누굴 아, 붙잡아서라도. 네. 조금만 미리 알았으면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다음에는 꼭 연결해 주면 이런 공연을 그 우리 LA 교민들한테 안 보여줄 이유도 없고
0: 네.
1: 이건 보여줘야 되는 저의 책임과 의무예요.
0: 아, 예, 예.
1: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릴 만한 저는 그 의무가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자 이제 개인적인 인생 얘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2: 네.
1: 두 분이 연을 맺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 16년 됐습니다.
1: 아, 자제분 아까 따님 있으시다고 네. 그랬는데 그 따님은 몇 살쯤 됐어요?
0: 16살입니다.
1: 16살이면 네. 지금 고등학교 정도
0: 맞습니다.
1: 되죠?
0: 고등학교 1학년이죠.
1: 네, 따님이 혹시 춤이나 노래에 소질이 있습니까?
2: 네.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제가 판소리를 하잖아요.
1: 네네.
2: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3살 때 오더니
1: 네.
2: 자기도 작은 이 뽀로로 북을 가지고 앞에 앉더라고요. 가르쳐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
1: 네네네.
2: 히리 호노라.
1: 이야, 소리 좋다.
2: 자! 했더니, 어머,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1: 그래요?
2: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KBS 국악한 마당 프로그램에서
1: 네네네.
2: 딸과 함께 나와달라라는 그 제안을 주시면 판소리를 지금 전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특기로 가끔 배우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근데 가르쳐주면 금세 따라해서 또 금세.
1: 그러면 만약에 네. 따님이 음악의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찬성해 주실 거예요?
2: 아, 아니면? 좋죠.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네. 좋아야.
1: 그렇죠. 본인이 네, 좋아야.
2: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다 조금씩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열심히 해서 이거를 내 길로 네네네. 삼아야 되겠다라는 네네. 정도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엄마나 판소리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
1: 네네.
2: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죠.
1: 참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어느 정도인가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가요제라는 게 시작을 했어요.
2: 네.
1: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보통 아버지들은 뭐 잘했다 공부 잘해라가 아니고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첫 마디가 너 만일에 대학가요제 얼굴 비추면 나는 안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0: 알고 계셨나 보다.
1: 유전자가 있으니까
2: 네. 네. 나갈 것만 같은 거죠.
1: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9년도에 네. 음반을 내고 가수를 데뷔했는데 곡절 끝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반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최경주란 골프선수와 박세리란 골프선수가 결혼을 하면 그 아들이 뭐 할 것 같아요? 골프 친대.
2: 네.
1: 그럼 저는요. 넌 다르대.
0: 아.
1: 대한민국의 이봉조 작곡가와 가수 현미 씨의 아들이 노래하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얘기가 다르대. 뭐 그런 정도 했었고
2: 네.
1: 아마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으면 저는 방송도 못했고 음반도 못 냈을 거예요.
0: 그 정도 반대하셨구나.
1: 네.
0: 아 저는 딸이 춤도 잘 춰서 함께 춤을 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 천만 뷰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1: 천만요?
0: 네.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애기가 한 4살 아니다 그 4학년 때
1: 네.
0: 4학년 5학년 때 함께 춤을 췄거든요. 그 영상을 천만 뷰가 넘게 나왔습니다.
2: 근데 그 춤도 한참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동작 가르쳐주고
0: 하루 이틀 연습했는데
1: 그렇구나.
2: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제분 얘기 들어 나왔으니까 두 분이 물론 뭐 지금 같이 음악 저 댄스도 하시고 같이 합을 이루는 건 맞는데 두 분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내 그 인생의 어떤 그림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박예리 씨 같이 훌륭한 예술가와 함께 그 한 평생 살 수 있다는 건
1: 네.
0: 뭐 그냥 제가 남편으로서도 대단한 일이지만
1: 네.
0: 예술가로서는 진짜 더더없이 좋은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동반자가.
1: 그럼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하죠.
0: 그래서 박예리 씨와 함께 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주제로
1: 네.
0: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고 그게 제 이제 업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1: 오케이.
0: 네, 그리고 예. 이제 미국에서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예, 더 나가서 예. 예. 미국 그 중심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 네, 그런 예술가로서 발전하는 게 또 저희 목표죠.
1: 아, 너무 감사하고 네.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뭐 딴 지역은 모르지만 LA에서만큼은 저도 그래도 몇십 년 살고 방송도 아, 예. 하니까 네.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다면
0: 너무 든든합니다.
1: 기꺼이 아유, 감사합니다. 해서 아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예, 화이팅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셔서 활동하실 텐데 바라건대 두 분 다 오랫동안 네.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네. 좋은 노래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랬으면 주시고,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두 분이 해주시면 따로따로
2: 네. 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라디오 서울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네. 저희도 좋은 무대 준비해서 언제라도 네.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때 반갑게 라디오 서울에서도 뵙고 또 네. 직접 얼굴 찾아뵙는 공연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여러분들 7월 19일 오후 5시
1: 그렇습니다.
0: NK 댄스 스튜디오 오셔서 네. 남은 얘기 우리 지금 오늘 못한 얘기 네. 그때 또 하시고요. 박예리 씨와 함께 마무리로 저희가 얼씨구 절씨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1: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시면서 나름대로 그 다른 노래 중보다 이 강강수월래가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리움이 많거든요. 네. 미민 오신 분들 네네. 사실 달만 써도 집 생각나고 또 안타깝게 신분 때문에 한국 못 가시는 분도 참 많아요.
0: 그렇죠.
1: 그 심한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가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체류 때문에 예, 예, 가면 예, 못 오니까 예, 예, 특히 요새는 좀 심해서 예, 예. 그냥 옛날 생각나라고 제가 강강술래 준비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은 19일 날 여러분 아시죠? 7월 19일입니다. 꼭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듣는 강강수월래. 저도 참 그 이 강강수월래는 방송에서 처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 박예리 씨 또 우리 파핀 현준 씨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킴님 너무 잘하십니다. 박예리 씨 팬입니다. 우리 가락이 좋다고 LS 공연하면 꼭 가실 거라고, 너무 듣기 좋다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입니다. 7월 19일 날 오후 5시입니다. CGV 몰에서 워크샵이 있습니다. 꼭 아무쪼록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두 분의 아주 멋진 모습 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해피투게더 1,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경산한의과병원의 유재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1: 무척 덥네요.
0: 네. 네. 컴퓨터도 더위가 먹을 정도로. 거의 먹을 정도로. 네. 얘가 얼었어요. 예. 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더운 날 더 몸보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네.
0: 보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1: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0: 네.
1: 우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거든요.
0: 네.
1: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에너지가 없고 그렇지만은 약간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좀 피로를 느낀다든가,
0: 네,
1: 기운이 없는데 했을 때 보충을 해주면은,
0: 아.
1: 쉽게 해서 이제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0: 아.
1: 새로 다시 내가 들어올 그런 질환도 또 겪을 질환이,
0: 네.
1: 없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몸을 프로텍트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보약 먹어도 뭐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게 아니군요.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항상 오실 때마다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예,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원장님만의 비법을 담은 그런 보약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몸의 통증이라든가 이 요통, 자골신경통, 무릎 통증 이런 분들도 뭐 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1: 오늘 여기 방송에 오기,
0: 네.
1: 전에도요, 여러분이 좀 다녀가셨는데. 한 분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0: 네네.
1: 오셨는데 딱 엎드려서 이제 치료하고 좋아지실 겁니다 했는데 이제 걸음이 좀 정상적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0: 네.
1: 딱 치료가 끝나고 나가실 때는,
0: 네.
1: 원장님 정말 편해졌습니다.
0: 아.
1: 지금은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참 좋아하셨고요.
0: 네.
1: 근데 요통 환자가 이제 가장 많은데 환자 중에요.
0: 네네.
1: 일단은 들어오실 때 누군가 부축을 받고 오셨어도 당일 치료로 혼자 그냥 걸어 나가실 정도의,
0: 네.
1: 치료를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하,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도 주로 많이 가서 치료받는 편이군요.
1: 그리고 아. 이제 오늘 한 분은 좀 멀리서 오신 분인데요. 오른쪽 팔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방이 이제 보니까 회전근개에 좀 문제가 있다.
0: 네.
1: 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팔이 완전히 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0: 네.
1: 팔이.
0: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치료를, 그래서 여러 군데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0: 네.
1: 이제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 오셨는데, 오늘 치료를, 거기에는 이제 일반 침 치료하고, 그 온침이라고 온침 치료를 같이 겸했거든요.
0: 아.
1: 그랬더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각도가 상당히 그냥 정상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0: 와.
1: 그러면서 이렇게 치료를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올렸을 때 통증이 없죠 하는 그런 얘기를,
0: 네.
1: 조금 전에 제가 듣고 왔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아니 원장님만의 그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침술법도 그렇고.
1: 아, 이 온열 학교에 있을 때요.
0: 그렇고. 예.
1: 그때 이제 침구학을 좀 가르치면서,
0: 아.
1: 침구학 교수를 있으면서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경산한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1: 네.
0: 학장님으로도 예, 네, 계셨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자, 유튜브 댓글창에,
1: 네.
0: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원장님,
1: 네?
0: 나오셔서.
1: 네.
0: 쿠키모찌님께서, 와,
1: 아, 네.
0: 원장, 쿠키모찌님께서,
1: 아,
0: 오, 원장님, 와, 진짜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날씨에 잘 계시냐고.
1: 네.
0: 예, 더운 날씨에. 안녕히 잘 계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주셨고. 원장님의 공진단은 진짜 저도 먹고, 회사 동료도 뭐, 나눠 먹었다. 예, 구입해서 이제 드셨는데 너무,
1: 네.
0: 효과가 좋아서 고맙다라는 댓글 주셨네요.
1: 아,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원장님께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너무 너무
1: 네.
0: 감사하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주변에 또 허리 아픈 거 다 아는데 허리 때문에 치료받으신 분 같아요.
1: 네, 네.
0: 근데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네. 예, 유튜브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공진단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공진단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리고 이제 요즘 그 통증에 대해서요.
0: 네, 네.
1: 치료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0: 아.
1: 보험으로요.
0: 네, 네, 보험으로 되니까 부담 없이 네.
1: 그렇죠.
0: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많이 오신다면서요.
1: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 네. 참 많이 오세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네. 후유증이 문제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후유증 없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보험 커버가 되면 네.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또 검색도 해보시고
1: 네.
0: 어디 가서 치료받으면 좀 좋아질까 건강해질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세일 프로모션 해주시는
1: 맞습니다.
0: 네, 상품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저희가 이제 해드릴 게 네. 침향산삼
0: 네.
1: 발효공진단입니다. 공진단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0: 네.
1: 일단 공진단이 상당히 좋은 약이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다. 그래도 살아서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할 것이 공진단이다. 하는 정도로요.
0: 네.
1: 아주 유명한 그런 한방 약인데요.
0: 네.
1: 그런데 이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침향도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그 발효를 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0: 발효. 네. 만든
1: 한약을 발효했을 때
0: 네.
1: 약성이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0: 와.
1: 두 배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0: 네네네.
1: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녹용을 발효했을 때는 5배가 높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약을 먹어야겠다, 뭔가 섭취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 몸이 항상 피곤해. 피곤하시고 또 기운이 없어. 에너지가
0: 네네.
1: 없다.
0: 네.
1: 했을 때 무언가를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발효했을 때 필요된 효과는 한 10배 가까이가 높았습니다.
0: 아하.
1: 발효 한약이에요.
0: 네네네. 그러니까 침향산삼공진단
1: 네.
0: 이 모든 제품들이 발효 한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0: 발효해서 그래서, 만든 공진단.
1: 네. 그래서 공진단은 이제 발효를 했는데 여기에는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침향의 함량을 좀 제가 좀 높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천마라는 제품은 그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해서
0: 네.
1: 우리 몸에 그 풍을 없애고 그다음에 독소를 없애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는 그런
0: 네.
1: 한약재가 추가로 첨가가 되어 있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위장에 좋은 섭취뿌리라든가 피로도에 네. 좋은 산약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첨가가 되어 있는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발효시킬 때 얼마만큼 얼마만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1: 아, 각 그 처방마다 틀린데요.
0: 예, 예.
1: 일반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효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0: 아.
1: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해까지 이제 한 번 발효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0: 네.
1: 오늘 말씀드린 공진단 세 번까지 발효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2개월 가까이 걸려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보니까 드신 모든 분들이 정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정성을 그만큼 또 듬뿍 담으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세 번 발효시킨.
1: 네.
0: 예, 산삼공진단
1: 이게 한 박스가 20개 들어있는데요.
0: 네네네.
1: 1200불짜리를 오늘 이거 다섯 분인데 세 분만 네, 세 분만
0: 네.
1: 저희가 49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200불짜리를 선착순 세 분께만 드리는 네, 혜택입니다.
1: 네.
0: 490불에 주신다고 하네요. 전화번호 네. 213-335 8855.
1: 네, 맞습니다.
0: 예, 이 전화번호에 담긴 뜻이 있어요.
1: 네. 335 모여서 88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335 모여서 88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1: 네.
0: 전화번호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럼,
0: 건강을 담으셨어요.
1: 네, 오늘 이 산삼공진단을 구입하시는 분한테
0: 네.
1: 제가 10개 열화를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에다 열화를 더 선물로 주신다는
1: 네,
0: 거죠?
1: 네, 네. 열화를 추가로 드는 이유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0: 네.
1: 그다음에 공진에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 때문에요. 열화를 제가 드리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한 알, 오전에 한 알, 오후에 한 알, 일주일만 드셔보십시오.
0: 네.
1: 일주일. 그런데
0: 네.
1: 일주일을 오전, 오후 이렇게 드셨는데도 내가 필요한 것도 좋아지지 않고
0: 네.
1: 그다음에 또 뭐 기운이 난다고 했는데 에너지도 전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효과를 전혀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0: 네, 네.
1: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은 제가 250불을 리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치명 발효 선삼 공진단입니다.
0: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1: 네.
0: 아, 참 그만큼 이제 자신하시고요. 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해피투게더 유튜브 댓글창에 또 이런 말씀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셔서 치료받고
1: 아, 네.
0: 많이 좋아져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친정오빠가 허리를 다쳤다고 급하게 한번 가서 치료하고 지금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라고 또
1: 네.
0: 감사의 댓글 주셨네요.
1: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네네네. 아, 참. 그리고 뭐 에너지가 넘친다.
1: 네.
0: 네, 출퇴근길에 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보통 1시간 반 트래픽 걸리면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1: 네.
0: 맨날 졸았었는데 보약 먹고 공진단 먹고
1: 네.
0: 졸음이 싹 가셨다. 그런 내용도 적어주셨네요. 어우, 원장님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예, 치료받고 좋아진 이런 몸이 좋아진 케이스들. 예,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몸이 좋아졌고 치료가 되면 굉장히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1: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0: 예, 예.
1: 라디오 코리아의 그 진행자 중에 한 분이
0: 네네.
1: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라디오 서울이 아니고요.
1: 아니야, 라디오 서울이요. 아, 죄송합니다. 라디오 서울
0: 네네네.
1: 여기 바로 여기 진행자 중에
0: 네네네.
1: 한 분이. 한 번은 아프셔서 왔다가 지팡이를 이제 짚으시고 왔다가
0: 네.
1: 바로 그날 지팡이를 버렸다 하는 응? 그게 사실이고요.
0: 아하.
1: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진단을 딱 드시고서 오후에
0: 네.
1: 출혈증이 한창 졸릴 때 드시고 나니까 진짜 눈이 딱 떠집니다. 밝아집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0: 아, 공진단 먹고 효과 보신 분들이 참 많네요.
1: 네.
0: 그렇군요. 효과 없으면 돈 돌려준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도 적어주셨어요. 효과
1: 네.
0: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장해드린다라는 아주 진지히 치명산성공진단에 푹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20알이 1200불인데 490불에 프로모션 해주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열화를 선물로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490불에 해드린다고
1: 네.
0: 하네요. 선착순 세 분이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 여름 보약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 바로 전화로 주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3-335-8855입니다. 213-335-8855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좀 소화기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1: 네.
0: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1: 네.
0: 예.
1: 근데 이제 위장 건강환이라고 했는데요.
0: 예.
1: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한방 소화제인갑다 그
0: 네.
1: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위가 안 좋은 분들은
0: 네.
1: 보면은 위 관련해서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위가 쓰리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이런 모든 위장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는 한방 소화제라고 이름하지 않고 위장 건강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0: 네.
1: 이 위장 건강은 드실수록 위장이 좀 좋아지십니다.
0: 아하.
1: 좋아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위장을 안 드셔도 위장이
0: 네.
1: 좋을 정도까지 위장이 좋아지는데요.
0: 그래서 치료가 된다라는 건데요. 치료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1: 네. 그러면
0: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위장 건강화는 2개월분 두통을
0: 네네.
1: 오늘 12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네네.
1: 그러면 두통을 구입하셨다가 한 통은 유지가 이제 안 좋으신 경우에요.
0: 네.
1: 한 통을 쭉 드시고서 나는 전혀 위장 쪽에 좋았던 효과가 전혀 못 봤다. 그러시면 그냥 가져오시면은 제가 100% 전부 다 리펀해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진짜 그러셔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자신하시나요?
1: 제가 이렇게 자신한 이유는 그렇죠, 그렇죠.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효의 효능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군요. 또 간이 또 피곤하면 네. 네, 진짜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네. 간에 좋은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1: 근데 이제 그 간이 이제 그 일반적인 간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주를 좀 드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술을 드시면서도 주말이라든가 뭐 이제 여행을 가셔서 드시면서 항상 걱정하는 건 아, 내 간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세요.
0: 네네.
1: 간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호관 환이 이건 당일부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하. 일반 숙취 해소라든가 그 다음날 후유증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간을 또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헛개나무라는 거요.
0: 네,
1: 헛개나무라든가
0: 네.
1: 헛개나무 열매 지부자라든가 그다음에 치기라든가 인진쑥이라든가 민들레
0: 네.
1: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보관환인데요. 이거 역시 이건 일주일에 3일 술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
0: 네, 네, 네.
1: 한 달 이상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이 한 통이 오늘 7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 네, 네.
1: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며칠 드시고 이건 단 며칠 동안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 그냥 가져오시면은 100% 리펀해 드립니다.
0: 100% 리펀은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1: 네.
0: 저 보관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간을 보호해주고 알코올 해독을 해주고 예, 이런 예,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개월분이 70불인데 5분께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자, 보관환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병이라고 하잖아요. 어혈이 많으신 분.
1: 맞습니다.
0: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1: 지금
0: 있죠.
1: 보니까 우리 한인 중에 어떤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가장 사망률 1위가 보니까 바로 심장병이더라고요. 우리 LA에 네. 이제 한인분 중에. 그럼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을 크게 하는 게 혹시 심장에 문제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 걱정한 게 중풍입니다.
0: 네.
1: 혹시 내가 중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이게
0: 네,
1: 구신청 혈단인데요. 이 안에는 우리 한방 처방 중에 심장에 가장 좋은 처방이 있어요. 천왕보신단이라고.
0: 네.
1: 하늘천자 임금왕자입니다.
0: 와, 천왕?
1: 왕보신, 천왕.
0: 천왕.
1: 네. 하늘천 임금왕자.
0: 임금왕자.
1: 네. 네. 그래서 최고의 심장에 대한 관련된 보약 이 처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우리 칼의 재료 강황 네. 잘 아시잖아요.
0: 네네.
1: 강황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또 역시 은행잎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은행잎 달인 물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심장 걱정을 하신다든가 중풍 걱정을 하신다든가 또 혈압약을 드시는데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혈압이 이제 막 그 보드라인에 있으신 분들 드실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십니다.
0: 아, 구심청혈단.
1: 네, 그리고 이제 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꾸준히 드실 경우에는 수치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가 있고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 구심청혈단 2개월분 두 통을 오늘 18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구심청혈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저도 보드라인이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먹어주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고요?
1: 그건 단시간 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0: 예, 서서히.
1: 근데 서서히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0: 아,
1: 예.
0: 2개월분 180불
1: 네.
0: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모든 한약들이 보약들이 진짜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발효한약으로 만든 연골환도 있다고요?
1: 연골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0: 네.
1: 그 어르신들이 이제 층계를 못 올라가요, 오래 못 걸어요, 왜 무릎이 아파요? 이제 무릎이 아프고 하면서 층계도 못 올라가고 오래
0: 네.
1: 그러면은 저 힘들어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손에 많아요, 관절이 진짜. 왔다든가 관절염이 오면은 퇴행성이 됐든 다른 뼈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통증이 가장 우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연골화는 닭발을 한 9시간 동안 하나 그 고농축기에다가 고압력으로 네. 다리는데요. 9시간 정도 다리면 뼈까지 다 녹아요.
0: 와.
1: 그런 어르신들은 그 다 알고 계세요. 닭발이 우리 뼈 건강이라든가 관절 건강에 좋다는 걸 아셔가지고 닭발을 직접 다려 드시는 분도 꽤 계세요. 네, 네, 많이 계십니다.
0: 그렇군요.
1: 그럼 여기는 그 닭발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화씨라든가 그다음에 보스웰리아
0: 네.
1: 여러분들이 보스웰리아는 잘 아실 거예요. 한약재인데요.
0: 네.
1: 그래 연골의 통증을 없애면서 연골의 재생을 시키는 그런 효능이 크다 하는 한약재입니다.
0: 네.
1: 여기다가 이제 뼈에 좋은 콜세보라든가 우수라든가 속단 뭐 두충 여러 가지 네. 약재들이 있는데 이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연골환을 드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층계를 올라가는데도 무릎이 괜찮습니다.
0: 네.
1: 운동하느라고 좀 장시간 걸어도 그 통증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그래서 특히 또 무릎 아프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보험이 있으시는 분들은 LA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이제 침치료
0: 네.
1: 그 온침치료 하셨을 경우에는
0: 네.
1: 당일부로 그 아프신 통증이
0: 네.
1: 치료 후에는 좋아진 결과를 당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네, 네.
1: 2개월분 250불에 다섯
0: 네.
1: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보약 같은 거 한약도 보험 돼요?
1: OTC 카드가
0: 되죠?
1: 지금 하신 모든
0: OTC 카드로 다 돼요?
1: OTC 카드로 다 가능하십니다.
0: 와. 너무 좋네요. OTC 카드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1: 네.
0: 네. 발효 한약으로 받는 연골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뼈 관련 질환이나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이거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방광환도 있잖아요. 비뇨기과 질환에
1: 맞습니다.
0: 예, 탁월한 효과가 있는
1: 왜냐하면은
0: 제품.
1: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네.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신다든가
0: 예, 예,
1: 여자분들
0: 예.
1: 방광염이 잘 걸리신다
0: 네.
1: 아니면 요실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요.
0: 네.
1: 이 소변에 문제 있으신 분들 이 방광환은 우리 이제 그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0: 네.
1: 소변을 빨리 잘 빼주는 이수 소중한다고 그러죠. 그런 약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팔메토란 약재가 같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거 역시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이 방광 질환이 있으신 분들 요실금이라든가 우리 여성분들 많잖아요.
1: 네.
0: 방광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침치료나 뜸치료 안 받아도 이 약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1: 효과를 보시는데요.
0: 네.
1: 그 중에 이제 이걸 드시면서 침치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효과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효과를 보신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0: 네,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한방 천연연고 자운고라는 게 있는데요.
0: 이것도 소문이 자자해요.
1: 모든 피부 질환에 우리가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습진이 있다든가
0: 네.
1: 그다음에 종기가 나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벌레라든가 모기에 물렸을 때
0: 네.
1: 바르니까 가려움증이 즉시 멈췄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자운고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0: 네.
1: 효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30불, 50불 저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0: 네.
1: 구글에서
0: 네.
1: 경산한의원 검색하시면은 나머지 제품들
0: 네.
1: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산한의원의 류재구 원장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 경산한의원 위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30 웨스트 올림픽 블루워드 202호입니다.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13-505-6747
1: 네.
0: 맞나요? 아니죠?
1: 네. 아, 그것도 됩니다.
0: 아, 이것도 되고요. 네. 또 213-335-8855, 213-335-8855번으로 네, 지금 바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요새 이제 주말이 다가왔는데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물론 뭐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전부터 굉장히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부 쪽, 특히 LA 쪽 계시는 분들은 한동안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가 이번 주는 유난히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워진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 때 뭐니뭐니 해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살림하시는 분들, 주말에 남성분들이 살림을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같이 착한 남편들이 많을 텐데 가장 하기 싫은 거 1위가 설거지고요. 2위가 집안 청소, 뭐 이 백균 돌리고 청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한번 방송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기가 찬 제품을 소개시키려고 저희가 또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김원정 호스님은 워낙에 네. 또 미모로도 유명하시지만
1: 감사합니다.
0: 그, 아니,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항상 여신이라고 하실
1: 이게
0: 정도.
1: 이게 라디오라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TV도 나오실 때 네. 모든 분들이 여신이라고 칭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김원정 호스님 대단하신 게 이런 여신분들은 사실 집안일을 절대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가끔 이제 농담하거나 이렇게 여담을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집안일을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들리기에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1: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네요.
0: 아니 뭐 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일을 도울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 1위가 설거지가 그러니까 1, 2위가 서로 다투는데 설거지하고 네. 그 백규미나 물 청소하기
1: 맞아요.
0: 이거거든요.
1: 그 전체 청소.
0: 빨래가 대청소. 오히려 쉽다고 나와요.
1: 대청소. 그렇죠.
0: 왜냐면 빨래는 그냥 돌려주고 끝날 때 넘겨주고 끝나면 접어 개해주면 되는데 네. 설거지는 일단 하는 게 귀찮고 저는 설거지보다 백규미 더 귀찮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냥 카펫 깔린 거는 백규미 한번 쓱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저희도 지금 다 이제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백규미는 하긴 하는데 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가끔 그쵸. 며칠만 안 해도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1: 이렇게 청소기는 지나갔는데 뒤로 미세먼지가 이제 폴폴폴폴 날리는 아, 찝찝해요.
0: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좀
1: 다 깨끗하게 이렇게
0: 물 묻은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예전 모델이지만 물청소 그 로봇가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0: 무려 두 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스코리아 소개하실 정말 대단한 에브리봇 이게 뚜리인가요? 에브리봇 뚜리?
1: 에브리봇이 이제 네. 투스핀 있고 뚜리스핀 있는데
0: 뚜리스핀, 네.
1: 이 뚜리스핀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0: 아, 슬림으로.
1: 그래서 슬림.
0: 슬림.
1: 슬림.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할 제품이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
1: 이게 최신.
0: 최신형.
1: 최신형.
0: 요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1: 한국에서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0: 아니 근데
1: 됐는데.
0: 많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네. 제가 이거를 아까 살짝
1: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가격이
0: 성능과 가격이잖아요. 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힘들고 가격이 너무 좋아도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사는데 제가 가격을 슬쩍 미국 걸 찾아보고 아마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미국에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대충 지금 여기 적힌 게 맞다면 네. 이거보다 훨씬 100불 150불 비싸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가격이 얼마예요?
1: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120불 할인된 가격에
0: 아, 평균 120불
1: 지금 저희 들여와가지고
0: 네.
1: 좀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좀 잠깐 이제 좀 소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0불 할인된 가격이
0: 네.
1: 329불.
0: 그러니까 와.
1: 지금 아마존 얘기하시는데 검색해 보시면 100불 이상 비싸요.
0: 예, 아마존이랑 다른 데 보니까 400 한 최소 430불에서 490불 이렇게 나가요.
1: 지금 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0: 네.
1: 걸레가 이제 뚜리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0: 네.
1: 이제 에브리봇은 많이들 아세요. 물걸레 청소기의 강자고
0: 네네네.
1: 요거 뭐 누적 판매율이 뭐 130만 대가 넘어섰을 정도로
0: 네.
1: 진짜 로봇 청소기 누적 판매량이 최고입니다.
0: 압도적인 시장이
1: 그렇죠.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왜 얘가 1위인지. 그러니까 물걸레가 아, 기존에도 뭐 다른 제품들이 이제 청소기 나와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거는 예. 바퀴가 달려가지고

0: 회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 물걸레 회전력으로요?
0: 그렇죠. 그래서 고개에 강력한 회전력으로 돌아다니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청소기에.
1: 기계, 네.
0: 그 무게가 이제 에브리보스트리 스핀 슬링 같은 경우에는 2.1kg이에요. 그럼 네네. 그 개가 바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가 다 실리지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눌러주는 힘이 약하다는
1: 당연하겠죠.
0: 얘기죠.
1: 당연하겠죠. 네.
0: 근데 그 모든 그 무게가 꾹꾹 누르면서 실려서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성인 남성들이 힘줘서 그냥 빡빡 문지르는 정도의 압이죠. 거기다가 흡 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딱
1: 그렇죠.
0: 바닥이랑 밀착이 돼서 물걸레가
1: 놓치는 것도 없구나.
0: 놓치는 것 없이 미세먼지까지 구석구석.
1: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없어서 패드가 직접 그거를 돌린다는 기술이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이겠지만 네. 그 하중까지 주는 역할을 해주는
0: 그럼요.
1: 거군요. 그러니까 눌러서 해주는 역할까지. 그리고
0: 꼭꼭.
1: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걸레가 동그라미형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네네. 삼각형 모양으로 딱 붙어 있는데 걔네가 도는 회심력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있게 돌겠어요.
0: RPM이 이게 뭐 몇 천인데 엄청나요. 최고의
1: 걔가 그 바닥을 닦아주니까
0: 파워. 맞아요.
1: 와,
0: 거기다가
1: 기술이.
0: 지금 이제 최신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업그레이드된
1: 네네네.
0: 버전인데
1: 네.
0: 뭐가 또 다르냐면 기존에 뚜리스핀이 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강력하다 뭐
1: 기계.
0: 잘한다라고 했는데
1: 네.
0: 슬림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네. 이제 높이가 가장 낮은 높이에요. 이것도
1: 아,
0: 기술력입니다.
1: 본체 기계 본체의
0: 그렇죠.
1: 높이가.
0: 그래서 요거를 높이가 낮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 그 바닥 먼지 닦다 보면 안
1: 공간
0: 소,
1: 공간
0: 공간
1: 밑에 공간
0: 침대 일단
1: 아, 침대
0: 낮은 서랍장이나 쇼파 밑 요런데
1: 주방에 이렇게 그릇 놓는 책장
0: 맞아 맞아 그런
1: 거 밑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0: 우리가 막 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1: 맞아요.
0: 막대기에
1: 이렇게.
0: 해가지고
1: 네네네, 맞아요.
0: 하는데
1: 네네.
0: 그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사 노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에브리봇을 사용하면
1: 10년 연구 결과가 다르구나.
0: 네.
1: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생각을 해주신 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그러면 그 2.1kg의 기계가 그냥 돈다 그럼 이게 뭐 충전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겠네요.
0: 그렇죠.
1: 근데
0: 그러니까
1: 이게 또 문제가
0: 한번 충전을 하면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1: 예.
0: 200분 엄청난
1: 200분?
0: 시간. 이 시간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늘어난 거죠.
1: 3시간 더 한다는
0: 네.
1: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위아래층
1: 하다
0: 뭐 우리 집이
1: 없네요.
0: 좀 넓다 해도 다 커버가 되고
1: 하다 꺼질 일이
0: 그리고 회전력이 굉장하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1: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속도가 빠르면
0: 네.
1: 기본적으로 저같이 과학도들은 속도 이꼴 소리. 그러니까 웽 소리가 나겠구나.
0: 그렇죠.
1: 나는 우려가 될 수 있고 빠르니까.
0: 저희가 또 네. 이게 43데시벨 저소음 모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 네, 어느 정도
0: 도서관
1: 아, 와.
0: 도서관 수준의 데시벨이에요. 그 모터가 43데시벨 모터가 들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1: 아,
0: 너무 좋아하세요. 잘 때 얘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애가 그냥 색색거리면서 잔다고.
1: 제 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하나는
0: 네.
1: 두 놈이 있다고 두 녀석이 있다고 했죠. 한 녀석은
0: 네.
1: 네모난 녀인데 이 친구가 되게 시끄러워. 엥 하고 다녀요.
0: 요란하게.
1: 안방에 있으면 얘가 어딘지 들려.
0: 네.
1: 아 저기쯤 있구나. 아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네.
0: 그래서 그 일은 왜냐면 우리가 또 식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돌리면 아무래도
1: 네.
0: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걸리적거릴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얘가 또 앞에 장애물 같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냥 쫙 펼쳐진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러니까 외출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 네.
0: 그냥 또 놓쳤을 때 이른 새벽이나 진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사용을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1: 야.
0: 또 여기도 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네, 그렇죠.
0: 층간 소음 뭐 콘도 같은
1: 또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또
0: 그렇죠.
1: 나무로 짓다 보니까
0: 맞아요.
1: 소리가 다 들리죠.
0: 그래서 층간 소음으로 제가 막 부딪히시는 분들도
1: 있어요.
0: 봤어요.
1: 네.
0: 근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 그
0: 소음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 아까 말씀 센서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센서가 굉장히 그 뭐 낙상 뭐 프로텍션인가요? 보호?
0: 그렇죠. 낙하 감지.
1: 그게
0: 그
1: 그러니까
0: 센서가 있어요.
1: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계단 같은 데나 이럴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0: 2층에서 뭐 아무리 돌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1: 네.
0: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막 다니니까 이렇게
1: 네.
0: 물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속이 터지는데
1: 그게 무슨 말 정확하게
0: 이해해요. 떨어졌대요.
1: 정확하게 졸기해도요.
0: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1: 맞아요.
0: 봤더니 얘가 그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물건까지 막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으로 바꾸고는 자기는 정말 이 차이를 확연하게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저도 그랬지만 느낀 게 뭐냐면 그 예전 것들은 센서가 부딪혀야

0: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단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봇 얘는 다르겠죠.
1: 뭘로 사실은. 막아놓고 막 그랬었대요.
0: 맞아요. 이렇게 막아놔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물이라는 게 회전력이 없이 바퀴로만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껏 뚜요.
1: 묻힐만한데.
0: 묻힐만해요. 얘가 지나간 길이 보여요. 물이 번뜩번뜩. 오히려 미끄러울 정도로.
1: 네.
0: 근데 얘는 에브리봇은 지가 무게를 갖고 쫙 회를 돌리니까
1: 꾹꾹 눌러주면서
0: 그걸 그냥 정말 닦아주는 느낌이 들겠네요.
1: 이게 완벽한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고 다들 얘기를 네. 해주시고 뭐 네. 단 하나의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선택해야 된다면 에브리봇 엣지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트리스피는 거기서 최고급 사양인 거예요. 슬림까지.
0: 그렇죠. 3 스핀에다가 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으신 분들 진짜 미국보다 미국 이런 아마존이나 다른 데보다 저렴한가라고 찍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3 스핀 슬림이라고 찍으셔야 돼요. 이게 예전 모델이 있고
1: 맞아요,
0: 최신
1: 맞아요.
0: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에브리봇만 찍으시면 예, 예전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에브리봇에서 3 스핀 슬림까지 최신형을 찍어보시면 제가 가격 보고 놀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보면서 또 놀라운 게 가격 제가 지금 보는 가격은 그냥 기기랑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 물걸레 패딩이에요.
1: 네네.
0: 근데
1: 걸레를
0: 헬스쿨에서는
1: 또 말하시는
0: 걸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패드라고 하시죠. 좀 우린 우아한 고품격 방송이니까
1: 물걸레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할 게 기존에 네. 에브리봇 그 엣지랑 뭐 3스핀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걸레가 그 패드죠. 근데 네. 이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0: 탈부착되는 걸로.
1: 극세사, 분섬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마룻바닥인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다 다르잖아요. 공간
0: 그렇죠,
1: 바닥이.
0: 그렇죠. 타일일 수도 있고.
1: 네, 뭐. 그래서 그 고기에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예. 이것도 이제 또 따로 사용하시는 거를 또 네.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이번에 패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 루프 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0: 파워 루프 패드는 뭐예요?
1: 요거는 이제 예. 이것도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로 개발을 했는데 네. 7대 3 황금 비율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섬사와 극세사 섬유
0: 7대 3이 소맥 황금 비율 네. 분섬사와 극세사를 7대 3으로
1: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요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0: 아, 이거
1: 바닥이.
0: 하나로 그냥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빈틈없이 그러니까 흡착 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말 요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뽀송뽀송 광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우리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물걸레 청소 안 하면 네. 그리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
0: 맞아요. 기름 튀고
1: 주방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닦아도 또 한 번 더 닦아도 더 닦아도 진짜 무릎 나가고 관절 나가고 네. 손목 나가면서 닦아도 돌아서면 또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얘 그냥 돌리시면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돌리시거나 저녁에 한 번 딱 돌리시면 항상 깨끗한 주방 이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럼 얼마나 기분까지 좋고 요리할 맛 나는데요.
0: 그렇죠. 아, 그리고
1: 이건 제 경험입니다.
0: 아, 그리고 청소는 이제 하시려고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을 크게 먹고 막 하셔야 될 고단 노동인데 가사 노동이라고
1: 하다
0: 하는데.
1: 보면 저도 이제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서 막 닦아요. 닦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쑤셔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막 잘못 안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나다가 삐끗해요.
0: 아이고야.
1: 그리고 막 저리고 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닦는 동안은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속은 후련하지만 내 몸은 망가지는데 그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들어요.
0: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의 질을 정말 삶의 질까지 수직 상승시켜줄 그러니까. 에브리봇 엣지입니다.
0: 이거 지금 329불에 구매하시면 그냥 매일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그냥 바로
1: 그럼요.
0: 매일 청소 매일 새집이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아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저는 파워루프 패드는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구매하는 미국 거를 보니까 가격 네.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가격 자체도 한 100에서 150불, 200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기본이 이제 3개 들어가고 패드가 네네. 그다음에 엑스트라가 3개가
1: 하나
0: 들어가거든요.
1: 더 줘요. 그러니까 두 세트,
0: 그러니까 두 세트 6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세트인데 아니 헬스쿨에는 그게 아니죠. 더 주신다면서요.
1: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 네. 얘기하시면 요것도 세 장 한 세트가 가격이 꽤 해요.
0: 꽤 비싸요. 50불인가요?
1: 네. 30불, 네. 50불 이럴 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두 세트 기본 가잖아요.
0: 네.
1: 여기에 12장을 더 드려요.
0: 12장? 네 세트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1: 그럼 총 18장.
0: 총 18장?
1: 그러니까 이게 기본보다도 우와. 두 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잠깐.
0: 출시하신 지금 잠깐 반짝.
1: 잠깐. 지금 한 달이나 할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에브리봇
0: 시작됐으니까.
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네네네네. 라디오 서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잠깐 야, 근데 7월 이거는 한 달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0: 이 물걸레 로봇 물걸레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쓰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빠르셔야 되는데 그러라고 한 세트가 더 엑스트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한 걸 매번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총 18장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진짜 매일 돌리셔도 돼요. 매일 새 걸 돌리시고
1: 맞아요.
0: 한 번에 빨고 매일 돌리시고 한 번에 야 이거는 이것도 가격 만만치 않은데
1: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0: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1: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충전할 때도 거치대가 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0: 맞아요. 바닥에서 공간 차지 안 하고 딱 세워서 놓는 충전식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1: 이게 또 그냥 디자인이 뭐 예쁘다가 아니라 정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독일 세계적인 디자인 뭐 IF 뭐 이런 데서도 상을 받았고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상을
0: 석권을
1: 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받고
0: 그게 산업용 최고로 치러주는 거잖아요.
1: 근데 그런 데서도 다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역시.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그냥 거치대 올려놓고 충전 이게 충전까지 해주는 거치대거든요. 네네네. 한쪽에 딱 놓으면 뭐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같이 보여요.
0: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되는 게 여러분 빗자루질하고 그 물걸레질하고 그 옛날에는 정말 짜서 했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근데 물론 요새는 이제 발전해서 그 일회용으로 이제 물걸레 나오는 것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 물때가 써서 물기가 또 막 맨들맨들하고 또 냄새 좀 심하고 매번 하는 것도 어차피 노동이고
1: 맞아, 맞아.
0: 그게 아무리 내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해도 엎드려서 안 하더라도 서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1: 굉장히
0: 저는 남자니까 주말에 제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분들 다 공감하시죠? 진짜 남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싫어요. 근데 이거 사면
1: 매일 할 수 있어요.
0: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요.
1: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뭐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다면 리모컨으로.
0: 아 맞다 리모컨도 나오는구나.
1: 리모컨으로 물
0: 맞아, 맞아,
1: 양까지
0: 맞아.
1: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0: 맞아,
1: 자동
0: 맞아.
1: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오토 모드 해놓고 외출하시고 들어오면 뭐 구석구석 다 얘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공간 분석을 다 해서 다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좀 고급 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툭툭 실까봐 상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걸레가 더 돌출돼 있어요 기계보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걸레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본체는
0: 그렇다.
1: 뒤로 물러나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 감지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딱 이렇게 턴을 하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하지만 엣지까지 구석구석 다 청소라는 게 에브리봇.
0: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디자인상 받을만 하네요. 기계 본체보다 바깥으로 더 이 패드가 나와 있기 돌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디 센서가 갈 때 이미 이 뭐라죠? 청소는 된 거죠. 마무리
1: 그쵸, 그쵸.
0: 패딩은 싹 청소가 됐지만 실적으로 이 기계가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미지가 나진 않을 거고.
1: 네네.
0: 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밝음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1: 이거는 이제 조도 감지
0: 이거
1: 센서인데 그렇죠. 그 얘가 정말 또 똑똑한 게 그 배러리가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잖아요. 아,
0: 네.
1: 내가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하면 잠들 때가 있다면 뭐 다른 무대 같은 게 아무데서나 그냥 뭐 열심히
0: 맞아요.
1: 일하다
0: 그냥,
1: 그냥 뭐 침대 밑에서
0: 거예요,
1: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거 사용을 할 때 얘가 없어진 거야. 아무
0: 찾아도
1: 없는 거예요.
0: 저도 그랬어요.
1: 근데 그 클라즈 밑에 들어가 가지고는 나오질 않아서
0: 침대 밑에 들어 있어.
1: 네, 근데 얘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멈춰요.
0: 아, 이게 얼마나 똑똑한 거야.
1: 나 여기 있어요. 충전해 주세요. 이건
0: 와,
1: 거죠.
0: 와, 진짜 이거 똑똑한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0: 우리도 졸리면 그냥 기절하는데 얘는 일단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1: 그러니까 청소만 나보다 나은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0: 와.
1: 스마트합니다.
0: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뭐 130, 누적하면 130만 대가 넘은 정말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물청소 그 로봇 청소기에 뭐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1: 그쵸.
0: 그죠? 에브리봇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그 이유는 패드가 3개가 달려있어 스핀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스핀 그리고 슬림형입니다. 요게 헬스코리아 출시 기념으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인된 가격 플러스 어마어마한 상품까지 나오는 기회니까요. 가격이랑 상품 한 번만 더 소개해주세요.
1: 저희 진짜 요 가격도
0: 네.
1: 잠깐입니다.
0: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1: 네,
0: 출시값입니다.
1: 정말
0: 출시값.
1: 다른 사이트 찾아보세요. 아마존도 그렇고
0: 찾아보세요.
1: 100불에서 120불 이상 가격 차이 난다는 거.
0: 네네.
1: 지금 329불.
0: 329불.
1: 여기에 그 걸레가 기본으로 이제 두 세트가 가요. 그러니까 여섯 장이 가는데
0: 네.
1: 이거보다 더 많은 두 배예요. 12장 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원래 6장 나오는 건데 네,
1: 그 총 18장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총 18장을 가져갈
0: 와.
1: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요거는 짧을 거라는 거.
0: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만날 수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고요. 전화번호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요거 매장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장 청소도
1: 매장 청소를
0: 드립니다.
1: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외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0: 네. 이거는 그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편해지시고.
1: 그럼요. 그리고 바닥은 바닥대로 너무 깨끗하고.
0: 깨끗해지고.
1: 저희 미디어 팀 헬스코리아 미디어 팀 사무실도 얘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0: 와,
1: 네. 정말 속 시원한 물걸레 청소를 원하신다면 네임 하나도 안 드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버튼 하나나
0: 리모컨
1: 한 번만 누르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0: 여러분 더 이상 가사 노동으로 허리나 무릎 아파하지 마세요. 에브리버트리 스핀 슬림 여러분께 120불 150불 할인에 329불에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리고.
1: 네, 저희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0: 네.
1: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0: 네.
1: 한남체인을 등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0: 그
1: 코코호도 맞아요. 거기랑 강남스테이션 그 사이에 있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그 아리랑 마켓 몰 바로 옆에 있는 플라자.
0: 인방앗간
1: 떡집 바로요. 네. 그러니까 가세요. 가시면 뭐 얘는 그냥 이제 뭐 열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마사지 체어 또 체험하시고
0: 그렇죠.
1: 그러면서 진짜 에브리보 뚜리스핀 슬림이 일을 잘하고 있나 수시로 이렇게 시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0: 네. 네. 요새처럼 진짜 AI며 첨단 기기가 생활에 좀 밀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현대 문화 기술 요거를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버트리 스핀 슬림 지금 320분에 만나시는 헬스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덕분에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우리 기술의 최고봉이었죠. 에브리버트리 스핀슬림을 만나봤고요. 지금은 또 다른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내가 들고 뛰어가는 것 중에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 불나면 내가 이것만은 꼭 챙겨가리라.
1: 사장님이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왜요? 저 너무 좋던데.
1: 아니 왜 더 좋은, 아니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야지 누리아이 막 이러시면.
0: 아니 근데 누리아이는 정말로 되게 가져가기도 편하지만. 네. 일단
1: 있어야 돼요.
0: 있어야도 불나면
1: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0: 네, 눈 아프잖아요. 불의 연기에 눈 아프잖아요. 그거 눈 시리고 할 때 해야지 우리.
1: 아니. 네. 눈이 건강할 때는 진짜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왜 공기 마시는 그쵸, 걸 그쵸,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그쵸. 아, 숨 쉬는 거에 편이시다. 대해서 네. 그냥 우리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0: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1: 당연하게 느끼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눈 건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모든 건강이 잃고 난고 좀 뭔가 이상 신호가 올 때 소중함을 그렇죠. 안다 그러지만 저는 네. 그 중에서도 눈이 정말 여러분들 진짜 뭐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끔찍해요.
1: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0: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저는 약간 상상을 잘하는 친구라 네네. 온갖 저는 밤에 막 좀비가 오면 어떡하냐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눈을 잃었을 때 해봤어요 진짜로. 네. 와 근데 이거는
1: 그렇죠.
0: 많은 걸 청각도 생각해봤고 후각도 생각해봤고 미각도 다 해봤거든요. 시각은 답이 없더라고요.
1: 답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그리고 한번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힘든 곳이 왜냐면 우리 유일하게 또 노출된 장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지금 시력 이게 안 보이고 뭐 시력을 잃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그거 네. 말고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생각해보세요. 작은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맞아, 난리 나잖아요. 맞아,
0: 맞아. 막. 풀어줘.
1: 네, 그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네. 뭘 모든 게 스탑이에요.
0: 눈물 흘리고 막.
1: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도
0: 네.
1: 이상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에요.
0: 안구 건조증.
1: 그러니까 모든 게 뭐 피부도 건조해지면 문제가 네. 생긴다고 유수분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근데 요게 수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0: 그렇겠죠.
1: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0: 네.
1: 노안이 오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0: 네네네.
1: 현대인의 삶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멀리 바라보고 초원을 뭐 이게 그 자연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왜 몽골에 사는 사람이 눈이 제일 좋다 그런
0: 저
1: 것처럼
0: 그 끝에 있는 것도 보고.
1: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고
0: 그쵸.
1: 노출이 되어 있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촉촉할 틈이 없는 거야.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무리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0: 네.
1: 20대, 30대 안과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0: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노화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 눈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안구 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따끔따끔하고 시리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또 눈꺼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여기 막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리고 뭐 뭐가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막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또 한참 안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하다가 이 시기가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0: 네네네.
1: 근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잡으시는 게 가장 손쉽게 뭐든지 병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엄살을 떨어서라도 좀 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누리아이만 잘 사용해 주시면
0: 네.
1: 눈에 놓아도 늦출 수 있고 이제 막 그냥 방치해 두면 각막염, 결막염 여기다 뭐 백내장까지로
0: 네.
1: 빨리 발전하겠죠. 근데 그거를 늦출 수도 있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0: 네네.
1: 그 유일한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요게 누리아이예요.
0: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누리아이에서 저희는 초창기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있는 그 눈 마사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온열기도 있고 그냥 눈에 대면 따뜻해지거나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식약처에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 기기로 인증을 받은 기계더라고요.
1: 임상 실험 결과가 있고
0: 식약처 한번 받으면 쉽지 않고
1: 얼마나 어려운데요. 눈 주변에 사용하는 것들은
0: 네.
1: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화장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크림이 네. 제일 비싸요. 눈 주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주위는 피해서 뭘 하라고 꼭.
0: 어 그렇죠.
1: 말 뭐 바를 때도 네. 그렇고 눈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0: 눈 절대 몸 이상 손에 묻은 눈 비비지 말라고
1: 그렇죠,
0: 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만큼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 네네.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정말 까다롭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임상시험 결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진동 모드 네. 그리고 공기압 모드 그리고 온열 모드 그러니까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눈 마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0: 맞아요.
1: 그건 얘기하신 것처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꾹꾹 눌러주고 그것만으로 좀 시원하다라고 느끼세요.
0: 근데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눈을 그냥 네. 직접 누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1: 근데 뭐 이제 그것도 뭐 그 주변을 좀 눌러주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순간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보다 안구건조증을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네. 진동요법 요거는 15가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네. 모드가 15가지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공기압 공기압도 5가지 모드 네. 그러니까 그냥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네. 체계적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도가 요 3가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 주변을 풀어주고 또 눈물샘이나 이런 지방샘이라고 하는 마이봉샘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잘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이 잘 되게끔 진동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관 같은 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네. 지방샘 마이봉샘에서 나오는 그 관은 이제 지방이 나오다가 굳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아. 피지같이 딱딱해지거나 이럴 때 따뜻한 온열로 녹여줍니다. 녹여서 공기압으로 또 쫙쫙 눌러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진동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그 마사지 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네. 이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그렇죠. 원활해지고 네네.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네.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요법의 하나라고 마사지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치료요법이다라고 하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주변을 풀어주면서 이런 마사지 요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갖춘 누리아이를 사용해야만 제대로 그렇죠. 된다라는 거.
0: 근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와 그러면 이게 치료기기면 뭐 1시간 2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15분인가요?
1: 자동 프로그램 15분. 그러니까 15분 동안 그냥 맡기시면 돼요.
0: 그냥 잠깐 아침에 일어나셔서
1: 사용도 너무 간단해요. 버튼 하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0: 그냥 착용하시고 버튼을 딱 누르시면 15분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알아서 샥샥샥 녹였다가 눌렀다가 진동했다가 따뜻하게 이게 쫙 15분간 눈을 정말 편안하고 시원하게 저는 이거를 아침에 했을 때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만약에 내가 아침에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은 제 애는 아이들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났어 우리가 제 아이는
1: 숨겨놓은 아이
0: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애들 방송 듣는 분이 야 너 숨겨놓은 애들 몇 명이냐 근데 아이 한 명입니다 그 아이가 네. 저는 와이프도 아이들 같아서 그래요
1: 네,
0: 네. 아유, 참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걸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이가 지금 10살짜리인데도 하루 종일 뭐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태블릿 보고 컴퓨터 보니까 아이가 눈이 벌써부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어려워.
1: 그쵸.
0: 근데 그거 한번 해주면 자기도 알아 편안하다는 걸요. 아침에는 솔직히 좀 일어나서 힘드니까 저녁 때 주무시는 한번은 좋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저는 할 때 눈이 좀 밝아지니까.
1: 심하신 분은 아침 저녁으로.
0: 아, 시간 되시고 심하신 네네. 분은 그러면 좋겠지만 맞아요. 아침에 할 때 그 눈이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뭐 밤에 환해지는 건 뭐 잘 거니까 근데 사람이 눈을 잘 안 감고 깜빡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구건조증도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잘 때는 어차피 전 눈을 감을 거니까 좀 그런데 아침에 떴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 리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딱 와닿던 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경책 읽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네.
0: 아니 이분 어르신들. 어머니를 위해서 따님이 사주셨는데
1: 너무 좋아하시죠.
0: 손수건을 더 이상 안 쓰시고 누리아이 한번 쓰신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인공 눈물 그렇게 드시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1: 근데 인공 눈물이 뭐 급할 때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네네네. 이것도 자꾸 사용을 하면 이게 양도 더 늘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0: 그렇죠,
1: 뭐든지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면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눈물샘 같은 것도 막 자극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건조증 증상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울 일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눈물이 나와서 슬퍼요.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계속 줄줄. 그래서 손수건은 꼭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이 들수록
0: 네.
1: 왜냐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 게 이제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0: 네.
1: 물 성분이 나온 다음에 기름샘에서 그 마이봉샘에서 적정량의 기름이 나와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0: 오.
1: 눈에 얘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막으로.
0: 신기하다.
1: 근데
0: 네.
1: 이 코팅이 안 되고 기름샘에서 안 나오면 코팅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그럼 물이 여기에 눈물, 있지 눈물. 못하고 그냥 밖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0: 오.
1: 눈 표면은 더 드라이한 거죠.
0: 그렇죠.
1: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0: 나가버리니까.
1: 없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눈물샘에서 아무리 밖으로 배출을
0: 오.
1: 해도 밖으로 흘러버리니까 눈 자체에는
0: 촉촉한
1: 수분이
0: 게 아예 없어지는
1: 없는
0: 거구나.
1: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미세먼지 같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0: 네네네.
1: 눈은 상처가 나는
0: 그러네요,
1: 거죠.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줄 흐를 때도 요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도 그 따뜻한 온열 기능 같은 거 한 번 더 하세요. 여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15분이지만
0: 네.
1: 수동으로 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원하시는 분은
1: 네, 거기 이제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한글로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진동 마사지, 뭐 온열 마사지,
0: 네.
1: 공기압 마사지 돼 있으면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게 15분 동안 그냥 갑니다. 근데 온열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요.
0: 네.
1: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 한 번 사용하시고 온열 기능만 한 번 더 하셔도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더 빨리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 눈이 뻑뻑하고 내가 좀 아 이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눈에
0: 네.
1: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누리아이는 가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사용을 하셔도 눈이 개운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0: 맞아요,
1: 정말로
0: 맞아요. 네.
1: 순환이 이렇게 되고
0: 네.
1: 흐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0: 요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여러 가지 직무 일에 시달리는 우리 아버지들 또는 뭐 직장 상사나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또 젊은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1: 저희 100불 할인 행사 계속해서 요건 유지하고
0: 요거
1: 있어요.
0: 안 해주시지 않았는데 아직
1: 네,
0: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요거.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0: 요즘 가정의 달 끝나고 안 해준다 했는데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류비 때문에 막
0: 그러니까요.
1: 망설이시는데 누야인 이제 워낙 꾸준히 사랑을 받는 제품이고
0: 네네.
1: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이니까 또 불경기 때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0: 요건
1: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399불
0: 네.
1: 여기에 눈 건강 이거는 먹는 영양제
0: 네네.
1: 중에선 최고예요.
0: 네.
1: 그 먹는 영양제 또 다 챙겨 드시잖아요.
0: 드시죠,
1: 그
0: 예.
1: 중에서도 천호앤케어 이름도 눈 건강이잖아요.
0: 네.
1: 요거 이제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그거 주시나요?
1: 네, 30일치 70불 한 박스 정품 그냥 드립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헬스코리아 무료 배송해 주실 거고요.
1: 네.
0: 1년 워런티까지
1: 1년 워런티 챙겨 드리고.
0: 누리아이 와를 나의 소중한 눈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한 눈 우리 거래처 우리 상사분의 소중한 우리 부모님 소중한 눈을 지켜주시는 누리아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를 저는 아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라도 하면 좋다고 했는데
1: 네.
0: 사실 뭐 저는 아시다 뭐 웬만한 대국민이 아실 만큼 저는 디바를 사랑하잖아요.
1: 근데 이제 후니님을 아시는 분은
0: 네.
1: 이제 디바를 떠올리시죠.
0: 제 와이프도 인정한 여자친구 디바 근데 그 디바 말고 이제 그라비티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아주 그냥 갓성비라고 하는 우리 암 마사지 처가 있는데 저희가 소개 드릴 거예요. 마사지 처에 앉아서 누리아이를 할 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왜냐면 마사지 아무리 줘도 눈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얼굴을 눌러줄 수는 없어요.
1: 그쵸.
0: 아직까지는 뭐 언젠가 헬스코리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몸을 촥 막 그라비티에 몸을 촥 맡겼을 때 내 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15분 모드 해서 눈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걸 쫙 한번 하시면 야 그거 받으면 몸도 개운 눈도 개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라비티 지금 뭐 이제 그라비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사실 헬스코리아에 정말
1: 헬스코리아를
0: 최고,
1: 아시는 분은
0: 네, 모르시는
1: 분 아시죠. 그리고 마사지 체어 좀 아시는 분들은
0: 네.
1: 그라비티는 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후니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만한 힐링이 없어요.
0: 없죠.
1: 나를 치유하는 시간
0: 아.
1: 그 시간을 저는 이제 매일
0: 저도 매일 이게
1: 매일.
0: 점점 필요성을
1: 저보다 좀
0: 느껴요.
1: 업그레이드된 디바에서 알고
0: 그
1: 계시고 저는 이제
0: 제 체형에 맞는 게 저는 디바라서 한 거고
1: 저는 그 하지만 그라비티도 웬만한 체형은 다 커버를 해요.
0: 근데 저는 네. 왜 처음부터 그 디바를 해줬냐고
1: 제가 볼 때 후니님은 네. 그 기존에 마사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이제
0: 나름 고가 좀 잘못돼 사가지고 그냥 네. 되지도 않던
1: 이제
0: 거.
1: 좀 이거 더 더 최고로 원하시는
0: 업그레이드를
1: 그런
0: 원했었죠.
1: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맛도 아시고 네네네. 워낙 마사지를 잘 받으시던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는 디바가 맞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가 처음 선택하시는
0: 입문하시고.
1: 분들 입문하시고 좀 부담 없이 하지만 성능은
0: 최고로
1: 좀 최고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을 넘어서 가성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가성비 갑이라는 그 수식어가 딥 그 그라비티를 항상 따라올 정도로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후회 없다. 그리고 그 후회를 하시죠. 이제 디바도 그렇지만 빨리 선택을 안 했을까? 왜 이제까지 내가 마사지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진짜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마사지 체어를 만나 그러니까 그라비티나 디바를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마사지 체어 그라비티나 디바를 써보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써보신 분은 분명히 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1: 맞아요.
0: 아 진짜 편하구나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한번 놀라시고 또 가격 보시면 또 한번 놀라시고 이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집에 마사지 체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재벌인 줄 압니다. 무슨 요새 뭐래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금수저지 흙도 못 퍼먹는 수저도 없는데 나는 손으로 흙을 퍼먹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 놀래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효능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데 가격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또 오늘 선물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래비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그래비티 아까 말씀하셨죠. 7가지 정도의 그 마사지 체어가 헬스코리아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저 7가지 모델. 네,
0: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거, 또 우리 집에 맞는 거, 인테리어도 맞는 거. 요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디바가 딱 처음 했을 때 그냥 딱이었기 때문에 디바를 선택한 거고 우리 언정 씨라든가 다른 분들은 딱 했을 때 그래비티 하면 또 그래비티 가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라비티가
1: 그라비티
0: 좋다.
1: 터보도 있고.
0: 네. 그라비티 좋다. 터보가 좋다. 뭐 카이로스가 좋다. 디바 좋다. 말씀을 하면 못 드리겠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1: 그쵸.
0: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라비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문용으로 가장 최고의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라비티를 사시면 또 선물을 또 지금 주시는 거죠?
1: 저희
0: 아직까지는
1: 이지바이크
0: 아직까지 주시는 거죠. 네.
1: 이지바이크 드리고 48개월 무이자할부 행사
0: 48개월 무이자도 계속 하면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1: 그래서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0: 그러니까 월 94불 플러스 택스 여러분.
1: 여러분 요즘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4인 가족이면
0: 3인 가족도요.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 리스 가격이 아니라는 거. 월 94불 플러스 택스 48개월 할부 하셨을
1: 언제
0: 때
1: 언제 끝나는지 몰랐다 막 이렇게.
0: 맞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거예요. 네. 이게. 그라비티가
1: 여기다 이지바이크는 운동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네. 이지바이크 한 대 들여놓으시면 사실 이제 게을러서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0: 안 하죠.
1: 근데 이제 핑계 될 것도 없고 있으면 보면 하게 되는 게 또
0: 발만 탁 대시면
1: 발만 얹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하체 근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여러분들 장수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0: 무조건
1: 보고
0: 하체.
1: 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그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스크에 앉아서 활동하시는
0: 네네.
1: 분들 많죠. 앉아 있다 보면 또 이게 몇 시간 그냥 가요.
0: 맞아요.
1: 그 작업하시면서 그냥 이거 밑에서 돌려놓고 그냥 발만 얹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0: 네.
1: 이거 한 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저희 베스트셀러죠.
0: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자체로서. 네,
1: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해요. 근데 249불인데 250불이죠. 근데 요거 그냥 네, 무료로
0: 선물로.
1: 드리면서 저희 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요.
0: 네.
1: 타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0: 네네.
1: 여기에 이제 또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사야 되는 이유에 요게 또 굉장히
0: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19년간 함께했던 헬스코리아가 주는
1: 그래서 AS. 근데 풀 워런티 자신 있으니까
0: 네.
1: 저희 자체 브랜드잖아요. 3년 드리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파트값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0: 네네.
1: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사지 체어 AS 일단 연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0: 맞아요.
1: 되고 나서도 그 비용이 너무
0: 그쵸.
1: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니까
0: 네.
1: 차라리 갈아타야겠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정도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면 10년 이상 사용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마사지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얘가 골칫덩어리고 부피도 웬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0: 그렇죠.
1: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0: 쉽지 않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마사지 체어는
0: 네.
1: 어디다?
0: 헬스 코리아.
1: 코리아.
0: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 여러분 마사지 자를 예전 것들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헬스 코리아 헬스코리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들의 정말 장점이 많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다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유사 제품들을 보면 다리는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눌러주고 허리나 이제 상체 쪽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헬스코리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은 다리가 일단 기가 막혀요. 네. 종아리고 이걸 꽉꽉 잡아주고 발바닥까지 해주니까 와,
1: 발바닥,
0: 뭐
1: 발끝,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 와이프도 안 해주는 발바닥 발끝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1: 열자리도 꼭꼭꼭 눌러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0: 발이 시원하면 진짜 몸이 시원해요.
1: 혈액순환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어서 이게 매일 받으면 네. 혈색이 좋아요.
0: 맞아요,
1: 일단.
0: 진짜로 안 좋아질 수가
1: 좋아요.
0: 없어요.
1: 그러니까 후니님 보고 네. 아유, 저는 금수저다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이렇게 사람이 네,
0: 밝잖아요.
1: 혈색이 좋고 밝으면 네. 이건 또 뭐 돈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들어오고.
0: 그것만 아직 아닌데 네, 들어오겠죠 뭐 그거는. 근데 진짜로 마사지
1: 그러니까
0: 여러분 받으면 정말 사람이 건강해요.
1: 네. 네, 느끼셔야죠.
0: 맞습니다. 이 종아리랑 허벅지 이런 것들을 허벅지나 종아리랑 이 발바닥 이거를 정말 꾹꾹 눌러주고 롤링을 해주는 이 기분이요. 이건 정말 체험을 해보셔야만 아세요.
1: 근데 저희가 사실 마사지 체어 이제 출시하기 전에 네.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0: 초청기
1: 했잖아요.
0: 초청기 때, 저 그거 알아요. 그것도 샀었어요, 저.
1: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발 그 발지압사 이름도 막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발지압사 너무 이제 지압하듯이 잘한다면서.
0: 이집 보셨나 보죠?
1: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
0: 종류가
1: 챔피언
0: 많아.
1: 그리고
0: 챔피언.
1: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건 최신 이지 FM.
0: 이지 FM.
1: 이지 그렇게 쉽게 하면서 네. 요거는 운동까지 시켜주잖아요. 까치발 운동. 그래서 이 발목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그런 버전이 이제 최신 이지 FM인데 요거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캐스코리아는 진짜 이렇게 하반신 하체 다리 쪽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으신 거예요.
1: 발에 진심이시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네. 사장님 참 발에 진심이다. 근데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0: 맞습니다.
1: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발을 여러분들이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마사지 체어에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그 가격에 그런 마사지 체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는 가격 우리 정말 최고 그래비티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내 체형에 체험을 해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가격 무이자 48개월 가능하시고요. 월 94불 플러스 텍스 정말 커피값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그래비티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요. 언제든 가셔도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헬스코리아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한 번만 더 매장 안내해 주시면
1: 네, 저희
0: 좋을 것 같아요.
1: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네.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0: 네.
1: 거기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방과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0: 네, 네.
1: 가셔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뭐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0: 그렇죠.
1: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세요.
0: 누리아이도 해보시고 네. 에브리버 스피트리 스핀 슬림이 돌아다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1: 그렇죠. 얼마나 네. 청소 잘하나.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훈이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이훈님께 이거는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은 누굽니까? 이훈은 왜 제 이름을 이훈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1: 한우님.
0: 우리 헬스 네. 아메리카노 할 거고
1: 다니. 한우님. 네.
0: 네. 이훈이라고 적혀있는 쪽지를 주셨는데 참 재밌네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헬스코리아 우리 박원정 호스트님 네, 김원정 쇼호스트님이랑
1: 뒤끝이 있으시구나.
0: 뒤끝이 있죠. 네. 네, 함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항상 좋은 프로모션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네. 여러분 곁에서 건강만을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제일
0: 그럼요.
1: 중요하고. 생각하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세요. 자주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잠시 저는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입니다. 훈훈한 카페의 훈이 씨가 아니라 갑자기 저 로빈 목소리가 툭 튀어나와서 놀라셨죠? 오늘 즐거운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이분들과 인터뷰하겠다고 훈이 씨께 양보해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여름이라 더운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더운 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진짜 모든 거 확 다 던져버리고 어디 떠나고 싶잖아요. 항상 우리가 마음은 그런데 또 그렇게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어디든 떠나리라. 저처럼 늘 마음속에 비행기표를 품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이 방랑벽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의 전문가, 아주관광의 박평식 교수님, 그리고 스티브 조 전문님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이렇게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4: 사실 지금 덥죠. 이제 더운데
3: 네.
4: 더울 때는 다 그 아이슬란드를 그리워하게 되죠.
3: 네.
4: 근데 우리가 가는 그 실제로 가는 9월 달에는 조금 더 추울 수 있다. 예, 아무래도 그 여름보다는 네. 가을이 되니까 조금 추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해도 조금 더 짧아질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겨울 되면은 물론 네. 뭐 해가 거의 없는 날이 많죠. 예, 그렇지만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불과 얼음의 땅입니다. 여기는
3: 너무 멋있어요.
4: 그 제가 처음 그 아이슬란드를 가기 전에는요,
3: 네.
4: 거기 길이 있을까 걱정했어요.
3: 네.
4: 왜냐하면 불과 얼음 하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때는 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니까요, 거기에 도로도 잘 돼 있고요, 꽃도 활짝 피어 있고요.
3: 오, 꽃도 있어요.
4: 놀랐어요, 놀랐어요.
3: 무슨 동화 같더라고요.
4: 네. 아 어떻게 여기 꽃이 있지 하고 놀랄 정도로 꽃들이 네. 만발한 데서 제가 사진을 너무 감동해갖고
3: 네.
4: 그 꽃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3: 그게
4: 루핀이라는 꽃이에요. 특히
3: 루핀.
4: 네. 그 알래스카가 원산지인데
3: 네네.
4: 그 어디도 있나 하면은 뉴질랜드 남섬에도 가면은 그게 좀 많아요.
3: 네. 네.
4: 그래서 너무 너무 막 꽃단지가 와. 그런
3: 그 생명력이 굉장한 꽃들인가
4: 그러니까
3: 봐요.
4: 전 뭐 그냥 펴져 있는데.
3: 네네.
4: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지금 꽃을 강조하나 하면은
3: 네.
4: 아이슬란드라는 것은요.
3: 네.
4: 처음에 그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슬란드를 발견한 사람들이
3: 네.
4: 노르웨이 바이킹들이에요.
3: 오.
4: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게 바라면은 바이킹들인데
3: 네네.
4: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해적들이에요.
3: 오.
4: 예.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다 그렇지만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3: 네네.
4: 그래서 좀 음흉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3: 음흉한 사람
4: 있는데 그중에서 네. 조금 머리가 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 네.
4: 아이슬란드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 네네.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 없는 섬.
3: 아, 그 아이슬란드라는 네, 섬이 네, 그런 네. 이름이 없었어요.
4: 이 이름 모를 섬이니까 이모 섬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3: 네.
4: 살만하거든요.
3: 네네.
4: 여기 아 좋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못 오게 하자.
3: 못 오게 하자.
4: 우리끼리만 살자.
3: 네.
4: 그래서 이름을 아이슬란드라고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슬란드다. 근데
3: 네네.
4: 실제로 좀 올라가 보면은요,
3: 네.
4: 그 조금만 언덕만 올라가면은
3: 네.
4: 거기는 완전히 글래시어, 그러니까 빙하 시대가 있어요. 그게 빙하 시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섬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몇 년 전에 그 정확한 연도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3: 네.
4: 아이슬란드 화산이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어요.
3: 네.
4: 한 사흘을 그냥 유럽 항공 노선이 꽉 막혔어요. 한 사흘. 그러면 하늘에
3: 네.
4: 그 뭡니까 연기와
3: 네.
4: 재.
3: 네네네.
4: 그 하늘에 퍼져 있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3: 네.
4: 그 어마어마한 화산이 퍼져. 그러니까 거기는 땅 속에는 불을 품고서 물론 이 지구는 안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마그마가 있어요. 있는데
3: 네. 네.
4: 거기는 또 유별나게 화산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불과 불 그래서 화산이니까 불 그리고 얼음 빙하가 착 덮여서니까 이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가 네. 그 아이슬란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더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그 근처에 네. 가면 건너편에 가면은요 네. 그린랜드가 있어요.
3: 그린랜드?
4: 그린랜드 이름은 아주 근사합니다. 그린랜드 네. 아주 파란 섬, 뭐 푸른 섬 이렇게 네.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실제로 아니에요? 그곳은 네. 말 그대로 네. 아이슬란드다. 그 거꾸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또 그린랜드는 아이슬란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네. 찾아낸 섬이 그린랜드였어요.
3: 왜 쫓겨났어요?
4: 예, 그럼 죄를 지었죠.
3: 아.
4: 죄를 지었죠. 그 그린랜드 아니 아이슬란드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네. 그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을 준 곳이고 그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한 서너 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거 대단합니다. 우리가 참 모르던 게. 그러니까 네네. 그 GDP가 10만 불이 넘는다.
3: 네네.
4: 그러면 노르웨이하고 몇 개밖에 없어요. 스위스 네. 몇 군데 이런데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체적인 건 인구가 작으니까 전체적인 그 소득은 적어도 어쨌든 개인 소득은 아주 높은 나라다. 네, 그래서 그린랜드를 다 갔는데
3: 네.
4: 땅은 넓어요.
3: 네.
4: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
3: 네.
4: 근데

0: 꽃이 핍니다. 낮엔 따뜻합니다. 밤에는 좀 춥죠. 근데 겨울에는 네. 상당히 춥다.
1: 많이 추워요.
0: 예, 아주 상당히 춥다. 아주 춥다.
1: 겨울에는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요?
0: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런데 재밌는 네. 것은요. 그 네. 그린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네. 그 이누이트족이라고 살아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놀랐어요.
1: 아, 외모가요?
0: 예, 똑같다 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르고 네. 한국에서 온 혹시 그 방학 때 온 네, 학생들인 네. 줄 알았어요.
1: 여행객들이나.
0: 그리고 한국말을 네. 내가 시켜봤어요.
1: 네. 못 알아들어요.
0: 그러면 그런 그래 어떻게 된 거냐고.
1: 신기하네.
0: 이제 물었더니 네. 자기네들은 이누이트라고 해요.
1: 이누이트.
0: 예, 그 네. 에스키모라고 안 합니다. 어디 그런 데 가더라도 혹시요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 에스키모라고 하면 실례입니다.
1: 실례구나. 예, 큰
0: 절대로
1: 실례네요.
0: 예, 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누이트족이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 네. 언제 왔냐? 네. 내가 이제 역사를 뒤집어봤죠. 그랬더니 네. 약 4천 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1: 넘어왔어요.
0: 그때는 섬이 떨어진 게 아니고 섬이 네. 아니고 네. 네. 네. 빙하가 빙하시대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그 북쪽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왔냐고 내가 또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요.
1: 배 타고 갔나?
0: 개썰매를 타고 왔어요.
1: 아, 네.
0: 개썰매를 타고.
1: 아, 개 썰매.
0: 예, 예, 예. 개 한 10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장관이었겠다.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네. 개썰매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개썰매를 이용합니다. 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린랜드 이야기하면 내가 신나는데.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다 그 같은
1: 허스키 같은 그런 게
0: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게죠.
1: 네.
0: 그런 게인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낚시도 갈 때도 쓰고 어디 이동할 때도 쓰고 사용하는데, 예, 네. 교통수단으로 쓰는데
1: 네.
0: 만약에 낚시를 가면 돼.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할 거 아니에요. 얼음 낚시를 갔을 거 아니에요.
1: 그 낚시가 가능한가요?
0: 그러니까 얼음을 깨면 어느 지역에 좀 좀 얇은 지역 네. 깨면은 네.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를 갔다가 만약에 주인이 네네. 의식을 잃었다 네. 그러면은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나 이거 보진 않았어요.
1: 네.
0: 다큐멘터리 많이 들었는데
1: 네.
0: 개들이 네. 그 주인을 밀어서 썰매 태운답니다.
1: 어머머머머.
0: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네. 이 주인이 못 가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1: 네.
0: 아 영리하죠.
1: 충직한 개들이네요. 예,
0: 충직할 뿐만 아니라 영리하죠.
1: 왜 그러니까요?
0: 살아남기 위해서.
1: 자기네도 살아야 하니까.
0: 근데 그게 가면은 네. 아이스버그라고 그 주변에 일루리사시 가면은 도시인데 네. 네. 일루리사시 아이스버그이고 아이스버그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빙산이에요.
1: 네, 네.
0: 떠다니는데요. 또 수제비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게 수제비 같은 느낌이.
1: 빙산이 떠 있는 게.
0: 네, 막 둥둥둥둥둥.
1: 너무 멋있겠어요.
0: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그 지금 너무 아이슬란드 설명하다가
1: 그린랜드에서 넘어가서
0: 그 이웃이니까 같이 연결되는 건데.
1: 네.
0: 근데 사실상 그런 그 축소판이 또 아이슬란드에도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에는 이제 거기 이제 역사가 있고 좀 네. 그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있는 곳인데
1: 네.
0: 그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가서 그 레이캬비크가 또 수도인데 그 거기 가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골든 서클이 주변에 있어요.
1: 골든 서클.
0: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완전히 이제 거기를 우리가 그 아이슬란드의 관광에 있어서 하나의 그 중심지인데 역사적인 중심지인데
1: 네.
0: 그 또 거기에 보면은 싱벨리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거기 가면은
1: 네.
0: 북유럽판과 그 유라시아판이 갈라지고 있어요.
1: 네.
0: 지금도.
1: 네.
0: 그 언젠가는 그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올 거다. 하는
1: 어머머.
0: 그런 게 그게 100년이 걸릴지 그 1000년이 걸릴지 만년이 걸릴지 몰라요.
1: 네.
0: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기한 곳을 가보게 되는 겁니다.
1: 근데 대표 교수님
0: 네.
1: 어떻게 거기를 여행을 이제 아주관광에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신 거예요?
0: 아니 이제 저희 아주관광은 항상 앞서서 계측을 안 하면
1: 그러니까요.
0: 안 돼요. 계측을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여행 다니는 고객분들이
1: 네.
0: 항상 많이 여행을 하신 분들이라서 아주관광이 앞서야지 누가 하냐. 그래서 모든
1: 진짜로.
0: 지금 이 서부관광만 해도 아주관광이 전부 다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네.
0: 제일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거 보고 카피해서 네. 짝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진품하고 짝퉁하고는 차이가 아무래도 안 나겠습니다.
1: 개척자시구나. 네.
0: 개척자 그렇죠. 바로 그렇죠. 바로 개척.
1: 네.
0: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가게 됐냐면 이제는 여행이 마땅하게 갈 데가 없다. 어디가 또 좋을까 하다가 아이슬란드를 이제 찾게 된 거죠.
1: 네.
0: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슬란드는 정말로 가보면은
1: 네.

0: 아이슬란드만 아니다. 아이슬란드도 있고,
1: 네, 그린랜드.
0: 또 그리고 그린랜드도 거기 섞여 있고, 그리고 플라워랜드도 있고.
1: 플라워랜드요?
0: 예.
1: 오.
0: 그거 뭐 굉장해요.
1: 이름들이 다 예쁘네요. 예,
0: 특이합니다.
1: 네.
0: 그런데 많은 네. 사람들이 또 네. 이런 착각을 해요.
1: 네.
0: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를 착각하는
1: 경우가 아, 맞아요.
0: 예.
1: 네.
0: 아이슬란드는 그 뭐냐, ICE 말 그대로 ICE
1: 네.
0: 얼음랜드입니다.
1: 네, 네, 네.
0: 근데 그 아일랜드는 ISLAND 그 섬,
1: 네, 그냥
0: 섬이라는 뜻의 네. 아일랜드.
1: 네.
0: 영국 옆에 있는 그 나라는 그냥 네. 아일랜드고,
1: 네, 네.
0: 이곳은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얼음,
1: 얼음의 나라.
0: 얼음 나라인데 달고 보면 가 보면은 네. 얼음 나라인데 나라 아 얼음랜드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지 플라워랜드도 있고
1: 네, 네.
0: 여러 가지가 막 섞여 그린랜드도 있고
1: 네, 네.
0: 다칠성 섞여 있다.
1: 네.
0: 그래서 거기 가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뭐가 보냐면은
1: 네.
0: 그 라군이 있어요. 얼음 그
1: 라군.
0: 바, 라군이 뭐냐 하면요.
1: 네, 네.
0: 바닷물이 들어와서
1: 네.
0: 호수가 된 걸 라군이라 그래요.
1: 네, 네.
0: 일반 호수는 레이크라고 하죠.
1: 네, 네,
0: 하네요.
1: 네.
0: 근데 라군은 바닷물 호수를 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거기에 가보면은 그 수천 년 수만 년 된 얼음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곳에
1: 네.
0: 아 이거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1: 네.
0: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1: 어머머.
0: 그 나는 버스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륙 양용차라.
1: 아.
0: 예. 그 수륙 양용차가 요즘에 가면 스웨덴 스톡홀름에도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1: 네.
0: 그게 그 관광용이죠. 그거는
1: 네.
0: 이것도 관광용이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1: 그러니까요.
0: 요번에도
1: 바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0: 예, 요번에도 가면은 그걸 이제 가볼 수가 있고 또 가면 거기
1: 네.
0: 가면요.
1: 네.
0: 아이슬란드가 폭포가 많아요. 사실상 이과수 폭포나 이런 것처럼 아주 크지는 않은데
1: 네.
0: 폭포들이 많아갖고 그 장관을 잃어 그런 게.
1: 네.
0: 근데 사실상
1: 네.
0: 그 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보는 그 빅토리아 폭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1: 네네.
0: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폭포가 또 여러 개 있고 길이가 있고 이쁘게
1: 네.
0: 돼 있으니까
1: 네네.
0: 어떤 폭포는 폭포 뒤로 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1: 폭포 뒤로요?
0: 네, 폭포 뒤로.
1: 어머머머.
0: 그게 거기는 뭐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 폭포 뒤에는 옛날에 바이킹들이
1: 네.
0: 보물을 숨겨놨다.
1: 아.
0: 그 보물 찾으러 가자 이러면서 아. 또 들어가 보는데
1: 네.
0: 뻥이죠. 뭐 재밌어요. 그런
1: 재밌어요.
0: 스토리가 있는
1: 네네네.
0: 곳이니까
1: 네.
0: 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1: 정말
0: 것들
1: 그리고 매력이 너무 넘치. 는 나라네요.
0: 예, 그리고 또 그 나라는요.
1: 네.
0: 그 우리가 그 이 새가 이쁜 새가 있어요.
1: 새요.
0: 새. 퍼핀이라는 새가 거기에 새가 너무 많아요. 또 거기 가면요. 바닷가에 가면 새까만 바다가 있는데 바닷가에
1: 네.
0: 조약돌들이 새까맣게 돼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1: 네.
0: 그 건너편에 조금 보면은요. 새가 아주 예쁜 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새 이름이 퍼핀이라고 해요. 퍼핀.
1: 네.
0: 퍼핀.
1: 네.
0: 발음이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퍼핀이라고 해요.
1: 네.
0: 근데 그 새를
1: 네.
0: 요리를 또 해 먹어요. 맛있어요.
1: 아~
0: 네, 먹어봤어요.
1: 먹지 말지.
0: 먹는 많으니까 아마 사냥을 해갖고
1: 네.
0: 먹나봐요. 거기는
1: 네. 네. 네,
0: 그런.
1: 어떻게 것들. 구워요? 양념을 하는 건가?
0: 그냥 닭고기가 비슷하죠. 뭐,
1: 아 거기가. 그래요? 네.
0: 닭고기나 새고기나.
1: 닭고기나 새고기나. 아이고.
0: 닭고기나 새 소고기 말고 새고기.
1: 그래 새고기.
0: 예. 예, 새. 버드밋.
1: 새고기. 예.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예. 또 무슨 얘기 주실까요?
0: 아이슬란드에서
1: 네.
0: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1: 네네.
0: 그 온천이에요. 온천.
1: 온천이요?
0: 내가 말했잖아요. 이 땅에 불이 가득하다고. 불. 그러니까 불이
1: 네.
0: 있으니까.
1: 네.
0: 불이 있는 곳에 물이 있으면은 끓잖아요.
1: 네.
0: 그 끓어 나오는 게 온천이거든.
1: 어머머.
0: 원리가 간단하죠.
1: 네.
0: 근데 그 온천이 그냥 온천이 아니라 해수물이야 또 이게. 바닷물이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블루라운 온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해수 온천 중에 하나예요. 온천장도 아주 멋있고 크게 지어놨어요.
1: 그 소고기가 너무 많진 않아요?
0: 에이, 그게 괜찮아요. 네, 해봤는데
1: 네.
0: 실제로 해봤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1: 네.
0: 머드팩도 할 수 있고 나도 거기 가서 머드팩을 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1: 네, 그 새끼 피부가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0: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니
1: 네.
0: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1: 네.
0: 남자 피부가 왜 그래 이런데 아마 거기 가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네.
0: 그게 블루라군에서 하고
1: 네.
0: 우리가 또 그 블루라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온천을 해요. 그 주변에 호텔들이 네. 대부분 사우나가 있어요. 온천이야. 대 온천물이야. 거기는.
1: 네.
0: 거기는 그 나라는 그 온천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끓일 필요가 없어요.
1: 그대로 먹어요?
0: 그 온천물을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1: 오, 진짜요?
0: 게스도 공짜고 뜨거운 물도 공짜고 거기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때 그 한 20년 전에는요 또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네. 리먼 브라더 사건이 딱 터지면서 네. 주식이 전부 휴지고개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아주 그냥 또 배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그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갚으려면 너희가 네. 그 관광 사업을 해라. 그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네. 그 오래 안 됐어요. 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관광 사업을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네네. 그러다가 요즘은 관광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하는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다른 데서 관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나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날씨가 좀 그러니까 그 수영복 분명히 지참해야 되고
1: 그리고 아, 온천 우리가, 가야 되니까
0: 예, 수영복 그리고 네네. 우리가 그 9월 달에 가는데 9월 달에 왜 가냐 특별히 가면은 네. 그 오로라를 한번 보려고
1: 오로라.
0: 방에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오로라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오로라 헌팅이라고 이래요.
1: 오로라 헌팅.
0: 예, 오로라 헌팅이다. 그래서 네. 우리 표현을 네. 그 오로라 투어 이래 말 안 하고 거기 가서 오로라 헌팅이다. 오로라 헌팅. 그 밖에 나가서 보나. 네. 방에 앉아서 보나.
1: 그치, 그치. 편하게 그냥
0: 그 하늘이 그 하늘이.
1: 네. 그러네요.
0: 이게 너무 춥게 그냥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그렇죠. 방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오로라 헌팅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이 도시는 그 옛날에는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A에서 직항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요즘도 직항이 없어졌네. 그래서 뉴욕 가서 이제 갈아타고 가는 네.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1: 그 정도야
0: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1: 그 얼마나 이렇게. 걸려요?
0: 아, 여기서 뉴욕까지 6시간 정도 걸리죠. 네. 그 뉴욕에서 그것까지 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네. 그런 거리입니다. 그냥 가면은 한 10시간 남짓하면 갈 거리를 네. 섰다가 하니까.
1: 그런 것도 네. 여행의 재미죠, 뭐.
0: 네, 재밌습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예.
1: 그럼 몇 박 며칠이에요?
0: 우리가 가는 게 8박 9일인데요. 네. 지금 거의 마감됐고요. 여기는 네. 거의 마감됐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안내하는 이유는 네. 내년을 위해서.
1: 그러니까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제 버킷리스트예요, 진짜.
0: 네, 올해는 네. 거의 마감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많은 숫자는 안 되고 적은 숫자.
1: 네.
0: 몇 명은 가능해요.
1: 그럼 교수님이 직접 가이드 예. 해주시는 거죠?
0: 제가 가이드를 해야 돼요. 직접. 그거는 네. 거기는 가면은 특별히 네. 가이드 할 사람이 없어요.
1: 네.
0: 그게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이드하고 내가 방송하고 내가 또 인문학 강의하고 막 다 해야 돼요.
1: 그럼 그러면 식사도 다 세끼 다
0: 예, 하시고. 그럼요. 다 포함된.
1: 호텔도
0: 예.
1: 그렇고 그렇죠. 예.
0: 호텔이요. 네. 크지는 않는데 네. 깔끔해요 아주. 네. 크기가 좀. 왜냐하면은 관광은 내가 말씀드린 집이 관광업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대도시 말고는 호텔들이요. 조그만 깨끗하고. 조그만데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식사를 또 해요.
1: 네.
0: 오이 셰프들이 아주 굉장해 또 호텔 네. 셰프가 네. 아주 프라이드가 강해요. 네. 그래서 아주 셰프들 실력도 좋다. 음식도 맛있다. 그래서 네. 주로 아침 저녁이나 점심도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먹어요. 네. 그 지나가는 호텔에서 점심 먹고 아침 호텔에서 먹고 네. 저녁 호텔에 도착해서 먹고 이렇게 그 힘들지 않게 합니다.
1: 완전히 호텔식 식사로 네. 그 시차가 얼마나 돼요? 여기 LA랑
0: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봅시다. 네. 뉴욕까지 3시간 차이죠.
1: 그렇죠. 3시간이죠.
0: 그러니까 5시간 가죠. 네. 뉴욕에서 또 한 5시간 가니까 6시간 가니까 네. 한 3시간 차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네. 네. 우리하고 우리보다도 한 6시간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잠복게 정확하게 한번 이제 내가 정확하게
1: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한 6시간 정도 차이 나고.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슬란드는 네. 내년에 갈 거니까 그만하고 9월 30일 날 우리가 또 그 길을 갑니다. 루트 66.
1: 루트 66. 예,
0: 마드 로드 따라서 가는 코스가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그곳은 아주 네네. 그 1929년에 대공황이 나잖아요.
1: 네.
0: 그 무렵에 살 곳을 찾아서 목숨 걸고 온 곳이 네. 캘리포니아다고요. 서부로.
1: 네.
0: 왔던 그 길이 마드로드라고 하는 루트 66이라 우리 그 네. 아주 역사적인 뜻깊은 그 길을 따라서 네. 가는 그 대륙 횡단 코스를 그 대륙 횡단이 돼요. 결국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1: 네.
0: 그래서 그 도시의 전문가이신 우리 또 스티브 조 전무님 모시고 네. 또 설명 한번 들어보죠.
1: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언제 떠난다고요?
2: 이 교수님 언제 저한테 마이크 주나 그랬습니다. 예, 네. 저기 우리 이틀 전에 네. 이 루트 66에 대해서 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 아, 네. 네,
2: 용궁에서 가졌는데 많은 네. 분들이 관심 갖고
1: 네네.
2: 좀 회장님이랑 이걸 기획을 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많은 사람이 올까? 그런 의구심에
1: 네.
2: 제가 이거 무조건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네. 갈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 앞서가는 아주관광이 이걸 기획해서
1: 네네.
2: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 네.
2: 이제 실행을 했고요.
1: 네.
2: 자, 올해가 지금 방금 전에 회장님 말씀드듯이
1: 네.
2: 이 1926년도에 만들어서 올해가 네. 2026년에 100주년입니다.
1: 와.
2: 이 도로를 만든 지
1: 네.
2: 그래서 100주년 기념과 더불어
1: 네네.
2: 또 올해가 이 미국이 독립 선언한 지 250년
1: 네.
2: 100주년 250년에
1: 네.
2: 뜻깊은 2026년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때 우리가 100주년 기념해서 루트 66 도로를 따라서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자.
1: 네.
2: 어떤 회사도 어떤 그 미국의 회사도 없어요.
1: 네.
2: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1: 네.
2: 그러면 루트 66이란 도로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1: 네, 네.
2: 미국을 갔다가 이 네. 도로를 가게 되면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 네, 네.
2: 이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이 많은 유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1: 네.
2: 발전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1: 네.
2: 그 모습을 갖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
1: 네.
2: 인디안의 모습, 서부의 카우보이 모습, 또 현대 발전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트 66을
1: 네.
2: 우리가 9월 30일 날 떠나서
1: 9월 30날, 네. 네.
2: 그래서 10월 15일까지 15박 16일입니다.
1: 네, 9월 30일부터 10월 15일이요.
2: 네.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15박 16일인데
1: 네네.
2: 이 루트 66은
1: 네.
2: 저 시카고에서부터 이 산타모니카까지 요 길입니다.
1: 네.
2: 근데 우리는 다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1: 네.
2: 우리는 거꾸로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로 가는 거예요.
1: 오, 네네.
2: 근데 루트 66만 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1: 네.
2: 그쪽 갔는데 동부도 구경하고 와야죠.
1: 네.
2: 그래서
1: 네.
2: 거기서 바로 저 나이가라 폭포도 보고
1: 네.
2: 시카고에서 2박을 하고 나이가라 폭포도 보고 그다음에 그 뉴욕도 가서 2박을 하고 워싱턴 DC까지 다 훑고 오는 그런 좋은 관광이에요.
1: 네. 그때쯤이면은 왜 그 영화도 있잖아요. 얼음인 뉴욕.
2: 아, 그렇죠. 너무 좋죠.
1: 네.
2: 그때가 이제 또 단풍 시즌입니다.
1: 네.
2: 거기 맞춘 겁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그래서 우리 날짜도 거의 날짜 맞춰가지고
1: 네.
2: 우리 기온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이게끔 만들었고요.
1: 네.
2: 이제 코스를 이제 설명하면은
1: 네네.
2: 산타모니카에서 시작을 합니다.
1: 네.
2: 루트 66은요.
1: 네.
2: 이 원래는 루트 60이었어요.
1: 네.
2: 60번 도로였었는데 외우기가 네. 좀 그래요.
1: 아.
2: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외우기 좋게 짝짝 나오게 66을 하자.
1: 네.
2: 도로를 66을 갔다가 60번 해서 또 네. 기존에 60번 도로가 있어요.
1: 네네.
2: 그러니까 겹치니까
1: 네.
2: 또 62번으로 하자. 아니야 66번이 좋아 외우기 좋게. 그래서 66번으로 정했고
1: 네.
2: 사실 끝나는 도로가 끝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 LA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끝납니다.
1: 아 끝이 나네요.
2: 네. 거기서
1: 네.
2: 끝나는데
1: 네.
2: 그 저쪽 시카고에서 온 사람들이 야 이 형한테 바다를까지는 가야지.
1: 네.
2: 바다 가지 마야지. 그래서 우리 산타모니카 가자.
1: 네.
2: 그 산타모니카에 있는 상인들이
1: 네.
2: 환영을 한 거예요.
1: 어, 그렇죠.
2: 매출에 좋은
1: 그렇지, 그럼요.
2: 있으니까.
1: 네.
2: 그래서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면은 66 엔드라는 게 사인판이 보이죠.
1: 네.
2: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네.
2: 이게 산타모니카 시작을 해서 이제 쭉 해서 40번 도로를 가는데 이 66번 도로가 지금은 지구상에 없어요.
1: 아 진짜요?
2: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
1: 네.
2: 1985년도에 지구 이 지도를 편집하면서 66이 올드타운이 됐거든요. 이게 40번 도로가 생겼어요.
1: 네.
2: 그래서 바로 이게 가서 우리가 바스토까지 가면 거기서 15번 40번 도로 이렇게
1: 네.
2: 나눠집니다.
1: 네.
2: 우리 프리웨이 남바가 홀스면 남북으로 돼 있고 짝스면 동서로 돼 있잖아요.
1: 네.
2: 사막의 가운데 바스토라는 데를 가요.
1: 네, 네.
2: 네, 바스토에 우리 라스베가스 갈 때 꼭 들리는데
1: 네.
2: 아니에요?
1: 네.
2: 이 바스토에 가서 뭘 보냐면 철도 박물관을 봅니다.
1: 네.
2: 철도 박물관에 이 66 거기 박물관이 있어요 안에.
1: 네.
2: 근데 이 철도 도시다 보니까 많은 철도 기차들이 모였다 나눠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네네. 거기 가면요. 우리가 옛날에 저 대전이나 천안 같은데 기차 타고 가잖아요.
1: 네.
2: 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내려서 막 우동 먹죠.
1: 이거
2: 기억나세요?
1: 네.
2: 그러니까 같은 세대네요, 저랑.
1: 급하게 막.
2: 급하게 먹고 딱 기차 타고 네. 인하죠. 거기 네. 가면요. 네. 30분 여유가 있습니다.
1: 오, 많이 주세요.
2: 그러면은 네. 그 합이라는 거리 있습니다.
1: 네.
2: 합이라는 거리. 웨스트헨스가 제대로 복장을 하고
1: 네네.
2: 30분 동안 코스 요리를 주는
1: 와,
2: 거예요. 아, 너무
1: 30분
2: 멋있잖아요.
1: 동안 코스 요리를요?
2: 그게 레스토랑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
1: 네.
2: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서 40번 도로를 가서
1: 네.
2: 첫날은 라플이라는 데서 같이 묵습니다.
1: 라플.
2: 콜로라도 강변에는 휴양도시 라프네. 네. 이제 카지노가 있죠.
1: 네.
2: 그냥 가는데 이제 카지노 가서 한번 또 땡겨야 되겠죠.
1: 네.
2: 혹시 압니까?
1: 네. 맞아요.
2: 자, 그래서 이 라프인 콜로라도 강에서 한번 자고
1: 네.
2: 그다음에 그 다음날 오트맨이라는 데를 갑니다.
1: 네.
2: 이 오트맨이 섭외 그 금강입니다. 금강촌.
1: 네.
2: 옛날에 금강촌이었어요. 지금 다 폐강이 됐어요.
1: 네.
2: 근데 거기 가면 유난히 누가 반기냐 우리를. 바로 이 당나귀들이요.
1: 당나귀요?
2: 당나귀들이 많은데 당나귀 네. 마을이라 그래요.
1: 네.
2: 왜 당나귀들이 왜 있지? 왜 이 당나귀들이 거기가 금강이었다가 많은 광부들이 금강이 폐강되면서 다들 빠져나가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때 이 당나귀들이 짐을 갖다가 많이 이 광부들이 짐을 갖다 실어 나갔어요.
1: 네, 네,
2: 기운이
1: 네.
2: 좋아요.
1: 네.
2: 그래서 옛날에 아랍에서도
1: 네.
2: 당나귀 뒤쪽에 등짝에 네. 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1: 네.
2: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담요를 덮고 잤어요. 담요를 네. 이렇게 덮고 갔던 모습이에요.
1: 네.
2: 근데 당나귀들이 많은 짐을 갖다가 실어 날랐는데
1: 네.
2: 바로 이 광부들이 다 떠나면서 그냥 그대로 놓고 떠났어요.
1: 얘네들만 놔두고 갔어요.
2: 놔두고.
1: 네.
2: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이
1: 네.
2: 당나귀를 모아서 먹이를 주면서
1: 네.
2: 당나귀를 키우면서
1: 네.
2: 거기 목장이 생긴 거예요.
1: 네.
2: 그게 당나귀 마을이라래요.
1: 네.
2: 그래서 이 바로 이 오트맨 구경하고
1: 네.
2: 킹맨이라는 데를 갑니다.
1: 네.
2: 킹맨이 철도 도시예요.
1: 네.
2: 그 동네 철도를 설계한 사람이 킹맨인데
1: 킹맨 네. 네
2: 거기서 이제 도로를 유심히 그랜드 캐년 갈 때 보시는 분은
1: 네.
2: 거기 가면은 66번 도로 40번 도로 이렇게 눈에 띌 거예요.
1: 네.
2: 거기서 66번 도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2: 그게 들어가면 실링맨이라는 데가 있어요.
1: 실링맨 네. 네.
2: 그래서 실링맨 거기가 66에
1: 네.
2: 옛날 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카라는 자동차
1: 네, 네.
2: 거기 그 바로 무대가 거기예요.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냐면
1: 네.
2: 그 동네에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1: 네.
2: 이발사가
1: 네.
2: 바로 여기 역사적인 동네 여기 40번 도로가 만나니까 그 40번 도로의 도로가 하루에 수천 대씩 지나가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다 뺏겨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역사적인 도시를 만들자 하고 투쟁을
1: 네.
2: 해요 정부랑. 역사적인 도시를 만들자.
1: 네네네.
2: 그래서 역사적인 도시의 루트 66에 역사적인 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가면 옛날 주유소자리도 있고 상점도
1: 네.
2: 있고
1: 네.
2: 그 안에 들어가면 다 66밖에 다 안 써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윌리엄스로 갑니다.
1: 윌리엄스.
2: 네. 네. 그 윌리엄스에 가서 주무시는데
1: 네.
2: 그 윌리엄스도 마찬가지 거기도 66에 선술집들이 많아요.
1: 네.
2: 옛날 카우보이
1: 커피
2: 하고
1: 네.
2: 맥주 한잔
1: 네. 네.
2: 66인데 거기에 또 뭐 일화가 있다면요.
1: 네.
2: 거기에 윌리엄스는요.
1: 네.
2: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냐면 사냥꾼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한 4차원이다 보니까
1: 네.
2: 그 인디안하고 거기 원주민하고 어울려서 그냥 살았어요.
1: 네.
2: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1: 네.
2: 실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무슨 일화가 있냐면
1: 네.
2: 거기서 자면은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윌리엄을 만난다는
1: 네.
2: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에서 주무시고 윌리엄스에서 40만 들어가면 그랜드 캐년이에요.
1: 아.
2: 그랜드 캐년인데 거기 간 김에 그랜드 캐년은 봐야죠.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에 가서 20억 년 속에 만든 그 지형의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겁니다.
1: 네.
2: 어떤 책자는 446km, 어떤 책자는 445km, 책자마다 조금 길이가 틀리지만
1: 네. 네. 네.
2: 이 서울에서 더 부산까지 길이보다 더 긴
1: 네.
2: 바로 콜로라도 강변에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의 모습에 보면서
1: 네.
2: 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1: 맞아요.
2: 그 모습에
1: 맞아요.
2: 이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1: 맞아요.
2: 지구의 일기장이라 불려지는 그랜드 캐논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1: 네.
2: 재밌나요?
1: 네,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여행 중이에요, 제가.
2: 저랑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1: 그렇게 그런 그 그랜드 캐년이나 뭐 아이슬란드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겸손해질 것 같아요.
2: 그럼요.
1: 네.
2: 예, 본인이 살아온 인생과 더불어
1: 네.
2: 미국에 와서 여러 그 우여곡절 겪으면서 자식도 훌륭하게 키우면서 자기 역사도 생각해 볼 수
1: 네.
2: 있고 미국의 역사도 같이 더불어서 가는 여행이 바로
1: 네.
2: 이 여행입니다.
1: 아우 정말
2: 자,
1: 너무 좋네요.
2: 자 그러면서 그랜드 캐논을
1: 네.
2: 보고
1: 네.
2: 이제 홀브룩이라는 데를 갑니다.
1: 홀브룩.
2: 홀브룩 거기 가면은
1: 네.
2: 거기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1: 네.
2: 바로 이글스의 Take It Easy라는 노래 기억납니까?
1: 네.
2: 기회 되면 하나 나중에 틀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Take It Easy 하면은 뭐 나
1: 네.
2: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뭐 이런 뜻인데
1: 네네.
2: 그게 왜냐하면 어떤 젊은 청년이 트럭을 가지고 그 홀브룩을 지나다가
1: 네.
2: 차가 고장이 났어요.
1: 네.
2: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1: 네.
2: 그 여자들이 탄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서 막 손을 들면서
1: 아~
2: 막 그러니까
1: 네.
2: 이 바로 이 남자가
1: 네.
2: 나 괜찮아 금방 고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1: 네.
2: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빨간색의 트럭이 아직도 거기 전시돼 있어요.
1: 그 고장났던
2: 네,
1: 트럭.
2: 그 노래가 이글스의 Take It Easy라는 노래예요.
1: 네.
2: 자, 그래서 이 홀브룩이라는 동네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1: 네.
2: 자, 그다음에 이제 목화석 국립공원을 갑니다.
1: 목화석
2: 국립공원? 나무목의 돌석.
1: 네.
2: 이 2억 2,205년 말에서 이어서 500년에 만든 바로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의 풍화 속에 바로 돌이 된.
1: 나무가 돌이
2: 네,
1: 됐어요.
2: 네. 그래서 이 돌들이 아주 반질반질하고
1: 어머머, 네.
2: 이 곳곳에 이거 파는 데도 있어요. 이
1: 네.
2: 목화석 국립공원에 갔는데 색깔이 다양합니다.
1: 네.
2: 근데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
1: 네.
2: 목화석 그 돌들을 많이 훔쳐갔어요. 막 그냥 가져가 너무 좋다 보니까.
1: 네.
2: 훔쳐갔는데 그 돌을 가져가는 사람은 꼭 애군이 다쳐요.
1: 그 가져가니까 그러지. 그 왜 가져가.
2: 애굴이 다치는데
1: 네.
2: 가지는 사업에 망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애군이 오다 보니까
1: 네네.
2: 그 몰래 훔쳐간 분이
1: 겁이 나서.
2: 겁이 나서 돈을
1: 네.
2: 보내줘요.
1: 네.
2: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목화석 국립공원
1: 네.
2: 네, 한번 구경하고요.
1: 네네.
2: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얼마 가면 이제 우리가 에드리엔이라는 겁니다. 에드리엔이라는 동네가
1: 에드리엔,
2: 있는데
1: 네.
2: 거기 에드리엔 가면은
1: 네네.
2: 텍사스 딱 여기가
1: 네.
2: 이 66번 도로에 딱 중간 내린 지점이에요.
1: 네.
2: 이게 1139 마일 양쪽으로 딱 사인판이 있어요. 여기가 딱 중간 되는 지점입니다.
1: 네.
2: 사인판이 있어요.
1: 네네.
2: 거기 가면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1: 네.
2: 할머니가 하는데
1: 할머니.
2: 지금 돌아가셨어요.
1: 아,
2: 근데
1: 네.
2: 이 할머니가 거기 또 레스토랑을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1: 네.
2: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 지나가다 보니까 먹거리 좀 있잖아. 그 시장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 피자 파이라든지 이렇게 구워주면서
1: 네.
2: 거기 레스토랑이
1: 네.
2: 상당히 그 잘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거기 꼭 쉬어갔다는 얘기예요.
1: 네.
2: 우리가 루트 66 이렇게 지나가면요.
1: 네.
2: 그 많은 그 뭐 여러분들 조형물들이 많아요.
1: 네, 네, 네.
2: 그 조형물들이 많은 이유는요.
1: 네.
2: 우리 레스토랑 앞에 세워요. 그래서 거기
1: 사진 찍으라고
2: 네. 밥도 먹고 가라 이거요.
1: 아, 그럼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또 다른
2: 또
1: 분이
2: 지금 하고
1: 네.
2: 있는 거예요.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경을 하고요.
1: 네.
2: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 바로 이제 텍사스 끝날 지점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유명한 레스토랑 빅 텍산이라는 영화 레스토랑 있어요. 빅 텍산.
1: 빅 텍산.
2: 네, 그 프리웨이 옆에 딱 있는데
1: 네.
2: 거기가 유명한 게 바로 스테이크점이에요.
1: 네.
2: 우리 텍사스 하면 스테이크
1: 아닙니까?
2: 스테이크. 네. 근데 스테이크에 거기 써 있습니다. 스테이크 72온스를
1: 72온스.
2: 1시간 동안 먹으면 프리.
1: 공짜.
2: 공짜.
1: 72온스 어떻게 먹지?
2: 72온스는요.
1: 네.
2: 1온스가 28g이거든요.
1: 네, 네.
2: 키로로 2kg짜리예요.
1: 와.
2: 우리가 소고기 옛날에 한국에서 한 그람은 600g인가요?
1: 네.
2: 한번 2kg짜리 먹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카우보이가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1: 네.
2: 야, 난 72온스짜리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주인이 무슨 72온스짜리 어떻게 먹어?
1: 네.
2: 그래 한번 먹어봐.
1: 먹어봐.
2: 딱 줘.
1: 네.
2: 근데
1: 다 먹어.
2: 이걸 다 먹어요. 그때 이 레스토랑이 주인이 야 이거 괜찮겠다 사업
1: 마케팅으로
2: 마케팅으로
1: 네.
2: 야 그래서 72온스짜리 한 시간에
1: 네.
2: 그 대신 옆에 샐러드하고 감자 줄 테니까 다 먹어야 돼.
1: 네.
2: 그래가지고 72온스의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체험도 합니다. 와. 우리 손님들 이번에 가서
1: 먹다 물릴 텐데
2: 다 할 거예요. 그래서
1: 아 실제로 체험도 해요.
2: 72온스 네.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 어 그러니까요.
2: 근데 벌금은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 얼마네요?
2: 얼마 같아요?
1: 모르겠어요.
2: 금 제가 금방 숫자 했는데 72불 냅니다. 자, 그거 재미나는 그 체험도
1: 네.
2: 합니다.
1: 네.
2: 우리 교수님 재밌나요?
1: 아유, 네,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0: 재밌어요.
1: 지금 자, 저는 막 머릿속으로 스테이크 그랬어요. 먹었고
2: 자,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로 네. 넘어가요.
1: 네.
2: 오클라호마에 넘어가면은 네.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네. 우리 그 소설가 존 스타인벡이라고 들어봤죠.
1: 네.
2: 분노의 포도, 우리들만의 아. 불만의 겨울, 서울서울 아메리카 아메리카 노벨문학상 풍기창에 네. 나오는 바로 이 존 스타인벡 이 양반은요. 네. 저 캘리포니아 북쪽의 네. 살리나스 출신이에요.
1: 네.
2: 그 소설 속에 분노의 포도요라는 네. 그 소설 속에 마더 오브 로드라는 바로 66번 도로에서 네. 쓴 거예요.
1: 네.
2: 근데 이 양반 잠깐 설명하면 네. 이 양반이요. 저쪽에 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 오고 네. 엄마가 선생님이셨어요.
1: 네.
2: 그게 왔는데 아버지가 재무관이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았어요.
1: 네.
2: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살리나스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1: 네.
2: 스탠퍼드 대학에 영문학과 들어가요.
1: 네.
2: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공부 때려치고
1: 네.
2: 뉴욕에 넘어가요.
1: 스탠퍼드에서 때려치고?
2: 때려치고 뉴욕에 가서 장사해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타임스에 네. 이 영문학과 출신과 글을 잘 쓰잖아요.
1: 네.
2: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기자로 들어갑니다.
1: 네.
2: 기자 들어가는데 청렴 결백하다 보니까 자기 네. 사장이 잘 못하면 그대로 써버려요. 글을. 그래가지고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딱 고향에 살리나스 오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1: 네.
2: 우리 좀 전에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 얘기한 바로 이 공항을 얘기했어요.
1: 네네.
2: 1929년 10월 24일 27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1: 네.
2: 뉴욕의 증권이 대 폭락하면서 네. 미국 네. 공항이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돈 앞에서 많이 비굴해지는 인간들의 모습들 친구들의 모습 친척들의 모습을 그대로 소설로 집필한 게 제목을 보면 분노의 포도, 우리들만의 불만의 겨울. 그렇게 이제 소설 썼는데 바로 이 분노의 포도가 오클라호마에서
1: 네.
2: 많은 농업인들이 있었거든요.
1: 네,
2: 거의
1: 네.
2: 농사 짓는 곳이에요.
1: 네.
2: 근데 거기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농사지를 네. 다 잃어버려요.
1: 네.
2: 농사 질 데가 없어요.
1: 네, 네, 네.
2: 근데 이 서쪽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1: 네.
2: 여기는 와인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포도밭이나 와인밭이나 자, 여기서 많은 야채밭도 있고 그래서 네. 보니까 이쪽에서 서쪽에서 야, 너희 일로 와서 돈 많이 벌어.
1: 와, 네.
2: 그래가지고 그 유역에 넘어가서
1: 네.
2: 이 농업 이민을 합니다.
1: 네.
2: 그 족을 오키족이라 그래요.
1: 오키족.
2: 네. 그 오키족에 같이 합류하면서
1: 네.
2: 처참했던 바로 이 도로를 들으면서
1: 네.
2: 나는 이 분노의 포대 마더 오블로드 왜 그럴까 엄마처럼 포근한 길 포근한 길을 찾아서 가는
1: 네.
2: 그 마음속에는 분노의 포도 바로 포도가 와인이 될 때 그 그냥 그 뭐 뭐랄까 부글부글 끊는
1: 네네네,
2: 모습. 그래서 이 존 스타인벡이 네.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지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책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이에요.
1: 네네네.
2: 자, 그 소설에는 오클라호마라는데
1: 네.
2: 가서
1: 네.
2: 구경을 하고
1: 네.
2: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올라가서 뭐 갈 데가 많습니다. 털사라는 데도 가고 스프링필드도 가고 이렇게
1: 네.
2: 하면서 쭉 해서 그 흑인들의
1: 네.
2: 애완이 걷힌 걸 갖다가 지금은 네. 또 관광지로 만들고
1: 그런데도 예.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운치 있고 스토리가 있고
2: 그러니까 이런 네. 스토리요. 그런데
1: 네.
2: 그쪽에는 누가
1: 네.
2: 많이 살았냐면
1: 네.
2: 이 뉴욕하고 이쪽에는요
1: 네.
2: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1: 네.
2: 거기에 치다 보니까
1: 네.
2: 그쪽에는 독일 사람들 체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착했어요.
1: 네.
2: 그들만의 음식이 있어요.
1: 네, 네.
2: 그들만의 음식도 체험해 보는 거예요.
1: 네.
2: 전통식으로.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가서 구경을 하고
1: 네.
2: 그다음에 저 시카고 가서 우리가 2박을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2박하다 보니까 시카고에 누구 친척들 만날 수도 있고
1: 네, 그렇죠.
2: 또
1: 네.
2: 친구도 만날 수 네. 있고 그래서 2박을 하면서 시카고에 그 마천루의 빌딩들
1: 네.
2: 거기 가서 우리 배도 한번 타보면서 시카고를 관광하는 게 거기까지가 루트 66이에요.
1: 피자도 먹어야 되는데.
2: 그럼요. 그 이 피자가 있는데
1: 네.
2: 피자를 아신 거 보니까 벌써 잘하신 거예요.
1: 네.
2: 거기 뉴욕의 피자 시카고 피자가 왜
1: 네.
2: 유명하냐.
1: 네.
2: 이탈리안 피자는 좀 얇아요.
1: 네.
2: 그거 먹어봐도 배고파요. 네. 근데 이 두껍게 피자 해가지고 네. 거의 치즈를 움뽕 넣어가지고 네. 아주 그 치즈 꼭 먹어야 되죠.
1: 맞아요.
2: 그 시카고 피자요.
1: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할 동안 우리 한식도 먹나요?
2: 그럼요. 한식도 이제 가끔 해가지고 네.
0: 가끔 한식 있는 도시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한식을 한번 또 중간에
1: 네. 한식 식당이 있어요. 네.
0: 중간에 찾아서 먹어야죠.
2: 한국 식당이 대부분
0: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식당이 거의 없는 데가
1: 아이슬란드도 있죠.
2: 네.
1: 예. 네, 저 있는 것 같아요. 설렁탕집 네. 있는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요새 한류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요즘 한류가 뜨면서 네. 그 한국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현지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1: 아 현지인들이 한 식당을 한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우와.
0: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많아졌어요.
2: 그래서 이제 드리잖아요. 거기 뭐 한국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은데
1: 네.
2: 시카고 와서 이제 2박을 하고 시카고 구경을 하고
1: 네.
2: 거기가 사실 루트 60에 끝나지만
1: 네.
2: 우리는 여기서 연장해서 네. 클리블랜드라는 데를
1: 네.
2: 클리블랜드를 가는데 유명한 여수 또 가수가 나오죠. 이 밥 딜런이라는 가수.
1: 밥 딜런.
2: 들어봤죠.
1: 네. 들어봤어요.
2: 헤븐드 스토어. 낭낭낭 헤븐드 스토어.
1: 네.
2: 예, 이 양반이 가수지만요.
1: 네.
2: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1: 노벨 문학상.
2: 어떻게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
1: 네.
2: 이 양반은 이 시적인 가사를 많이 씁니다.
1: 네.
2: 노벨 문학상을 받은
1: 네.
2: 이 밥 딜런의 노래도 들으면서
1: 네.
2: 우리가 클리블랜드와 자동차 도시 이렇게 두면서
1: 네.
2: 어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갑니다.
1: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2: 그래서 그야말로 나이를 네. 떨어뜨리면서
1: 네.
2: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타워에 가서 또 우리가 음식 좋은 음식도 들고
1: 네.
2: 자 그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와 더불어 저 뉴욕에 갔죠.
1: 네.
2: 뉴욕에서 이틀 있으면서
1: 네.
2: 또 저 자식도 저기 뉴욕에 있기 때문에 간 김에 네. 또 뉴욕에 가서 만날
1: 네.
2: 수 있으니까
1: 네.
2: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쪽에 바로 이 많은 그 맨해튼 거리도 걸어보고 거기에 코리아타운도 한번 가보고
1: 네.
2: 또 뮤지컬도 한번 보고 이 자유의 신상도 보고
1: 네.
2: 뉴욕에서 2박을 하고
1: 네.
2: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마지막 날
1: 네.
2: 워싱턴 DC
1: 네, 네, 네.
2: 1번지라 불리는 백악관가였죠.
1: 네.
2: 소미니언 박물관도 구경하고
1: 네.
2: 또 워싱턴 DC도 구경하고
1: 네.
2: 이렇게 해가지고 올 때는 자유롭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박 15일 16일에
1: 네, 네.
2: 대장경인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1: 그렇죠.
2: 요금이
1: 네.
2: 8,799불이에요.
1: 8,799불.
2: 예,
1: 네, 네, 네, 네.
2: 16일을 나눠보세요. 한 불에 한 500불밖에 안 돼요. 원래는 이게 만 불에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그랬어요.
1: 네, 네.
2: 근데 여기에 계시는 회장님과 우리 대표님께서
1: 네.
2: 자, 요즘 어려운데 우리가 좀 마진이 없더라도 좀 우리가
1: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2: 뜻깊해서
1: 네.
2: 호텔도 제일 좋은 것
1: 알죠.
2: 식사도 제일 좋은 걸 해가지고
1: 네.
2: 또 버스 32인승의
1: 네.
2: 편안한 VIP 버스로
1: VIP. 네, 네, 네,
2: 그렇게
1: 네.
2: 우리 모시자 그래서 요금도 낮춰서
1: 네.
2: 8,799불인데
1: 네, 네.
2: 인생 버스키에 네.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1: 네.
2: 꼭 미국에 살면서
1: 그러니까요.
2: 이 루트 66을 갔다가
1: 네.
2: 안 다녀본 사람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1: 네.
2: 누가 쓰는 줄 아세요?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1: 스티브 조 전문님.
2: 제가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맞히셨네요.
1: 네.
2: 머리가 좋으시네. 자, 그래가지고 바로
1: 네.
2: 이 워싱턴 DC에서 자유롭게 네. 마시고 우리 오시는
1: 네.
2: 우리 인생의 버스키 바로 여행기
1: 너무 멋있네요.
2: 대륙 횡단 우리 한번 떠나시죠.
1: 아, 네.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맞죠?
2: 맞습니다.
1: 네. 네. 예약 우리 아주 관광 전화번호 한번 할까요? 213-388-4000번
0: 맞습니다.
1: 213-388-4000번 우리 아주 관광 루트 66 역사와 정통 맞따라 미 대륙횡단 15박 16일 일정. 네.
0: 자 이거 좀 추가로 말하면요 대공황 당시 그게 193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 위에서 절망 대신 서쪽으로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1: 네.
0: 그들이 겪은 굶주림과 노숙의 역사.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회적 아픔과 상당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1: 네.
0: 이민자들의 그 회복이 달려가는 데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그 동부 쪽에 그러니까 중근 서부가 아니고 동부 쪽에 많이 살았어요. 그분들이 그 이민자들은 그 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착지를 일부 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아주 그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황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이민자를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변화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인들의 모습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네.
0: 어쨌든 우리가 1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지금도 우리는 항상 그 계속해서 네. 그 개척하고 있다.
1: 네.
0: 그것이고 또 한 우리가 동부 쪽으로 루트 66을 따라가면서 옛날에 이민자들의 그 애환을 또 네. 보는데 네. 음식을 맛본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독일에 안 가도 네. 독일 음식을 가면서 맛보고
1: 네.
0: 그 체코에 안 가도 체코 음식을 맛보고 네. 하는 이런 그 음식 투어를 네. 그러니까 맛투어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겁니다.
1: 네. 그래서 맛따라 미 대륙행다 이렇게 제목도 그렇습니다. 있나 봐요. 네. 네. 네. 오늘 너무 여행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다 공부하고 가시나요?
0: 그렇죠.
2: 아니 근데 예전에 그냥 네.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 열 개를 알아야지 하나를 가르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2: 저는 공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어떻게 외우시고 그냥 술술술술.
2: 그런 이런 역사적인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쫙 달리면서 하면은
1: 네. 네.
2: 이 역사가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1: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2: 예, 그래서 바로 이 역 공부하면서 네. 먹고 드시면서 편안한 이 투어는 하루에 250마일 이상 안 달려요.
1: 네.
2: 그러니까 편안히 가는 그 투어입니다.
1: 무리하지 않고. 네. 교수님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노동절 특선 크레이터 레이크 레드우드 1주 4일 이게 봤거든요.
0: 예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1: 설명 좀 해주세요.
0: 우리가 네. 그 백두산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그 백두산 가면 뭐 보냐? 백두산 천지를 꼭
1: 그렇죠.
0: 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
1: 네.
0: 인증샷. 그런데 네. 그 길을 못 가는 경우에
1: 네.
0: 그보다 더 큰 곳이 있다. 그 똑같이 생긴 것은 똑같다.
1: 네.
0: 거의 똑같다. 그 볼 수 있어요.
1: 백두산 천지랑.
0: 예. 그런데
1: 네.
0: 백두산 천지보다는 훨씬 커요. 몇 배로. 근데 그게
1: 네네.
0: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레곤주에 가면은
1: 네.
0: 그 크레이트 레이크라고 있는데
1: 네.
0: 이것도 거의 너무 오래전에 유사하게 그 백두산 생긴 부스도 유사하게
1: 네.
0: 그 아이슬란드만 화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1: 네네.
0: 여기도 화산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어요.
1: 네네네.
0: 한 3,500m가 넘는 산이 지금 한 1,800m 아래로
1: 가는
0: 정도로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산이. 그게 뭐가 생겼냐?
1: 네.
0: 호수가 생겼다.
1: 그런데
0: 그 호수는 네. 그냥 빗물과 눈물과 눈물이 아니고 눈물 눈과
1: 네.
0: 비로 채워진 네. 호수다.
1: 네.
0: 그래서 아주 막다. 네. 흘러가는 것도 없고 강이 어디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가보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1: 네.
0: LA에서 세크라멘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1: 네.
0: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주 관광에서 멋있는 버스 아주 편안한
1: VVIP 버스.
0: 예,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로
1: 네.
0: VVIP 프리미엄 버스로
1: 네.
0: 타고 그리고 이제 샤스타 레이크도 가보고 우리가 샤스타 레이크도 갈 일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샤스타 레이크, 샤스타 마운틴도 둘러보고
1: 네,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이트 레이크 국립공원을 들어가서 그 보고 보면은요 거기 가면은 꼭 그 가운데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1: 네네.
0: 그 섬이
1: 네.
0: 꼭 그 마녀 같아요 마녀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마녀 섬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특별히 그 사진을 찍어야 돼요 거기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우리가 그냥 크레이트 레이크를 둘러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 네.
0: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향해서 가는데
1: 네네.
0: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면 중간에도
1: 네.
0: 복을 꽤 많습니다 또 하여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1: 네.
0: 색다른 천지를 본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네.
0: 숲이 울창한 곳들이 많아요
1: 네.
0: 특히 오레곤은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산다 할 정도로
1: 네.
0: 그 많은 목재를 수출하는 곳이에요
1: 나무 그러니까 엄청 키도 크고
0: 비도 많이 오고 예,
1: 네.
0: 나무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캘리포니아 최북단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1: 네.
0: 이 기가 막히게 나무도 키가 크고
1: 네.
0: 많고
1: 네. 네. 네. 네.
0: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서 캘리포니아 거의 북부에는
1: 네.
0: 거의 그냥
1: 네.
0: 그 레드우드로 드접해 있다시피 했는데 남익을 했어요. 뭘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이 베어서 목재로 써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1: 네.
0: 스탑시키고
1: 네.
0: 1965년인가요? 국립공원으로 만드는데 네. 그게 바로 네두드 국립공원이에요. 네. 그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나 그 보게 되는데 그 나무로 만든 그인상이며 나무를 그 중간에 잘라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기념으로 해놨어요. 네네. 나무가 얼마나 크면 그 속으로
1: 나무 통로네요.
0: 예,
1: 네.
0: 그 속으로 그냥 원래 길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네. 야, 그래서 네네.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차를 타고 들어가는 어떤 경우는요. 네. 그 아주 통과할 때 그 나무를 또 그 나무 속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1: 그 나무 향이 막 날 것 같아요.
0: 근데 그 향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건데 이 피톤치드가 네.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게 네. 피톤치드가 네네. 그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네.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1: 너무 좋대잖아요.
0: 소나무 향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도 좋은데 네. 이거는 레드우드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레드우드 나무는 그럼 어떻게 해서 레드우드 나무들은 이렇게 키가 잘 크고 오래 네. 살까 네.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을까 네. 그렇게 원인이 있는데요 네. 아주 옛날에는 태평양으로 네. 한 띠가 있었대요 네. 그게 네. 있었는데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고 그건 네.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그 잘 보면은 밑에 뭐가 그 표시가 난대요 표시가
1: 어느 밑에
0: 태평양 가운데에 안에 근데 레드우드 나무하고 네. 우리가 말하는 세코이아 나무하고 사실은 똑같은 나무예요.
1: 네.
0: 원래는 네. 그런데 이 중간에 산이 생기고 네. 서로 이산가족이 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서 레드우드나 세코이아는 원래는 같은 나무다. 우리가 네. 남북한 사람들이 똑같은데 모양은 조금 변했다는 네, 네, 것처럼 네. 이렇게 된 거 약간. 네. 그런데 또 한 건 이 나무들은 어떻게 잘 살까? 네. 산 꼭대기에 가면 팔팔하게 푸릇푸릇하게 잘 살고
1: 네.
0: 강가에 있는 나무도 잘 살고 신기하다 이게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1: 네, 네, 네.
0: 땅 속에서 이 뿌리들이 네. 서로 붙으면은 서로 양분을 나눠요 물을 나눠요
1: 네.
0: 얼마나 이거 인간이 배워야 할 겁니까 이거
1: 정말요
0: 기가 막히는 거죠
1: 기가 막히네요 진짜.
0: 그리고 이 나무들은 또 그 동물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잘 죽지가 않아요. 불이 나도 안 죽고요.
1: 네.
0: 오히려 불이 한 번씩 나야지 그 싹이 돋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화학 물질이 있어서 나무 껍데기에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특이한 나무다.
1: 네.
0: 그래서 레드우드 나무를 우리가 한 집에 하나씩 있으면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1: 집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크기예요?
0: 키우면은 아니 그리고 조그만 묘목 사다가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릴 정도로
1: 네.
0: 자, 그래서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네. 내려오면서 보는데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또 볼 게 많아요.
1: 네.
0: 국립공원보다도
1: 네,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 한 2박 3일로 가는 또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네. 있는데
1: 네.
0: 거기서 산호의 그 산호세 네. 근처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레드우드 나무는 캘리포니아 그 해안가에 많다.
1: 네.
0: 이렇게 그래서 볼거리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오늘 그냥 두 분하고 같이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오고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진짜 교수님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 너무 유쾌한 시간 너무 가졌고요. 지금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너무 여기서 그냥 아둥바둥 막 이러고 막 조금만 크게 나가보면은 정말 배울 것도 많고 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행을 해야 되나 봐요.
0: 그렇죠.
1: 그릇도 좀 커지고 이 생각도 좀 넓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0: 네.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이요.
1: 네.
0: 그 레드우드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1: 네.
0: 현재로서는 한 500살 정도로 된
1: 500살
0: 남짓 됐는데
1: 네.
0: 거기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2000살에서 2200살. 비공식으로는요 한 5,000살짜리도 있어요.
1: 5,000살이요?
0: 공식 인증을 못 받았는데 거기 쓰나한 걸 내가 봤어요. 그
1: 네.
0: 실제로. 근데 그 어떤 우리가 정확하게 공인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돼 있어요.
1: 5,000살이면은 그, 자기가 혼자 땅에 뿌리 내리고 혼자 컸나?
0: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오래 전에 나이가 아주 많은 거죠. 그 검사를 해봤는지
1: 네.
0: 모르지만 보통 2,000살이 넘는다.
1: 네.
0: 그럼 2,000살이 넘으면 언제입니까? 그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
1: 2000년 전이면 네.
0: 그 5000살이면은 당군 할아버지보다
1: 나이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0: 네, 그러니까
1: 네.
0: 그런 그 길을 받을 수 있다.
1: 네, 그런
0: 거기 가서는
1: 같아요.
0: 우리도 네. 그런 굉장한 나무들을 한번 끌어안아서
1: 네.
0: 길을 좀 바꿔 오는 것도
1: 네.
0: 얼마나 좋을까 해 보는
1: 겁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깝게 노동절 특선 9월 4일 날 크레이터 레이크 레드우드 일주 4일 우리 아주건강에 전화하셔서 예약 아직 받으시는 거죠?
0: 예, 그것도 네. 정원이 30명이니까
1: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0: 예,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 오늘 전화 많이 갈 텐데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우리 US 아주 투어입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라디오 서울 애청자분들 연락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항상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E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학은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굿모닝. 토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토요일 아침을 산뜻하게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헤밍웨이의 단편 킬리만자로의 눈 도입부에 이런 말이 있죠. 서쪽 정상 부근에는 표범의 사체가 말라 얼어붙어 있다.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킬리만자로 정상 근처에서 표범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표범이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 표범처럼 무언가를 찾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계속 올라가려는 목적은 또 뭘까요? 가끔은 정상만을 바라보느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한 주 동안 앞만 보고 달리셨는데요. 주말 아침만큼은 조금 천천히 그렇게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좀 덥긴 하지만 창밖의 햇볕,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찾던 행복이 저기 멀리 신기루처럼 막 잡힐 듯 잡힐 듯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즐길,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이번에 새롭게 함께해 주셨어요. 후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인 수다 시작할게요. 멀리 가시면 안 돼요.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이 초복이었잖아요. 요즘 아닌 게 아니라 좀 덥기 많이 더워요. 그래도 뭐 여름이니까 더운 게 정상은 정상이죠. 여름 음식 하면 냉면, 콩국수, 이열치열, 삼계탕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죠. 매일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한 영양분들을 제공해 주는지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매끼 식사에서 영양분이 골고루 나눠져서 뭐 비타민 A는 어디로 가고 비타민 B는 어디로 가고 또 비타민 C는 또 어디로 가고 각 필요한 곳에 착착착 자기네들이 찾아가서 딱 채워주고 그런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먹고 싶다. 몸이 막 이걸 먹으면은 막 좀 가뿐해질 것 같고 좀 힘도 날 것 같다. 그럴 때 그 영양분을 몸이 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요 예전에는 콩국수를 절대 안 먹었거든요. 그냥 콩을 갈아서 먹는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콩비지는 좋은데 콩국수는 좀 멀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간 안 하고 그냥 그 걸쭉한 국물에 소면이랑 돌돌 말아서 촥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입맛도 변한다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얘기하니까 콩국수 지금 되게 먹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더운 날 우리 주부님들 매번 식단 짜기 진짜 고민 많으시죠? 날 더운 날 불 앞에서 조리하기 더욱 그렇고 또 안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식구들한테 물어보죠. 아, 오늘 뭐 먹냐? 그러면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아유 그냥 뭐 아무거나 대충 그냥 먹고 치우죠 이제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아무거나가 뭔데 뭐 떡볶이 먹을까? 그러면 아 무슨 떡볶이 아 그럼 뭐 국수나 좀 말아 먹을까? 그러면 아 더운 날 국수 갖고 돼요? 그러고 아니면 간단히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 그러면 아 빵은 좀 별론데 아 됐어 그냥 각자 알아서 원하는 거 먹어! 아무거나 메뉴가 불러온 다툼이죠. 그래서요 어느 식당에는 메뉴판에 아무거나 메뉴도 있대요. 아무거나 메뉴. 저는 아무거나 이 메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진짜 그 식당에서 주는 대로 먹기. 더위가 다음 주까지

0: 건가요?
1: 네, 땀 흘리는 겁니다.
0: 요즘처럼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뇌가 몸이 너무 뜨거워라고 판단을 하고 땀샘에 신호를 보냅니다. 땀이 피부 표면으로 나오고 이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몸이 시원해지게 되는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땀은 몸이 뜨거워졌을 때 체온을 낮추기 위해 작동하는 자연 냉각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몸의 자동 냉각 시스템이 몸의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땀을 흘릴수록 체내 수분도 빠져나가고 미네랄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저도 그렇고요. 알면서도 착각처럼 생각하는 게 나 물 마셨는데 계속 뭔가 마셨어요. 계속 뭔가 많이 마시기는 했어요. 물도 마셨고 아이스커피도 마셨고 뭐도 마시고 뭐도 마시고 하루 종일 뭔가를 마시기는 했는데 정작 물은 그렇게 많이 마셨나? 그렇게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 몸은요, 커피를 물로 계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또 여름에는 입맛이 없게 되기도 하는데요. 찬 음식만 드시기보다는 한 끼 정도는 따뜻한 국을 곁들인 식사가 좋다는군요. 차가운 음식만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지친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 과일 특히 맛있잖아요. 여름 과일은 수분이 풍부해서 더위를 이겨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동지 같은 친구 같은 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에어컨입니다. 저희 사무실도요, 밖에 날씨가 더워질수록 안에는 더욱 추워요. 밖은 찜통인데 실내는 겨울.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면 사우나.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면 몸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냉방병이라는 말도 생긴 거죠. 안과 밖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적정 체온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는군요. 그리고 잠. 이 잠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올 때 있죠. 몸은 막 너무 피곤해서 막 축축 처지고 누우면 금방 잠이 들 것 같은데 쉽사리 잠이 오지 않습니다. 더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뒤척이고요. 에어컨을 켰더니 약간 또 싸늘한 것 같아서 또 그거 끄느라고 또 깨고 또 껐더니 또 덥네? 그러니까 또 다시 키느라고 또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주무시기 한 30분 정도 전에요. 미리 좀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식사 후에 뭐 걷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약간 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계절 중에서 여름은 사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되는 계절이라는군요. 오늘도 물 많이 드시고요. 햇볕은 조금 피하시고요. 무엇보다 웃을 일 하나쯤, 내 마음의 시원한 공간 하나쯤은 꼭 만들어 놓는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거든요.

0: 2025.
1: 하하. 뭐야?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 기가 막힌 노래가.
0: Telepathy's the call.
1: Can you feel the vibe? Happy, happy, we're staying alive.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심리 퀴즈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미난 퀴즈도 몇 개 했는데 오늘은 심리 퀴즈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나눠볼까요? 세상에 참 숫자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숫자들도 참 많아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숫자를 보고 있는데요. 시계에 있죠. 이 녹음하는 분 나타내는 그 숫자들도 있죠. 저희 스테이션 숫자도 있죠. 달력의 숫자도 있죠. 숫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숫자에 갇혀있다? 글쎄요. 그건 약간 조금 과한 표현이기는 한데 하여튼 숫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가끔 그 숫자에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7은 행운의 숫자, 13일은 약간 뭐 불길, 8은 부자의 숫자, 그리고 4라는 숫자를 기피하기도 하고요. 과연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숫자들이 또 있죠. 3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숫자 이야기, Numerology, 한국말로 하면 수비학입니다. Numerology, 발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같이 일하는 저희 외국인 친구한테 발음 교정 되게 많이 받았어요. Numerology, 지난주에 우리 심리 테스트 했다면 오늘은 Numerology입니다. 진행하는 제가 벌써 너무 흥미로운데요. Numerology, 즉 수비학이란 쉽게 말해서 숫자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와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숫자 해석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는 만물의 근원은 숫자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바벨론, 그리스에서도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고요.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우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현대 과학으로 검증된 성격 분석법은 아니지만 무척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본인의 숫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점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심리학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알아보는 본인의 성향? 뭐 그렇게 굳이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분석법은요.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본인의 생년월일이 1980년 8월 15일이라면은요. 이 숫자를 하나씩 다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고 9 더하고 8, 0, 8, 2, 5. 그 본인의 생년월일을 하나씩 숫자를 다 더해요. 그러면 숫자가 합계로 나오잖아요. 합계가 32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다시 3 더하기 2. 최종 숫자는 5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본인의 생년월일을 하나하나씩 다 더해서 나온 합계를 다시 더하는 것이 본인의 Numerology 숫자입니다. MBTI처럼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올해는 어떤 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재미삼아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숫자가 말해주는 성향과 건강운. 자, 다 계산 끝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1이 나왔다면은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다 더해서 나온 합계를 다시 더했을 때 1이 나왔다면 그분의 성향은 스포츠카 같습니다. 출발이 빨라요. 빵! 내가 하지 뭐. 내가 해결하지 뭐.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1번의 성향은 너무 피곤하죠. 본인이 다 해결해야 만족하는 스타일이니까. 잠깐 한 템포 쉬어가세요. 다음 2번. 2번은요.
에어컨 같은 성향. 주변의 온도를 잘 느낍니다. 분위기에 민감하고 사람 기분도 잘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저 사람 지금 저런 것 같다. 아, 이 사람 지금 이런 것 같다. 그거를 다 분석하고 파악해서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올 여름엔 내 컨디션 먼저 챙겨보세요. 3번. 본인의 생년월일을 다 더하고 나온 합계를 다시 더했을 때 나온 숫자가 3번이라면 여행가의 성향이 있으시네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체력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요. 체력도 챙기시고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쉬엄쉬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 4번은 시계의 성향입니다. 시계의 성향, 계획, 시간, 원칙. 이게 무너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안 되면 두뇌의 회로가 다시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잡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만 모든 일이 다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가끔은 무계획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5번은요. 바람이에요. 바람. 변화를 좋아합니다. 성향이 좀 3번이랑 비슷한데요.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미루어 왔던 새로운 도전, 이런 걸 하는 거를 즐깁니다. 자, 여러분의 번호가 나왔나요?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했는데요. 아직 숫자들이 더 남았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번 나왔어요. 생일을 다 더하고 합계를 더하니까 5번이 나왔어요. 크, 저는 바람의 여자인가 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진다 싶어서 봤더니 초복이군요, 오늘. 오늘 점심 또 저녁으로 삼계탕 찾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체질에 따라 보양식의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의 체질을 소양, 소음, 태음, 태양인으로 구분을 하죠. 예를 들면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이면 기운 자체가 찬 성분으로 알려진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해삼, 전복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음식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따라서 약하다는 소음인은 네, 삼계탕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효과적이겠죠. 특히 여름철이라고 해도 찬 음식이나 냉방에 오래 노출되면 소화 불량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특히 여름철에 먹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음인은요, 대사 기능이 비교적 느리다고 하죠. 그래서 소고기, 곰탕, 율무같이 담백한 식단과 함께 또 꾸준한 운동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로 구별이 되는데요. 그래서 메밀이나 문어, 포도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사실 한의학에서는 개개인별로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체크해서 세세하게 체질을 나누곤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과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보양식이라고 무조건 챙겨 먹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질 또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요, 출산 직후같이 체력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실 체질보다는 회복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뭐 백숙에 문어나 전복을 곁들인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0: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2: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아주 흥미로운 수비학, 뉴메럴로지 나누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하나씩 더하고 나온 합계를 다시 더해서 나온 숫자가 본인의 뉴메럴로지 숫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알아봤는데요. 1번은 스포츠카형, 부릉부릉부릉부릉 돌진형,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만족하는 형, 한 템포 쉬어가시라고 말씀드렸죠. 2번은 에어컨형, 주변 온도를 잘 느끼고요. 주변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여름엔 내 컨디션 먼저, 나의 에어컨 먼저 챙기시는 지혜 필요합니다. 3번 여행가. 아, 집에만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해. 덥기는 하지만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뛰쳐나가야지. 쉬엄쉬엄 여행 즐기시면 됩니다. 4번 시계입니다. 계획, 시간, 원칙, 이게 무너지면 불안해요.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안 풀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무계획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5번 바람의 성향. 변화를 좋아하고요. 미루어 왔던 새로운 도전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러면 6번부터는 또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6번. 6번은 엄마 같은 숫자입니다. 가족을 먼저 챙겨요. 본인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아니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본인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7번. 7번의 숫자가 나온 성향은요. 철학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겠죠?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피곤해요. 머리를 좀 비우면서요. 시원한 음악도 들어보시고요. 위크엔드 수다 꼭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를 맑게 비워주는 습관. 8번의 숫자가 나오셨나요? CEO. 일, 목표, 성과. 그런데 휴가를 가서도 이메일 등 업무를 본다면 그건 휴가가 아니죠? 조금 저랑 항상 같이 있는 번호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녹음실에서 뭔가를 작업을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써야 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살짝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렇게 본인한테 붙어 다니는 숫자를 좋아하게 되나 봐요. 운명의 숫자인가? 근데 27을 또 더하면 9가 된단 말이에요. 9. 9번은 따뜻한 사람, 정이 많고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 저 좀 그렇거든요. 잘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픽업하러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4시까지 너를 픽업하러 갈게 그랬는데 제가 퇴근하고 나서려고 하니까 제 동료가 잠깐 저 앞에만 좀 드롭오프 해달라고. 근데 거기가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저는 그 사람 드롭오프 하고 또 다른 친구를 픽업하러 가면 시간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날따라 안 됐던 거죠. 그날따라 아마 차가 막혔나 하여튼 그랬어요. 무슨 공사를 해서 뭐 돌았어야 됐나 하여튼 그래서 잠깐 드롭오프를 한다는 게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친구를 픽업하러 가야 하는 그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는 또 다른 선약이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못해줄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거절을 깔끔하게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9번 성향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맞아요. 때로는 현명한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더라고요. 오늘 숫자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숫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한 131번쯤 크게 웃으실 거죠? 그리고 오늘 한 5번쯤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 하실 거죠? 진짜 인생을 바꾸는 숫자는 내가 매일 만드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요, 건강이라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머럴러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로빈과 함께 생각해보는 명언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읽어야 할 탈무드 명언 7가지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다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 세 번째,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해라. 네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 강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억누를 수 있고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꼭 읽어야 할 탈무드 명언 7가지였습니다.

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너무 아쉽지만요.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 나눠봤죠. 숫자에 담긴 재미있는 의미, 뉴메럴러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의 명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숫자 속에서 살아가죠. 시간을 보고 날짜를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나의 나이를 세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숫자는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달력에 적힌 숫자도 아니고요,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도 아니고요, 내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행복의 숫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탈무드의 지혜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우리 본인 각자 자신부터 잘 챙겨보자고요. 저는요, 좀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녁에 잘 때 제 배를 막 문질문질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심장아 고마워, 폐아 고마워, 장아 고마워. 딱히 별 속 썩이지 말고 앞으로 조금만 더 잘 부탁한다. 나의 모든 장기들아 고마워, 너희들의 수고가 너무 고마워. 그러거든요. 좀 웃으시라고 한마디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지혜와 어울리는 문장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온다. 오늘 하루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물 꼭 챙겨 드시고요. 햇볕은 조금 피하시고요. 무엇보다 많이 웃으시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도요, 더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로빈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차차! 위크엔드 수다 도와주시는 분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후원해주시는 업체들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행복한 주말, 많이 웃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죄송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청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3: 와, 저 아침에 네. 출근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월드컵 경기 봤거든요.
4: 네.
3: 제가 보는 순간 아르헨티나 골 넣고
4: 네.
3: 제가 막 끌려고 그러는데 또 아르헨티나 골 넣더라고요.
4: 맞습니다.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 결승전 누구랑 붙습니까?
4: 네,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어가지고요.
3: 네.
4: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게 됐습니다.
3: 네.
4: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월요일 새벽 4시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3: 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 뉴스 명당도 월드컵 못지않게 아주 팽팽하고 피마르는 우리 PD님 지금 살이 쪽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청취율 조사라는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혹시 02로 시작하는 낯선 전화가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장성철의 뉴스 명당 당당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샵 0945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시원한 커피 쿠폰 쏠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보완책 마련 지시입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보고 다급하게 긴급 지시를 내린 거네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들어 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그 상품이 출시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4: 네.
3: 왜 벌써 땜질 처방이 나오는 있어요?
4: 네, 삼전닉스라고 불리잖아요 보통.
3: 네.
4: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네.
4: 지난 6월 이후 종가 기준 4% 이상 등락한 날은 총 14거래일이나 됩니다.
3: 네.
4: 또한 올해 들어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총 36번 발동됐는데 이 중 5월 27일 이후 발동된 게 18번이었습니다.
3: 네.
4: 절반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몰려있던 겁니다.
3: 아주 그냥 정상적인 것 같진 않고 어질어질해요.
4: 네. 한때 뭐 9,000피를 찍기도 했었는데
3: 그러니까요?
4: 어제 뭐 잠깐 7,000피를 회복하긴 했지만 최근에 막 6,000피까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3: 네.
4: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 이런 변동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 손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4: 네.
3: 왜 이렇게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덥석 내놓았던 거예요?
4: 금융시장이 이제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잖아요. 뭐 서학개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다양한 상품이 있는 외국 증권시장으로 이제 투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3: 네.
4: 이제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러 상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출시하는 걸로 방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3: 보완 대책. 실효성 있는 카드 있습니까?
4: 일단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현재 1,000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랑
3: 네?
4: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를 이제 분산해서 기초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
3: 네.
4: 그리고 이제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와 별개로 금융 당국 차원에서 이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네.
4: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이제 보완 대책이 도출될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3: 그동안 막 주식이 막 끊임없이 우상향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다 돈 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텐데 네. 주식 투자 되게 어렵고 위험해요.
4: 네,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저요.
4: 네, 저도 그렇습니다.
3: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출연료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퍼요. 두 번째 뉴스로 빨리 넘어가 봐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국회 보안수석권 갑론을박 지속입니다.
3: 우리도 이번 주 내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4: 네, 국회가 이제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3: 네.
4: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친청계에서는 보안수석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당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된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3: 네.
4: 실제로 이제 민주당 홍기현 의원 등 11명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4: 네,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의 늪에 빠졌다.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보안수사권의 검찰 보안수사권은 흉악범 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안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3: 그럼 양당 간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4: 네.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에 이제 회부돼가지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3: 네.
4: 오늘 오전에도 이제 1소위를 열고 이제 법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올라온 개정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오늘이라도 직회부에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가 민주당 당권 경쟁이랑 또 맞물리면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3: 네. 근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하고 있어서
4: 네.
3: 논의에 참여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
4: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심사를 민주당만 하고 있다 보니까
3: 그렇죠.
4: 민주당 뜻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3: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좀 네. 인정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4: 네.
3: 세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입니다.
3: 아, 어제 저도 이 발언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핵심적인 발언들만 엑기스로 한번 뽑아주세요.
4: 네, 유시민 작가는 어제 유튜브 방송 매블쇼에 출연해

0: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보안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기는 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 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0: 또한 이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띄운 점과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특보로 임명한 뒤 국회의장에 오른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0: 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1: 어마어마한 발언이세요. 네, 이게
0: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네. 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네. 이제 해석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야 한다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저도 이제 평론을 하면서 네. 유 작가가 이제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 네. 이렇게 평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한 걸까요?
0: 그렇다고 이제 유 작가가 반명을 선언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라고
1: 아니에요 이게
0: 어제 아이고.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제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잖아요.
1: 잘 되라면은 좀 혼내고 회초리 때리고 좀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쇠 몽둥이로 두드러 팬 것 같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민주당에서도 좀 강한 반발이 나왔네요.
0: 네, 친명계로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입에 올린 사람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철민 의원도 결국 금도를 넘었다. 동지였던 사람이 근거 없이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어제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 평론가들이나 방송에서 자기를 많이 비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자초한 것 같네요. 한 열흘 동안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윤석열 유죄 변수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입니다.
1: 우리 민웅기 기자님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나 보죠?
0: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원래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화요일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1: 네.
0: 대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일주일 뒤인 오는 7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1: 특검이 왜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0: 같은 혐의를 두고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1: 그러네요.
0: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기소돼서 이제 별도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1: 네.
0: 네. 앞서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감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의 무상수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1: 김건희 씨 상고심 결론에 영향을 줄까요?
0: 김건희 씨 1심과 2심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1: 네.
0: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 네.
0: 이진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제공에 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인정됐고 윤 전 대통령을 유죄 판단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선고기일 연기가 김 씨의 상고심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1: 네.
0: 대법원이 이제 이진관 재판부 판단을 일부나마 받아들이면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대법원이 통상 선고일 전에 이제 결론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만큼 선고기일 연기가 상고심 결론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이제 반대로 있습니다.
1: 김건희 씨 상고심은 생중계하기로 했나요?
0: 네. 대법원은 이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소부 중에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생중계됐던 게 이제 윤 전 대통령 선고였는데
1: 네.
0: 김건희 씨가 이번에 두 번째가 됐습니다. 생중계되는 만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

0: 내릴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 잘해주셨고요.
0: 네.
1: 근데 민 기자님 네.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0: 네,
1: 같은데
0: 맞습니다.
1: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0: 네.
1: 저 할 때부터 처음부터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0: 네네.
1: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
0: 네, 저도 이제 당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많이 네. 배운 것도 있고요.
1: 뭘 배워요?
0: 당원분들과도 이제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1: 네.
0: 이제 저도 이제 청취자로서
1: 네.
0: 좋아요 이제 계속 누르면서
1: 네.
0: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신문사에서
0: 네.
1: 또 가끔 얼굴 뵙고
0: 그러니까요.
1: 저녁에 소주 한잔 해요.
0: 알겠습니다.
1: 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
1: 네, 최근 한동훈 의원 복당 이야기가 부쩍 많은 분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시죠. 이번 표정은 온화한데 행동하시고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당차요. 깜짝 놀랐어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3: 네, 아니, 저는 온화한 한지아로 불러주셨습니다.
1: 근데 의정활동이나 뭐 메시지 내는 거나 또 표결이라든지 당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또 본인 소신 얘기하는 거 보면 한지아 의원님 너무 당차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평소에 제가 한지아 의원님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3: 아이,
1: 제가 많이 쫄랐습니다.
3: 아이, 아닙니다.
1: 의원님 네. 의사셨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왜 정치하시려고 그랬어요?
3: 사실 우연히 들어온 길입니다. 전 비례대표를 하면
1: 네.
3: 사실 그 전문 영역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 아니죠.
3: 예,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1: 욕도 많이 먹잖아요.
3: 아, 욕은 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정치에 와보니까 뭐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가볍게 소비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3: 중요할수록 더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파장을 너무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적성에 맞으세요?
3: 어렵습니다.
1: 어려워요?
3: 네, 어렵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1: 무겁죠.
3: 예.
1: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지금도 그렇죠. 뭐 비주류의 길을 간다라는 거 그거 대단히
3: 네.
1: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1: 네.
3: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1: 그럼 앞으로 정치 계속 하실 거예요?
3: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1: 근데 하고 싶어요?
3: 지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1: 반반이에요?
3: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1: 그런 얘기 하시면 보좌진들 되게 슬퍼해요.
3: 아, 100% 해야죠.
1: 그럼 2028년도에는 비례대표는 못 하실 거고
3: 예.
1: 그러면 지역구 출마하셔가지고 배지를 다르셔야 될 텐데
3: 예.
1: 지금 2년도 안 남았잖아요.
3: 맞습니다.
1: 그럼 어디 염두에 둔 지역구 있으세요?
3: 아직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것을 생각할 정도로
1: 예.
3: 그 아직 정돈과 네. 그런 쇄신의 준비 이런 것들이 과연 됐는지라는
1: 네.
3: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야, 그럼 정치에 그렇게 막 매달리거나 욕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3: 뭐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3: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3: 예.
1: 소신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3: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요.
1: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제일 힘들으셨을 때, 제일 힘든 결정을 하셨을 때
3: 힘들었을 땐 12월 7일 저희가 탄핵 1차 표결 때였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어떠한 표결도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가면 안 되고 그 사안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국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자리구나.
1: 네.
3: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제가 표결하는 거는 제가 결정하고 제가 고민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
3: 되돌아가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3: 예.
1: 아, 그게 정치를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2월 7일 날 표결 문제?
3: 아, 아니요. 12월 7일 표결에 대해서.
1: 아, 그래요?
3: 예. 그때 이제는 많은 선배들께서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국가가 더 혼란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1: 네. 의원님 대표적인 한동훈계 의원이시잖아요.
3: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네.
1: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함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뭐였어요?
3: 그거는 계엄 때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이 네. 메시지에는 칼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역사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만나보면 다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성격 다 좋으시고 네. 친밀감 100에 200% 정도는 네. 되시고
1: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좋아요. 따로 만나보면
3: 윤상현 의원이 훌륭하시죠. 근데 그 따뜻함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자리가 네. 또 정치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감정과 인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네. 한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저는 뭐 단기간에는 쉬울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내 복당 여론이라든지 분위기 좀 어때요?
3: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대표주자라고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네.
3: 그리고 심지어 2028년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 없이는 어렵지 않겠냐.
1: 네.
3: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총칼을 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총칼이 민주당을 향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는 칼이기도 하고요.
1: 네.
3: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걸 22대에 경험했습니다.
1: 맞아요.
3: 그거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갔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금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진영 전체를 봤을 때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그 이외 많은 행보들이 그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았냐 중도 보수의 눈높이에 맞았냐 하면은 유일하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3: 근데 그 이후에 뭐 너무 냉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관종이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북구갑 선거를 하면서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당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복당하는 게 낫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하지 뭐.
3: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는 빨리 하는 특히나 쇄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기한 그 지금 쇄신을 해야 될 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진영의 그리고 상식적 중도 보수에서는 마음이 급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3: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안 할 거면은 뭐 조갑제의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창당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3: 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자리네요. 그런데 될 때 되지 않겠냐.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그랬고.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1: 네.
3: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어떠한 계기가 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야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3: 장동혁 의원 대표는요. 지금 우리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역할은 건강한 민주당의 견제, 정부의 견제입니다. 그걸 우리 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1: 네.
3: 폐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 목소리를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1: 네.
3: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과 장동혁을 떠나서 이런 분들을 떠나서 우리 당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막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장동혁 대표의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타격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한동훈과 장동혁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께서 물러나야지 우리 당의 변화는 진정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지금 많은 징계 정치 총알을 내부로 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근데 어제 상징적인 인터뷰를 좀 봤는데 뭐 친윤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 하면서 측근이었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장동혁 선거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 예.
1: 그것이 좀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친윤 의원들의 좀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보고 한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3: 우선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1: 의원님 감사해요.
3: 그러기보다 좀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반영해 주신 게 아닌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나와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도부 뭐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수도권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1: 그러니까요.
3: 네.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 수도권 의원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더 이상 우리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수도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계속 인터뷰를 잡아놓고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3: 네.
1: 저희들도 뭐 인터뷰를 넣어놨는데 다른 중진 의원분들도 저러한 메시지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세요.
3: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사실 많이 가졌는데요. 그동안.
1: 네.
3: 그럴 때마다 실망을 많이 했죠.
1: 네.
3: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권영세 의원님께 좀 감사합니다. 권영세 의원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우리 당의 변화는 드디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중진 의원님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야속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처럼 권력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쪽에 뭐 이렇게 편을 들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같이 나온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3: 예. 네.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결과적으로는 힘을 실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당권파에. 어디에? 네. 장동혁 대표에게요.
1: 그렇죠.
3: 그러면 그거는 부정선거론, 윤허갱 이런 것들의 선을 긋기보다는 그쪽의 결이 맞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정적으로 이쪽이 싫어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좀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하신 부분도 있으셨다면 죄송하지만 함께 가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건강한 정치를 향해서 힘을 보태주십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아유 한동훈은 창당해? 내가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 예.
1: 가능성 있어요?
3: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뭐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셨는데
1: 네.
3: 또 함께 하신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과 함께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당의 건강한 방향과는 함께 해주시고 그 건강한 방향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그냥 후배 정치인의
1: 네.
3: 부탁일 뿐입니다.
1: 네. 예. 창당은 한동훈계 의원분들 사이에 뭐 얘기 나눠본 적은?
3: 전혀 없습니다.
1: 전혀,
3: 예, 전혀 없고요. 그럴 생각이 없고
1: 네.
3: 우리가 그러니까 이 22대 계엄을 겪으면서 많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제 뭐 장동혁 대표께서는 뭐 한동훈 의원 에게 뭐 배제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뭐 좋은 스나이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1번 언제 누구를 배제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1: 네.
3: 배제를 하고 징계를 한 거는 장동혁 대표이십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죠.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라는 얘기들이 처음에는 오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나이퍼를 원내에 겨눈 적이 정말 있는지
1: 네.
3: 감정이 그 탄핵 때 격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에는 많은 좀 칼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 스나이퍼와 칼은 가장 네. 명중했던 게 이제 민주당을 향했을 때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 말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생각만 바꾸시고 네. 사실 목소리만 바꾸시면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지만
1: 그렇겠죠.
3: 네, 과거와 결별을 하지 않고 혼자서 전면 재선거를 외치면서 우리 당의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실 거면은 이게 배제 정치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 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1: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 얘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3: 네, 뭐, 네, 저번 주에 토론에서
1: 뭐라고 좀
3: 같습니다.
1: 조언하셨어요?
3: 아니 뭐 제가 조언하진 않고 뭐 서로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1: 그럼 한동훈 의원이 한재원님께 뭐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 거는 뭐예요?
3: 아 뭐
1: 네,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할 때
3: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네. 대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네. 가지고 그 네, 일상을 얘기합니다.
1: 한동훈 의원 네.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여론 조사를 보면 그래서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요. 네.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예. 요거는 예. 좀 더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는데 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3: 그런 여론조사는 어떤 분들은 뭐 별 여론조사 아니다라고 하는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 당연합니다.
3: 예, 무겁게
1: 맞습니다.
3: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아직까지도 비토가 크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 자기 합리화보다는 객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의 한 몫은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쇄신의 도움이 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쇄신의 도움이 되느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당의 측면도 좀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정말 우리 당의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3: 한동훈 의원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가는 방향이 지금 맞느냐, 토양이 준비가 되느냐. 6.3 지방선거를 보면은요, 당연히 쇄신과 변화의 답을 국민께서는 주셨거든요.
1: 네.
3: 근데 그 이후에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다시 장안 갈등을 다시 또 수면 위로 갖고 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고 말고가 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전 두 가지로 보고 있고 하지만 결코 이건 가벼운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보진 않습니다.
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계나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쳐다보지도 네. 않잖아요. 그럼 무슨 좋은 네. 얘기도 안 들어요.
3: 네, 맞습니다.
1: 비호감도를 낮추는 네.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동훈 뭐 의원이나 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좀 비호감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뭐 여의도 레카 하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3: 네.
1: 어때요? 좀 모욕감으로 받아들이셨어요?
3: 아니, 전혀 모욕적이진 않습니다. 중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감정에 격해지셔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저희가 전혀 뭐 이건 그냥 괜찮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1: 네.
3: 그래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많이 감정이 상하셨구나.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새 정치를 말하신 분이니까 함께,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아름답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3: 저는 아름답고 온화한 한지아입니다.
1: 어제 곽규태 의원 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당내에서는 뭐 안철수 한동훈 싸움에 내부에 좀 피로감이 좀 높다, 쌓여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3: 안철수 의원님께서 처음에 증언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메시지를 안 냈죠. 근데
1: 네.
3: 그 증언이 왜곡되게 보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타이틀들은 왜곡되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거를 더 왜곡시켜서
1: 그러니까요.
3: 확성기처럼 얘기를
1: 네.
3: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응을 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 그렇죠.
3: 그때 팩트체크와 그분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에 대한 거를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이후에는 한동훈 의원은 메시지를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3: 물론 제가 이제는 그 다음날 메시지를 내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안철수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에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3: 저는 의학도이신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걸 결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3: 과학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한 것을 저질렀을 때는 신뢰도 안 하거든요, 그
1: 네.
3: 논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진실에서 멀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셨고, 그거는 대단히 그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3: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셨다면은 반성합니다.
1: 아이고, 뭘 반성하세요. 아, 짧게요. 보완수사권 지금 여당에서 뭐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외적인 조항.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3: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1: 네.
3: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은 종교가 아닙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미 국민께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되고 절규의 목소리들을 피해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을 시작된 거는 정치 검찰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99%는 다 민생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그러니까 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한 분이라도 피해자가 적은, 억울함이 적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검찰이 더 좋다, 경찰이 더 좋다의 싸움이 아니라요.
1: 네.
3: 검찰과 검찰은, 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틀릴 수가 있고 그분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완하자, 그런
1: 알겠습니다.
3: 뜻입니다.
1: 그 오늘 인터뷰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데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2028년 6월에도 한재 의원님과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3: 저도 꼭 뵙고 싶습니다.
1: 지치지 마시고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3: 대단히
1: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3: 고맙습니다.
1: 국민의힘 한재 의원이셨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김포시 고촌읍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정류장을 덮치면서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시흥 월곶동 월곶포구에서도 불이 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인도 위로 올라탄 버스가 하천으로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김포시 고촌읍에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8: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제 뛰어나오는데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부닥쳐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해서 바로 112에 신고하고
7: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9: 정류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고 기둥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7: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70대 버스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접안시설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포구 접안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해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쓰러져 마장면 이평리와 덕평리 일대 전기 공급이 2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6: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장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이 건물 3층에서 2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2층에서 2명과 3층에서 1명,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1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명이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50대 여성이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 오후 6시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타워 바닥에서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주민인 A씨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주차타워 내부에 들어갔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10: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에서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미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이번에는 강력팀장의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목요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형사과장도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11: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10: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연휴가 끝나고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팀장에 이어서 과장까지 구속된다면 초반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6: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주의보 그리고 차량통제 산사태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은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서울의 첫 산사태 예보가 내려졌는데요. 이어서 서울 도봉구에도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목감천에 앞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고양시 곳곳 오산시와 포천천 부천시 등 경기도 곳곳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며 중동 지역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 기반 시설과 호르무즈 해협 감시탑을 정조준했고 이란은 영내 미 우방국과 해협을 오가는 상선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군 핵심 역량을 정조준했다고요?
13: 네, 미군은 약 2시간 전쯤부터 7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금요일 오후 3시, 이란 테헤란 기준 금요일 밤 10시 반부터 공습이 재개된 겁니다. 전날 공습에서는 이란군 눈 역할을 하는 항구 감시탑을 붕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 연안을 따라 구축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면서 공습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 감시탑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해 왔다는 게 중부사령부의 설명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감시탑 파괴로 혁명 수비대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또 전날 7시간 40분간 이어진 공습 대상에 군수 지원 인프라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아바스 주변 여러 교량과 철도시설, 인근 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공격받은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를 장악한 혁명수비대 해군기지가 있는 핵심 거점 반다르아바스와 테헤란 등 내륙을 연결하는 수송망 차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다른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군수물자 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호르무즈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14: Next week comes the power plants. Next week comes the bridge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13: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지속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 길도 동시에 막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인 하르그 섬 등에 대한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맞서는 형국인데 중재국들을 향한 공격도 감행했다고요?
13: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통과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제기한 이유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때문이었는데 일주일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중단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 کشور بیگانه و فرامنطقه‌ای اجازه دخالت در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این خط قرمز شکست ناپذیر ایران است.
13: 이란은 또 걸프국가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과 함께 종전협상의 핵심 중재국 가운데 한 곳인 카타르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에서는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 식수의 약 90%는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동 중단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나 미군 기지를 제공한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 더 강력한 보복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이처럼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국제유가는 4.5% 급등하며 9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2: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며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한 강 대사가 쿠팡 사태 해법을 마련해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사의 귀국은 그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간 현안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강 대사는 특히 현지에서 느끼는 미국 정부의 불만과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6: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10: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은 오히려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이 같은 미국 측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6: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10: 이와 같은 미국의 불만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협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시피 한 쿠팡의 국내법 위반 사항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상황.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부처 관계자들까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강대사가 해법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움직임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매매 계약을 마치고 이제 잔금을 빌려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줄어든 대출 금액에 서울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두 달 앞뒀다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입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문의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접수가 끝났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매매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대출이 필수인 실수요자들은 2금융권 문까지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18: 9월에 제1금융권 접수는 아예 막혀있고 제2금융권의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진됐다고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7: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올해 상반기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도가 20%에 불과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의 최대 6억에서 3억 원까지로 줄인 상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 이 정도 대출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실수요자들의 자주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출이 더 빠듯해진 탓에 키 맞추기를 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끈 1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일단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9: 10억 이하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는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 간의 거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17: 다만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더욱 싼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 저가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가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17: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층의 대출은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6: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멕시코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4분쯤 남부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측정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발생 직후 규모를 7.4로 발표했다가 이후 7.3으로 수정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진앙 300km 이내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2016 피파 월드컵 결승전이 미국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최근 미 북동부 지역을 뒤덮은 캐나다발 산불 연기 때문에 대기질에 비상이 걸리면서 경기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결승전을 앞둔 현지 분위기는 다행히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욱 기자가 전합니다.
0: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단판 승부가 펼쳐질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캐나다에서 밀려내려온 짙은 산불 연기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다행히 푸른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지만 축구계 전설들은 날씨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21: No, it was strange, but today is much better.
22: Yeah,
21: much better.
22: Yeah.
21: It's clear.
22: It's clear. Yeah, no, no worries. No, no, it's not an excuse the weather.
0: 마지막 대결을 앞둔 선수들 역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23: Y sabemos que todo lo que no dependa de nosotros va a estar perfectamente atado, así que intentamos concentrarnos solamente en lo que es el juego y en lo que tenemos por delante.
0: 이와 관련해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와 조직위원회는 FIFA 본부의 기상청 관계자를 상주시키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결승전 전날인 토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어 남아있는 연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우 상황,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입니다. 지난밤 사이 대구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내부에 물이 가득 찼고 또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쪽에 차량이 침수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다음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신고자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바라던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침례 요한을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죠? 안드레, 이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됩니다만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침례 요한 하면 당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치고 침례를 줄 때 저쪽 갈릴리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천지 사방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신뢰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을 모두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기들이 영적으로 존경하면서도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네.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에게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때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절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0: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 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 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 해못 알아볼까?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5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갈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1: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0: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예,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케부 결과로서 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0: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럼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시,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 하면 요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사, 템. 요렇게 보면 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 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바이트 하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우 슈마르템, 바 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아,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이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캐댐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샤마르, 샤마르, 슈마르템,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육이 있어요. 그쵸?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 있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 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히트팔 동사 얘기했잖아요. 베 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을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니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니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베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저기 거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샤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 다음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 하면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옛 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례,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어,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에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바뀌어져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부. 2번. 에케부. 결과로서. 네. 에케부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네. 에케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히브리어 보세요. 요드. 요드예요. 요드. 에케부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뒤꿈치라고 해서 그래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제가 뒤에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자,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읽어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객으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슈아다.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츠, 아쉘, 야후, 엘로헤이카, 도레시,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뚝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지금 두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네,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에 또 강조예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네,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에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아까 이번 주에 11장 25절까지 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9장,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느글느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뒷부분 읽었지만 10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 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워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 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네,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 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꿈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네. 그 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차내지 않는 이상, 그죠? 하늘,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 한 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 무엇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비어있는 인생길에 그리움 가득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가까이, 멀리, 그리고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라도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웃이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벗이 되고 친구가 있음에 우리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친구, 그러한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에게 멀리 멀리 퍼져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능력있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교인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어요. 불신자들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오장육부 무슨 이런 건강도 주시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분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전능자입니다. 저분은 못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있다 오셔서 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하신 그 주님 그 잠깐 십자가 지시기 한 3년 반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믿어다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좀 믿어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신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능력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그냥 턱걸이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우리 구원만 시켜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를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로 제1천국 지상천국을 이룬 데 너희들 확장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11달 동안에 얼만큼 기도 응답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부터 정말로 다른 거 다 할 줄 몰라도 여러 가지로 나는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약하다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만 받는다면 아무도 여러분 당할 자가 없고 천군 천사도 부러워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은 매일같이 기후가 변하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또 저녁이 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별 변함상한 일이 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클레인 가만히 보면 이 옛날에 100년 지나서 될 만한 일들이 막 하루살이 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굉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많은 신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원수 저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면 더 발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택한 자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훈련도 많이 짜야 되겠지만은 그 훈련을 가지고 우리가 짜서 그냥 우리 힘으로 나간다고 합시다만은 원수가 와서 다

완전히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깍꼬꾸로 만들 수가 있어요. 패배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 이러는 것 같은데 모래성만 후루루 다 무너진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영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잘못하다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도 맞이하지 못하고 나도 이상 곳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버림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번 주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능력 있는 기도자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도 다시 다짐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에브리스인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아, 이런 참 속된 말로 노다지가 있네. 예? 이런 노다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미국 대통령 말이죠. 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전산에 전화 와가지고 청년이요. 당신이 나한테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 신나겠어? 안 나겠어요? 몇 년 전에요. 여기 잘 봐요. 여자 박사장이라고 있어요. 누구란 말 안 하게. 그이가 불법 체류하면서 어느 교회에다가 6만 불을 바쳤어요. 뭐 세일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통이 큰 여자예요. 어느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이게 감사에 걸려갖고 어떻게 이 돈이 왔냐. 그래가지고 조사하다가 불법 체류한 여자한테 왔네. 이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여자가 지금 약혼자가 하나 생겨서 여기서 시민권자하고 결혼하기 직전이었다고요. 근데 그 약혼자 그거야 누구냐 하면은 클린턴 대통령하고 같은 대학 나온 동창이에요. 아, 이 내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도 인맥이 있더라니까, 미국도. 직접 대통령 관저로 전화해갖고요. 거기서 또 저쪽으로 갔어요. 며칠 사이로 영주권 나온 거였죠. 지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여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최고의 통치자가 뭐든지 구해. 내가 다 응답 줄게.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각 나라의 통치사 제일 높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 통치사의 생사와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또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구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응답 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한번 어깨 좀 쭉 펴봐요. 뭐 잔뜩 우그러져갖고 뭐 아침에 뭘 잡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깨들은 잔뜩 구부리고 왜 그러냐고요. 쫙, 그건 겸손한 게 아니야. 비겁한 거지. 쫙 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까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구하라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응답 받은 줄 압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왜 이게 빨리 응답 안 되는가? 아직 때가 안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보내주셨고 우리를 만져 우리 모든 것이 나의 삶 전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이게 다 하나님 거 잠깐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구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리아 엄마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한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난 그대로 나도 따라간다 그러세요. 거기서 극치를 이룬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이 잔이 뭐요? 그 십자가 모진 고통 당할 거 환히 아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다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다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이 얼만큼 참혹한 죽음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참혹한 고난을 내게서 떠나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여러분들 때에 100가지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고 서는 자리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목회는 3년 반밖에 안 했어요. 그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이 지구촌에다가 쌓아놓을, 그 책을 쌓아놓을 데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의 사복음에 기록된 거는요, 그 만 가지 중에 하나씩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서는 자리마다 큰 영향력이 미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구하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욕심 따라 구하지 않았을까? 내 뜻만 가지고 구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뜻은 저리 가버리고. 옛날에 내가 장희동에서 목회할 때, 교회 자리가 흘리는 바람에 흘려가지고서 의자 20개를 꿇고서는 행길에 나 앉을 뻔했는데 100만원 사부의자 꽂아가 글쎄 7평방 얻어서 거기서 하고 또 그 다음에 22평짜리로 3개월 만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거기 가서 그때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전화를 신청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그거는 그래가지고 단체라 해갖고 3개월 만에 나오게 됐고, 개인전화는 1년 8개월 걸려서 나와. 요즘에야 뭐, 한국도 신청만 하면 나오지만,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신청한 거 3개월이면 나오고, 이 개인 신청은 1년 뭐 몇 개월 돼야 나오는데, 바로 똑같은 때 나오는 그때에 재직회를 내가 열었어요. 갑자기, 뭐, 내일 모레까지 얼마를 갖다 전화국에다 내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직회를 열었는데 재직회 한 30여 명 되고 교인이 한 80명 모였을 때요. 22평짜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금방 들어와가지고 꽉 찼어요. 그 재직 중에 한 분이 또 신청을 했다고요. 그 중국집 하는 사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 22만 원인가 그게 없어갖고 재직회를 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 나는 5만 원 내겠습니다. 사업 가니까. 다른 사람 뭐, 1,000원 내겠다, 500원 내겠다, 뭐, 만원 내겠다는 사람은 두 명. 근데 하여튼 22만 원 채워졌어요. 근데 그 중에 5만 원 내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내일 모레라고 써있는 걸 잘못 보고, 한 달 후에 갖다 내라는 줄 잘못 봤어요. 이 편지를. 그래서 아마 한 달 후에, 예? 가져가면 되는가 보다고. 그랬더니 다들 그럼 한 달 후에 가져온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집에 온 거는 내일 모레 내라고 돼 있대. 자기네 집에 그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교회 건 한 달 후에니까 아이 그럼 천천히 내자. 그리고 자고 있는 거죠 지금. 식당 하나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고 있는데 자기 아버님이 옛날에 판사 변호사 지내신 거 아버님이 장로님이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에 헌금 바치고 연세가 많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있는데 꿈속에서요. 아버님 소리 들려오는 거야. 교회 전화가 급하지 네 전화가 급하냐. 그래서 이 사람은 내일 모레 가져갈 걸 딱 만들어갖고 자기 이부자리 밑에다 깔아놓고 잠을 자는 거라. 잠을 자고 있는데 공중에서 아버지 음성을 들려요. 너 빨리 갔다가 저 교회다 갔다 먼저 네 작정으로 빨리 갔다 바쳐라. 내 전화가 급한 게 아니라 교회 전화가 급하다 이게. 예? 그 꾸름을 듣다가 눈 딱 떠보니까 몇 시에 밤 12시에요. 주로 내가 교회에서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노산 초량에도 많은 우리 교인들도 하고 있을 때인데 아 밤 12시에 왔더라고요. 5만 원 싸들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하실 때 그거 순종 안 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내가 그걸 받아들고서는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유 나도 내일 모레

거요. 그랬더니 우리 회계 집사님이 나가서 그 나머지 뭐 얼마 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한테 그 독촉하면 안 되니까 나가서 어디 가서 전부 구에다가 임시 갖다 메꾸고 이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교회에 전화하고, 그 다음날 이분은 또 사업하니까 식당에서 또 그들 나와갖고 메꾸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이 어디냐? 나의 집이 아니고 교회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집 걱정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교회를 먼저 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주실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는 그 사람.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누구 하나를 전도해서 구원시키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뜻일 겁니다. 오늘 아버지 뜻대로 내가 구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은,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아, 내가 많이 주님께 바쳤으니까, 내가 또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아, 또 내가 주인 성수 꼭꼭 했으니까, 내 기도 응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늘나라에 올라가 쌓이는 거지. 그거 공로를 내가 이렇게 혼자서 찬양하는 마음 가지고 교만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한 사람처럼 하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기도하다가 말고, 아, 됐어요.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 안 주면 누굴 주겠습니까? 하고 건방진 마음으로 끝이면 안 되죠? 끝에 가서 누구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던 사도 요한이 보니까 24장로가 전부 면류관을 아버지 보좌에다 던지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길래 면류관 받았겠습니까만은, 그러고 공로를 쌓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래요.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영광은 아버지께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내 공로 내 찬양하지 말고, 절대 정말로 아, 털끝만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기도 응답 안 줘, 이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마세요. 완전히 비워놓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식당을 가서 음식을 청할 때 말이죠. 웨이터가 왔는데, 글쎄, 뭐좀 아무거나 먹을 거 없습니까?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웨이터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리둥절하죠? 아이, 뭘 구하느냐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 야채 시장에 가가지고 야채를 적당히 주십시오. 그러면 야채 장사가 출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님이 뛰어나와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모습을 그려서 써붙여놔요. 알겠습니까? 요러요러한 사람 주십시오. 하고 있어야 알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요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첫째는 어떤 사람, 둘째 어떤 사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너무나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은 그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목조목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적어서, 마음속에 적든지 하든 적어서 그대로 구하는데, 변덕을 부리지 말고 절대로 흔들지 말고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잡다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기도를 갖다가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가 지금 밤에 왔는데 떡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꼭세 덩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 미디안 사람들한테서 이 민족을 건져라. 아니, 내가 농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제 부름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산인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어요.
다음 날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나를 시험하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도원이 마음속에 지금 소명감이 확실치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응답을 줬어요. 그 기도 응답 그대로 주셔서 4년 땅을 마르고 양털만 물이 폭 젖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 이슬이 내리면 똑같이 내리는 거지 땅은 다 말랐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는 말이에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확실히 또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번만 바꿔서 해주십시오.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은 또 반대로 양털만 또 바짝 마르고 이렇게 반대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은 하고 난 하는데 거기 중인부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인부원이 뭐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정처 없이 하는. 그러니까 잡다한 기도 제목 많은 거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쓸데없는 잡다한 얘기들 하는 거는 전부 다 커트시켜요. 오늘 커트시켜버리고 꼭 나는 이것은 응답 받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든지 벽에다 써붙여 놓든지 하고 계속 변하지 말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기도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 커트해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100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100명보다 구원 이미 받은 100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끊임없는 그 인내를 가지고 확실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즉각으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견에 즉각으로 동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술집 하나가 지금 팔겠다고 내놨는데 거기 돈 잘 벌린대죠. 그러니까 내가 술집을 해서라도 많이 11조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왜 안 받으세요? 생각 좀 왜 안 받을까요? 권사님 너 그거 많이 팔아갖고 돈 많이 버는 거 좋다마는 그거 마시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괴되겠니? 그렇죠? 기도 내용이 중요하고 그 목적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예 뭐 이런 게 다 응답이 되나? 그러면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계심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그 내용은 믿음이 크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선한 것 같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을 넓게 만들어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뭐 응답이 되긴 뭘데 내가 노력해야지. 물론 노력은 해야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 해야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실제로요 일본 시대에 산을 옮겨오는 그 어떤 할머니 권사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그 큰 고개 하나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간증집인데 어느 동네라는 건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넘어갈 때마다 거기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명령도 했나 봐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이 언덕은 좀 이 산 좀 없어지라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보니까 일본 시대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냥 고개를 막 허물기 시작하더래. 어딘가 땅에 흙이 필요했던가 하여튼 메꾸려고 그 산을 다 깎아갔대요. 어떻게 뭐 큰 산 아니었겠지만은 언덕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 다음부터 평지로 새벽교회를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웃은 얘기 아니라 실제로 그 간증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산이 움직인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될 때에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하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임종교육 전문 상담사 조 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하시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하시고 걱정 없이 우리 모든 분들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은퇴하신 한 노부부가 계셨는데요. 남편은 이제 의사선생님이셨고 또 그 사모님은 대학에서 학교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들은 건강하실 때 장례를 준비해 두셨고 또 저를 만나라 만나는 날 이렇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그분들의 그 말씀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마지막 그 최종적인 이런 준비, 묘지도 준비를 오래전에 해놓았지만 묘지 외에 이제 이렇게 부수적인 것이 또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요,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 지나쳐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묘지는 이제 벌써 수십 년 전에 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은퇴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 또 그 외에 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셨고 이제 미팅을 이제 드디어 만나 뵈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갑자기 그 방문한 이제 저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인 준비를 하는데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들, 자녀들,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이 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감사함, 고마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대충 내용은 이제 그 준비,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기도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에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은, 이상하게 그날은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눈빛이며 얼굴 표정이 정말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여태껏 내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 지금 이 시간 있기까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듯이 그분은 정말 한평생 쭉 감사만 하시고 감사한 일들만 계속 있으시다가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기도가 정말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분의 진지한 표정 속에서 저는 삶을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선택인지 다시금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정말 똑같은 일이지만은 왜 그렇게 바쁜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걔네들도 학교생활 외에도 또 학원 또 가야 되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손자 손녀들은 정말 럭키하죠. 배우고 싶은 미술 학원에도 다닐 수 있고 태권도 도장도 다닐 수 있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신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운전 라이드를 부탁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꿈이 있다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운전을 해서 주위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 특히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싶은 거 또 특별 활동 과외 활동 운동 같은 거 이런 거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게 굉장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같으면 어린이 학원이나 이런 학원에서 직접 차가 있어서 자동차로 이제 데려오고 왔다가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 시스템이 참 편하게 잘 돼 있는데 이 여기 LA 특히 여기서는 좀 그런 것들이 참 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젊은 자녀들 엄마 아빠들 힘내시고 우리 그 모든 삶에 감사와 또 이렇게 그 기쁨으로 삶을 도전해 보면 먼 훗날 반드시 좋은 성공적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녀들이 그 엄청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크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는 것도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물쭈물하다가는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이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필요한 거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어른인 부모인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후원도 해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참 미국에서 그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결혼을 했으면 또 결혼을 한 대로 또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아이들이 정말 바쁩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그 최종적인 준비가 결정이 되지 않을 때 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과 또 합의하에 의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장례에 관한 묘지 문제라든가 장례식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를 꺼내면은요 아이들이 열이면 열 다 하나같이 아유, 그거를 왜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잘 나가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잘 나가는 아들, 딸들이 막상 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크고 효도하는 마음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실질적인 그런 사례였는데 부모님이 이제 묘지를 단체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단체로 교회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묘지를 준비를 하시고 또 그 묘지 외에도 이런 부수적인 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단체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묘지만 덜렁 이제 두 자리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 묘지 준비해 주신 그 묘지를 그냥 아유 이거 그냥 묘지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러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묘지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그 밸류를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은 묘지 하나에 뭐 한 15,000불씩 이렇게 갑니다. 2만 불 평균 일반 묘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뭐 2만 불, 3만 불 이렇게 가격이 고가로 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묘지를 없애시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묘지를 없애시지 말고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묘지 가격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서치를 한 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캘리포니아의 대형 묘지 뭐 로즈힐이라든가 포레스트 론 또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크 그린 힐스 뭐 퍼시픽 이렇게 다양하게 대형 묘지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묘지가 지금 평균 묘지가 보통 15,000불, 2만 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묘지를 준비하게 되면 묘지 가격만 15,000불에서 3만 불이고 또 그 묘지 외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을 있는데 그런 부수적인 비용을 제가 항상 자주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오프닝 클로징 하는 매장 비용 또 비석 설치비 겉관 설치비 꽃병 이렇게 묘지가 있어도 이런 여섯 가지를 추가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장례식은 정말 많은 것들을 슬픔은 줄어들지가 않겠지만 그 슬픔을 더 깊은 사랑으로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치러진 장례식은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가 떠나고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해 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해 두신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것, 또 경제적인 이런 부담을 주기 싫다. 그래서 그런 부담보다는 이런 준비된 사람들은 이런 어떤 감사와 존엄함 속에서 이별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어떤 배려와 사랑을 남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준비를 전혀 준비 없이 그 준비를 하시지 못했던 가족분들은 슬픔과 동시에 그런 고통스러운 그 혼란 속에서 많은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화장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마음대로 화장을 하기도 죄책감도 들고 또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어떤 분노 같은 것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담감, 돈이 참 많았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이런 어려움을 또 견뎌야 되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하는 이런 후회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선택하고 정리해 두는 이런 마지막 여정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어떤 말 없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은요,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 속에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되지만 준비하신 분들은 적어도 어떤 그 장례식에 대한 이런 걱정, 묘지 걱정, 뭐 납골당 걱정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또 돌아가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한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경제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갑작스런 지출을 해야 되고요. 준비가 안 한 경우에는 갑작스런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한 준비가 묘지 사고 또 장의사에 내는 지출 또 묘지 외에 또 추가적인 비용들 이런 거를 다 합치자면 최하 평균 3만 5천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묘지에 들어가는 것만 벌써 1만 5천 불 거기다가 부수적인 거 6천 불에서 8천 불 또 장례 장의사에서 또 나무관 3천 불에서 5천 불 또 장례식 비용 4천 불에서 7천 불까지 받거든요. 장의사마다 조금 장례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부로도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오늘 가격, 현재 가격으로 부담 없이 할부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내가 미리 저축해 놓은 그 보험, 장의사 보험금으로 모든 것이 충당이 되면서 장의사로 이제 그 돈이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보험회사에 장례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돌아가실 때 장례에 관한 행동으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편하고 또 우리가 미리 살아생전에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할 건지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의 어떤 의견 충돌이라든가 어떤 부담스러운 이런 경제적인 이런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요. 또 준비가 돼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어떤 이렇게 그 살아생전에 내가 원했던 바를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이런 정확하고 명확한 바램을 나의 바램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음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의 퀄리티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막 시간에 쫓기고 또 묘지를 또 그때 가서 사러 가야 되고 장례식을 또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시간을 일주일 열흘이 후딱 가다가 결국은 매장을 원했지만 돌아가신 분께서 화장이 싫다 매장을 원했지만은 이렇게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관계로 묘지를 가족들이 이제 묘지를 막 보러 다니시다가 조금 며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좀 마음도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이래서 결국은 그냥 화장으로 다시 이렇게 체인지 마인 돼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제가 종종 보면서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은 미리미리 살아생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시간에도 쫓기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어떤 그 많은 분들의 그 감정적인 정신적인 이런 것들의 부담에서 피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의미 있고 잘 정리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정리되고 실행할 수 있는 잘 치러진 장례식을 마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담 없이 잘 힘든 시간을 의미 있게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준비해서 이렇게 잘 치르신 장례식을 이렇게 그 겪은 그런 분들은요, 훨씬 더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 시간의 경유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당하면 그 거기에서 오는 그 충격,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병도 생기고요. 우울증도 생기고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갑작스럽게 정말 당했던 맞이하지 않고 갑작스런 이런 상을 당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장례 준비 하시거나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의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정서적인 또 경제적인 이러한 격차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준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재차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그 많은 그 경험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이런 준비가 있고 없는 거에 대한 이런 것이 참 많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말 꺼내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준비라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계속하면서 잘 준비를 하면 시합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그 영국처럼 삶의 질이 최고의 1위인 그 영국 국가처럼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용기 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임신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정말 좀 웃었던 일이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은 그분들의 의견이나 어떠한 그 절차를 마지막 절차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자연스럽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빨리 지금 죽으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서 기분 나빠하시기 때문에 준비에 대한 말씀을 못 꺼냅니다 하시는 자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함께 하면서 하니까 너무나 그 부모님들이 고마워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워하실지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진작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막 우리가 웃었었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격 면에 비해서 가격을 고정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가 7월 달에 또 10월 달에 가격이 또 대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묘지 가격도 그렇고 장례식 서비스 비용도 그렇고 계속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불과 에브리 10년 동안의 더블 가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형 묘지 회사 측에서는 에브리 이어, 에브리 10 이어의 더블 가격인데 지금은 에브리 7 이어, 뭐 5 이어의 더블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르는 폭도 3%에서 5% 올랐는데요. 지금 보통 막 20% 뭐 15%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려면 그 아이들을 부담 없이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장래에 관한 상담 무료로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남기고 저는 다음 주 다시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무료 상담은요 310-987-0736번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행이 곧 신혼여행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비행기 대신 버스를 탄 것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소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키 씨와 저는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채 고생을 하면서 즐긴 여행 중에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독을 떠나 로스앤젤레스까지 기차와 비행기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한몸이 되어 신혼여행을 한 셈입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꿈이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부가 조국으로 금이 귀향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1년 전에 별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66년 12월 18일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 살고 있던 셋째 형이 매월 한 번씩 꼭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그 무렵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더니 거의 3개월이 지나서야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금비녀나 금태안경이나 금지팡이를 사서 드릴 수 없게 된 저는 귀국을 단념하고 약혼녀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미국을 한번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뭉칫돈에서 미국행 여비만 빼고 송두리째 둘째 누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고국에 돌아가 공과대학 하나쯤 세우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국의 발전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훌륭한 공과대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서였습니다. 넓다란 미국 대륙을 동부에서 서부까지 달린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택시를 불러 타고 백인 부호 주택 마을인 베버리 힐스에 가서 하우스 보이를 하고 있던 김욱진 씨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공부하러 미국에 온 그를 저의 친구 천길표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백인 저택 앞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김욱진 씨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우리 네의 숙소를 안내하려고 나섰습니다. 1930년대부터 한인타운으로 알려져 있던 남가주 대학교 USC 근처에 자리 잡은 대한인 동지의 회관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라는 그의 안내를 받고 들어선 곳이 회관 2층의 빈방이었습니다. 이 회관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지지 단체인 대한인 동지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초기 미주 이민 사회는 이승만 박사와 서재필, 안창호 그리고 박용만 선생 등네 분이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와 서 박사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는 외교를 그리고 박용만 장군은 군사를 통한 투쟁을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흥사단을 통한 교육과 외교, 군사 등 종합적인 투쟁을 재창하였습니다. 이네 분의 지도자들이 일찍이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시작한 독립운동과 이세 민족 교육에 힘입어 미주 땅의 한인 생활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또 멀리 조국과 중국,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의 동포들과 연합하여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에 패 항복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재필은 미국 시민과 의사가 된 뒤에도 애국심을 잃지 않고 한때 고국에 돌아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을 세웠으며 3.1운동이 시작되자 필라델피아에 200명에 이르는 지도자들을 모아 대한독립을 선포하고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국과 열강 정부가 승인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미 군정청 고문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도왔던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만희재단 대표 박형만 장로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AM 1650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캐나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산불이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산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미국에 피해가 발생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는 약 천여 건의 산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죠. 일부 산불은 아예 진화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온타리오주의 주도인 토론토와 북서부 도시 썬더베이를 뒤덮은 짙은 연기는 상층 대기를 타고 미네소타, 미시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뉴욕 등 여러 주로 확산했습니다. 자, 뉴욕시는요, 특히 대기질 비상 대응 체계까지 가동하면서 시 전역에 KN95 마스크를 배치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쓰던 바로 그 KN95 마스크가 오랜만에 뉴욕에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자유의 여신상 등 주요 랜드마크가 뿌연 연기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뉴욕시의 대기질이 나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국은 더럽고 오염된 공기에 불필요하게 노출됐다며 이건 모두 캐나다의 과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뭐 캐나다뿐이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여기저기서 더욱 잦아지는 상황이죠. 자연재해를 특정 국가만의 잘못으로 돌린다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또 미국에서도 툭하면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 북쪽으로 또 캐나다나 남쪽 멕시코로 갈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비난을 미국이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 양상을 띠면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라는 관측 속에 상대방의 레드라인도 침범하면서 중동 정세 한층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의 종전 MOU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고집하며 지난달 25일 이곳을 지나던 상선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에 미국이 이튿날 바로 이란을 공습하면서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의 보복과 재보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3명의 사망과 실종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에 첫 미군 사망자로 기록됐고요. 이란의 직접 공격에 미군이 사망한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튿날인 토요일에도 이라크에서 미군 한 명이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란에서 이미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게 현실이지만 미군 사망이 주목받는 이유, 미국이 미군 희생자 발생을 이유로 협상보다는 전쟁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MOU의 나머지도 모두 허물어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CNN도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은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미국에서 자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5천만 달러를 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AI 문자 메시지와 또 보수 성향 미디어, 유튜버 등을 동원해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우선 브래드 패스칼과 4,5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브래드 패스칼은 2016년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디지털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자, 이번 캠페인은 AI를 활용해서 여론조사 형식으로 친이스라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텍스트 메시지를 이미 전화로 받은 한인들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친구들, 이런 단체 명의로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자 메시지가 이미 미국 내 수백만 명에게 발송됐고요. 수신자가 여기에 응답을 하면 실제 사람이 아닌 AI가 대화를 이어가면서 친이스라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론을 수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뭐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특히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일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고요. 이 소식도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조란맘단의 뉴욕시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에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다. 그는 ICC 본부가 있는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그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또 시장으로서 뉴욕시의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되는 모든 것을 하겠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만의 법을 만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맘다니 시장은 그러면서 뉴욕 경찰이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외국 지도자를 체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 법무국과 현재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는 지난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 재판관 3명을 상대로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고요. 여기에 ICC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고위 당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국제재판소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로마 조약 비준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잉글랜드에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수면장애, 불안, 집중력 저하, 이렇게 에너지 음료가 청소년 건강과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영국 정부가 정한 판매 금지 대상은요, 카페인이 1리터당 150mg을 초과하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차, 커피, 다이어트 콜라 등 카페인 함량이 낮은 탄산 음료는 그래서 제외됩니다. 결국 에너지 음료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네, 규제 대상에 보면 레드불이고요. 몬스터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 규제는 상점이나 식당에도 물론이지만요. 카페, 자판기, 온라인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지방당국이 단속해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2,500파운드, 약 3,5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잉글랜드에서 매일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아동과 청소년은 약 1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 나타나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잉글랜드에서 이렇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유사한 판매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영국 관련 소식 한 가지 더요. 영국 태생인 인플루언서 형제가 있는데 수십 개에 달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그야말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법망을 피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가 결국 미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법무부 연방보안관실은 마이애미에서 앤드류 테이트 그리고 동생인 트리스탄 테이트를 체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영국 왕립검찰청은 형제를 각종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테이트 형제는 성폭행,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아동 음란물 등 무려 59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테이트 형제는 2016년 영국에서 루마니아로 이주한 뒤에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성폭행, 인신매매, 돈 세탁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지 법원에도 기소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다 지난해 2월 출국 금지가 풀리면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 잠폴리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이 형제의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앤드루와 트리스타는 곧 풀려날 것이다. 미국은 영국의 정치적 허드렛 일을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면서요. 영국 당국의 수사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전직 킥복서 출신인 이 형제 2010년대에 빅브라더 등 리얼리티 쇼에 출연한 바 있고요. 이후에 SNS 등을 통해서 극단적 여성 혐오 성향을 보이면서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다수에서 계정을 정지당했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한 뒤 이들의 계정을 복구했고 현재 앤드루가 X 계정 팔로워만 1,000만 명이 넘고요. 동생인 트리스탄도 33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임엔 틀림없습니다. 네, 어제 월드컵 결승전 보셨나요? 경기 전에는 결과가 궁금했습니다만 끝난 후에는 사실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전체적인 결승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고 이걸 중심으로 잠시 후에 돌아와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한편 어제 경기하기 전에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러자 메시가 질 것이라고 베팅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이 과연 맞았을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또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연결이 됩니다. 아, 그 사람은 내 친구인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 아르헨티나와 맞붙는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에 대해서는 아주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게 보였습니다.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방위비 증액이나 이란 전등을 두고 미국과 굳건하게 대립을 해온 스페인을 두고 끔찍한 파트너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까지 언급한 리오넬 메시가 지난 15일 그러니까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인터뷰에서 자신의 나라가 아주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진화에 나섰고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월급으로만은 한 달을 버티기 힘든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록 잠시나마 이런 큰 기쁨을 국민께 선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런 메시의 발언에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국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실 아드리안 라비에르 대변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들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같은 절망을 겪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수 있다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또 현지에서는 메시 발언에 대한 대통령 경로설까지 퍼지기도 했는데 이를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요. 경제적 고통의 책임은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카르치네리즘의 유산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카르치네리즘은요. 2003년에서 2015년 아르헨티나를 이끈 카르치네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일컫는 좌파 진보 성향의 이념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재앙적인 경제 실패

0: 패를 겪어왔는데 이를 단 2년 반 만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은근히 전 정부의 그 책임을 떠넘긴 바 있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밀레 대통령, 2023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대대적인 공공지출 삭감을 공약하며 전기톱을 들고 나와서 화제를 일으켰던,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취임 이후에는 폐소와 가치를 절반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각종 정부 보조금을 대폭 축소, 또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아주 충격 요법을 단행했죠. 이에 초인플레이션 기세가 잠시 꺾이기는 했지만 결국 보조금 삭감의 여파는 공공요금이 폭등하는 것으로, 따라서 서민층 빈곤을 심화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월드컵 결승전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가 오픈 특가 1,877달러,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2: Air.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3: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2: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3: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2: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3: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2: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3: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2: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0: 리포트.
1: 오세훈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어제 월드컵 결승전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볼게요. 뉴저지 스테디움에서 열린 결승전 경기 직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사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톱모델 출신 배우인 정호연이 무대에 깜짝 등장해서 또 우리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정호연 배우는요, 오징어 게임하면 기억하실까요? 네, 거기에서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고요. 최근에 영화 호프를 통해서 스크린에 성공적으로도 데뷔했습니다. 자, 호프가 한국에서 지금 누적 관객 수 벌써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월드컵 트로피가 소개되는 바로 그 현장에 정호연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배우인 톰 크루즈가 그라운드 위에 올라서서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새 나라를 넘어서 지구촌 모든 곳에서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눴다. 축구는 말없이도 통하는 언어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낯선 일을 친구로 바꾸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음을 일깨우는 힘이다 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가수죠. 니콜 셀징어와 영국의 팝스타인 로비 윌리엄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수인 라우라 파우지니가 무대에 함께 올라서 FIFA 참가를 열창하며 현장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자, 이런 정상급 스타들뿐만 아니라 공동 개최국 정상들의 외교 무대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연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귀빈석을 찾았고요. 클라우디아 시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렇게 이번 대회를 공동 개최한 북중미 3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나란히 자리하면서 손을 흔들고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곳 시각으로 어제 정오에 시작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경기 초반부터 스페인이 강한 점유율과 공격 공세로 아르헨티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만 19세가 채 안 되는 스페인의 신성 야말이 경기 시작 5분 만에 기습적인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하면서 포문을 열었고, 이후에 유효 슈팅은 계속 나왔습니다만 아르헨티나의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눈부신 선방과 수비진의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결국 차단을 하면서 0-0으로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골이 안 터지다 보니까 약간은 싱거운 느낌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스테디움에 모여있는 관중들 그리고 TV를 통해서 시청하던 우리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프타임 쇼가 바로 시작이 됐기 때문인데요. 하프타임 쇼는 FIFA가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문화적 성공을 재현하고자 최초로 시도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뭐 아티스트 선정,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다 맡아서 진두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외 지역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자선 기금을 조명하자는 취지도 더해졌다고 합니다. 자, 하프타임 쇼의 시작은 마더나가 알렸습니다. 자신의 2000년 히트곡인 뮤직을 불렀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브라질 축구 전설인 호나우지뉴, 호나우두와 함께 등장하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등장해서 20명의 댄서들과 경기장 중앙을 장악했습니다. 강렬한 레드 의상을 입은 방탄소년단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함성은 뭐 축구 경기를 볼 때 못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멤버 정국이 2020년 글로벌 메가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시작했고, 다른 멤버들도 탄탄한 라이브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현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이보다 더 기뻐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환호로 화답했다라고 현장의 열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기타 하나를 둘러맨 저스틴 비버가 등장해서 그야말로 어쿠스틱으로 의미 있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Everything Hallelujah라는 노래가 펼쳐질 때 이 지난 한 달여 넘게 펼쳐진 이번 월드컵의 경기 장면들, 각국의 선수들 또 관중들이 함께 환호하고 때로는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이 차례로 연출돼서 아주 분위기가 평화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스틴 비버가 캐나다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미국 태생의 샤키라가 등장해서 다시금 분위기를 또 흥겹게 고조시켰고요. 자, 유스팅이 그렇게 많았던 스페인도 문제인데 아르헨티나는 유휴스팅이 단 한 방도 없었고 그렇게 후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페인은 철저한 압박을 했고 화려한 공격의 팀이라는 그 명성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연장전으로 가른 아르헨티나의 마음은 결국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 10명으로 싸우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스페인은 연장전 시작과 함께 폭격에 가까운 공세를 이어갔죠. 결정적인 슈팅이 옵사이드 판정이 나거나 또 이 골키퍼인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막히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장 후반 1분 왼쪽 측면을 무너뜨린 니코 윌리엄스의 정견 패스를 받은 페란 토레스라는 선수가 깔끔한 원터치 오른발 슈팅으로 아르헨티나 골망을 가르면서 1-0 선제골 그리고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실점 후에는 리오넬 메시를 중심으로 동점골을 위해서 라인을 대폭 올린 아르헨티나 역시 공격을 조금 해보긴 했었습니다만 메시도 막히고 다른 선수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명이 싸우니까요. 또 스페인은 6탄 방어를 하고 결국 스페인의 1-0 승리로 북중미 월드컵의 경기는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0: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정신건강치료제 개발회사인 아타이 베클리라는 회사를 최대 3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아타이 베클리는 환각성 약물을 기반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환각물질을 기반으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된 이 우울증 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시험 성과에 따라서 최종 인수 대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비만 치료제, 잿바운드, 그리고 마운자로 등으로 유명한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열풍 속에 시장을 선도하면서 현재 막대한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만 치료제 외에도 신약 개발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정신건강치료제 개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특정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더욱 확보하겠다라는 의지와 특히 자사의 치료 영역을 정신질환 쪽으로도 확정하겠다라는 전략적인 확장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지난달 물가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이 스스로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책적 긴축 이라는 것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등의 개입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금리를 다소 높이는 것이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연준 의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가솔린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등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지난 6월의 통계라는 한 달간의 결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며 물가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11: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10: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11: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10: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11: 못 참는 소변장애,
10: 빙빙 도는 이석증,
11: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10: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1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13: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네, 그렇게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발생한 화재는 네, 아무리 밖에서 비가 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자,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정확하게 한국 시각으로 18일 오전 6시 50분쯤 연면적 약 29만 9천 평방 규모의 지상 8층 물류센터인데요. 여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7층까지 번지면서 초기 진화 시점은 그래도 뭐 하루 정도면 되겠다라고 소방당국은 예상했는데 이 센터에 3단으로 쌓여있는 생활용품 적재 공간 등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내부 불과 연기가 많아서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소방 동원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려 장비 231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이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령까지 내려진 아주 큰 규모의 화재입니다. 한편 이렇게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진화 작업으로 현장 소방관들의 피로도까지 커지면서 한 40대 소방관이 탈진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사다리차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다른 40대 소방관도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쿠팡이 지역 주민 대피소가 마련된 곳에 매트리스, 생필품, 식료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물품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진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라 바로 원인 찾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죠. 요즘 쿠팡이 좋지 않은 일과 관련돼서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네요. 네, 최근 또 안 좋은 이슈로 자꾸 언급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인데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스타벅스 지회가 지난 16일에 설립됐습니다. 설립 선언문에는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안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했다. 그리고 오히려 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 아울러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 점점 많아지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점점 올라가는 파트너의 노동 강도. 앞으로 노동자라면 당당히 권리를 요구하고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네, 관련 뉴스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만 사이버 도박에 빠진 학생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고요. 지금 시행 중인데요. 또 한 달 새 약 70%가 넘게 급증했답니다.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806건이 접수됐습니다. 2개월 차인데요. 2개월 차 자진신고가 전월 대비해서 74%나 늘어난 것입니다. 음지에 머물던 청소년 도박의 실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신고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네,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는 계속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후속 대책이 필요하죠. 네, 무엇보다도 자진신고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도박예방치유센터, 정신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이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도금액이나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훈방이나 즉결 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수해서 광명찾자라는 그 옛날의 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와닿는 말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요. 길에 쓰러져 있던 외국인 남성이 자신을 도우려던 시민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요. 한 외국인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도우려는 제보자의 목소리에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알 수 없는 동물 소리 같은 걸 막 내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제보자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계속 다가가며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서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보자는 급히 현장을 벗어나긴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너무 무섭다. 여기가 한국 인천이라고 이 사람 분명히 마약한 것 같다. 제보자가 여자였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등등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을 표했습니다. 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다가가지 말고 경찰에 일단 신고해야 한다. 네, 요즘은 정말 어디서 어떤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또 하나 와닿았던 건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에어컨은 1902년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고안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사실이지만 원래 에어컨은 사람을 위한 냉방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캐리어는 냉각 코일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형태의 제습 장치를 만든 거였고요. 냉방은 제습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되고 보니까 제습보다는 사람을 위한 냉방이 더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과 같은 필수 가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에어컨 기술이 보급되고 나니까 더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이나 노동이 곤란하던 지역도 변모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만 해도 열대지방 사람들 하면 흔히 느긋함, 낮잠 습관 이런 게 기질적인 게으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에어컨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따라서 사무실과 공장이 들어섰고 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온과 습도가 문제였던 거지 기질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당장 한낮에 밖에 서 있기도 어렵던 중동지역 사막 한가운데 금융 허브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에어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콴유 총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 유럽에선 에어컨 사용자들을 마치 기후 악당 정도로 취급하는 일이 잦았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은 늘 건조하고 서늘했으니까요. 에어컨에 돈 쓸 필요가 없었죠? 반면 에어컨 쓰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여름부터 유럽은 상황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에어컨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에 얼음을 타는 걸 짐짓 천박하게 여기던 태도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네, 아무리 더워도 어디든 들어가면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한 아 한 잔 정도 즐길 수 있다면 이 여름 견딜만한 겁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현재 세계 최강 프로기사인 신진서 9단이 마침내 인공지능의 벽을 넘었습니다. 어제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국에서 바둑 인공지능인 카타고와 4시간 50여분, 290수까지 가는 혈투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서는 비록 2점 접바둑이었지만 현존 최고 성능 바둑인 AI 카타고와 공식 대국에서 처음 승리한 기사가 됐습니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숱한 연습 대국에서 2점 핸디캡을 주고도 사실상 완승을 이어왔습니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호선 대국에서 역사에 남을 1승을 거뒀지만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시점에서 신진서의 2점 접바둑 승리는 버금가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신진서는 1국에서는 초반 예상치 못한 수를 당해 일찌감치 역전패했지만 2국은 초반부터 대형 정석을 유도해 바둑판을 좁혔습니다. 신진서는 카타고의 매서운 수들을 차례로 방어하며 150수가 넘어갈 때까지 승률 99%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중반 이후 예상치 못한 카타고의 반격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신진서는 하지만 치열한 중앙전투에서 AI보다 정확한 수순을 밟아갔고 마침내 승리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1국 참패 뒤 2국에서 서력한 신진서는 한국 시각으로 21일,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열리는 최종 3국에서 AI를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꿈꿉니다. 신진서는 대국당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받고 승리할 때마다 5천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또 2승 이상을 거두면 제네시스 G9E도 받습니다. 홍콩의 50대 주부가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배설물을 반복적으로 투척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여성 측 변호인은 문제 물질이 인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식별하는 데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동부 법원은 배설물 투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A씨에게 최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6일부터 7월 13일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해 5월에는 건물 복도에 설치된 이웃의 CCTV 카메라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범행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7분 만에 A씨가 렌즈에 포착됐고 A씨가 사람이 지상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창밖을 살핀 뒤 창틀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직후 큰 충격음이 들렸는데 이 소리가 발생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은 카메라가 15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또 배설물 투척 혐의와 관련해서도 A씨 아파트 창문 쪽을 촬영한 영상에 총 10일 밤에 걸쳐 A씨 아파트 창문에서 뻗어 나온 손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 미상의 액체를 붓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 측은 변호 과정에서 A씨의 정신적인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집을 비울 때 1인 가구는 집안 도둑보다는 집 밖 도둑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59%가 휴가로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문 앞 택배 도난을 꼽은 것입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51%는 택배 송장에 적힌 이름과 주소 등을 통해 혼자 산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과거에는 쌓인 신문과 우유가 빈집의 신호였다면 이제는 택배 상자가 거주 정보와 부재 사실을 동시에 노출하는 단서가 된 셈입니다. 반면 다인 가구는 외부인의 접근을 더 경계했습니다. 낯선 외부인 접근이 55%로 가장 높았고 빈집 침입, 또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에서는 34%가 집에 남은 노부모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휴가지에서도 집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수요는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84% 가까이가 또 다인 가구의 87%가 실시간 확인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한 감시 카메라 업체 관계자는 문 앞 상황을 감지하고 원격 확인과 출동 요청이 가능한 인공지능 도어캠의 지난달 판매량이 월 평균 대비 318%나 증가했다며 최근 빈집 걱정은 도둑 걱정보다는 문 앞 택배 도난과 반려견 걱정 등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의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서 3.12% 급등해 배럴당 90달러 8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또 이란은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타격으로 응수하면서 양국 간의 휴전 MOU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망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향후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는 등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프랑스마저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결국 잡았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조력사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91, 반대 241표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관련 논의를 꺼낸 지 약 4년 만에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통과된 것입니다. 시행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치명적인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조력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의 협의에 따라서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신체적으로 자가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는 의료진의 투약, 이른바 안락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이나 프랑스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의 말기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이 조력사를 신청할 수 없고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승인을 받은 환자는 최소 이틀간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1: 7월 20일 오늘은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착륙선이 달에 내려앉습니다. 마지막 하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하죠. 착륙선이 예정된 지점을 지나쳐서 바위가 널린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암스트롱은 자동 조종을 손수 거두고 연료가 바닥나기 직전까지 기체를 몰아서 평평한 자리를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남은 연료가 정말 몇십 초에 불과하던 순간에야 착륙선의 다리가 달의 흙에 닿을 수 있었고요.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관제소에 고유의 바다에 착륙했다는 짧은 전언이 전해집니다. 1969년 오늘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전체의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사다리를 내려서며 남긴 말, 한 사람에게는 작은 걸음이겠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는 이 문장. 그 뒤로 도전과 성취를 얘기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류 공동의 기억이 되고 있죠. 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또 하나의 큰 도전이 되길 바라면서요.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소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0: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8: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7: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8: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7: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8: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미군 전사자 확대를 계기로 이란 상대 보복 공습의 규모를 키우면서 아흘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 어제 오후 7시 9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계속 약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습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공습에 맞서 걸프 지역 국가를 향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미군의 대이란 공습 종료 이후 쿠웨이트 방공만은 이란의 적대적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폭발음을 들을 경우 이는 방공 시스템이 적의 공격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성명을 통해 쿠웨이트 내 미군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미군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드론 격납고를 파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겨냥해 9일 연속 공습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월드컵 결승전 관람 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전사자 발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위대한 애국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싸우기 위해 그곳에 나가 있었다며 이란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 군사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으로 격해지는 상황 속에 이 미군 장병 또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도 잇따르면서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4: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자폭 드론 불발탄을 통제해 폭파하던 미군 장병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에서 이란 공격으로 미군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데 이어 연이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요르단 수색 현장에서는 유해 한구도 발견돼 미군 사망자는 17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습 과정에서 이란이 남서부 다르코빈 지역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설 초기 단계여서 방사선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하며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고 이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두 척을 멈춰 세웠다며 호르무즈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뒤 이스라엘을 조준할 경우 전면적인 화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호 보복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을 찾은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이번 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군 사상자 증가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상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이 미군 전사자 말고도 부상자 한 명도 경상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일단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요르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감별해 이 역시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으로 일단은 늘어났습니다. 신원 감식이 진행 중인 유해가 실종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되면 미군 전사자 누계 집계는 1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요르단 알 아즈클라크의 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등 항공기 5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측 세파 뉴스 등에 게시된 2초 짧은 영상에는 세 동의 격납고 가운데 한 동이 완전히 부서지고 한 동은 일부가 파손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혁명 수비대는 항공우주군은 나스르2 작전 제20차 공세 일환으로 요르단 알 아즈라크 미군 기지의 전투기 대피소 및 대형 계류장에 미사일과 드론을 통한 압도적인 동시 타격을 가했다며 파괴된 격납고가 F-15, F-16 전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최소 2대와 기타 항공기 3대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그 외 다수의 항공기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눈에는 눈, 이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및 공항 봉쇄와 지난주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봉쇄에는 봉쇄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모한 사우디 적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러도 포괄적이고 단호한 확전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번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 채널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전면전에 가까운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내무부 장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 소식통은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모메니 장관이 파키스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지만 이번 방문이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을 종식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장기간 벌여온 중재 노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모메니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재국을 통한 외교 채널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외무장관의 카타르 방문 당시 제기됐던 이란-미국 10일 휴전안 등 협상 재개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중재자들을 통해 여러 제안이 전달됐고 우리가 이를 접수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끼겠습니다. 미국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의 뇌관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기 위해 걸프 지역 국가와 이란이 이 해협을 공동 관리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런던 싱크탱크 브루스 바자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걸프 해역 주변국들이 이 수역을 일종의 지역 공동 자산으로 보고 수역 유지 보수 명목으로 유조선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상이 국제법 틀에도 부합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 정부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걸프 해역과 접한 8개국 모두의 평화 유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려는 현재 미국의 시도는 치명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시시포스 형벌과도 같다며 이런 방안에 주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미군 사상자 발생으로 이란과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고강도 단기 타격이라는 승부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중동은 이번 주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이란 방공망과 항구를 연이어 폭격한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며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는 장기전보단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표적으론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

0: On the lack of yet another treaty with Iran, not focusing on the fact that ICE killed three people just in the last week.
1: 이 때문에 단기 타격 후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를 속전속결로 끌어내려는 계산이지만 이란의 반발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공습에 주눅이 들긴커녕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전면적인 저항을 과시했습니다. 선거용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의 벼랑 끝 폭격과 해협을 볼모로 잡은 이란의 배수진이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전술이 이란의 통제 불능 반격을 부를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치명적인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죠? 자, 한 달 넘게 지구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월드컵 드디어 어제 결승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스페인이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강한 수비, 촘촘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A매치 무패 기록을 새로 쓰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 전후반 통틀어서 슈팅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위압적이었고 겁났죠. 틈이 생기면, 아주 작은 틈만 생기면 메시가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이 중압감 속에 스페인 수비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장 후

0: 초반됐을 때 약간의 위기, 메시가 서서히 걸어다니고 산보하듯이 뒷짐지고 걸어다니던 메시가 0대1로 뒤지고 있던 연장 후반 마지막 힘을 내기 시작했을 때 정말 위협적인 그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스페인이 간담을 쫄였을 것 같은데 결국 1대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터질 듯 터지지 않던 골은 연장전 후반에 터졌습니다. 니크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군 공을 토레스가 놓치지 않고 차넣어 골망을 출렁했습니다. 스페인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지배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결국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골문을 열면서 마침내 월드컵 트로피를 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 16년 만에 차지한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 A매치 38경기 무패로 이 부문 최장 기록까지 새로 쓰면서 명실상부 축구 최강자 자리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조직력이 엄청난 팀이고 시스템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수비 조직력에 상대팀이 번번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번 대회 내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지난 1962년 브라질에 이어 64년 만에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한 아르헨티나는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맞봤습니다. 이른바 스페인의 질식 수비에 막혀 전후반 내내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선방과 끈질긴 수비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우승을 차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까지 떠안으면서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연장전 후반 위협적인 크로스로 만회를 노렸지만 결국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MVP인 골든볼은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에게 돌아갔고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 부츠는 10골에 도움 4개를 올린 프랑스 음바페가 두 대회 연속 차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어제 축구 보신 분들 아르헨티나 선수들 너무 거칠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죠. 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축구에 대한 분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 잘하는 나라 맞아요. 그런데 너무 거칠죠. 네. 가만히 있는 선수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지나가면서 손으로 발로 이렇게 선수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들 여러 차례 노출됐습니다. 야구 같았으면 벤치 클리어닝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경고를 많이 받았던 아르헨티나 한 명이 퇴장당하기도 했었죠. 스스로 자초한 결과예요. 그러면서 어제 월드컵에 사상 최초로 하프타임 쇼가 도입이 됐습니다. 전반을 마치고 선수들이 락커룸으로 사라진 이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 무지갯빛 거대한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슈퍼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하프타임 쇼가 96년 역사의 월드컵 결승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쇼의 문을 연 것은 팝의 여제 마돈나의 2000년 히트곡 뮤직이었습니다. 마돈나가 사망용 사륜차를 타고 음악이 사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후렴구를 부르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이 버기카 운전하던 두 사람 나이가 먹고 살도 좀 쪘지만 그래도 딱 알아보겠죠. 브라질의 축구스타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 두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버기카를 운전하면서 경기장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축구와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쇼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인물이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나왔죠. 베네수엘라 출신의 지휘자이자 전 LA 필의 지휘자였던 구스타포 두다멜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축구 응원가로 흔히 불리는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하면서 흥을 끌어올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세사미 스트릿에 등장하는 인형들이 함께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0: 야, 전 세계 아미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이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 월드투어 공연을 한 이후 휴식일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프타임쇼에 합류를 했습니다. 또 BTS는 이 다이너마이트 곡의 가사를 축구와 월드컵에 맞게 개사해서 관중들의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BTS가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사실을 이 미국 주요 연예 매체들이 속보로 전하면서 이 공연을 빛냈다라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곧이어서 축구 드라마 테드 레소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축구 경기에서 선수를 교체하듯 교체판을 들고 다음 가수 카나다 가수인 저스틴 비버를 투입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Everything Hallelujah라는 곡을 연주하면서 불러서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콜롬비아 출신의 팝스타 샤키라, 나이지리아 가수 버나보이가 이번 대회의 공식 주제가 다이다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황제 펠레 얼굴이 보이기도 했었죠. Let's go! 관중들뿐만이 아니라 그 그라운드 옆에 있던 기자들, 그 코칭 스태프들은 전부 다 라커룸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전부 다 휴대전화 끊어서 사진을 찍는데 무대 공연 모습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 찍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쇼는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리더 크리스 마틴이 예술 감독을 맡았습니다. 실제 공연 시간이 11분에 불과했던 이 하프타임 쇼, 각 대륙을 대표하는 세계적 스타로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아이들 잔뜩 나와 있을 때, 그때 아시안 친구들이 많이 안 보여서 좀 그런 부분은 서운하기도 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제기해왔던 이 상업용 논란을 명분으로 덮으려 한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이번 하프타임 쇼, 그리고 이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에서 22분에서 25분 사이에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을 한 번 더 줬죠. 이번 월드컵 끝나고 상업성 논란으로 많이 입방에 오를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하프타임쇼 도입으로 결승전의 전후반 사이 휴식시간 무려 27분이나 됐습니다. 보통 휴식시간 15분이거든요. 15분인데 거의 2배죠. 27분 동안 쉬었습니다. 이 결승전 선수들 체력 그 컨디션 관리하는 거 뭐 당연히 중요해. 그리고 또 프로 선수인데 뭐 10분 더 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또 리듬이 깨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어제 월드컵 결승전은 볼거리 풍성하게 남겨놓고 이 북중미 월드컵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난 월드컵 결승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씬 스틸러였죠. 야, 이 사진을 언제 찍어야 되나? 저거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거든요. 무슨 사진이냐면 스페인 선수단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축하하는 무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무대에서도 주인공을 자처해서 지금 입방아에 오른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1: 월드컵 결승전 직전 헬기 세대가 경기장 위를 가로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 1과 호위 헬기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승부를 방탄유리 뒤에서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전광판에 등장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로 노골적인 비판을 퍼붓던 스페인이 아닌 메시의 아르헨티나 우승을 점쳤지만 결과는 반대로 끝났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한 뒤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자 눈치를 주는 인판티노 피파 회장. 하지만 첫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시상대 오른편을 지켰습니다. 미국 온라인 게시판에는 선수들이 주인공이어야 할 순간을 트럼프가 방해했다, 노환으로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판을 아는지 모르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월드컵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흡족해했습니다.
2: It was four times greater than any FIFA ever held, and it's probably about five times actually. They're telling me today. So we're very proud of our country.
1: 현지 언론들은 미국 선수의 레드카드 퇴장을 압박 전화로 번복시켰던 트럼프의 갑질을 이번 월드컵 최악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개국이 공동 주최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6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렇게 어제 폐막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매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스페인 1-0으로 승리를 거두고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무적함대 이렇게 부르는데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축구 팬이 LA를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지역도 엄청난 축구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이라고 불린 잉글루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는 미국의 조별리그 두 경기를 포함해 조별리그 다섯 경기와 토너먼트 세 경기 등 총 여덟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스페인과 벨기에의 8강전을 끝으로 LA에서 열린 모든 경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경기장을 직접 찾은 관중만 5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 경기마다 7만 명 이상이 경기장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린 경기 중에 이번 월드컵 전체 경기 중에 가장 인기 없던 경기가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렸어요. 그게 뉴질랜드와 이란 간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 가지 상업적인 논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FIFA 이번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정책 바뀌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역사적인 랜드마크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열렸던 FIFA 팬 페스티벌과 지역 곳곳의 팬존에 대회 기간 2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서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하면서 축제를 즐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한인타운에서도 월드컵 3경기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펼쳐졌었죠. 그때도 많은 인파가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39일 동안 이어진 이번 월드컵은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LA 월드컵 주최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LA 카운티가 8억 9,2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고 장기적인 경제 이익은 1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세계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웃과 문화, 자부심을 공유해준 LA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에 영감을 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 하면은 뭐 적자에 시달린다, 모든 시나 국가가 적자에 빠진다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북중미 월드컵이 또 다른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6: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6: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6: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드컵 뭐 열기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노르웨이 응원단들의 그 루 응원, 아우 정말 전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낭만 있어요. 자, 타운과 로컬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정말 덥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남가주에 몰려왔던 폭염 주말을 기해서 물러간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찾아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해외 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뭐 또 10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역시 기온이 105도에서 110도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 계획을 변경하거나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시원한 실내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등 폭염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목요일을 지나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인데 이 더위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여기에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엘리다 영향으로 해안가 안전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남가주는 내일까지 높은 파도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높은 파도와 이안류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 해안가 접근 가급적이면 피해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높은 습도 탓에 내륙 구릉지와 계곡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뭐 60도 중반대 머무는 무더운 열대야 현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이번 주 목요일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번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 더 덥습니다. 미리미리 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이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에게 10만 달러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미국 이주를 억제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이민자들이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주요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사실상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까지 취득할 경우 반환된다라는 이런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반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 출신 등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 136만 명 가운데 57만 4천 명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영향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난민, 시민권자 직계가족 등 미국 내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침이 함께 시행될 경우 보증금 납부 대상자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약 1만 4천 명의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한국인은 가족 초청보다 취업이민 비중이 높아 현재는 약 80%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보증금 제도는 아직 검토 단계로 시행 여부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될 건지 등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만 달러면 얼마야라고 지금 순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억 4천만 달러,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입니다. 국무부가 영주권과 관광,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출신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공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관행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로 예외는 인도적 사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국립비자센터가 신청자 거주국에 인터뷰를 배정하며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국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뷰 장소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니라 이 국립비자센터를 통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지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인터뷰를 희망할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도적, 의료상 긴급 사유나 미국의 외교, 국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2천 명 체포를 내부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단속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의회에 제출된 ICE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일부터 12일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ICE가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한 이민자는 3만 9,500여 명으로 지난해 12월에 종전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7월 체포 규모는 6월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몇 주 동안 백악관이 전국적으로 단속 강화를 지시하면서 체포 건수가 급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범죄와 지역사회 부담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변호사가 AI로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변호사 자격이 6개월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한인 이모 변호사에게 6개월 자격 정지와 함께 AI 사용 관련 교육 이수 등 시정 조치 그리고 만 캐나다 달러 비용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캐나다에서 AI 오남용을 이유로 변호사 면허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하필 한인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는 기생충 식중독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지금 델타코가 제공받은 양상추 농가 지목되고 있고 전수조사 시작됐지요. 그리고 그곳이 꼭 집어서 리콜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넘었어요. 정확한 원인 파악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애초 오염된 양상추 탓이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또 이 검사 잘못됐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미 보건당국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다 코로나 같은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떨 것이냐.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YTN입니다.
1: 미국 전역에 양상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을 휩쓸고 있는 기생충 식중독 원인으로 멕시코산 양상추가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테일러 팜스의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업체는 전량 리콜에 착수했고 해당 양상추를 공급받은 매장들도 부랴부랴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2: It sounds as if it comes down to irrigation water. You know, it typically is seen with the cyclospora.
1: 하지만 미 보건당국은 하루 만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다시 검사해 보니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예산 감축에 제대로 된 검사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3: Permanent leadership at the CDC and FDA and any funding cuts, has that slowed the response to figure out where this outbreak has started?
4: No, we've talked to the CDC and FDA specifically about that, and not at all. They have the resources they need to make sure that Americans are fully informed and protected from this illness during this time.
1: 이미 지난 5월 첫 환자가 보고됐지만 두 달 넘도록 대응도 더디면서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를 포함해 34개 주에서 7천 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기생충성 질환인 사이클로스포라 식중독에 걸리면 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망찬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1: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4: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한국 소식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뭐 사흘 넘게 계속 이어졌었죠. 결국 큰 불을 일단 잡았다라고 소방당국이 오늘 새벽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 2단계를 앞서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이후 인천 지역 소방령만으로는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서울, 경기 지역의 인력과 특수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결국 큰 불은 잡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건물 내부에 작은 불씨까지 확인해 끄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불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물류센터 내부에 가득 찬 물건을 헤집으면서 불씨를 없애야 하는 만큼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이틀 넘게 이어지면서 불이 난 6, 7층뿐만이 아니라 5층에도 불이 옮겨 붙은 건 아닌지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5층에는 폭발 위험이 큰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5층을 방어하는 데 사활을 걸었는데 결국 5층까지는 크게 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붕괴 우려 등으로 물류센터 인근에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 해제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연일 널뛰기하는 주식시장의 배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야권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며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부랴부랴 대응에 분주한데 우선 시장에 내놓은 보완책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안을 마련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입니다.
1: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ETF를 또다시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정권 업적으로 착각해 졸속 도입한 게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단계적 배수 조정 같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1: 특히 상장 폐지 요구에 선을 긋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선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할 지경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해 도입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했습니다.
3: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개혁신당 역시 김용범 실장이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면서 경질론에 힘을 보탠 가운데 여권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월요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4: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1: 다만 지난 16일 발표한 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단일 종목 ETF는 물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도 폭넓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청년 후보 기타 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을 직접 반박하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과 민생부터 챙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6: 대통령께서 스스로 본인이 각오했던 발언과 얼마나 배치되는 언급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 민주당은 당헌상 보장된 의견 개진과 당무 개입의 차이를 모르느냐며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식 표현으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윤심 후보를 당선시킨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도 응수했습니다.
7: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5: 청와대도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기탁금 문제가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 이어 고민정, 정청래 후보도 선배 정치인들이 진작 개선했어야 한다, 지난해 전당대회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의견 개진을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청년원의 당사자인 김보미 후보는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선배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친청계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기탁금 참전이 사실상 친명계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감지됩니다. 청년 기탁금 문제는 내일 민주당 선관위 전체 회의를 거쳐 감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애꿎게 청년 홀대나 당무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당내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러 협력이 일시적 군사동맹을 넘어 상시화되는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와이튼입니다.
8: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다자회의나 양국 기념일 같은 뚜렷한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됐습니다. 카운터파트인 외무장관을 넘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만난 걸로 확인되면서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러 정상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만나며 양국 관계 격상과 북한군 파병 근거 조항 같은 굵직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이나 재래식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성원할 것입니다.
8: 다만 최 외무상의 움직임만으로는 북러 정상회담 성사를 확정짓기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방러 일정이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교류 직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최근 북중 밀월 동향을 러시아에 설명하려는 자리였을 거란 추측입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북한군 파병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는데, 방러 목적이 무엇이든 한층 공고해진 북러 유착을 방증한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불면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만성불면증, 즉 크로닉 인삼니아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만성불면증은 극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이 수면질환협회에서는 불면증을 내과적 혹은 정신과적 수면장애로 구분하는데 그만큼 수면장애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는 저녁이 오면서 어둠이 시작되면 괴롭고 밤이 너무 길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현재 양방에서 처방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이 수면약들은 의존성이 강하고 이런 약들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낮 시간에도 졸음, 어지러움증, 두통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운전과 기계 조작을 할 때 결단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을 초래하고 앞당기게 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수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마다 개개인이 상태에 따라서 좀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바로 치료의 열쇠가 됩니다. 노련한 한의사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부정거사의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하면서 몸에 들어온 사기는 없애는 동양의술의 전통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백전백승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면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칼국수.
5: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0: 213-427-5500, 427-5500.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미군 전사자 확대를 계기로 이란 상대 보복 공습의 규모를 키우면서 9일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9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고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계속 약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군 지휘소, 방송 및 해안 감시 시설, 해상 전력, 미사일 및 드론 발사 시설, 통신망 등을 타격했다며 중부사령부는 계속해서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공습에 맞서 걸프지역 국가를 향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겨냥해 9일 연속 공습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사자 발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위대한 애국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싸우기 위해 그곳에 나가 있었다며 이란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 군사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을 다시 한번 강하게 타격했다며 이는 3명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으로 격해지는 상황 속에 미군 장병이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도 잇따르면서 이번 주가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재개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1: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자폭 드론 불발탄을 통제해 폭파하던 미군 장병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에서 이란 공격으로 미군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데 이어 연이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요르단 수색 현장에서는 유해 한구도 발견돼 미군 사망자는 17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습 과정에서 이란이 남서부 다르코빈 지역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설 초기 단계여서 방사선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하며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고 이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두 척을 멈춰 세웠다며 호르무즈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뒤 이스라엘을 조준할 경우 전면적인 화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호 보복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을 찾은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이번 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군 사상자 증가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상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군 사망 누계가 1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가장 최근 불발탄 통제 폭파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경상으로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숨진 군인이 폭발물 처리 요원이 아니었고 드론이 폭발했을 때 파편에 맞았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부사령부는 요르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해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감식 절차 결과 미군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군 사망 누계는 1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요르단 알라츠라크의 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등 항공기 5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측 매체 세파뉴스 등에 게시된 2초짜리 짧은 영상에는 세 동의 격납고 가운데 한 동이 완전히 부서지고 한 동은 일부가 파손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혁명수비대는 항공우주국은 제20차 공세 일환으로 요르단 알 아즈라크 미군기지 전투기 대피소 및 대형 계류장에 미사일과 드론을 통한 압도적인 타격을 가했다며 파괴된 경납고가 F-15, F-16 전투기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이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최소 2대, 기타 항공기 3대가 완전히 파괴됐고 그 외 다수의 항공기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아히야 사리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리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및 공항 봉쇄와 지난주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봉쇄에는 봉쇄로 맞설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전면전에 가까운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내무부 장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 소식통은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모메니 장관이 파키스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지만 이번 방문이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을 종식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장기간 벌여온 중재 노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모메니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계획을 공개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가이 대변인은 모메니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이 양국 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의 뇌관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기 위해 걸프 지역 국가와 이란이 이 해협을 공동 관리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런던의 싱크탱크 브루스 바자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걸프 해역 주변국들이 이 수역을 일종의 지역 공동 자산으로 보고 수역 유지 보수 명목으로 유조선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상이 국제법 틀에도 부합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걸프 해역과 접한 8개국 모두의 평화 유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려는 현재 미국의 시도는 치명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과도 같다며 이런 방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철강, 석탄 공동 생산을 규율했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미군 사상자 발생으로 이란과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단기 타격이라는 승부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중동 전면전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2: 이란 방공망과 항구를 연이어 폭격한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며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구를 투입하는 장기전보단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표적으론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그 섬과 내륙의 지하 핵시설 등이 꼽힙니다. 핵심 인프라를 순식간에 마비시켜 이란의 협상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입니다.
3: Increasing to some degree the kinetic activity, the bombs, increasing economic sanction pain, hopefully getting our allies on side, and above all, keeping the door open for negotiations.
2: 미군 전사자 발생이 오히려 강경 대응의 명분이 됐지만 11월 중간선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뛸 경우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직결돼 선거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4: He's not focusing on affordability, not focusing on the lack of yet another treaty with Iran, not focusing on the fact that ICE killed three people just in the last week.
2: 이 때문에 단기 타격 후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를 속전속결로 끌어내려는 계산이지만 이란의 반발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공습에 주눅이 들긴커녕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겠죠. 스페인이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강한 수비와 촘촘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A매치 무패 기록을 쓰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왕좌를 탈환했는데, 스페인이 더 대단한 것,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경기에 나서 스페인 선수들 중에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스스로 자폭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거칠게 경기를 했죠.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상대 선수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괜히 발을 밟고 넘어진 선수 밟고 지나가고. 이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치르는 동안에 아르헨티나가 구설수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 거친 선수들의 행동 그리고 편파 판정. 그래서 준결승 정도가 열렸을 경우 아르헨티나의 편파 판정과 관련한 서명도 뭐 만 명 돌파하는 등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축구 팬들의 지적이 계속 잇따랐지만 그래도 면제부가 됐죠. 메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의 화려한 개인기, 메시의 화려한 발재간, 정말 메시는 메시다라는 것을 이번 월드컵에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에서 0대1로 지고 있던 아르헨티나, 메시가 연장 후반 막판 힘을 내기 시작했죠. 경기 내내 슬슬 걸어다니. 이번 월드컵을 보면 좀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주전 공격수들이 가만히 그냥 슬슬 걸어다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주는. 그런데 이런 축구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기는 11대11, 11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메시라 다른 거예요. 이 메시의 무서운 발, 어제 연장 후반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페인의 이 촘촘한 벽을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인 선수들 메시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북중미 월드컵 최종 우승은 스페인이 차지했습니다.

0: 입니다. 와이텐입니다.
1: 터질 듯 터지지 않던 골은 연장전 후반에 터졌습니다. 리크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군 공을 토레스가 놓치지 않고 차넣어 골망을 출렁했습니다. 스페인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지배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결국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골문을 열면서 마침내 월드컵 트로피를 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 16년 만에 차지한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 A매치 38경기 무패로 이 부문 최장 기록까지 새로 쓰면서 명실상부 축구 최강자 자리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조직력이 엄청난 팀이고 시스템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수비 조직력에 상대팀이 번번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번 대회 내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지난 1962년 브라질에 이어 64년 만에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한 아르헨티나는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른바 스페인의 질식 수비에 막혀 전후반 내내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선방과 끈질긴 수비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우승을 차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까지 떠안으면서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연장전 후반 위협적인 크로스로 만회를 노렸지만 결국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MVP인 골든볼은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에게 돌아갔고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부츠는 10골에 도움 4개를 올린 프랑스 음바페가 두 대회 연속 차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MVP를 받은 로드리는 공격 포인트가 이번 경기 월드컵 기간 내내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는데 MVP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중원에서 팀을 잘 조율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돌풍 이어졌었죠. 노르웨이는 예전에 질라탄 있을 때,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있을 때도 굉장했어요. 근데 이 국제대회 성적, 유럽 대항전 그럴 때만 잘했지 월드컵에 나서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르웨이 예, 돌풍의 주인공 중에 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변의 팀 카보베르데, 아 정말 예, 카보베르데의 이변의 승리도 계속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확인됐듯이 아시아는 쇠퇴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중동의 침대 축구. 어 그래 누워? 알았어. 추가 시간 9분, 추가 시간 11분, 모든 게 추가 시간으로 적용되면서 중동의 침대 축구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아예 탈락해버리면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필이면 32강전에서 만난 게 브라질이에요. 네.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에 쇠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로 막을 내린 전설들의 라스트 댄스도 있었죠. 네. 크로아티아의 선수도 그리고 메시도 호날두도, 아 크로아티아 선수 지금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FIFA는 이번 월드컵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티켓 너무 비싸다. 예? 무슨 결승전 티켓이 수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얘기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였던가 봅니다. 경기장은 경기가 열리는 모든 곳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네, 꽉. 그리고 어제 경기가 열렸던 뉴저지 맨라이프 스테디움도 8만여 관중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야, 입장권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네, 그래도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부터 하이드레이션 기간이라고 해서 경기 전반전 중간 후반전 중간에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을 5분씩 또 주죠. 네. 광고가 나갔어요. 엄청난 광고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또 FIFA는 기대가 예상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FIFA는 2030년 월드컵에 64개국으로 월드컵 출전국을 확대한다는 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64개국까지 확대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에서 경기 치르긴 좀 힘들 것 같죠. 일단 2030년, 2034년까지 합동으로 이렇게 북중미 월드컵처럼 여러 국가가 합동으로 경기를 치르는 국가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64개국까지 커져도 될까? 근데 64개국까지 커질 거면 4년 내내 벌어지는 이 FIFA 월드컵 조별 예선, 국가별 예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토록 원하던 월드컵의 본선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월드컵 결승전 끝나고 난 뒤에 스페인이 우승한 뒤에 우승컵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담긴 루이비통 트렁크를 열고 결승전 시작을 알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정호연 씨죠. 한국의 대표 모델. 예. 스페인 테니스 스타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함께 정호연 씨가 우승 트로피가 담긴 루이비통 트렁크를 들고 입장해 결승전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기업 루이비통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 공식 트로피 트렁크를 특별 제작했고 정호연 씨가 루이비통 글로벌 앰버서더를 맡고 있어서 어제 결승전 전에 FIFA 우승 트로피 들고 오는 그 퍼포먼스에 정호연 씨가 직접 나와서 또 반가운 얼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 뉴저지주의 이서 러버터드의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 이거 맨라이프 스테디움인데 소파이 스테디움도 LA 스테디움으로 바뀌어서 이름이 불렸죠. 맨라이프 스테디움도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전 끝났을 때 무지갯빛 거대한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슈퍼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하프타임쇼. 96년 월드컵 역사에 등장한 어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쇼의 문을 연 것은 팝의 여제 마돈나의 2000년 히트곡 뮤직이었습니다. 사망용 사륜차를 타고 음악이 사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후렴구를 부르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이 버기카 운전하던 사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 굉장히 낯익었죠. 네. 뭐 나이가 들고 몸도 좀 커지고 야 지금 저렇게 뛸 수 있겠어 싶을 정도로 옆집 아저씨처럼 됐지만 네. 그 레전드 선수들 브라질의 축구스타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 두 선수였습니다. 축구와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쇼가 시작되면서 관중들의 함성 막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무나 반가운 얼굴 LA 필의 전 지휘자였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구스타포 두다멜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축구 응원가로 흔히 부르는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어린이 TV 프로그램 세사미 스트릿에 등장하는 인형들이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신용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큰 박수를 받았죠.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0: 전 세계 아미들이 기다려왔던 이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면서 등장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뒤에서 살짝 걸어나왔죠. 검은색과 붉은색 그리고 흰색이 어우러진 복장을 한 BTS는 바로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 월드투어 공연을 한 이후 휴식일 없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BTS는 곡의 가사를 축구와 월드컵에 맞게 개사해서 관중들의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연예 매체들 BTS가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올랐다라는 사실 속보로 전하면서 이 무대로 공연을 빛냈다라는 평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곧이어 미국의 그 유명 축구 드라마 테드레소. 테드레소 혹시 보셨습니까? 재밌습니다. 테드레소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마치 축구 경기에서 선수를 교체하듯 저스틴 비버를 소개하면서 축구 경기장에 저스틴 비버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지난해 발표된 에브리띵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열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어서 콜롬비아 출신의 팝스타 샤키라 그리고 나이지리아 가수 버나보이가 이번 대회의 공식 주제가 다이다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우간다의 무용수들이 전통 축제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함께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쇼가 잠시 숨을 고른 것은 축구 황제 펠레 얼굴이 스크린에 떠올랐었을 때였습니다. 네. 펠레 얼굴이 딱 스크린에 올랐을 때 좀 감동적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펠레 목소리와 함께 무대에는 초등학교 합창단이 콜드플레이 그리고 세세미스트 인형들과 함께 러브라는 글자와 지구 그림이 그려진 무대에 올라서 We Dance라는 곡을 부르면서 화려했던 무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관중들은 가수들 나올 때마다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이 선수들은 라커룸에 들어가서 후반전 작전을 짜고 있잖아요. 나머지 그라운드에 있던 모든 기자들도 휴대전화로 공연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담느라고 매우 바빴습니다. 이번 쇼는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리더 크리스 마틴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11분에 불과했던 하프타임 쇼 각 대륙을 대표하는 세계적 스타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60대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마돈나가 60대예요. 60대 마돈나부터 20, 30대 BTS까지 다양한 연령대 가수를 배치했고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세서미스트릿 인형까지 출연시켜서 축구로 하나 되는 월드컵 정신을 구현하려 한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간 월드컵에서 제기되었던 상업용 논란, 상업성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쇼도 그렇고요. 그리고 48개국으로 늘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 중간에 나오는 네, 쉬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 모두 광고를 내보내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물론 영상이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수들 영상을 작게 바뀌고 그리고 큰 영상으로 광고가 계속 나갔었죠. 네. 그래서 피파 너무 돈에만 열중한 거 아니냐, 축구로 하나 된다 이런 의미가 무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피파 논란도 많고 상업적인 시도도 너무 많았다라고 하지만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비싸다던 월드컵 입장권, 경기장 가득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난 월드컵 결승전. 이 스페인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환호를 지르는 모습. 아, 이거 뭐 오늘 뭐 전 세계 모든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사진이죠. 근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안 비켜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난 월드컵 결승전에서 트럼프 대통령 강력한 씬 스틸러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등장부터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무대에서도 주인공을 자처해서 입방하여 오르고 있습니다. 화이트입니다.
1: 월드컵 결승전 직전 헬기 세대가 경기장 위를 가로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 1과 호위 헬기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승부를 방탄유리 뒤에서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전광판에 등장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로 노골적인 비판을 퍼붓던 스페인이 아닌 메시의 아르헨티나 우승을 점쳤지만 결과는 반대로 끝났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한 뒤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자 눈치를 주는 인판티노 피파 회장. 하지만 첫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시상대 오른편을 지켰습니다. 미국 온라인 게시판에는 선수들이 주인공이어야 할 순간을 트럼프가 방해했다, 노환으로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판을 아는지 모르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월드컵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흡족해했습니다.
2: It was four times greater than any FIFA ever held, and it's probably about five times actually they're telling me today. So we're very proud of our country.
1: 현지 언론들은 미국 선수의 레드카드 퇴장을 압박 전화로 번복시켰던 트럼프의 갑질을 이번 월드컵 최악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0: 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3개국이 공동 주최했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6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결국 이제 폐막됐습니다. 결승전에는 스페인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고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야, 무적함대 무적함대라고 했는데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축구팬, 수백 수천만 명의 미국을 방문했죠. 그중에 수십만 명의 축구팬이 찾은 LA도 엄청난 축구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월드컵 기간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으로 불렸던 잉그루드의 소파이 스테디움에서는 조별리그 두 경기를 포함해 조별리그 다섯 경기, 토너먼트 세 경기 등 총 여덟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스페인과 벨기에 8강전을 끝으로 LA에서 열린 모든 경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 기간 이 소파이 스테디움,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을 찾은 관중만 5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 경기 7만 명 넘게 경기장에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네. 또 역사적인 랜드마크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열린 FIFA 팬 페스티벌과 지역 곳곳의 팬축제에 2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였고 또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하면서 이 거리 축제, 거리 응원 축제 즐기는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39일 동안 이어진 이번 월드컵은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을 불러넣었습니다. 월드컵 LA 월드컵 주최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LA 카운티가 8억 9,2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고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11억 달러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에 한 5천만 달러 정도는 도로 보수 이런 걸로 나가야 되죠. 멕시코 축구 팬들이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이것도 보수하고 재보수해야 되고 또 수사 인력에 돈도 투입돼야 되고 자, 축구 이렇게밖에 못 보나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경제 이익 LA 카운티는 11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A 올림 월드컵 주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세계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웃과 문화, 자부심을 공유해준 LA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월드컵의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에 영감을 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이 전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월드컵 마무리됐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이번 주도 덥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위험한 폭염이 이번 주에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상청에 요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수요일부터 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기온 90도에서 100도까지 치솟을 확률이 80%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0도 넘게 오를 것으로 100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솟는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네, 지난주 내내 100도 이상 내륙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가 주말에 잠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95, 96 그랬어요. 계속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 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원한 실내 장소 미리 파악해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목요일을 지나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험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엘리다 영향으로 해안가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남가주 해안에는 내일까지 높은 파도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안류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안가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각별한 안전에 대한 주의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 높은 습도 탓에 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에도 최저기온이 60도대 중반에 머무르는 열대야 현상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 같은 더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지역별 날씨 볼까요?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8도, 오렌지 카운티도 88도, 우들랜드 힐즈 등 밸리 지역 92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목요일, 이번 주에는 목요일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이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의 미국 이주를 억제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자들이 결국 납세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반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 출신 등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영주권 취득자 확인 결과 136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중 57만 4천 명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2천 명 체포를 내부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단속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의회에 제출된 ICE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일부터 12일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ICE가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한 이민자는 3만 9,500여 명으로 12월 종전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지가 꽤 됐잖아요. 불법 체류자를 매일 1,000명 이상씩 체포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법 체류자입니까? 미국의 이민 시스템 뭔가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는 식중독에 감염됐지만 지금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뭐 델타코 양상추,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양상추가 원인이다라고 리콜 조치했는데 하루 만에 번복했죠. 그게 원인이 아니었다. 이게 뭡니까? 보건당국이. 네. 애초 오염된 양상추 탓이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검사가 틀렸다 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 보건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과연 대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미국 전역에 양상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을 휩쓸고 있는 기생충 식중독 원인으로 멕시코산 양상추가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테일러 팜스의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업체는 전량 리콜에 착수했고 해당 양상추를 공급받은 매장들도 부랴부랴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2: It sounds as if it comes down to irrigation water. You know, it typically is seen with the cyclospora.
1: 하지만 미 보건당국은 하루 만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다시 검사해 보니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예산 감축에 제대로 된 검사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3: Permanent leadership at the CDC and FDA and any funding cuts, has that slowed the response to figure out where this outbreak has started?
4: No, we've talked to the CDC and FDA specifically about that, and not at all. They have the resources they need to make sure that Americans are fully informed and protected from this illness during this time.
1: 이미 지난 5월 첫 환자가 보고됐지만 두 달 넘도록 대응도 더디면서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를 포함해 34개 주에서 7천 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기생충성 질환인 사이클로스포라 식중독에 걸리면 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아무튼 뭐 요새 야채 드실 때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타주와 한국 등에서 투자자들 대거 모집해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벌여왔던 김원석 부동산의 투자 파동 소개해드린 바 있죠. 결국 연방 파상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김원석 부동산을 통해서 KRE라고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김원석 부동산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을 소유 운영해왔던 벨라에셋 그리고 EWA 캐피탈 등이 최근 연방 파상 법원에 챕터 7을 신청했습니다. 김원석 대표는 약 5개월 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투자자들의 상환 압박으로 최악의 경우 챕터 7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접수한 것입니다. 투자 피해를 주장한 투자자들은 김 대표 관련 법인들이 실제 챕터 7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금의 행방과 회사의 자금 운용 과정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추산도 크게 엇갈립니다. 김원석 부동산 측은 투자자 수를 약 200명, 전체 투자금을 5천만 달러가량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자와 한국 내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600명을 넘고 전체 투자금도 1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석 대표는 폰지 사기 등 투자자들의 의혹을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챕터 7 파산 신청 이후에도 여전히 챕터 11으로 전환해 회사를 유지하면서 보유 부동산을 직접 매각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입장 밝힌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이 갱단 낙서와 홈리스 증가로 인한 불법 낙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과 상가, 셔터, 그리고 공공시설은 물론 공사장 가림막과 주차 차량까지 낙서가 확산되면서 상권 이미지와 치안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낙서 지우는데 또 계속 돈을 들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업주들의 안타까운 한숨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5: 우드랜드 힐스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가정폭력 용의자가 불이 난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3시 15분쯤 오웬스마우스 가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용의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자 저녁 6시쯤 특수기동대팀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집에 불을 지른 뒤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됐지만 이웃 세대의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는 결국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가정폭력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화재 당시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리토스의 한 유명 바비큐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칼을 든 남성이 사우스가에 위치한 루실즈 스모크하우스 바비큐 식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식당 안으로 난입해 주방과 객석을 가로지르며 손님들과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식당 내부에서 총기 은닉 소지 허가증을 가진 한 남성이 난동범을 막아서며 칼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난동범이 이를 무시하고 달려들자 결국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난동범은 흉기에 찔리고 총을 맞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총을 쏜 남성이 현재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을 추가 위험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볼드윈 파크의 한 주거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은 어젯밤 8시 25분쯤 라모나 대로에 위치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으며 불길이 거세지자 곧바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건물 외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며 진화 작업을 벌였고 밤 9시 20분쯤에는 대응 3단계까지 격상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밤 10시 30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최소 한 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생한 강력 차량 강도 사건의 수배 차량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롤링힐스 에스테이츠 시내를 지나다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에 걸려 콜롬비아 국적의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수배된 2015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은 지난 11일 호손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차량 강도 사건에 연루된 차량이었습니다. 추적에 나선 보안관 대원들은 해당 차량이 토런스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절도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팔로스 버디스 드라이브 북쪽 도로에서 이 수배 차량을 찾아내 고위험 차량 검문을 시도하자 조수석에 있던 남성이 차에서 내려 급히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즉시 봉쇄하고 헬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도주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운전자는 콜롬비아 보고타 출신의 26세 야레트 페드라자, 도주했다 잡힌 조수석 승객은 21세 알란 페냐 사보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 페드라자는 작물 차량 운반 혐의로 승객 사보군은 공무집행방해와 신원 도용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사보군은 콜로라도주에서도 보석이 불가능한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셰리프국은 이틀 전 밤하늘에 헬기 소리가 요란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긴박했던 검거 작전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드컵으로 들떴던 기분 뭐 오늘부터 조금 수그러뜨셔야 합니다. 날씨 덥다 그러니까요.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6: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6: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5: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3: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1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9: 213-427-5500, 427-5500.
2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1: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원.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There's a White House teleprompter operator allegedly used inside information to make more than $100,000 betting on the president's speeches. The White House saying he's now on administrative leave.
2: 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 돈 벌 수 있다. 1탄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예측 시장과 이 베팅 시장에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었는데 잡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배팅 시장에서 돈을 번 혐의로 가브리엘 페레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이 예측 배팅 시장은 특정 정치 또는 사회적인 사건과 관련된 예측에 돈을 거는 플랫폼입니다. 가령 미군이 이란을 공습할지 안 할지 또는 공습한다면 몇 월 며칠 언제 공습할지 등을 놓고 돈을 거는 이 배팅을 하는 곳으로 폴리마켓 그리고 칼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브리엘 페레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원고의 최종본을 받아보는 담당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어떤 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그런 배팅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몇 번 언급하는지 또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그 내용을 손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예측 시장에서 즉 배팅 시장에서 백발 백중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은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레즈는 연설문 최종본을 볼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페레즈는 배팅 시장에서 쉽게 돈을 딸 수 있는 위치인 셈인데 그가 이 배팅 사이트에서 번 돈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시라는 이 배팅 사이트 측은 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감시팀은 페레즈의 거래를 적발해서 연방기관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페레즈만이 자신의 연설 최종본을 받아볼 수 있다라며 10년 동안 그를 신임해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대통령 연설을 미리 알고 활용한 불법 도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탄.
1: Most of his posting these days. Now plans to sell what it's calling the fastest access to the president's posts to banks and some other financial services firms. Remember, the president a lot frequently.
2: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보좌관이 그 연설 내용으로 돈을 번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아예 대통령의 발표를 돈 내고 빨리 본 뒤에 그걸 통해서 돈을 벌으라는 신호를 백악관이 대놓고 알려주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적인 유튜브 또는 사적인 SNS 등을 통해서 공식 정책 발표 창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발표 90% 이상을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그 트루스 소셜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은 트루스 API라는 급행 서비스를 오는 8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게시글을 사전에 돈을 낸 유료 이용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받아보기 전 1000분의 1초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NS 게시글로 세계 경제, 외교, 금융시장 등을 사실상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이라도 먼저 확인하려는 이 투자시장의 이 사냥꾼들을 겨냥한 상품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선전포고를 비롯해서 각종 정책을 자신이 소유한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발표한다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가족이 사업 이익과 백악관의 업무를 뒤섞은 또 하나의 기상천외한 발표가 나온 셈입니다. 돈을 낸 사람은 대통령의 발표를 천분의 1초라도 여하튼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결국은 조력사 인정.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카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프랑스마저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국 가닥을 잡았습니다. 프랑스의 하원은 조력사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91, 반대 241 표로 최종 가결시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이 관련된 논의를 꺼낸 지 약 4년 만에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치명적인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조력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의 협의에 따라서 환자의 의사와 결정 없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신체적으로 자가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는 의료진이 투약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이나 프랑스 내의 합법 거주자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의 말기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만으로는 조력사를 신청할 수 없고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승인을 받은 환자는 최소 이틀간 무조건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자기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이번 선택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처음 안락사를 법으로 인정한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2009년부터 스페인은 2021년부터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밖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활발합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6년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조력사 제도를 도입한 뒤에 2021년엔 그 대상을 넓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력사와 안락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조력사는 본인의 의사가 반드시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안락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조력사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이 아닌 각 주별로 이 조력사를 주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인 지역도 있고 불법인 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합법인 주는 오레건주가 가장 대표적인 주인데 오레건주는 오래됐습니다. 1997년부터 이 조력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버몬트, 하와이,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델라웨어, 일리노이, 몬태나 주 등에서는 조력사가 합법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2월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는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조력자를 합법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2018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요거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연명, 내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그런 치료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그만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중단해줄 수 있게 거기까지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한 2년 전부터 이 조력사를 아예 법으로 합법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2년 전에 발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조금씩은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란 전쟁 상황 보겠습니다. 연이은 미군 사상자 발생으로 이란과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0: 고강도 단기 타격이라는 승부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이 종전 MOU는 이제 휴지조각된 지 오래됐습니다. 자, 중동 이제 다시 전면전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3: 이란 방공망과 항구를 연이어 폭격한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며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구를 투입하는 장기전보단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표적으론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그 섬과 내륙의 지하 핵시설 등이 꼽힙니다. 핵심 인프라를 순식간에 마비시켜 이란의 협상력을

현재 세계 최강 프로기사인 신진서 9단이 마침내 인공지능의 벽을 넘었습니다. 바둑 인공지능인 카타고와 4시간 50여 분, 290수까지 가는 혈투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서는 비록 2점 젖바둑이었지만 현존 최고 성능 바둑인 AI 카타고와 공식 대국에서 처음 승리한 기사가 됐습니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숱한 연습 대국에서 2점 핸디캡을 주고도 사실상 완승을 이어왔습니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호선 대국에서 역사에 남을 1승을 거뒀지만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시점에서 신진서의 2점 젖바둑 승리는 버금가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신진서는 1국에서는 초반 예상치 못한 수를 당해 일찌감치 역전패했지만 2국은 초반부터 대형 정석을 유도해 바둑판을 좁혔습니다. 신진서는 카타고의 매서운 수들을 차례로 방어하며 150수가 넘어갈 때까지 승률 99%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중반 이후 예상치 못한 카타고의 반격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신진서는 하지만 치열한 중앙 전투에서 AI보다 정확한 수순을 밟아갔고 마침내 승리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1국 참패 뒤 2국에서 서력한 신진서는 한국 시각으로 21일,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열리는 최종 3국에서 AI를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꿈꿉니다. 신진서는 대국당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받고 승리할 때마다 5천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또 2승 이상을 거두면 제네시스 G9E도 받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영주권, 이민비자, 그리고 관광,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출신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공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관행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로 예외는 인도적 사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국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지침에서 지난해 12월에 공개했던 비이민비자 규정을 더욱 확대해서 이민비자까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국립비자센터 NVC가 신청자의 거주국에서 인터뷰를 배정하며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국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터뷰 장소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니라 국립비자센터 NVC를 통해서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타주와 한국 등에서 투자자들을 대거 모집해서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벌여온 김원석 부동산의 이 투자 파동이 결국 파산 신청으로 결론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석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을 소유 및 운영해온 벨라 에셋과 EWA 캐피탈 등이 최근 연방파산법원에 완전 파산인 챕터 7을 신청했습니다. 김원석 대표는 약 5개월 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또 투자자들의 상환 압박 등으로 최악의 경우 챕터 7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챕터 7 신청을 접수한 것입니다. 투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김원석 씨의 법인들이 실제 챕터 7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금의 행방과 회사의 자금 운영 과정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추산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원석 씨 측은 투자자 수를 약 200명, 전체 투자금을 약 5천만 달러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자와 한국 내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모두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 수가 600명을 넘고 전체 투자금도 1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갱단 낙서와 홈리스 증가로 인한 불법 낙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0: 과 상가 셔터 또 공공시설은 물론 공사장 가림막과 주차된 차량까지 낙서가 확산되면서 상권 이미지와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데이터 분석기관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접수된 그래피티 제거 요청은 모두 9,41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LA시 114개 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웨스턴 에비뉴와 윌셔, 올림픽 블루버드 등을 비롯한 이 주요 상권에서는 건물 외벽과 셔터가 낙서로 뒤덮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나 빈 상가, 또 골목길 담벼락도 낙서의 주요 표적입니다. 일부 한인 건물주는 비용을 들여서 깨끗하게 지워도 며칠 만에 다시 낙서가 칠해지는 등 일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낙서와의 끝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2,000명 체포를 내부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단속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에 제출된 아이스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달 첫 12일 동안 아이스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서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만 봐도 아이스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송한 이민자는 3만 9,500여 명으로 지난해 12월에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7월에 체포 규모는 6월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아이스가 이달 들어서 하루 2천 명 이상을 체포한 날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루 2천 명 이상 체포를 목표치로 설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천 명이면 한 달에 6만 명을 체포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비영리 한인 커뮤니티 주택봉사단체인 샬롬센터가 지난 토요일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한 주택정보박람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주정부를 비롯해 카운티 그리고 시정부 관계자 또 부동산 업계 은행 각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고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적은 다운페이 금액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은 물론 모기지 대출 문제, 무료 융자 조정,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16만 1000달러까지 무상 제공하는 다운페이 프로그램, 위시 그랜트, 클로징과 보험 비용 지원 등을 주제로 한 유용한 정보들이 제공돼서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뿐만이 아니라 건물주와 세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각 정부 기관들이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 지원금을 합하면 거의 20만 달러 안팎의 지원금을 받아서 다운페이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내되었습니다. 현재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이 허드가 인정한 주택구입지원단체는 전국적으로 400개가 존재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한국어로 돕는 단체는 샬롬센터가 유일합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이 최근에 제52대 회장단 이치임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제51대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 회장의 황두화 회장이 2년 동안 일했다가 이제 이임을 했고, 52대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에는 제임스 홍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5: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과 그의 부인 우샤 벤스 부부가 등남했습니다. 부통령 부부는 어제 SNS에 오늘 아침 우리는 아들 알렉 벤스가 태어났음을 기쁘게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에서 만나 결혼한 벤스 부부는 슬하에 9살, 6살, 4살 등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현직 부통령 부부의 출산은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1870년 스카일러 콜팩스 부통령 부부 이후 무려 150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1984년생, 그리고 부인 우샤 벤스는 1986년생입니다. 경매에 붙여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검은색 가죽 재킷이 예상보다 16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업체 소더비는 젠슨 황 CEO의 친필 서명이 담긴 탐 포드 브랜드의 가죽 재킷이 96만 달러에 낙찰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더비가 제시했던 예상 낙찰가의 16배가 넘는 금액이며 탐 포드 가죽 재킷 매장에서 그냥 사는 가격이 8,900불이다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약 100배 달하는 가격에 낙찰된 것입니다. 젠슨 황 CEO가 기증한 이 재킷은 지난 2023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기술 행사에서 직접 입었던 옷입니다. 황 CEO는 장소나 계절과 관계없이 대중에 노출되는 자리에서는 한결같이 가죽 재킷을 입어서 가죽 재킷이 그를 상징하는 옷차림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한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과 재킷을 맞교환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건 젠슨 황이 한 번 이상 입었던 중고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화하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 여객기의 좌석 배치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기존 이코노미 좌석보다 객석 사이의 공간을 넓힌 이코노미 플러스를 선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에어버스 신형 기종을 도입하면서 기존 3명의 자리를 2개로 만든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을 선보였습니다. 이코노미 플러스는 기존 이코노미 등급에서 가운데 좌석을 비운 옵션입니다. 미국 국내선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그리고 미국 국제선에서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코노미보다는 역시 높은 비용이 부과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이코노미 플러스는 일반적인 3열 구조에서 가운데 좌석을 없애고 창가 좌석과 통로 좌석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가운데 좌석 공간에는 좌석 대신 가죽으로 테이블을 설치합니다. 테이블은 양옆에 두 승객이 함께 사용하면서 컵을 올려놓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옆자리 승객과 몸을 부딪힐 필요 없이 넓은 개인 공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미국의 항공사 중 이런 형태의 좌석 배치가 도입되는 건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이 처음입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3월에도 좌석 개편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반석 한 줄 세 자리 전체를 평평한 침대처럼 함께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릴렉스 로우라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좌석 세 개를 통째로 한 공간으로 활용해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누워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흔히 말하는 소위 눕코노미 라고 불리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거리 국제선 중심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 누코노미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신변 위협이 급증했다라며 예산을 올려달라라고 요청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예산청문회에 출석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베럿 대법관이 의원들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에이미 베럿 대법관은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최근 대법관을 향한 폭력과 협박 위협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몇 년 전에는 위협 때문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근해야 했었다라는 본인의 경험담을 직접 소개하면서 그 당시 12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엄마는 왜 이 옷을 입고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왜 판사로서 연방 대법원 판사로서 방탄조끼를 입고 출근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연방 대법원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2억 2,8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해보다 10% 증액된 액수입니다.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대법관 개인 경호 비용이었습니다. 예산안에는 대법관 자택에 대한 24시간 경호와 대법관 한 명당 경호 인력을 6명씩 추가 배치시켜달라는 그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최근에 대법관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위협이 실제로 급증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뒤집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던 지난 2022년에는 브렛 캐버너 대법관 자택 인근에서 무장한 남성이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베럿 대법관의 이 버지니아주 자택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거짓 신고 자체가 일종의 위협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대법관 신변 위협 사건의 증가와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그 예산안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0: 에어컨은 1902년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고안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사실이지만 원래 에어컨은 사람을 위한 냉방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캐리어는 냉각 코일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형태의 제습 장치를 만든 거였고요. 냉방은 제습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되고 보니까 제습보다는 사람을 위한 냉방이 더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과 같은 필수 가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에어컨 기술이 보급되고 나니까 더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이나 노동이 곤란하던 지역도 변모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만 해도 열대지방 사람들 하면 흔히 느긋함, 낮잠 습관 이런 게 기질적인 게으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에어컨이 좀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따라서 사무실과 공장이 들어섰고 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온과 습도가 문제였던 거지 기질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당장 한낮에 밖에 서 있기도 어렵던 중동 지역 사막 한가운데 금융 허브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에어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콴유 총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 유럽에선 에어컨 사용자들을 마치 기후 악당 정도로 취급하는 일이 잦았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은 늘 건조하고 서늘했으니까요. 에어컨에 돈쓸 필요가 없었죠? 반면 에어컨 쓰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여름부터 유럽은 상황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에어컨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에 얼음을 타는 걸 짐짓 천박하게 여기던 태도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네, 아무리 더워도 어디든 들어가면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한 아한잔 정도 즐길 수 있다면 이 여름 견딜 만한 겁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0: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9: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0: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9: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0: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1: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h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캐나다에서 강력한 산불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산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미국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현재 약 천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온타리오주의 주도인 토론토와 북서부 도시 썬더베이를 뒤덮은 이 짙은 연기는 상층 대기를 타고 미국의 미네소타를 비롯해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뉴욕주, 일리노이주 등 여러 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대기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시 전역에 KN95 마스크를 배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다들 사용하던 그 KN95 마스크가 오랜만에 뉴욕에 등장한 것입니다. 뿌연 연기로 자유의 여신상 등 주요 랜드마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뉴욕의 대기질은 지금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럽고 오염된 공기에 불필요하게 노출됐다라며 캐나다의 과실을 문제 삼아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불이 어느 나라든 더욱 잦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특정 국가만의 잘못으로 돌린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도 툭하면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게 북쪽으로 캐나다나 남쪽으로 멕시코로 갈 경우에는 어쩔 거냐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오늘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버넘 대표는 지난 금요일 다수당인 노동당의 당대표로 취임함에 따라서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총선 없이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임을 하게 되는데 먼저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나면 이제 찰스 3세 국왕이 버넘 대표를 궁으로 초청해서 신임 총리로 인정하는 형식을 통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이스라엘이 미국 내 여론전으로 쓰는 막대한 돈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전쟁과 이란전쟁으로 미국에서 자국에 대한 여론이 좀 악화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5천만 달러짜리 대규모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AI 문자 메시지와 보수 성향 미디어 그리고 유튜버 등을 동원해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우선 브래드 패스칼과 4,5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홍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래드 패스칼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쪽 디지털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그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4,5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AI를 활용해서 여론조사 형식으로 친이스라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여론조사 텍스트 메시지를 전화기로 받은 한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친구들이라는 단체 명의로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자 메시지가 미국 내 수백만 명에게 발송이 된 것입니다.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가 여기에 응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닌 AI가 대화를 그쪽에서 계속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친이스라엘 메시지를 전달하고 친이스라엘 여론을 수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물론 무조건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일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서인지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게 본인의 최측근인 브래드 패스칼에게 4,5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별 얘기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어마어마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하겠다라는 뉴욕 경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에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되어 있는 전쟁 범죄자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법무국과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는 그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또 우리는 뉴욕시에서 그 점을 강력하게 전 세계에 말하고 싶다라면서 그에 대한 체포 검토를 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실제로 2024년 11월에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 그리고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그 관할권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던 이 ICC 판사들을 제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일대 로스쿨의 한인 2세 고홍주 교수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 건물 안에서는 국가원수로서 면책특권을 갖겠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즉 법적 논쟁의 대상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체포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유엔 본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욕시 땅을 밟아야만 하기 때문에 과연 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홍주 교수는 이런 상황을 두고 맘다니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는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8: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7,686억 달러로 전달 대비 0.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 매출이 1.9% 늘었고, 또 지난달 말에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그 영향으로 레스토랑과 바의 매출도 0.3% 증가했습니다. 한편 매달 발표되는 월간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것은 전체 소비 가운데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통계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33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수정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법안은 부결됐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표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에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민주당의 친이스라엘 기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진 이스라엘 지원금 전액 삭감 방안은 찬성 104표, 반대 314표, 기권 10표로 부결됐습니다. 반대가 314표로 물론 많았습니다만은 찬성도 104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권표를 던진 10표도 사실상은 찬성표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찬성이 104표 의외로 많았다라는 점에서 충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103명이 찬성하고 98명이 반대했으며 10명은 기권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도적인 지원 삭감에는 반대하는 마음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군사 지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내가 찬성표를 던져도 어차피 부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에 항의하는 의미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본인의 투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표결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싼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종전 MOU는 이제 휴지 조각됐고 또다시 전면적 양상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응징과 보복, 보복과 응징 등의 악순환 양상을 띠면서 지금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라는 관측 속에 상대방의 레드라인도 침범하면서 중동 정세는 한층 불안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 두 나라의 종전 MOU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고집하면서 지난달 25일 이곳을 지나던 상선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미국이 다음날 이란을 공습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종이 조각되고 말았다, 휴지 조각되고 말았다라는 평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또 이슬람식 방식의 보복과 재보복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지난 금요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에 발표한 데 이어서 이에 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응징이다라며 이란을 또 역시 보복 공습했습니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공격과 반격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따지면 열흘 가까이 이란을 계속 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란도 여기에 질세라 중동 각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습니다. 점차 번져가던 불길에 지난 금요일부터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3명의 사망과 실종 사건, 이 사건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휴전 이후 첫 미군 사망자로 기록됐으며 이란의 직접 공격에 미군 3명이 사망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내 모든 언론이 오늘 아침 일제히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1: 에이치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2: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1: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2: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1: 언제나 에이치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15: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9: 건강하세요
17: 센터 메디컬 그룹
2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톡.
1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구름이 좀 끼면서 뜨겁다라기보다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낮 기온 88도, 내일은 89도, 수요일 89도,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93도, 토요일 92도 등 당분간 이런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에 얼음 몇 조각 떨어뜨려서 시원한 아아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러분, 차차차 여러분. 팽잠욕 인사올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혹시 이탈리아인들이 인생의 치트키 같은 단어 라 돌체 비타라고 들어보셨나요? 라 돌체, 돌체 이러면 달콤한 거고 비타 그러면 인생이잖아요. 달콤한 인생. 이 말의 진짜 속뜻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타일에 대한 시선은 싹 다 접어두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즐기는 태도를 말한대요. 아, 월요일이다. 아, 또 월요일. 아, 일주일 시작이네. 바쁘겠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굳은 표정으로 시작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딱 1도만 바꿔보는 겁니다. 아, 이번 한 주 이 달콤한 인생 라 돌체 비타 주간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리듬을 맞춰보고, 또 월요일이니까 나를 위해 특별히 맛있는 점심도 챙겨 드시고요.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에 한 번씩씩 미소도 지어보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달콤한 한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콤하게 라 비타, 라 돌체 비타, 굿모닝 차차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 돌체 비타.

0: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하셨네요. 달콤한 인생 우리 다정탱자님도 들어오셨고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달콤한 인생 라 돌체 비타 이게 그 유럽에서 이렇게 유행하게 된 일이 있다고 그래요. 늘 그냥 사람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라돌체 비타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이태리에 놀러 갔는데요. 가서도 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늘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모양이에요.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바로 들어보셨죠? Eat, Pray, Love라는 소설이자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로마의 한 이발소에서 이탈리안 친구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자 너무 막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그 이태리 친구가 그래요. 너희 미국인들은 휴식을 취하는 법을 몰라. 주말에 쉬면서도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느끼지. 주말에 파자마를 입고 쉬기 위해 일주일 내내 스스로를 혹사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줘. 일을 하다가도 영감이 오면 집에 가서 낮잠을 자거나 노천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시지.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비어있는 시간 자체를 온전한 행복으로 즐겨. 그게 바로 돌체 바 니엔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달콤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가 중요한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이런 나만의 시간을 위한 달콤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먼저냐 휴식이 먼저냐에 대해서 고대 로마인들은 그렇게 라돌체 비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 자체를 즐기는 달콤한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어떠셨나요?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시간 나만의 달콤한 라 비타 돌체를 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주말에 축구, 야, 스페인이 세상에 역시 0-0으로 가다가 그렇게 끝에 이제 한 골을 넣으면서 드디어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 전역에 축구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래요. 스포츠에 관심 어떤 사람들도 그래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그 매력에 빨려 들어가서 앞으로 정말 축구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성인들의 문의와 또 자녀를 등록시키려는 부모들의 그런 이메일이 평소보다 이 축구 학교팀에 두 배 이상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기만 보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팬들이 갈등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글로벌 축제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미국 내의 축구의 위상도 완전히 뒤바뀐 셈이네요. 자, 축구에 그냥 골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와 그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열정과 감동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

0: 2138-3311, 213-382-3311.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굿모닝 차차차. 믿었던 부동산이 내 노후를 배신했다. 집값은 올랐는데 내 주머니는 왜 항상 빡빡할까? 은퇴를 앞두신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 뭘까요? 오늘 문선영의 머니터크로 잘 알려지신 YG 캘리포니아의 파이낸스 문선영 재정 전문가 모시고요. 부동산 어떻게 잘 또 은퇴를 잘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문선영 우리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갈수록 그렇게 뭔가 상큼해지는 비결이 뭔가요?
1: 그렇게 말씀을 예쁘게 네. 잘하시는 비결은 뭔가요? 노후를 학원 다니시나요?
0: 아니 은퇴 준비를 잘하신 분들은요. 네.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편안하게. 그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은퇴 준비를 잘하신 분들, 노후가 정말 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오직 걱정이 있다면 이제 네. 건강.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네.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마무리를 잘 할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거지 실제로 네. 걱정거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네. 결국에는 노후. 그러니까 돈과 건강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 걱정도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네. 자녀분들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네. 미국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딱 18세 때까지만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 네.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을 판다라는 게 그냥 정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드라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호적을 파지 않아도 호적을 판 것처럼 이렇게 사는 독립시키는? 게 이제 그들의 네. 컬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돈과 건강 딱 이 두 네. 가지만 지키시면 노후는 진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분들이 또 어려워지면 아버님 하고 무릎 꿇고 막 이러면 재산을 막 다
1: 그렇죠.
0: 그거 하지 마셔야
1: 돼요. 네, 그거 하지 마셔야 되고 그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를 써요. 네. 그리고 또 돈을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해주고 이런 관계가 뭐 네. 돈을 주는 관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약하시고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러시고 나면은 사실 자녀에게 돈을 받는다라든지 그만큼의 네. 나의 노후가 뭐 충분하다면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남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속 끓이는 네.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네. 안타깝습니다.
0: 최근 그 칼럼에서 믿었던 부동산이 내 노후를 배신했다라는 네. 하소연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 한 시니어분들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네.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1: 네, 예전에는 믿었던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믿었던 부동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하시면서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은 은퇴하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 그리고 렌탈 인컴 받는 집이 하나 있으면 네. 렌트비 받아서 한 달에 한 3,000불씩 렌트비가 들어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소셜 연금과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조그마한 어떤 은퇴 구자 그리고 또 렌탈 인컴이 들어오면 그걸로 네.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이유는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 관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0: 집이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1: 힘들죠. 네. 아무래도 뭐 고장났습니다. 물론 뭐 4유닛, 뭐 6유닛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골칫거리지만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콘도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달려가가지고 그거 그때마다 고쳐줘야 돼요. 혹은 네.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화로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이제 수리공이 가가지고 고쳐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아니면 매니저를 써야 되는데 네. 매니저를 쓰기에는 또 그들에 대한 또 이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아유 은퇴하고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소일거리로 집 관리나 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네.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점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네.

0: 뭐 예를 들면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았다. 제 손님 중에 3개월 동안 한국을 네.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1: 네.
0: 한국을 다녀오시는 동안에 그전에도 그 세입자가 조금 속을 썩이셨대요.
1: 네.
0: 이제 돈을 좀 늦게 내는 달도 있고 그리고 뭐 전화하면은 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네.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세입자였죠.
1: 네.
0: 한국 3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1: 네.
0: 카톡으로 연락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연락 당연히 받지 않았었고
1: 네.
0: 연락이 이제 되지 않으니까 아드님한테 좀 찾아가 봐라.
1: 네.
0: 그랬더니 아드님이 당장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오. 아드님이?
0: 네. 가서 내가 받아올게요. 그러셨을까요?
1: 받으면 얼마 줄래요?
0: 받으면 얼마 줄래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아드님,
1: 네.
0: 아버님 집 파세요 그냥. 뭘 그렇게 렌트비 받으시려고 그렇게
1: 네,
0: 하시냐고.
1: 네.
0: 그러니까 아 정말 너무 이게 이제 집 관리가 힘든 거죠.
1: 네.
0: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 네.
0: 어쩔 수 없이 집 관리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그 집을 렌트를 하게 되면 내가
1: 네.
0: 만약에 풀로 다 페이오프된 집이다.
1: 네.
0: 그럼 보통 렌탈 인컴이
1: 네.
0: 내 집의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돼야 된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1: 렌탈 인컴이 그 갖고 있는 재산 집에
0: 네. 한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가 이자를
1: 있어요?
0: 받는
1: 그게?
0: 뭐 그런 거잖아요. 보통
1: 그럼 한 5%는 돼야 되지 않나요?
0: 5%. 네. 4%, 5% 정도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1: 네,
0: 잘
1: 네.
0: 맞추셨어요. 보통 4%로 이제 낮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지금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도 좀 조마조마해 또 산불 시즌이 또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보험료, 하우스
1: 네.
0: 보험료라든지
1: 아,
0: 아니면 또 텍스,
1: 네.
0: 프로퍼 텍스 높아지고 있죠.
1: 네.
0: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관리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1: 네.
0: 또한 HOA 피도 만약에 콘도를 가지고 계시거나 타운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면
1: 네.
0: HOA 피도 당연히
1: 네.
0: 높아지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가 4%를 예상을 하고 집에 렌탈 인컴으로 이제 은퇴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실제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가는 돈을 다 빼고 나면 거기에다 또 하나 복병이 숨어 있는 게 공실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집 가고 나면은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다 청소를 해야 되죠.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으셔야 돼요.
1: 네.
0: 그런 사람 찾는 게 마음같이 또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찾기도 힘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만약에 돈은 들어가고
1: 네.
0: 렌탈 인컴은 들어오지 않죠.
1: 네.
0: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매달 한 3,000불씩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 네.
0: 이제 그 돈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1: 네.
0: 2개월이 안 들어오게 되면 6,000불이고요. 3개월이 안 들어오게 되면 3개월치 생활비인 이제 9,000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공실률도 생각을 해보면 와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1: 네.
0: 한인타운에
1: 네.
0: 90010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집코드가 90010 아닙니까?
1: 네.
0: 한인타운 가장 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콘도 렌탈을 하고 나서 다 빼고 나서의 그 수익률을 봤더니
1: 네.
0: 아까 4% 5%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1: 네.
0: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1.99%예요.
1: 그럼 너무 그렇다.
0: 1.99%. 물가는 네. 얼마 오르죠?
1: 물가는 요즘 너무 막 올라서.
0: 뭐 5%, 6%씩
1: 네.
0: 오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다가 돈을 딱 묶어놓고
1: 네.
0: 왜냐하면 집을 다 페이한 돈이란 말이죠. 그걸
1: 네.
0: 놓고 지금 1.99%씩만 찾아 쓰고 계시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1.99%이면 나는 또 일을 해야 되죠.
1: 네.
0: 쫓아가야 되고 가서 고쳐줘야 되고 사람들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크레딧 체크업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1: 네.
0: 렌탈 인컴으로 내가 딱 믿어서 아 부동산 하나 있으면 내 집 하나 있고 렌탈 인컴 들어오면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1: 네.
0: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1: 네.
0: 100일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 100일의 약속?
0: 네. 100일 동안에 이루어지게 네. 돼요.
1: 네.
0: 100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뭐 100일 기도 기도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사귀고 나서 100일 하면
1: 그런 거 아직 셀리브레이트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만난 지 우리 100일이야 뭐 이렇게.
0: 젊은 친구들 지금 그러지 않나?
1: 그래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래요?
0: 네. 저희 얘기 아닙니다. 네. 저희한테는.
1: 100일의 약속 궁금합니다.
0: 네. 100일의 약속. 100일의 약속이 부동산 이제 브로커와 저희 재정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서
1: 네.
0: 골드 앤 뱅커입니다. 골드 앤 뱅커와 저희가 한 팀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집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한다면 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분들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집을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드려요. 네. 그리고 정말 렌탈 인컴을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네. 평가를 해드려서 네. 이것을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지를 평가를 해드린 다음에 네. 그 만약에 팔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매년 4%씩 받아요.
1: 네.
0: 받으면서도 렌탈 인컴처럼 받는 겁니다.
1: 네.
0: 집값처럼 내가 내 돈 자산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면
1: 네.
0: 그거는 집 관리하지 않고 렌탈 인컴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둬드리겠죠. 오히려
1: 네.
0: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둬드리겠죠.
1: 네.
0: 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1: 아.
0: 이번 주에 그래서 세미나가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먼저 7월 20 네. 오늘이에요. 오늘.
1: 오늘.
0: 월요일 네. 저녁 7시에 LA에서
1: 네.
0: 저희 LA 오피스죠. 그 웨키터 빌딩입니다. 그리고
1: 네.
0: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세리토스에서
1: 네.
0: 그리고 세리토스 콜드뱅커에서 합니다.
1: 네.
0: 그리고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샌디에고에서 저희가 이 100일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1: 네.
0: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1: 네. 자, 문의 번호 616-827-9599 616-827-9599 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네.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부동산 때문에 좀 요즘 고민이고 골칫거리고
1: 네.
0: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컴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1: 네.
0: 그런 분들 혹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 지금 은퇴했는데 지금 68세가 되셨어요.
1: 네.
0: 68세가 되셨는데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사서 렌트를 줘서 은퇴할까? 아니면 다른 뭐 어뉴티에다가 플랜을 집어넣고
1: 네.
0: 내가 은퇴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 네, 네.
0: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1: 네.
0: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실제로 특히나 콘도를 사시는 분들한테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그 건물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너들 그 콘도 오너들이
1: 네.
0: 정말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독소 조항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러한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따져서
1: 네.
0: 집을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뉴이티에다 집어넣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1: 네.
0: 아주 속속들이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1: 네. 와. 정말 안정적인 노후 은퇴 설계를 해야 돼요. 요즘 또 집이 좋으냐 이걸 잘 관리를 못하면 또 어떻게 맡기고 이거를 어느이트에 넣는다던가 이런 상담을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랑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저녁 7시 LA를 시작해서 또 7월 23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바로 세리토스에서 그리고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샌디에고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약 문의 번호 626-827-9599 616-827-9599로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모든 정보가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연락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다운사이징을
0: 네.
1: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어떤 렌트 인컴 구조 재편 외에도 다운사이징 전략이나 생활하기 불편한 기존 주택을 은퇴에 꼭 맞는 새 집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0: 네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0: 나이 드신 손님들은 이제 보통 2층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베드 뭐 2베드 정도 2층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손님들 만나보면
1: 네.
0: 고민이 뭐냐면
1: 네.
0: 나랑 우리 남편이랑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70대 이제 후반 정도가 되시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1: 네.
0: 보통 이제 2층 집 같은 구조에는 마스터 베드룸이라든지 이런 게 2층에 다 존재를 유치하고 있죠. 2층에.
1: 네.
0: 1층은 보통 거실과 주방과 그다음에 게스트 베드룸이 있단 말이죠.
1: 네.
0: 그리고 게스트 룸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욕실이 풀리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냥
1: 네.
0: 화장실만 있지. 하프 베드룸이지.
1: 네.
0: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분이 혹시라도 부시게 되면 야.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세요.
1: 그쵸?
0: 그리고 또 네. 와이프분께서 혹은 또 이제 뭐 배우자 남편분께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하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네.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뭐 휠체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굳이 내가 이 집이 아니라면 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네. 그리고 더 이런 롱텀 케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집 네. 다운사이즈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집은 새 채예요.
1: 네.
0: 집은 새 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없으신 현금 유동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집을 사느라고 다 집에다가 다 거기다 돈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혹은 이런 방법이 가장 현명하냐 했을 때 사실 그렇다고 볼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노후에서는 부동산 자산이나 묶여있는 자산보다는 오히려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 특히나 네. 롱텀 케어 상황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다운사이즈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1: 네.
0: 그래서 다운사이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콜드웨어뱅커랑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1: 네.
0: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인 문의들 특히 네. 시니어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1: 네.
0: 언제든지 오셔서 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핵심 솔루션 중에
0: 네.
1: 매년 4% 수준의 안정적인 렌탈 인컴을 집 관리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하게 받는 방법.
0: 맞아요.
1: 그리고 집 에퀴티를 이자 받는 은퇴 인컴으로 전환하는 구조. 이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이게 원리?
0: 네, 맞아요. 일단은 집에 페이오프가 된 집이다. 그럼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럼 100만 불이 페이오프가 다 된 거예요.
1: 네.
0: 그런데 100만 불을 넣어놓은 집하고 내가 다운페이 해가지고 조금 집이 한 40만 불 에퀴티가 쌓여 있어요.
1: 네.
0: 이 집하고 똑같은 집이라면 집값이 오르는 건 다 똑같이 오르겠죠.
1: 네.
0: 집값은 내가 에퀴티를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1: 그쵸.
0: 페이오프 된 100만 불이란 집은 100만 네. 불이란 돈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1: 네.
0: 매일매일 이제 놀고 먹고 잠자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그 집은 그 돈은 일하지 않는 돈이에요.
1: 네.
0: 반면에 네. 내가 40만 불만 집을 쌓아놓고 페이를 하더라도
1: 네.
0: 내가 현재 바깥에 돈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더 높은 이자로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1: 네.
0: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그리고 또 이 돈은 돈대로 굴러가서
1: 네.
0: 집을 매달 먼틀리 몰기지를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1: 네.
0: 요거는 정말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1: 뭐요?
0: 나는 페이를 다 줄일 거야. 나는 없앨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은 나 모든 거 다 페이오프 할 거야. 이렇게
1: 네.
0: 말씀하세요.
1: 네.
0: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배경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1: 네.
0: 왜냐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1: 네.
0: 또 계속 페이오프 한다라는 게 뭐 죽을 때까지 이거 내야 돼. 얼마나 귀찮아요.
1: 네.
0: 그죠?
1: 네.
0: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1: 네.
0: 실제로 내가 계속 페이를 하더라도 그 페이할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이자를 받아서 내가 만약에 7% 이자를 받는데 8% 이자 받는데
1: 네.
0: 4%만 페이하고 4%는 내가 받을
1: 가지고.
0: 수 있다면 그런데 집값은 그대로 오르거든요.
1: 그렇죠.
0: 너무 좋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1: 네.
0: 페이오프 하시는 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1: 네.
0: 이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1: 네.
0: 오히려 내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 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그냥 라디오만 들으시면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1: 네.
0: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세미나에 오시면 저희가
1: 네.
0: 그림으로 쫙 펼쳐서 보여드려요. 그림으로.
1: 네.
0: 그러면 이제 넘버도 보여드리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서 나는
1: 네.
0: 집도 가질 수 있고 혹은 나는 이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가 있고 와 이거 괜찮겠네 라는
1: 네.
0: 생각을 할 수 있도록
1: 네.
0: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진짜 공부를 해야 돼. 네. 머니터크스 그러잖아요.
0: 네.
1: 돈이 말하는 거예요.
0: 네.
1: 문선영이 머니터크 터크를 하시면서 네. 상담을 하셔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세미나가 이번에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를 개최를 하신다 그러니까요. 문선영의 머니터크 전화번호 626-827-9599 626-827-9599 그리고 검색 엔진에 문선영의 머니터크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많은 그 유튜브에서도 방송하시고
0: 네네.
1: 또 라디오 서울에서도
0: 네네.
1: 지금 주말에 방송하고 계시죠?
0: 네네.
1: 네. 오후
0: 4시.
1: 4시.
0: 네.
1: 4시 문선영의 머니터크 들으시면 똑소리 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0: 네.
1: 그 놀지 않는 돈을 잘 이용해서
0: 네.
1: 개개인마다 또 다르잖아요. 상담을 네. 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까지 네. 평생 집을 위해서 일해 오셨다면 네. 이제는 네. 집이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돕겠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 저녁 세미나에서 만나겠습니다.
1: 네.

0: 앵글버트 험퍼딩크의 스페니쉬 아이스 들으셨습니다. 이 음악 들은고 계신 요만큼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면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 라 돌체비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의 편안함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정님이 어머 저는 주말에 청소하고요. 그리고 달콤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남편 출근하고 나서 나만의 달콤한 한 시간이어요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스페니쉬 아이스 이러시면서 멕시코 go soon I will return 이래가지고 wait for me 코리안도 붉은 악마 wait for me 이러면서 이제 월드컵은 다 끝나고 또 새로운 본격적인 또 여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신대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와 진짜 53년이에요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치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행자 뮤직 극장 오늘은요 탱자 뮤직 극장의 1호 열렬 팬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순경씨 나순경입니다. 넘버원 해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의사 나순경입니다. 저의 본업은 한의사, 저의 취미는 여행.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1992년 LA 폭동 때 453명의 폭동 피해자들을 무료 치료한 것을 시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면 땅끝 어디든지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의사, 외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마취과의사, 간호사 그런 의료진들과 여러 형제자매, 봉사자들과 함께 의료 봉사팀을 구성해서 주님을 섬기는 한마음으로 많은 의약품과 학용품, 생활 필수품들 그리고 많은 의복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각자 최선을 다해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록도와 예양원의 나 환자 촌에서부터 방글라데시, 몽골리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남미의 멕시코, 데카테, 산델모, 애니깽으로 유명한 유카탄 반도, 브라질, 페루, 아마존, 니카라과, 볼리비아와 과테말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와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와 사우스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다녀왔습니다. 의료 선교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한국인의 이름으로 다녀왔습니다. 1999년 8.5도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터키 참사 때는 삶의 터전인 집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차가운 땅바닥에다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급히 보내준 천막 속 맨바닥에서 자고 매일 먹고 살아야 하기에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등 전신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고통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혹은 자녀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땅속으로 묻혀버린 허망함 속에 살아남은 자신을 비관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7.2도의 강진이 또다시 일어나 혼비 백산. 8층 아파트의 지붕만 남기고 모두 땅속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하면서 자연의 광포함에 전율하고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두 번째 강진으로 놀라 쓰러진 환자들이 실려오고 불안에 휩쓸린 환자들까지 치료하면서 자연의 섭리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혀가 굳어 말도 못하고 보통 음식은 드실 수 없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단 한 번의 치료로 침치료로 굳었던 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물과 음식도 약간씩 드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침이라는 것을 모르는 터키인들에게 침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정부군이 승리한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잔재있는 탈레반들의 항거는 몇십에서 몇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유엔의 보호 아래 전쟁 후에 환자들을 돌보러 갔지만 무시무시한 탱크들과 중무장한 군인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는데, 사막의 모래더미만큼이나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네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선시대 한국 여인들이 쓰고 다니던 쓰개치마는 1940년대 한국에서 사라져 아슬아한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21세기 그곳에는 차도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 과거로 다시 돌아간 듯한 착각 속에 안쓰러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눈만 열어놓고 온몸을 칭칭 덮어쓴 여인들, 그들의 큰 눈은 맑은 호수보다 하늘의 별보다도 아름다운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들의 마음은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벗지 않은 것 같은 터번을 써서 머리가 하얗게 변한 남자들의 머리에도 반짝이는 침은 꽂히고, 남자들의 시선은 물론 살랑이는 바람에게조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늘씬한 여인들의 다리에도 허리에도 하얀 아랫배에도 여지 없이 확실한 침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쓰지 않은 아이들 환자들도 치료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로 들떠있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지진 해일. 쓰나미로 인한 참사는 50만 명 이상의 집과 생활터전을 빼앗아버리고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스리랑카에는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급한대로 대강 시신들을 땅에 묻기는 했지만 아직도 시신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서 길을 가다가 발에 무언가 물컹하고 밟히면 그것이 시신이라고 합니다. 더운 기후로 인해 시신들이 심하게 부패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길은 다 무너져서 수도 콜롬보에서 사고 지역인 골까지 가려면 평소에 3시간 정도 걸렸던 것을 이제는 7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의하면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의 한 거하는 반군들이 난동을 부린다고도 하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골이라는 곳에는 콜레라가 발병했다고도 합니다. 2005년 1월 바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의료진은 그곳 스리랑카에 갔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순간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은데, 현장에 가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친구나 친척, 이웃 다 잃어버리고 또 살던 집마저 없어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조차 없는 그곳에서의 우리들의 의료 선고는 바로 공황증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위한 현장이었습니다. 1년 이상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가 단 한 번의 침치료로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기적은 그렇게 힘든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re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오늘 끝곡으로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나순경님의 의료 선교 얘기를 함께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침을 들고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멋진 분들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 확 와닿네요. 순경님 이런 좋은 체험 이야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굿모닝 차차차 이어집니다. 2부에서 곧 만나요.

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8: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9: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2: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3: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6: 수영도?
10: 그럼요.
1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길 간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길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면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어떤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아니 이 새가 쪽지비를 등에 태우고 이 쪽지비 조그만 쪽지비가요 청딱딱우리 등을 타고 둘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야 진짜 아니 어떻게 얘네 둘이 이렇게 친해가지고 하늘을 같이 나를까? 근데요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사진 한 장 그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쪽제비는 바로 청딱따구리를 사냥하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딱따구리가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둘이 같이 비상하는 하늘을 나르는 그런 사진으로 연출된 거죠.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이고 그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무거운 족제비 한 마리씩 등에 얹은 채 숨이 턱에 차도록 치열한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실까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무게를 지니고도 오늘 아침 묵묵히 날개를 펼쳐 날아오른 여러분. 그 지독한 무게를 견뎌내며 끝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강인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당장은 등이 무겁고 날개짓이 버겨울지라도 청딱딱우리가 그런 시련을 떨쳐내고 다시 자유롭게 날아올랐듯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평온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자 힘겨운 날개짓 끝에 다가올 그런 달콤한 휴식을 또 기대하면서 굿모닝 차차차 출발할게요. 세상에나 요즘 제가 위암 2기 받고 항암 3차 맞췄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세상에 식사가 안 되시나 봐요. 어저께부터 그래도 다행히 식사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열심히 잘 먹고 지냅니다 하시면서 코스코에 가서 인쇼 음료 이게 좋은 건가 보죠? 요거 사서 먹고 또 교회에 동료분들이 수박과 복숭아 토마토를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기운이 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이 음악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 끝은 어딜까요? 끝까지 우리 건강 잃지 말고 또 긍정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또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TKR님이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The End, The End, All Grant의 노래 함께합니다.

옛날 노래들을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묘한 그 노스탈지아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옛날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에 막 집세기 신고 초가집 이런 걸 보면 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고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몸속에 바로 그런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생에 있었을까요? 아무튼 옛날 노래는 참 평화로움을 줍니다.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도 우리 잘 이겨내고 제 주위 분도 암을 이겨내고 오히려 요즘 회춘하시고 그런 죽을 고비들을 어머 남이야? 이렇게 해서 디엔드 끝나는 거야? 이런 또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을 위기 겪고 나면요 또 인생이 달라진대요. 뭐시 중한디? 응?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겪어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중에는 결국은 건강한 자가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건강 잘 챙기시면서 건강이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괜히 고민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지구촌 곳곳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지구의 피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의 피부. 울창한 숲도 아니고 넓은 바다도 있지만 바로 우리 발밑에 밟히는 드넓은 초지 풀밭이 바로 지구의 피부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보통 나무가 없는 드넓은 풀밭을 보면 참텅 비어 있다. 아이고 이렇게 아까운 땅이 그냥 놀고 있네. 여기 그냥 개발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건물 올리면 좋겠다. 이러고 어르신들은 특히 미국 오시면 이렇게 땅이 놀고 있다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치만 이 초지는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무려 54%를 차지하는 생태계의 거대한 심장이래요. 그래서 2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바로 이 풀밭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초지가 기후 변화를 막아주는 아주 위대한 비밀 탄소 저장고라는 점입니다. 울창한 숲은 탄소를 나무 기둥이나 잎사귀에 저장하지만 초지는 그 거대한 탄소를 전부 땅속 뿌리에 깊숙이 묻어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전 세계 토양 유기탄소의 20%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마운 풀밭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대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초지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황폐해졌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도 문제지만 인간의 잘못된 간섭이 화를 키웠습니다. 초지의 특성을 잘 모르는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을 살리겠다며 풀만 자라야 하는 땅에 무작위로 나무를 심어서 생태계를 망가뜨리기도 했고요. 무분별한 개발과 규제로 땅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초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근 국제사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국토 면적이 4분의 1을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 6억 5,900만 에이커가 바로 중국에 있는 초지라고 합니다. 이 넓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 방목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휴목기를 도입하기도 하고 생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지를 살릴 수 있는 게뭔줄 아세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오랜 세월 그 땅의 리듬을 맞춰서 가축을 이동시키면서 땅이 쉴 시간을 주었던 유목민들의 지혜에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온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초지의 파수꾼이라는 뉴스가 오늘 있어서 아 그렇구나. 유목민 세상에 정처 없이 떠드는 그 삶에는 바로 풀한 포기 흙안줌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지혜가 숨어 있었네요. 그래도 요즘 뭐 우리가 탄소 이런 거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서 매연 대신 맑은 산소가 뿜어져 나오면 어떨까요? 바로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18살 동갑내기 학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동차 배기구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소형 매연 여과 장치, 고 그린 필터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 필터의 핵심 비밀은 바로 미세 조류, 쉽게 말해서
물속에 사는 아주 작은 이끼입니다. 매연이 배기구를 통과할 때 이 살아있는 미세조류가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싹 흡수하고 그 대신 깨끗한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원리라고 해요. MIT 교수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서 꼬박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런 걸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50달러. 그리고 그 성능이요. 실제 테스트 결과 차량 배출 가스를 무려 74%나 줄이는 놀라운 성능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들은 만약 전 세계 모든 차량에 이 필터가 설치된다면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16% 이상 줄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네요. 물론 뭐 실제 상용화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죠. 뜨거운 배기가스 열기를 미생물이 어떻게 버텨낼지 또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을지 이런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는 그런 청소년들의 도전이 참 기특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작은 아이디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갑자기 이 노래도 듣고 싶네요. 그린필드를 한번

0: 아침에 눈 뜨면 아 오늘은 또 얼마를 벌어야 되나, 월매를 더 채워야 되나.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전 재산을 비워낸 한 남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호이자 세계적인 은행의 창립자였던 술라이만 알라지 씨. 알자지가 아니고 알라지예요. 이분은 알라지. 와, 160억 달러라는 전 재산을 보건과 교육, 빈곤 퇴치를 위해 아낌없이 사회에 기부하셨다고 하는군요. 이 엄청난 기부로 그는 공식적인 억만장자 자격은 잃게 됐지만 대신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가장 존경받는 부자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뿐이다. 내 재산은 내가 입은 옷, 내가 먹는 음식,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 베푼 것, 딱 이 세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진 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기보다 기꺼이 놔두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삶. 진짜 부자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마음은 내가 부자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굿모닝 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0: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여러분, 만약 우리 세대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타임캡슐에 담고 싶으신가요? 아주 특별한 타임캡슐을 북극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원주민 부족 체로키 네이션의 얘긴데요. 북극점 지점, 그 영하의 얼음산 손에 깊숙이 묻힌 게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스발바르.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곳에 부족의 영혼이 담긴 전통 씨앗들을 영구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농업 유산을 지키는 이 지구 종말의 날 저장고. 언젠가 그 디인드는 항상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데 그 종말이 언제 올지 종말아! 이래서 딸만 계속 나서 종말이라고 지은 그런 친구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 부족으로서는 최초로 당당히 입성을 했습니다. 이 체로키 네이션이 북극으로 보낸 아홉 가지 씨앗 속에는 단순한 식물 이상의 가슴 아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 체로키 화이트 이글 콘이라는 신성한 옥수수예요. 흰 알갱이 사이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듯한 푸른 줄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이 부족의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뭉클한 건 바로 체로키 눈물의 길콩이라는 거예요. 빈 콩을 넣는데 1930년대에 미 정부에 밀려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수많은 사상자를 낸 그 비극의 이주 경로 눈물의 길을 걸을 때 체로키 선조들이 주머니 속에 눈물을 품고 끝까지 지켜냈던 게 바로 그 검은 콩입니다. 눈물의 길 콩. 이 콩도요 그렇게 정말 영하 400피트 그 깊이에 단단한 북극 안반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잘 지켜낸 씨앗이 이번에 갔다고 합니다. 이 북극의 저장고는요 철저하게 개인 안전 금고처럼 운영된다고 해요. 소유권은 100% 체로키 부족에게 있고 오직 그들만이 이 씨앗을 다시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훗날 지구에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수백 년 뒤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그런 강인한 약속. 씨앗은 비록 작지만요 여러분 그 씨앗 와 진짜 아니 벌써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게 씨앗이에요. 저희 고양이 점돌이요. 폴리비아와 더 레이더스가 함께하는 체로키 네이션.

인디언 레저베이션 가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 오자마자 크로스컨트리 한다고 막 이렇게 지도 보면서, 그때 그 GPS도 없잖아요. 보면서 막 이렇게 그 그랜캐년 뒷길을 어떻게 가는데 거기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있는데 그 바로 인디언 부족 어떤 분이 헬리콥터 그 일을 하시고 집에 갔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드를 주면서 그러느라고 한번

0: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장 최근은 저기네요. 하바수 파이, 하바수 폭포 그 안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운 좋게도 코비드 끝나고 나서 그 인디언 분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코비드 때 다 그냥 클로스를 해서 하바수 폭포를 가려면 그게 막 1월 1일 날 땡 하면 막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하루에 100불이었어요. 그 내는 피가 주말에는 150불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하바수 폭포, 거기에 바로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그랜캐니언을 쭉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그 폭포 색깔이요. 파랗습니다. 아주. 그 폭포들을 지나서 몇 개를 지나면 나중에 이제 콜로라도 리버를 만나요. 콜로라도 리버는 막 회색빛의 그 강과 하바수 그 지역에서 그 조그만 강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파란 물이요. 둘이 엉켜가지고 막 민글이 돼서 색깔이 진짜 신비로운 그런 걸 경험을 했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그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은 부족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커다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풀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보니까 밤에 모여서 부족 회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렇죠. 외부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뭔가 그래도 사실 보호구역이다라고 보호가 아니고 이렇게 밀어놓은 그 이 넓은 아메리카가 그분들의 땅이었는데 하긴 뭐 그 순서가 계속 바뀌기도 하죠. 우리는 운 좋게 또 잘 또 우리 섬조 선배님들이 읽어놓으신 이 땅에서 이민생활을 그래도 편하게 하고 있네요. 최근에 또 본 분들은 나 이민생활 한 지 50년 됐어요. 막 60년 됐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선배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잠을 잘 주무십니까? 최근 미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하루 깊은 잠의 양은 생각보다 길지 않대요.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수면의 15%에서 23%만 깊은 잠을 채워도 우리 몸은 면역력을 회복하고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깔끔하게 정리해낸다고 합니다. 8시간 푹 누워있었어도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우 피곤해 왜 이렇게 찌부둥하지 이런다면 이 소중한 1시간 반 딥슬립을 놓쳤을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깊게 잠을 푹 잘 잘까? 몇 가지 그 전문가들이 조언해 준 거를 전해드리면 깊은 잠 수면은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배드타임을 일정하게 너무 늦지 않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체온이 1도 정도 뚝 떨어져야 깊은 잠으로 내려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실 온도를 65도에서 67도 이렇게 살짝 서늘하게 맞춰주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밝은 햇볕을 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낮 동안 몸을 좀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밤에 깊은 잠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전 금지 삼총사가 있어요. 늦은 밤 격렬한 운동 이거 안 돼요. 격렬하게 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야식과 함께하는 술 요것도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카페인. 아, 나 옛날에는 진짜 자기 전에도 저도 커피를 마시면서 잤어요. 그래도 뭐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잠을 잘 자면 그 정말 카페인이 많다고 하는 그 음료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카페인이 너무 많아서 미국의 한 청소년이 그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카페인이 오버돼서 사망을 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음료를 먹고도 저는 바로 이렇게 졸면서 마시면서 그랬는데 이게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오후에 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이상하게 그날 밤은 뭔가 잠이 뚝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밤에는 격렬한 운동, 야식과 함께하는 술, 그리고 카페인을 좀 멀리 하시면서 그렇게 깊은 잠으로 또 잠을 잘려고 나면요. 너무 개운하다. 이런 필링을 언제 느껴보셨어요? 오늘 밤에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햇빛도 좀 쬐시고 운동도 좀 몸 좀 부지런히 하시면서 그런 개운한 깊은 잠을 오늘 밤에 한번 빠져보죠.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헤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견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시는 굿모닝 차차차 2부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어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 제가 인문학 강의를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리스도 가보고 싶고 피라미드 이집트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 가면요 담양 대나무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난대요. 그래서 소쉐원이라는 곳이 담양에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도 가고 싶고 안동의 만휴정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또 영양의 서석지 그리고 담양의 환벽당이라는 곳도 있고 식영정 뭐 이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항문을 닦았던 그런 곳입니다. 돌을 깨닫고 이게 도로만 있지 않고 행동을 취하고 또 이걸 문장으로 또 전하고 나누고 이런 우리 선조들의 그런 지혜와 그 멋과 이런 것들이 뒤늦게 이렇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담양도 가고 안동도 가고 영양도 가고 많이 좀 가고 싶다라는 거에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음에 한국 가면 가야지 하고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 지역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조선 중기 때 우리 역사를 찬란하게 빛낸 세 명의 대석학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1501년생 닭띠 동갑내기들이에요. 와. 그래서 이분의 초상화 위에 각각 도, 문, 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각자 추구했던 삶의 길과 철학이 그 한 글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 이분은 도입니다. 평생을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신 성리학의 깊은 사상적 기틀을 닦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경상북도가 바로 그 도의 그 길도 길을 닦고 이렇게 어떤 그 이치 도리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의 길을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경상북도가. 그리고 바로 호남으로 들어가면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그 유황 선생님의 사촌 김윤재 선생님입니다. 이분도 1501년 네,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바로 문, 그럴 문자가 탁 쓰여 있더군요. 평생을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 수많은 문학적인 성취를 남기셨고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송순 선생님 또 정철 이런 쟁쟁한 인물들을 키워내신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은 바로 그 문장, 문학, 바로 이 줄기가 결국은 우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 한강이라는 그런 작가를 세계적인 정말 얼마나 그걸 이제 인정받는 거죠. K문학입니다. 우리 한강까지 이어진 게 바로 이 호남 학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옆으로 가면 바로 행. 어느 도일 것 같아요? 행할 행. 실천을 해야지. 글만 보면 어떡해. 이런 분은 바로 남명 조식이라는 선생님이다. 남명 조식 선생님. 이분 사진 위에는 턱하니 행할 행자가 있더라고요.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아는 것을 반드시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요. 가슴에 방울을 달고 다니셨대요. 왜냐하면 점잖게 이렇게 방울 소리 나면 안 되게 그렇게 진짜 선비로 방울을 달고 다니셨고 또 칼을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이 칼은 안으로는 마음을 밝히고 밖으로는 의로움을
끊어낸다라는 글귀를 새겨 지니고 다니셨던 그런 어떤 실천력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중에 아니 그러면 저는 충청도거든요. 충청도하고 강원도는 없더군요. 너무 서울하고 가까워서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에 가면 한번 담양이니 안동 막 이런 시골을 다시 가서 그때 학문을 닦았던 그런 서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고즈넉한 산에 그 기와 멋진 우리 건축 양식과 함께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골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여름이 되면 그 시골에서의 미역 감고 했던 그 추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원도 춘천이 낳은 가수 춘천 여고를 나오신 그런 분입니다. 김추자 씨. 슬픔은 안개처럼

1972년의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러움이 없죠. 멋진 노래, 멋진 언니, 김추자. 이름도 김추자. 네, 김추자님의 슬픔은 안개처럼 들으셨습니다. 저는 몰랐던 그런 분이에요. 남명 조식 선생님. 이분이 아들을 뒤늦게 44살에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이름이 바로 조차산이에요. 조차산. 실제로 김해, 경남 김해 대동면 주동리에 있는 조차산이 바로 이 남명 조식 선생님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뒤늦게 얻은 귀한 자식인데 안타깝게도 9살에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남명 선생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이 아들을 묻은 그곳이 바로 아드님 이름이 조차산. 김해에 가면 조차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학들을 많이 양성을 하시면서 이분이 세상을 뜨실 때 우리의 큰 별이 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후학들이 한국의 별, 정말 성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효성, 금성, 삼성, 바로 그 남명 조식 선생님의 후손들, 그 후배들, 그리고 후학들이 그걸 이어서 이렇게 별이 또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역사를 들으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김해 가면 조차산, 아들을 묻은 그 산 이름이 조차산, 아들 이름과 똑같다 그러는군요. 아, 고향 생각이 오늘 뭉클뭉클 나는 그런 날이네요. 자, 시원하게 유엔의 파도로 오늘 굿모닝 차차차 막을 내리겠습니다. 2부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아, 맛있겠다.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 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식사 기도를 꼭 해요. 저희 식사 기도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을 거, 내 덕행으로 받기 부족하네, 부끄럽네.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내 온갖 욕심 버리고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관세음보사. 한 끼 음식에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소화도 잘 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탱자 한 명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중앙 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 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 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 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4: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5: 이번 주에는요, 과연 침과뜸, 이 침과뜸이 우리 건강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는요, 원래 1침2구 3한약이라는 1침2구 3약, 이 세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급성병에는요, 침이 최고지만 이미 만성병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뜸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요, 침과 뜸을 병행해서 치료했지만 요즘은요, 이 귀중한 침뜸 치료법을 제대로 몰라 침과 한약으로만 치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병은요, 환자 자신의 잘못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 습관의 시기만큼 진행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치료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병이 진행된 시간의 10분의 1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만성병은요, 최소한 그 치료 시간을 채워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시기와 치료 횟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100명의 의사와 1000명의 약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치료 단백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100명의 의사, 1000명의 약사를 그러한 치료 단백체를 끌어내리려면 어떠한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극은요, 그냥 손으로 주무르는 그러한 물리적 그러한 자극도 있고, 또 아큐한 어떠한 것을 주는 그러한 침자극이 있고, 또 이 뜸으로 바로 화학적인 자극을 일으켜내는 그러한 치료 단백체를 불러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로프랙터나 척추 교정하시는 분, 괄사, 마사지 이런 거는요, 물리적인 자극을 얻는 것이고요. 또 아큐한 니들로 몸속에 넣는 것은 물리적인 자극과 전기적인 자극을 동시에 자극을 얻기 때문에 효과가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자극 외에 가장 중요한 자극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아뜨하는 순간적인 뜨거운 화상을 신호를 내는 그러한 화학적인 자극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럴 때는 침과 뜸을 동시에 쓰면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경제적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침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뜸으로 자가 치료를 유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이라 하면 우리가 의사가 진단하고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9: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8: 오늘 오전 레이크우드에서 차량 충돌과 폭행이 잇따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35분쯤 파라마운트 블러바드와 커버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검은색 닷지 램 픽업트럭이 자전거를 타던 시민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쓰러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충돌과 폭행 두 가지 피해를 동시에 입은 셈입니다. 인근 주민이 즉시 911에 신고해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현재 LA카운티 보안관 레이크우드서가 현장을 수습하며 용의자와 차량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부상 정도와 용의자 검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 미국 국무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출신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공관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5일 공개됐으며 지난해 12월 비이민 비자에 먼저 적용했던 원칙을 영주권 이민 비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관광학생 취업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도 원칙적으로 국적국이나 거주국 공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관행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로 예외는 인도적 사유나 미국의 외교적 필요가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일정이 유지되지만 장소 변경을 원할 경우 대사관이 아닌 국립비자센터를 통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지정 공간이 아닌 제3국에서 인터뷰를 신청하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승인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나 다른 국가공관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외교관 비자와 나토 비자 등 일부 특수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각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운영 상황과 인터뷰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렌지 카운티가 항공우주 부품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에 407만 달러가 넘는 배상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카운티는 최근 GKN 에어로스페이스 측에 407만 1,305 달러의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금액은 사고 당시 대피령 발령과 긴급 대응에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1지구에서 대피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한 5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이 투입한 280만 달러 규모의 대응 비용은 이번 청구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카운티는 통지서에서 GKN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 화학물질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유출 위험이 긴급 대응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흡입 시 호흡기와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당시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국 비용까지 합산하면 이번 사고로 발생한 공공대응 비용은 총 48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청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규모가 수천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K축구혁신위는 오늘 3차 회의에서 소수가 밀어주면 회장이 되는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선거인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선거인단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도 개편의 발판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기존 축구계 일부에서 반발 조짐이 나오고 있지만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은 개편안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K축구혁신위 3차 회의 주요 내용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규모입니다. 소수가 밀면 회장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거인단을 수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미 대한체육회도 선거인단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장벽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회장 거리 시 60일 이내로 규정된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다뤄집니다. 이에 따른 기존 축구계 반발 조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21: 물론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그런 것에서 크게 난간에 봉착돼서 이 개편안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20: 자신과 이영표 위원을 향해 뭘 한다고 혁신일을 하느냐는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의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1: 그분의 의견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결국에는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20: 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대표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며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2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4: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9: 미국 연방정부가 F1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제도를 대폭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1 학생은 입국 시 받는 아이 94 서류에 구체적인 만료일 대신 학업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허용한다는 표시만 받아왔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 서류에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만료일이 적히게 됩니다. 학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논문 연구 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I-20를 연장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민국인 USCIS에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해외여행 후 재입국하는 학생입니다. 재입국 시 국경에서 새로운 만료일이 찍힌 I-94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CBP 웹사이트에서 전자 I-94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I-94 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학교가 I-20를 연장해도 I-94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 만료 전에 USCIS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영향을 받습니다. OPT 기간 전체가 승인된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취업 허가 신청과 함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도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놓쳐 불법 체류 상태가 되면 향후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칭 여성 혐오 인플루언서로 악명 높은 테이트 형제가 미국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토요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앤드루 테이트와 동생 트리스탄 테이트를 구금했습니다. 영국 왕립검찰청이 두 사람을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형제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행과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아동 음란물 등 총 59건에 달합니다. 앤드루가 42건, 트리스탄이 17건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영국에서 루마니아로 이주해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폭행과 인신매매 돈세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루마니아 법원에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형제는 지난해 2월 루마니아의 출국금지가 풀리자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루마니아의 출국금지 해제를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포로 트럼프 행정부와 테이트 형제의 관계에도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공방이 격화되면서 세계 밀 가격이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지역에 러시아의 공격이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에만 민간인 28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 공습경보가 13차례에서 15차례까지 발령될 정도로 러시아의 공세가 잦아졌습니다. 어제는 옥수수를 싣고 오데사 인근을 출항한 튀르키예 소유 화물선이 러시아 순항미사일에 맞아 승무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속된 공격으로 오데사 항만의 곡물 수출 능력은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흑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 2척과 화물선 4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보급로를 차단해 후방 수급 불안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세계 최상위권 밀 수출 대국으로 양측의 흑해 충돌은 곡물 수송 차질로 이어져 시카고 상품거래소 밀 선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후방 도심 공방도 계속돼 러시아는 어제 키이우와 하르키우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종전 논의는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양측의 무력 충돌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어제 그룹 BTS가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무대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BTS는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축구 관련 가사로 편곡해 선보였습니다. 빈곤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단체가 제작을 맡은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BTS 멤버들은 좋은 취지로 공연할 수 있어 꿈을 꾼 기분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50열 개막 행사부터 결승전 하프타임 쇼까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K-POP이 장식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월드컵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그룹 BTS가 세계적 팝스타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마돈나에 이어 뜨거운 환호 속에 단체로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한 BTS. 빌보드 정상에 오른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축구 관련 단어를 넣어 개사해 선보였습니다.
3: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과 스포츠가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또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2: 빈곤 종식을 목표로 국제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제작을 맡은 쇼라는 점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BTS가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에 희망과 위로를 전했던 노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4: 저희 무대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한 작은 힘이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불법 낙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데이터 분석기관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접수된 그래피티 제거 요청은 모두 9,416건으로 LA시 114개 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웨스턴 에비뉴와 윌셔 블러버드 등 주요 상권에서는 건물 외벽과 셔터가 낙서로 뒤덮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래피티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낙서가 많은 거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 고객의 발길을 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낙서는 갱단의 세력 표시나 영역 다툼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발적인 제거 작업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LAC 커뮤니티 미화국은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신고 후 72시간 안에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낙서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갱단 활동 억제와 홈리스 문제 해결, 그리고 방범 카메라 설치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불법 낙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유럽 전역에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닷새 동안 두 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번지면서 서울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마드리드 북동쪽 과달라하라주에서는 농기계 작업 중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1분에 60m씩 확산했고 500명이 넘는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동부 사라고사주 산불까지 합치면 두 지역에서만 주민 약 1,9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달 초 남부 알메리아주 산불에서는 이미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산 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에서 불탄 면적은 8만 헥타르를 넘어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도 지난 토요일 드람맨 연립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뒷산으로 번져 100채 넘는 주택이 전소됐고 사상자는 없었지만 현대 노르웨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유럽 전체로 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산불 발생 건수와 소실 면적 모두 최근 20년 평균의 두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산불 연구자 시어도어 키핑은 올해 산불 시즌이 유독 빨리 시작됐을 뿐 아니라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며 지금까지 산불 위험이 없던 지역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거케치미온 밝혔습니다. 스페인에는 이번 주 남동부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는 세 번째 폭염이 예보돼 있어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0: 영국 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가 오늘 제59대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정부 구성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이후 런던 다우닝과 총리실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버넘 총리는 지금은 자성과 새로운 결의의 시간이라며 영국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이 정치에 신물이 났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충분히 잘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혼란의 10년 사이 영국이 맞이한 7번째 총리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인 조각 계획이나 정책 발표는 없었으며 지방분권과 필수제 공공통제 강화 그리고 재산업화를 국정방향으로 거듭 제시했습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와 교육개혁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도 약속했으며 연내 10년 국가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임하는 키어 스타머 전 총리는 짧은 퇴임 연설에서 영국이 2년 전보다 더 강하고 공정해졌다고 자평하며 후임 버넘 총리의 완전한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자회의나 양국 기념일 같은 뚜렷한 계기 없이 추진됐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카운터파트인 외무장관을 넘어 푸틴 대통령까지 직접 접견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이나 재래식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흉기 난동 예고글이 게시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늘 칼부림 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리지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전주 덕진경찰서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등 관련 기관에 출동해 순찰했고 글쓴이에 대한 수사는 신고를 처음 접수한 인천경찰청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기상조라 보는 분석도 있지만 북러 협력이 일시적 군사 동맹을 넘어 상시화되는 흐름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3: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다자회의나 양국 기념일 같은 뚜렷한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됐습니다. 카운터파트인 외무장관을 넘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만난 걸로 확인되면서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러 정상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만나며 양국 관계 격상과 북한군 파병 근거 조항 같은 굵직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이나 재래식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우크라이나 사페이쿤 원전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3: 다만 최 외무상의 움직임만으로는 북러 정상회담 성사를 확정짓기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방러 일정이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교류 직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최근 북중 밀월 동향을 러시아에 설명하려는 자리였을 거란 추측입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북한군 파병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는데 방러 목적이 무엇이든 한층 공고해진 북러 유착을 방증한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5: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공식적인 어떤 역사적이면서 동맹 자산으로서 대단히 격상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전략적 관계로까지 보여주겠다.
3: 북한도 러시아발 첨단 군사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국 협력 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구글이 오는 수요일부터 미국 플레이스토어 안에 타사 앱스토어를 입점시켜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조치입니다. 구글은 가주 연방법원에 낸 서류에서 최종 판결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제3자 앱스토어 허용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앱과 게임 목록은 개발사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타사 스토어에도 노출됩니다. 이번 조치는 우선 미국에 한정됩니다. 구글은 별도로 30% 수수료를 폐지하고 제3자 앱마켓을 전면 개방하는 전세계 안드로이드 생태계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그리고 미국에는 지난달 말 이미 적용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해 외부 결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은 역외원화 결제기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미국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다른 외국인과 원화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달러 계좌를 열고 달러를 송금하는 방식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역외원화 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가동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은 지금까지 외환정책은 외환위기 예방을 전제로 국제화의 혜택을 포기해왔다며 이번 전환은 그 혜택을 되찾겠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대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은 2배 이상 높이고 사후보고 중심체계로의 단계적 전환도 검토합니다. 원화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마련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연계한 국채 토크나 시범사업도 내년 추진됩니다. 원화가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되면 외국 자본의 한국 금융시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방상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6월 소매판매 집계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소매판매 총액은 7,686억 달러로 전달보다 0.2%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전달의 1%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방향은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7% 늘어 소비 자체는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효과도 수치에 반영됐습니다. 레스토랑과 바 매출이 0.3% 증가하며 외식 소비가 소폭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 동향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속보 지표입니다.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지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관세 인상과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 둔화가 경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오전부터 약 30년간 보유해온 이 아파트는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다만 매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근저당권이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서민대출은 막으면서 정작 본인은 근저당으로 집을 팔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입니다.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16일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3: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4: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2: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기준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보유하지만 매도인이 잔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라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거로 분석됩니다.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고시가 이뤄진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는 끊어놓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등기에 담긴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6: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2: 장례비는요?
1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4: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을 향해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스트 17번가와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교차로입니다. 남성은 도로 위에서 콘크리트 파편을 손에 들고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연속으로 투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LAPD 센트럴,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해당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시민앱에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경관들이 남성을 통제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현재 구금된 상태임을 공식 확인했으며 무기 관련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당 구역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어 인근 도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상자 발생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닷새 동안 두 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번지면서 서울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마드리드 북동쪽 과달라하라주에서는 농기계 작업 중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1분에 60m씩 확산했고 500명이 넘는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동부 사라고사주 산불까지 합치면 두 지역에서만 주민 약 1,9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달 초 남부 알메리아주 산불에서는 이미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산 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에서 불탄 면적은 8만 헥타르를 넘어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도 지난 토요일 드람맨 연립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뒷산으로 번져 100채 넘는 주택이 전소됐고 사상자는 없었지만 현대 노르웨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유럽 전체로 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산불 발생 건수와 소실 면적 모두 최근 20년 평균의 두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산불 연구자 시어도어 키핑은 올해 산불 시즌이 유독 빨리 시작됐을 뿐 아니라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며 지금까지 산불 위험이 없던 지역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거케치미온 밝혔습니다. 스페인에는 이번 주 남동부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는 세 번째 폭염이 예보돼 있어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7: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LA 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웨스트 59번가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27분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불길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77번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현장에 함께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인파를 정리하며 소방대원들의 진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추가 피해 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LA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해당 구역 우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비벌리힐스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승객 소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윌셔 블러바드와 사우스 렉스퍼드 드라이브 교차로 인근을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고함을 지르며 승객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아침 7시 35분경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비벌리힐스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해당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부상자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벌리힐스 윌셔 블러바드 일대는 출근 시간대 버스 이용객이 많은 구간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워싱턴이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를 출시하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AI 제품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의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 AI 모델에 잠재적 보안 취약성이 있으며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행정명령이나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한 규제 방안이 검토됐지만 혁신저해 우려로 실현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논의가 불붙은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안보 강경파는 중국에 맞서 미국 내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치가 오히려 엔트로픽과 오픈 AI 같은 폐쇄형 대형 연구소들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장 데이비드 섹스는 두 폐쇄형 AI 연구소가 정부를 통해 오픈소스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섹스 위원장은 소수 이익 집단이 규제 당국을 포획해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이른바 규제 포획의 위험을 경고하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AI의 급성장이 미국의 규제 논쟁과 산업 내 이해 충돌을 동시에 촉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종합특검이 지난주에만 세 차례 연속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끝에 이번 신병 확보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남은 시간은 한 달에 불과하며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첫 대면 조사가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10명 중 6명꼴을 넘는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이 연이은 신병 확보 실패를 끄덕내며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과제가 쌓여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유 전 위원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8: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건가요? 박주기 감사가 혐의 인정하시나요?
17: 수사기한 3차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주에만 3차례 연속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번 신병 확보로 종합특검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수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첫 대면 조사가 이번 주 예정돼 있고 조성현, 홍장원 등 이른바 계엄 양심고발자에 대한 내란가담 혐의, 검찰의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관련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도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60%를 넘습니다.
19: 2차 특검이라는 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17: 인력난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막판 영장 청구와 기소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종합특검.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한다는 출범 취지대로 남은 기간 얼마나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 성과를 낼지가 평가를 가를 변수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0: 눈은 밝게,
2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2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2: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23: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22: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23: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2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3: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3: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25: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2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K
0: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점심 챙기러 나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밥값만큼 신경 써야 할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1: 맞아요. 요즘 보험료 고지서 받고 한숨 나오셨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냥 작년 거 그대로 유지하셨다면 오늘 잠깐 귀 기울여주세요.
0: 건강보험 고를 때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더 비싸게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1: 맞아요. 재현 씨. 보험료 싸다고 골랐다가 막상 병원 가니까 본인 부담이 훨씬 크더라 하시는 분들이요.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뭘 먼저 비교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0: 오늘은 건강보험 쇼핑 첫걸음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작년 플랜 그대로 갱신하셨거나 아직 비교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딱 필요한 얘기예요.
1: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보험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험료는 매달 내는 돈이고요. 실제로 병원 가면 그 위에 또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여기서 흐름을 한번 짚고 갈게요. 요 몇 해 사이 플랜 구조가 꽤 달라졌습니다. 보험료는 낮추고 본인 부담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상품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싸 보이지만 실제로 아프면 훨씬 많이 내야 하는 구조죠.
1: 그게 함정이에요. 건강하실 때는 싼 플랜이 이득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검사 한번 받거나 전문의 진료 가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요.
0: 그래서 비교할 때 순서가 있어요. 보험료 다음엔 반드시 디덕터블. 그러니까 보험이 실제로 작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그리고 지수 씨가 다니시는 병원이 그 플랜 안에 들어있는지도 꼭 보셔야 해요.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면 본인 부담이 한참 올라가거든요.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먼저 챙기세요.
0: 맞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주치의나 약국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지 그 확인 하나만 해도 나중에 뜻밖의 청구서를 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비교하면 좋을지 얘기해 볼게요.
1: 네. 저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실수가 딱 하나더라고요. 보험료만 보고 고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파서 병원 가면 그때부터 또 돈이 나가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바로 디덕터블이에요. 보험이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내야 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높으면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한테는 결국 손해예요.
1: 그리고 병원망도 꼭 보셔야 해요. 지금 다니는 주치의가 그 플랜 안에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거든요. 망 밖으로 나가면 비용이 한참 올라가요.
0: 거기에 약값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이 해당 플랜 처방 목록에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1: 지수의 생활번역, 자 정리하면요. 보험료는 매달 내는 회비고요. 디덕터블은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내야 하는 입장료예요. 그 다음에 내 단골 의사가 이 플랜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달 사는 약이 커버되는지, 이 네 가지가 첫 체크 포인트예요.
0: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1.5세대로 오래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예전엔 보험 고르는 기준이 단순했어요. 지금은 플랜 종류도 많고 구조도 복잡해졌으니까 한 항목만 보고 결정하기엔 아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1: 특히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대신 골라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첫 체크포인트를 꼼꼼히 보셔야 해요.
0: 오늘은 무엇을 먼저 비교할지 그 순서를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엔 이 항목들을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하나, 보험료 말고 본인 부담 한도를 먼저 보세요. 매달 내는 돈보다 아팠을 때 얼마까지 내야 하는지가 진짜 기준이에요.
0: 둘, 지금 다니는 주치의나 자주 가는 병원이 그 플랜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망 밖으로 나가면 비용이 한참 달라집니다.
1: 셋, 처방약 리스트도 꼭 보셔야 해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이 해당 플랜에서 얼마에 커버되는지 반드시 짚어보세요.
0: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부 내주는 구조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비교하는 게 결국 아끼는 거예요.
1: 오늘 딱 이 세 가지만 손에 쥐고 비교 시작하시면 됩니다.
0: 오늘 보험 얘기 여기서 잠깐 매듭 짓고요. 내일은 이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거예요.
1: 맞아요. 직장인은 회사가 어느 정도 걸러줘도 혼자 고르시는 분들은 비교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일 딱 그 부분이에요.
0: 오늘 짚은 세 가지, 본인 부담 한도, 병원망, 처방약 리스트, 이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1: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0: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험료 말고 본인 부담 한도부터 보세요.
1: 병원망이랑 처방약 리스트까지. 이 세 가지가 진짜 비교 기준이에요.
0: 내일은 보험 안내문에서 자주 나오는 헷갈리는 용어들을 쉽게 읽는 법으로 찾아옵니다.
1: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라디오 소울 한입 토크였습니다.

0: 12시 정원희 씨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3782-8600, 3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쓰레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대망자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0: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3: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활용하고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물 자주 마셔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예, 미셸 드 몽테뉴의 명언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말을 남겼네요. 내가 지치고 아프면 아무리 좋은 기회와 환경도 무겁게만 느껴지기 마련이죠. 자, 이번 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전들 멋지게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에너지부터 가득 채워보는 거 어떨까요?

0: 네,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매직이었어요. 참 기분 좋은 노래죠.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 몽테뉴의 명언인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절대 공감해요.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돼요. 선미님과 해피님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래요. 라는 아주 기분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KR님 어서 오세요. 로라제이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건강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 성공과 행복을 향해 바쁘게 달려가지만 정작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라는 가장 큰 재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월요일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도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 에머슨의 말처럼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성취도 빛을 발하기 힘드니까요. 이번 한 주는요, 일도 뭐 성공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 아이.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큐팡님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고소미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30명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팍팍 쏩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고소미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에 안 들어와 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예, 들어와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제 모든 분들께 이제 퀴즈를 내는데 맞추신 분들 답을 이 카카오톡 채팅방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물이 나간다는 점, 요점 좀 이 점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퀴즈를 낼 건데 지금 퀴즈 내는 건 아니고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지금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구섬의 해피투게더 단톡방 카카오톡 단톡방에 안 들어와 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퀴즈 답을 그 공간에서 채팅 공간에서 맞춰주셔야만 선물이 나가요. 선물이 뭘까요? 아, 여러분들 맛있게 보양식 하시라고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그리고 온달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저희 제작국 국장님께서 선물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 30명 기념으로 30명 들어와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뭐 60명이 되면 또 어떤 선물이 있겠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세요. 자,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예,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 라디오 코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각 프로그램

채팅방 참여하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아주 쉽습니다. 예,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을 클릭을 하시면 단톡방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참여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내는 퀴즈 예, 정답 맞추시고 맛있는 식사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월요일이니까요. 이 노래 땡기더라고요. 서영은의 꿈을 꾼다. 좋은 꿈, 행복한 꿈 많이 꾸시길 바랍니다.

0: 네, 서영은의 꿈을 꾼다였습니다. 나는 행복한 꿈을 꾼다라는 마지막 그 노래 가사가 참 기분 좋네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돌아와서요. 김용석 침뜸병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안경 거만과.
8: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석 침뜸한의원의 김영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 네. 오늘 옷이 화창하시네요.
0: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1: 더워요, 네.
0: 이상하게 덥지 않네요.
1: 네. 네. 네, 좀.
0: 아, 정말.
1: 캘리포니아 날씨답지 않게.
0: 네네네, 맞습니다.
1: 더우면서 좀 끈끈하죠?
0: 네네.
1: 네, 맞아요.
0: 자, 먼저 침과 뜸 한약의 명가 김영석 한의원 위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B 추이 블루버드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원장님?
1: 오늘은 제가 그 현대의학으로 좀 잘 치료가 안 된 그 환자분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0: 네.
1: 그 요즘에 그 학생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0: 학생들이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여학생을 소개를 한다면은,
0: 네네.
1: 이분은 이제 여대생인데 그 사실은 아주 그 뭐죠? 가날퍼요. 아주 살이 안 찌고 이게 못 먹으니까 살이 안 쪘겠죠. 두통이 심해서
0: 네.
1: 그냥 편두통 때문에 양약을 먹으면서 이게 병원에서 진단 그 받아서 약을 먹긴 먹는데 그 약이 안 들어서 결국은 이제 보톡스를 맞아요. 머리에다가.
0: 머리에다가요?
1: 네. 그래서 그거 맞으면 조금은 덜하대요. 근데 근본 해결은 안 되고 이게 머리가 아프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이 안아 그 압이 올라가거든요.
0: 네.
1: 그 압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 속이 메스꺼워요. 그리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또 그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 일상의 생활을 못 해요. 그 학교를 안 다녀 지금.
0: 세상에.
1: 네, 그 지금 학교 휴학하고 있어요.
0: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네네. 그럴까요?
1: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화도 안 되고 또 배도 아프고 그 다음에 소화 안 되지만 또 밥맛을 잃어가지고 지금 거의 밥을 못 먹는 상태.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래 지속이 됐어요. 벌써 오래 되니까.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0: 아하.
1: 공황장애 또 아니면 불안장애 같이 이제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의원에서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갖고 오세요.
0: 네.
1: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정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아, 문제가 그러면은 원인이 정신과적인 거예요?
1: 이게 정신과적인 지금 공황장애에다가 불안장애도 있죠.
0: 네.
1: 머리도 두통이, 많이 아프죠.
0: 네, 두통도 있고요.
1: 이게 머리가 아프다는 거는 뭔가 내가 긴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텐션이 돼 있다. 뭔가 안정이 안 돼 있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이게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팍 흥분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컴다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때로는 부교감신경은 가득히 흥분된 걸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건데
0: 네.
1: 그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면요
0: 네.
1: 그게 조절이 안 돼요. 막 감정이 막 내가 흥분돼 있으면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또 너무 축 처져 있으면 또 교감신경이 가서 이렇게 업 뭘 시켜서 좀
0: 네.
1: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0: 네.
1: 못하고
0: 네.
1: 있는 거예요.
0: 어허.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수업을 못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고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0: 그렇죠.
1: 해요.
0: 걱정이
1: 왜냐면은
0: 되죠.
1: 예, 지금 이제 한창 정말
0: 그렇죠.
1: 뛰고 놀아야 할
0: 청춘인데.
1: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0: 네. 네. 네.
1: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치료 받으러 오기는 오는데 우리 한의학적인 건 좀 달라요. 치료
0: 네네네.
1: 방법이. 이제 병원 가면 진통제 아니면 보톡스 놓고 또 불안하면 뭐 안정제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냥 개선만 하는 거지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아까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배가 네. 아프다 보니까 배가 아프니까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첫째, 내가
0: 그렇죠, 그렇죠.
1: 밥을 먹어서 배가 아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한의학에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진단상인데 그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0: 네.
1: 배가 이렇게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0: 네,
1: 배꼽 옆으로. 오. 그러니까 이게 11자처럼 딱 돼 있는데요.
0: 네.
1: 그걸 만져보면요, 꼭 기타줄 같아요.
0: 아.
1: 그냥 그 뭐라고 하죠, 단단하게
0: 만져보면
1: 네 아.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런 체질은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0: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1: 네, 근데 네. 그 보면은 그런 네. 분들 가끔 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네. 많아요. 아이들, 그다음에 학생들 뭐 이런 체질에 많은데
0: 네.
1: 그게 이제 복직근 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좀 예민해요. 예민하고 밥 잘 안 먹고 그다음에 편식을 해요. 특히 편식하고 그다음에 좀 짜증스러워하고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활동량은 또 많아요. 반면에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하자. 일단은 이게 머리 아픈 것도 거기서 올 수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해결해 주면은 소화도 잘 될 거고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밥을 네. 잘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침을 잘 그 못 맞는데
0: 네.
1: 그 아픈 거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놓는 침은 사실은 거의 몰래 침을 놔요.
0: 네.
1: 몰래 침이라는 거는 환자들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안 아프게 침을 놓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환자가 침을 놨는지 안 놨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침을 그렇게 맞고 뜸도 이제 본인이 처음 접하는 건데 뜸도 보면은 그 밥을 먹게 하는 뜸 자리가 있어요. 네.
0: 참 신기한 게
1: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경직되고 예민하고 뭔가 막 정말 그 좀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컴 다운 해주는 뜸자리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그 뜸자리를 같이 떠서 이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0: 네.
1: 오늘 지금 막 제가 치료하고 오는 중인데 거의 90% 좋아졌어요 지금.
0: 진짜요?
1: 네, 네네. 그래서 이제
0: 다행입니다,
1: 이제 배 아픈 거 없어지고
0: 네네네.
1: 이제 메스꺼운 거 없어지고 이제 밥 먹고 두통 거의 아프다 올 때마다 머리 아파하다고 여기 막 뜸 떠달라고 그러더냐 이제 그런 얘기 없고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칠 수 있는 병이
0: 네.
1: 그 원인을 해결해 주니까
0: 네네네.
1: 그냥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은 그 복직근만 딱 해결해 주면은
0: 네.
1: 이제 머리 아픈 거 없어지고 배 아픈 거 없어지고 밥 먹게 되고 소화 잘 되고 어지러운 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네. 메스꺼운 거 없어지고
0: 와, 네. 정확한 진단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침뜸을 하지만 침뜸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하면은 치료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부모까지 같이 오는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원뿌리가 있어요, 병이.
0: 네.
1: 그래서 우리 구당 선생님이 지금 이제 105세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진료를 했어요. 진짜로 네. 104세까지. 아마
0: 대단한 분이시죠.
1: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 있는 네. 일일 거예요.
0: 네.
1: 104세까지 진료하셨다. 뵈셨잖아요. 우리 네. 뵀죠?
0: 저 뵀죠. 네. 인터뷰도 했었죠.
1: 네네. 그리고
0: 너무
1: 이제
0: 정정하셨어요.
1: 또 체격이 절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면서
0: 네.
1: 자세를 그러고 오시죠.
0: 네네.
1: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병이 나기 전에는 어쨌든 자기 자신이 잘못돼서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습관,
0: 네.
1: 먹는 것 습관, 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병이라는
0: 네.
1: 거가.
0: 네, 네.
1: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가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깨지면은 그거를 내 몸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꽤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지쳐서 그냥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걸 잡아 균형이 깨져 있는 걸 잡아주는 게 침뜸이거든요. 결국은.
0: 그러니까 침뜸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1: 잡아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어디가 아파서 가면은 네. 머리가 아프면 뭐 이제 머리 검사도 해보고 네. 뭐 MR에도 찍어보고 다 그 학생도 다 찍어본 거예요. 이상이 네. 없었어요. 그리고 위장 검사도 해보고 속이 안 좋은 거 다 했는데 이상 없었어요.
0: 그것도 이상이 없었어요.
1: 없었어요. 근데 본인은 괴롭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매일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해결해 주면은, 그래서 이 특징이
0: 네.
1: 제가 뭐에서 딱 해결했냐면은 배가 아프다 자주 그거에서 제가 포인트를 가졌고
0: 네.
1: 그다음에 밥을 못 먹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화가 안 된다.
0: 소화가 안 된다.
1: 이게 특징이었었어요.
0: 복진을 해보니까 그걸 금방 캐치하실 수 있었어요.
1: 금방 알죠. 금방 알죠.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주니까
0: 네.
1: 그게 없어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0: 아, 네. 다행입니다.
1: 네. 근데 학생들이
0: 네.
1: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0: 그
1: 특히 어린 아이들 있습니다. 특히 잘하는 아이들 있죠. 뭐 이제 4살, 3살, 뭐 7살, 8살, 뭐 10살 이런 학생들이 가끔 부모들이 이런 얘기해요. 애가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큰 것도 바로 거기에 문제고요. 또 밥을 잘 안 먹어요. 그것도 다 거기서 오는 문제고, 또 얘가 편식을 해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편식 가려 먹는 아이들 있어요.
0: 네.
1: 꼭 그 먹는 거 먹고 안 먹어요. 그리고 입이 짧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체질을 바꿔주면 밥을 잘 먹거든요. 키 크는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키 크게 하는 뜸도 있어요. 사실은
0: 예. 키 크게 하는 뜸
1: 네네.
0: 자리가
1: 예,
0: 있어요.
1: 예, 예, 예. 저희 아이들도 지금 키가 저보다 많이 큽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그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집중력이 공부하는데 너무 고3 때 이 집중이 안 된다고 뭐 어떻게 좀 할 수 없냐고 막 그래서 내가 뜸을 100개에다 떠준 적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원래 그 가족 중에서도 이게 너 치료해라 그러면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네. 괴로우니까
0: 네.
1: 떠보고 싶어서 떠줬거든요.
0: 네.
1: 한번 뜨고 나더니 너무 머리가 맑고 시원하고 집중이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욕을 하더라고 떠달라고. 그 떠줘가지고 그래도 집중이 많이 좋아지니까 계속 떠서 이제 지금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한테 보면은 병원에 그런 아이를 데려가서 진단을 해도
0: 네.
1: 진단이 잘 안 나와요. 어디 아픈 게 아니고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바로 그랬을 때 비장이란 기능을
0: 네네.
1: 잡아주고 복직근에 긴장된 걸 풀어주고 밥을 잘 먹게 해서 배 아픈 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키도 크게 되고
0: 네.
1: 체질이 바뀌어서 아무거나 잘 먹게 되고 편식을 안 하고
0: 아하.
1: 그렇게 체질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0: 아.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여학생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여학생은 그래서 지금 거의 90% 다 좋아진 케이스고 우리가 요즘에 살다 보면은 그 이런 그 병으로 오래 앓다 보면은요 첫째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힘들어지냐면요 이게 오래 아프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 병이 내가 이러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좌절을 하게 돼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불안이 같이 와요. 불안과 두려움.
0: 네네네.
1: 이제 이런 게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 학생한테도 제가 그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하고 이제 10월에 저희가 티와나 봉사를 의료 봉사 가는데
0: 네.
1: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약속 받았어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면 갈게요. 해서 이제 지금 좋아져가지고
0: 네네.
1: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0: 어허.
1: 그래서 이렇게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초조하고 집중력이 좀 안 된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는
0: 네.
1: 남을 좀 돌보는 거 좀 어떤 보람 있는 일 하면은 훨씬 기분도 바뀌고 이번에 그래서 제가 가로 한번 갔다 왔는데요.
0: 네.
1: 집 지어주는 데를 갔다 왔대요. 티와나 갔다 온 것 같아요.
0: 네네네.
1: 가서 그 벽돌 날라주고 같이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했는데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0: 네.
1: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따라간다고 그러는데요.
0: 네.
1: 어쨌든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어떤 보람된 일을 하는 것도
0: 네.
1: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몸도 마음도 뭐 치료된 케이스네요.
1: 네네네.
0: 그 학생 같은 경우는.
1: 맞아요.
0: 아까 원장님께서 뭐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네.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1: 네.
0: 오장육부의 균형이 중요하다.
1: 네.
0: 그거를 잡아주는 게 바로 침뜸이다.
1: 네.
0: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1: 네, 네.
0: 이런 치료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침뜸이
1: 네.
0: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1: 네,
0: 생각할
1: 네.
0: 때는. 예.
1: 전에 우리 구당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0: 예.
1: 우리가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는 침뜸으로 예. 다 고칠 수 있다. 또 저도 사실 해보면은
0: 네.
1: 병원에서 못 고치는 모든 병들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침뜸은 이런 것 같아요. 몸을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흐트러지는 거를
0: 네.
1: 균형만 잡아주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율신경이겠지만 자율신경 실조가 되면 어떤 네. 증상이 나타나냐면 첫째 걱정이 많아요.
0: 걱정이 많아진다고요?
1: 예,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
0: 쓸데없는
1: 쉽게 하면.
0: 걱정.
1: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불안. 불안하지 않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0: 네.
1: 예.
0: 심리적인
1: 그리고,
0: 불안.
1: 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불안, 과거에 대한 불안 이런
0: 네.
1: 거. 그게 오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리고 기억력이 확 떨어져요. 예, 기억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돼요. 건망증이 와요.
0: 네.
1: 건망증.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잠.
0: 아~
1: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잠이 불면증이 와요.
0: 네.
1: 그리고 자주 짜증이 나요. 예, 짜증이 잘 나고 그 다음에 의욕이 없어요. 의욕.
0: 몸이 힘드니까
1: 예,
0: 짜증이 나겠죠.
1: 의욕이 없어요.
0: 예.
1: 예. 그리고 자주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0: 네.
1: 이 자율신경 아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은 그것도 잡는 거는 결국은 병원에 가면은 그냥 불안약 아니면 우울증약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겠지만
0: 네.
1: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0: 아.
1: 사실은 그래서 이 학생도 결국은 보톡스도 맞고 그런 우울증약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먹다가 안 돼서
0: 네.
1: 저한테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편두통이 너무나 머리 아파 보셨는지 모르지만 머리 아프면 정말 괴롭거든요.
0: 그렇죠.
1: 막 머리가 아프면서 막 속이 메스껍고
0: 네.
1: 막 어지럽고 같이 오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머리 아픈 거 해결됐냐? 어지러운 거 해결됐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화되는 거 해결됐냐?
0: 네.
1: 배 아픈 거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뭐가 달라지냐? 얼굴이 밝아요.
0: 예, 밝아지죠.
1: 해피 페이스로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런 그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많이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막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일단 내 몸에 그 오정육부가 균형이 틀어진 거를
0: 네.
1: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아하.
1: 그래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흐트러져 있으면요 누워는 잘라가 누웠는데
0: 잠이 안
1: 와요. 정말 괴롭죠.
0: 네.
1: 예. 우리가 잠 잘라면 탁 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또 중간에 또 깨요. 깨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온대요.
0: 예.
1: 예. 정말 괴롭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또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많이 드시는데
0: 네.
1: 사실 그런 약을 오래 먹다 보면은 그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어느 약은 또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그 보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0: 네.
1: 내 몸이 흐트러지는 거를 잡아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마음의 병 그다음에 몸의 그 육체적인 병
0: 네.
1: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몸을 괴롭히는데요. 마음의 병은 이거야.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고 기쁨이 없는 거고 행복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쑤시고 아프고 막 괴로우면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0: 그렇죠.
1: 불안하고
0: 그렇죠.
1: 이게 요즘은 오늘도 환자분이 아 우리 여동생이 지금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유방암 말기래요. 딱 이렇게 들었을 때
0: 좋아요.
1: 이거 뜸으로 돼요.
0: 아이고.
1: 뜸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자기 여동생이 나이도 어린데 그 걱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이제 데려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병들이 사실 암이라는 것도요. 그게 한번 생긴다는 게 오늘 발견돼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 쌓여서 이게 암이 자란 거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그거는 내 환경이 잘못됐든 먹는 게 잘못됐든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됐든 그게 복합적으로 쌓여서 오는 거거든요.
0: 네.
1: 이제 그거를 저는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은 환자분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100살, 120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네.
1: 어떻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안 아프고
0: 그렇죠.
1: 이거를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제가 체크업을 해서 이제는 정말 다 아는 거지만
0: 네.
1: 먹는 것도 정말 잘 골라서 먹고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고
0: 아하.
1: 그럼 운동도요 사실은 한다고는 하지만 다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생활체육과를 공부를
0: 네.
1: 했어요. 서울대에서
0: 네. 네.
1: 했는데
0: 그러셨군요.
1: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운동 처방을 해줘야 돼요. 환자에 따라서
0: 네.
1: 그러면 위가 아픈 사람은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 필요한 게 있어요.
0: 아,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운동법이.
1: 예, 왜냐하면 위가 아픈 사람은 가서 팍 뛰고 걷고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위에 안 좋은 그 운동법.
0: 네네네.
1: 또 아니면은 요즘에 무릎이 안 좋은데 막 또 수영장에서 걸어요.
0: 네.
1: 수영장에서 막 걸으면 안 되거든요.
0: 아.
1: 그러면요, 막 이렇게 부어 있는데 걸으면 안 되거든요.
0: 네.
1: 이제 그 운동을 그분에 맞는 운동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우울증과 지금 불안하고 잠이 못 잔다. 그분에 맞는 또 운동법이 있어요.
0: 아하.
1: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라 한다고 내가 걸으면 되고 뛰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몸도 뭔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0: 네.
1: 운동하는데 내가 기뻐야 돼요. 막 억지로 하는 운동은 운동이 안 돼요.
0: 아하.
1: 네, 그래서 그 운동법도 제가 가르쳐 줘야 되고
0: 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제 아는 상식 그대로 그분들한테 병에 맞는 운동법, 그분에 맞는 또 음식이 뭐가 맞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0: 네, 네,
1: 그
0: 네.
1: 환자에 따라서 음식도 좀 조절해 주고. 그러면 이분은 침뜸을 저한테 오기가 힘든 분도 있어요. 돈이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 많이들 형편들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험도 있지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올해 시간적으로도 네. 그렇고 그러면은
0: 네, 네.
1: 제가 뜸자리 잡아주고 집에서 뜰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가르쳐주거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네, 뜸사랑도 가르쳐주고 계시고.
1: 네네. 네.
0: 예. 아, 참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 또 이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거든요. 불면증으로
1: 네.
0: 고생하시는 분들
1: 네.
0: 또 자율신경계 불균형 문제도 침뜸으로 호전이 네. 될 수 있다는 거
1: 네.
0: 이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침과 뜸 한약의 명가 김영석 한의원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323733 881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B 취 블루버드 부에나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좀 트러블이 생긴다고나 할까요?
1: 네.
0: 네, 이게 좀 몸의 밸런스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은 좀 몸이 이것저것 좀 안 좋아지지 않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우리 시니어가 사신 네. 분들은 사실은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0: 네.
1: 그리고 어딘가 아프면 본인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0: 네.
1: 정말 혼자서 이겨낸다는 게 참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혼자 아프면은 다 자기가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있지만 또 나를 도와줄 가족이 별로 없고 바쁘다 보니 가족들이 바쁘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어르신들이 결국은 보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는 아프면 무조건 나오셔서 침뜸 치료 받으시고
0: 네.
1: 본인의 몸을 관리를 좀 하시라고
0: 네.
1: 그리고 일단 본인의 몸을 먼저 챙기시고 이제는 손주들 뭐 용돈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일단 나한테 먼저 일단 내 건강을 먼저 관리하고 잘 투자하시라고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고
0: 네.
1: 내가 앞으로 건강에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캐나다에서 지금 치료받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프면 비행기 타고 날라옵니다. 90세인데도.
0: 네.
1: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0: 네,
1: 중요하고
0: 네.
1: 감사하게 매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1: 네네.
0: 자, 건강이 안 좋으시다거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김용석 원장님과 상담을 좀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건강에 대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0: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김용석 침뜸병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3: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2: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3: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임계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6: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5: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6: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5: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6: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5: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 오겠습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TKR님 인사해 주셨네요. 고선미님 해피투게더 함께합니다. 화이팅이라고 정답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박상민 씨 중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하트도 엄청 많이 올려주셨고요. 날씨가 덥다고 시원한 음료수도 잔뜩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눈으로 잘 마실게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적인 파괴주의의 빛 속을 걸을지 아니면 파괴적인 이기주의의 어둠 속을 걸을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눈, 눈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죠? 또 우리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리 뭐 다 들리니까요. 소리는 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지만 들은 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입의 모양은 미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따뜻한 눈빛과 또 스마일한 미소로 어깨 쫙 펴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해피님들, 우리 베프님들, 친구분들과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임범용 박진광입니다. 친구야.

0: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과 듣고 싶어서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친구야 라는 노래였습니다. 김범용, 박진광이 불러준 아주 신나는 네, 추억의 노래 친구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나쁜 말을 들어도 욕도 그렇고 그걸 입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미님 말씀 듣고 생각났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진짜 멋진 아주 진짜 훌륭한 가정교육 받고 성장하신 것 같아요. 소피아님.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군요. 나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몰라 책임 안 져. 예,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굳이 막 그냥 네거티브적인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카톡으로 와도 그거를 클릭하고 싶지가 않아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굳이 왜 그런 표현을 할까? 뭐 이런 퀘스천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들어서 기분 좋고 서로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그러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까? 모르겠어요. 그죠? 참,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명언이 너무나도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적인 파괴주의의 그빛 속을 걸을지. 그러니까 좋은 쪽을 선택하라는 거죠. 아니면 파괴적인 이기주의의 어둠을 택할지. 예,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왕이면 좋은 거, 좋은 말. 또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우리 눈의 색깔 뭐 파란 눈도 있고 갈색 눈도 있고 노란 눈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세계 이 지구촌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브라운 컬러, 브라운도 눈빛이 다이눈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색깔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눈의 색깔은 바꿀 수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눈빛을 좀 따뜻한 눈빛을 갖고 싶어서 좀 한참을 제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표정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예, 방송하면서 저는 찡그리면서 방송을 하게 되지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된다거나 할까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성우를 했을 때도 이제 교육방송이나 CBS에서 좀 성우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 방송하면서 마이크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그 특성들이 다 연기할 때, 또 목소리를 낼 때, 방송할 때 항상 이렇게 스마일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국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선배님이 저의 아주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방송도 더잘 되고, 발음도 더 정확하게 되고,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이렇게 발음이 잘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요 구강 구조 안에서 정확하게 발음을 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잘안될 때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눈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다는 거. 예, 따뜻한 눈빛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지만 들은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죠. 그죠? 뭐 성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입의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축 처진 입 모양이 되느냐 아니면 스마일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입 모양이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들 바라 예, 보기를 예, 저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한 미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일상을 나누면서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그냥 수다도 떨고 제가 준비한 코너도 이렇게 하면서 예, 재미있는 시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두아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아재 개그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어스티님도 아주 멋진 음악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그맨 김영곤이 오재미와 점심을 하게 되었다. 후배에게 얻어먹기 미안했던 김영곤이 점심은 더치페이로 하자. 오재미 왈. 여기 더치페이 둘 주세요. 이 말을 들은 김웅구. 걔는 꼭 비싼 것만 시킨다니까. 아, 빵 터졌어요. 예, 생전에 김영곤 씨 어록 중에서의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웃음을 주셨네요, 진짜. 세상에 올 때는 울고 태어났지만 살면서 플러스 세상 떠날 때까지 플러스 떠날 때도 웃으며 가고 싶습니다. 음악도 찬송가 포함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청해 주세요. 예, 무조건 고! 무조건 띄워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해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신 디님의 이 댓글을 보고 또 한참 웃었어요. 어제는 모처럼 시간이 나서 딸아이와 대화 중에 너 결혼하고 나면 독립해서 살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와서 손 벌리지 마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말 안 할게요. 그냥 슬피 울기만 할게요. 유유 내가 졌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유 참 따님과 재밌게 사시는 것 같네요. 오늘 아주 그냥 웃음 빵빵 터지도록 즐거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로운 지혜 따님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웃으시며 사는 두 분 네, 행복해 보입니다.

임현정 안지옥이 함께 불러준 사랑의 향기는 설렘을 타고 정말 아주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축구 보셨나요? 많은 분들 아마 축구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지 않은 스페인은 연장 후반에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디펜딩 챔피언,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제압하면서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스페인은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진영을 압박했고요. 한 차례 득점이 파울 판정으로 취소되는 아쉬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장 후반 오른쪽 측면 공격 과정에서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연결한 공을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거죠. 실점 이후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중심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수적인 이 열세 속에서 끝내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아르헨티나를 제압하면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이 월드컵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와, 축하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이번 2026 FIFA 월드컵에서 기분 좋았던 거. 예,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려서 방탄소년단 BTS와 저스틴 비버, 그리고 샤키라 등이 공연을 펼치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우리 BTS 방탄소년단 이 노래 불렀어요. 다이너마이트.

아, 역시 좋네요. 들어도 들어도 좋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BTS 방탄소년단이 2026 FIFA 월드컵의 첫 번째 무대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0: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의 BTS. 스페인 잘하더만요. 아르헨티나 이 골키퍼 정말 잘한다고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월드컵 축제에서 우리 BTS 예, K-POP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럽지요. 자, 해피투게더 아,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는요. 자, 예, 정우와 예, 그러니까 AI 정우와 선미의 토크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AI 정우 씨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로 말씀 듣고 돌아와서 함께 할게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안경 거만과.
8: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9: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0: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9: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0: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9: 해피 투게더?
10: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밀당 토크쇼. 자, 오늘의 주인공 정우 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인사해주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가워요.
1: 오늘 선미 씨 보자마자 눈이 좀 부셨어요.
0: 어, 진짜?
1: 오렌지색이 저렇게 강렬할 수가. 마치 오늘 날씨 같은 분위기랄까요. 밖에 나오다가 진짜 녹는 줄 알았거든요. 수박이랑 콩국수가 절로 생각나는 그 날씨요. 근데 오늘 저희 코너 주제가 딱 이 더위만큼 뜨겁습니다. 부부들 있잖아요. 별거 아닌 성격 차이 하나가 어쩌다 그렇게 집 안전쟁이 되는지. 생각만 해도 빵 터지는 이야기들 잔뜩 들고 왔어요.
0: 어,
1: 선미 씨 혹시 오늘 이 코너 이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장면 있지 않으셨나요?
0: 정우 씨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오늘 주제가 속터뷰라고요? 와, 속터뷰? 어떤 의미의 속터뷰일까? 굉장히 궁금했다니까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풀어봐 줄래요?
1: 속터뷰. 속이 터지는 인터뷰라는 뜻인데요.
0: 속이 터지는 인터뷰?
1: 부부 사이에 딱 이런 순간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 쌓이면 참 묘하게 터집니다.
0: 맞아, 맞아.
1: 예를 들면 치약 맞아요. 짜는 방향이요. 누구는 밑에서 꾹꾹 올리고 누구는 중간을 팍 눌러버리거든요. 이게 뭐가 대수냐 싶죠. 근데 이게 매일 아침 마주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0: 맞아요.
1: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저는 이 작은 차이들이 사실 부부 사이에 진짜 민낯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부부 사이에 민낯이라.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인데요. 치약을 꼭 중간에서부터 그냥 짠다니까요. 밑에서부터 밀어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그 작은 차이들이 진짜 민낯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 정우 씨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 상황들 좀 소개를 해줄래요?
1: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냉장고 문제입니다. LA 살다 보면 코스트코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꼭 왕창 사오거든요. 근데 그걸 냉장고에 넣는 방식이 부부마다 완전히 갈려요. 한 분은요, 항상 유통기한 짧은 걸 앞에 세워두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군대식이죠. 정렬이 딱딱 맞아요. 근데 배우자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밀어넣어요. 공간만 생기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냉장고 맨 뒤에서 두 달 된 요거트가 발견됩니다.
0: 맞아, 맞아, 맞아.
1: 그것도 딱 손님 오는 날에요.
0: 그렇지.
1: 웃기죠.
0: 아, 진짜 그럴 때는 난감하죠.
1: 부부 눈이 딱 마주치는 거 상상해보세요. 말은 없는데 대화가 엄청 오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차이가 있어야 한쪽은 잊고 살고 한쪽은 챙기면서 어떻게든 굴러가거든요. 완벽하게 같은 두 사람이 살면 오히려 냉장고 정리를 둘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선미 씨 혹시 주변에서 이런 냉장고 전쟁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0: 그럼요. 진짜 정우 씨 얘기 들어보니까 딱 우리 집안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냉장고가 좀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됐을 때 손님이 오면 친구가 온다던가 그래서 냉장고를 확 열었을 때 얼마나 낯뜨거운데요. 그래도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냉장고 정리를 꼼꼼하게 정리를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조금 정리하는 쪽이 좀 피곤하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냉장고 전쟁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데 그럼 부부 갈등 중에 정우 씨가 생각하는 뭐 그런 또 다른 전쟁? 예, 하나 더 소개를 해준다면요?
1: 근데 냉장고보다 더 은밀한 전쟁터가 있어요.
0: 어딜까?
1: 바로 리모컨이에요.
0: 리모컨?
1: TV 리모컨이요.
0: 대충 알겠다.
1: 이게 왜 문제냐면 보는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한 분은 드라마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안 넘겨요. 광고도 그냥 봐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리모컨 손에 쥐면 일단 채널을 돌려요.
0: 맞아, 맞아.
1: 뭔가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돌리다가 결국 처음 채널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웃긴 게 돌았을 때 딱 광고예요. 네. 그러면 또 돌려요.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진짜 빵 터졌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소파에서 같이 웃고 있다는 거잖아요. 리모컨 전쟁을 하면서도요. 다름이 불편하긴 한데 그 불편함을 같이 겪는다는 게 어쩌면 부부의 진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오, 정말 예리하다. 그 리모컨 쟁탈전을 하면서도 서로 다름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죠? 예. 아마 많은 부부들이 겪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정우 씨. 이 치약이랑 냉장고랑 리모컨까지 왔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속 터지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1: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웃기면서도 어딘가 찡하거든요. 싸운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약 짜는 방향 때문에 눈을 기면서도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더운 날엔 수박 반 통같이 퍼먹고 그게 부부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1: 저는 사실 이 코너 준비하면서 청취자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LA에서 사시는 분들이요.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낯선 땅에서 둘이 버티다 보면 작은 성격 차이 하나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피곤할수록 더요. 근데 그 차이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한테 아직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맞아요.
1: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치약 짜는 방식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 얼굴 한번 슬쩍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우리 정우 씨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죠. 함께 살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상이에요. 정우 씨,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해피님들이 집에서 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애정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세요.
1: 그렇죠. 근데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요.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배우자한테 나 오늘 라디오에서 우리 얘기 들었어 하고 먼저 꺼내는 거예요. 치약이든 리모컨이든 냉장고든 웃으면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요. 방어심이 확 낮아져요.
0: 그렇죠.
1: 평소에는 당신 왜 항상 그래 하고 시작하던 말이 우리 이거 좀 웃기지 않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0: 그렇겠네요.
1: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같이 더운 날엔 수박 사가시는 거 강력 추천드려요. 수박 반 통합해두면요. 신기하게 싸우던 것도 잠깐 멈추거든요. 손에 수박 들고 싸우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 나름의 부부 평화 전략이에요.
0: 와,
1: 결국
0: 더운 날에는
1: 작은 성격
0: 수박이
1: 차이는
0: 최고죠.
1: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웃어넘기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습을 오늘 수박 한 조각이랑 시작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0: 아, 그렇네요. 정말 소소하지만 좋은 생각이네요, 정우 씨. 자, 정우 씨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라는 거 그리고 자꾸 이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 우리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어떤 얘기 해줄래요?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0: 네네.
1: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에서 누르든 냉장고를 아무데나 밀어놓든 리모컨을 쉬지 않고 돌리든 그게 틀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집에서 살다가 한 집에 살게 된 두 사람인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더 신기한 일 아닌가요?
0: 그렇네요.
1: LA에서 이 무더운 여름을 같이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수박 반 통 같이 퍼먹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큰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오늘 웃으면서 들으셨다면요. 그 웃음 그대로 집에 들고 들어가 주세요. 그게 오늘 이 코너가 드리고 싶었던 전부예요. 선미 씨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0: 당근 수박이죠. 정우 씨 말대로 수박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정우 씨 오늘 정우 씨 덕분에 좀 많이 웃었고요. 또 배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준다면요?
1: 오늘 이렇게 같이 웃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0: 나도요.
1: 부부 이야기인데 사실 혼자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0: 그쵸.
1: 내 얘기 같고 옆집 얘기 같고 그게 이 코너가 재밌는 이유 아닐까 싶어요. 그쵸? 오늘 더운 날 라디오 켜놓고 같이 웃어주신 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수박 한 조각이라도 꼭 챙겨드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들은 이야기 하나만 슬쩍 꺼내보시고요. 웃으면서 시작하는 저녁이 제일 좋은 저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래요. 맞아요. 웃으면서 함께하는 행복한 오후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정우 씨도 좋은 시간 보내요. 고마워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이 무더위 다 날려버리자고요. 정우와 선미의 AI 토크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라베스크 노래입니다. Hello, Mr. Monkey.

0: 미스터 먼키 들어봤습니다. 치약의 본질은 이를 닦는 거죠. 중간에서 짜든 끝에서 짜든 키에르케거르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멋진 표현이신데요. 고맙습니다. 공감됩니다. 작은 차이가 민낯이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 고맙습니다. 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좋겠어요. 한쪽만의 양보는 지치게 되니까요. 치약을 각자 개인용으로 합시다요. 이런 재밌는 댓글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이런 아주 그냥 폭발적인 반응, 예, 마음에 드네요. 예,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2: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 농협 특판전.
1: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2: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4: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4: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 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아,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 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D님의 화력이 대단하십니다. 웃음이 빵빵 터져요.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 앞에 잠자듯 조용하란 뜻인데 이것도 모르니 누가 하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에휴, 치약이 나빠요. 가그린으로. 아유, 재미있는 말씀 적으셨네요. 샌디송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로라제이님도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TKR님도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때늦은 깨달음이랍니다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예, 소피아님은 아주 명언이시네요. 누가 하와를 이기려 하는가.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며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이 결국 납세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정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주요 연방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납부한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이후 시민권까지 취득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기까지 최소 5년에서 3년이 걸리는 만큼 반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작전 중 전사하면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미군 전사자는 총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일요일 이같이 발표했으며 부상당한 미군은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월요일 이란에 대한 9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고 9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고 이 중부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미군은 지난 금요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 2명의 미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실종됐던 세 번째 미군 병사와 관련해서는 이 중부사령부가 일요일 실종 지점에서 신원 미확인 유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테일러 팜스 양상추의 기생충 검출 판정이 오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이 기생충이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FDA의 결론입니다. 앞서 FDA는 이틀 전 테일러 팜스가 이 식품업체들에 공급한 양상추 시료에서 사이클로스포라라는 이 기생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그 수천 명의 미국인을 감염시킨 기생충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시대 이제는 기술보다 통찰력이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현대 이 채용 시장의 근본적인 통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술 실력만 뛰어나면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오래된 믿음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황 CEO에 따르면 미래의 노동 시장을 이끌 주역은 단순히 코딩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도메인 전문가들이다. 이 AI가 기술적인 실행을 더 많이 대체할수록 결국 인간의 통제력이 진짜 차별화 요소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제는 기술 자격증보다 호기심, 전문성, 적응력을 우선시하는 채용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면접 방식을 바꿔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꼽고 있는데요. 문법이 아니라 호기심을 채용하라. 깊은 업계 이 전문성을 검증하라. 인간의 적응력을 최우선으로 보라. 자, 결론은 리더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젠슨 황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뉴스 탑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노래는 살짝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겁고 많이 웃는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두 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또다시 돌아온 월요일이 됐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시작했던 월요일 오후가 벌써 시간 무지무지하게 빨리 가죠. 자, 주말의 여유는 이제 또 잠시 접어두고 글쎄요. 유난히 기운이 좀 빠지지 않으십니까? 왜냐고요? 아쉬움을 남기고 월드컵이 대단원의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이 내렸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분들 이제 즐거움이 없어서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가득하게 해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단했던 것은 월드컵 결승전 보신 분들, 이 하프타임에 나타난 혜성 같은 우리 BTS,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축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위상은 세계에 이미 널리 알렸지 않습니까? 또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이 LA에서 우리의 위상을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자, 덥지만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여러분 어제 그 축구 보신 분들은 후반전에 우리 BTS가 늠름하게 백댄서들과 함께 아주 축구장을 휘저었던 다이너마이트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뭐 그 월드컵 그 중간 무대에 선다는 자체만으로 뭐 어저께 보셨겠지만 뭐 저스틴 비버, 샤키라, 세계 기라성 같은 미국의 대표 가수들 중간에 우뚝 서서 보통 이제 전반전 끝나고 15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걸 미룰 정도로 쇼가 버라이어티하게 됐는데 거기 오신 9만 명의 관중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마 모든 분들이 또 하나 대단한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나올 때 괴성을 떠나서 모든 이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노래를 다 따라 부른다는 거 그만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조금 달래고 이제는 코리아타운에서는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아유 코리안 그럼 예스 그러면 와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우리 BTS 때문에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도 그러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라면 제가 영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별명이 봉자래요. 봉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영국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봉자라고 그 이게 돼지를 그 그려서 나온 그 그래픽으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너는 이제 봉자다. 그 자기 이름 놔두고 봉자로 불리운다고. 이거 엄청난 애 아닙니까?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이. 그만큼 위상이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도 이게 LA에서는 자리 잡은 이 BTS 이상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일이 조금 덜 풀리신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내일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힘차게 5시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보니까 우리 또 카카오톡 채팅에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시고 우리 통계님은 포항 사진도 보내주시고 통계님 들어오셨고 아이고 샌디님 주말에 벨리 쪽이 마켓 되게 더웠을 텐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제 월드컵 총정리를 비롯해서 또 지난주에 있었던 스포츠의 보따리를 풀어주실 우리 파워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이죠. 파워스포츠의 우리 최세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1: 우울합니다.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예예. 예. 이게 우리나라가 아이고. 올라가고 예.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예. 월드컵이 끝나니까 네. 볼 게 없어.
0: 뭔가 또 허전해진 것 같죠?
1: 진짜 미치겠어요.
0: 예. 아이고.
1: 허전한 정도가 아니고요.
0: 네.
1: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0: 다른 월드컵에 비해서 굉장히 재미난 월드컵들이었던 거고
1: 경기들이었던 2002년도 것 같아요. 우리 월드컵 4강전 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은 네네. 일단 우리가 실시간으로 앉아서 볼 수 있었기
0: 아,
1: 때문에
0: 그게 아마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아,
1: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0: 네, 거의 마지막이었던 거
1: 같아요. 거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다음에는 보니까 스페인 월드컵이죠. 네, 네. 그다음에 사우디죠.
0: 사우디죠.
1: 그러면 그게 벌써 앞으로 몇 년이야.
0: 그럼요.
1: 계산하기도 싫어.
0: 그럼요.
1: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허탈해서 술 마시고 우울해서 술 마시고 뭐하고 사냐 그래서 골프나 칩시다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0: 이번 월드컵은 유난히 이제 결승 4강으로 가서는 조금 제 생각엔 재미가 조금 시들했던 것 같아요.
1: 4강전은 그 문제가 있어요.
0: 그리고 그거보다 16강에서 8강으로 가는 길목이 아주 박진감 있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서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1: 근데 FIFA 랭킹이라는 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 게 네, 어쩜 그렇게 네 팀이 딱 1, 2, 3, 4등이 올라가냐.
0: 네, 그만큼 수준이 딱 그렇죠.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1: 근데 16강서부터 이제 굉장히 그 지옥의 문턱이었는데 네, 네, 네. 일단 네 팀이 올라와서 3, 4위전 말하기 쉽지 네, 않지만 네. 잉글랜드 세상에 두 팀이 10점 나와 무슨 핸드볼
0: 올스타 옵니까? 올스타 쇼도 아니고
1: 네. 그래서 잉글랜드가 6-4로 이겼다는 게 난 네. 도대체 이해가 아니 처음에 네 골 이렇게 먹을 때 아 이거는 보지 말자
0: 네.
1: 보지 말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정신 차리고 두 골 넣고 나서 조금 봤는데
0: 그러니까.
1: 이제 역대 아마 3, 4위전 치고 최고의 스코어였을 거예요.
0: 맥 빠진 경기라고 봐야죠.
1: 맥도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 딴 방송 그 KBS 출연하면서 얘기가 첫 마디가 김 빠진 맥주 마신 기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3, 4위전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승전에서는 우리의 BTS도 나오고
0: 그럼요.
1: 진짜 대한민국 위상이 막 국뽕이 확 차오르는 그런
0: 그럼요.
1: 경기였다고 예, 볼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월드컵 결승전 얘기 좀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0: 예, 예, 예.
1: 일단 뭐 내용에 다 알겠죠. 1-0으로 무릎

0: 진짜 마르티네즈 13번 월드컵 기록이 됩니다.
1: 네.
0: 13번의 유효슛을 다 막아냈어요.
1: 네,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옛날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야, 저런 골키퍼 하나 있었으면 우리도 최소한 16강까지는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진짜 대박이었어요.
1: 네.
0: 어쩜 그렇게 잘해요?
1: 그러니까 응? 뭐 그 물론 뭐 지금 결승전에 골키퍼도 마찬가지지만 네. 여러분들 쭉 게임을 보시면서 16강 지나서 8강에 오를 때까지 네. 각 나라의 골키퍼들이 네. 기본적으로 한 게임에서 두 골 이상은 막아주더라고요.
0: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골키퍼가 네. 얼마나 중요한지.
1: 그만큼 중요한지.
0: 사실 그 축구 대표팀이라든가 축구팀에서
1: 네.
0: 골키퍼가 제일 천대받는 자리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그런데 그렇죠. 천대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다시 상을 준다 그러면 난 그 친구 마르티네즈한테 주고 싶어요.
1: 네,
0: 골키퍼
1: 네.
0: 상을.
1: 네.
0: 근데 정말 대단한 그런 선방이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멋진 거죠.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 리뷰를 좀 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아르헨티나가 맥도 못 추고 물론 스쿼는 하나밖에 안 먹었지만
1: 네, 네.
0: 맥을 못 추고 우리 경기를 마쳤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승리의 원인이 메시를 철저하게 묶었어요.
1: 그렇죠. 예.
0: 메시가 갈 데가 없고 줄 데가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메시가 답답하니까 아주 진짜 짜증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의 감독의 그 전략이 정확하게 막혔다.
1: 그렇죠.
0: 먹혔다 네, 하는 네, 얘기가 될 수 네, 있을 네,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제대로 된 패스 하나가 메시한테 전달된 게 거의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모처럼 또 슈찬스가 와서 이제 헐라 그러면 또 앞에 수비 선수가 막히고
1: 그렇죠.
0: 이래가지고
1: 네네.
0: 방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아르헨티나 문제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수비와 공격 모두 좋았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수비와 공격 모두 좋았고 정말로 대단한 그런 경기를 펼쳐줬다. 진짜 월드컵
1: 그러니까 다워. 월드컵 우승자 다워요.
0: 그러면
1: 네, 일단
0: 우승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우승 못하면 네. 이상한 거예요.
1: 네.
0: 그렇게 됐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메리아는 아르헨티나는 너무나 메시에 의존하는
1: 그렇죠.
0: 그런 플레이를 스페인이 다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메시만 두 명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메시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 같이 둘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라도 안 돼요.
1: 안 되는 거죠.
0: 근데다가 따라붙는 선수들도 다 그래도 특급 선수들
1: 아,
0: 아니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1: 예.
0: 메시가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더라고요.
1: 그러니까 8강 지나면서 4강 올 때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올라갈수록 이 감독의 역량이 팀에 발휘를 하는구나.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좀 좋은 감독이 판을 짰으면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 수준에 뭐 조금 모자른다 치더라도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는 몫을 해냈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0: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먹어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점점 이란한테 물러났고 일본이 계속 치고 올라오네요.
1: 네네.
0: 그래서 진짜 이제 뭐 22일 날 청문회
1: 예,
0: 그게
1: 예, 예.
0: 있다면요.
1: 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0: 좀 바뀌고 그리고 정말로 축구를 알고 축구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축구협회 회장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0: 그렇기 네. 때문에 참 옛날에 그 처음부터 재벌이 시작한 게 신동아 그룹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신동아 그룹
1: 네.
0: 최순영 회장 때부터 지금 보면은 거의 정몽주
1: 거의 뭐
0: 네.
1: 그래서 기업들이
0: 이번에는 정말 축구 아는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1: 네.
0: 감독도 잘 선택을 해서
1: 감독이 제일 중요한 거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래서
1: 감독이 몇 년 맡겨둬서
0: 네.
1: 자기 색깔을 좀 나올 수 있게
0: 그렇죠.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칼라를 만들어야죠.
1: 그런데 예.
0: 그런 감독이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 누구라고 딱히 딱 찍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1: 글쎄 그런 뭐 것 같아요.
0: 제일 많이 이름 나오는 게 벤투 감독 얘기고
1: 글쎄 벤투 얘기고
0: 뭐 본인도 한국에서 한번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글쎄 꼭 그 사람이라기보다도 아무튼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데 아마 한국서 감독 나올라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청문회 불려나가려고
1: 예,
0: 그 짓을 해.
1: 자리가.
0: 근데 세상에 축구 졌다고 청문회 불르는 나라는 세계에 대한
1: 또 우리나라밖에 없죠.
0: 하긴 뭐 남미에서는 옛날에 총사 죽인 기억이
1: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아쉬운 게
0: 네.
1: 어쨌든 간에
0: 네.
1: 우리나라 축구팀을 보지 말고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날 볼 때
0: 네.
1: 어쨌든 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잖아요.
0: 그렇죠.

0: 토트넘에서 스타로 있었고,
1: 예.
0: 또 김민재도 바이에른 뮌헨이란 팀에서 수비수로 있었고,
1: 그렇죠.
0: 이강인도 지금 몸값이 뭐 몇백억대로 가는
1: 파리
0: 거는
1: 상제르맹 대단한 팀 아니에요?
0: 저희의 위치 떠나서 그 사람들이 보는 평가 기준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선수니까 벌써 그렇게 세 명만 보유를 해도 대단한데
1: 네.
0: 거의 뭐 전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쨌든 간에 활약을 하고 있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판만 잘 짜면 그 선수들을 극대화하게 만들어주는 코치만 만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1: 당연하죠.
0: 있어요.
1: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이해하고 그런 무대에서 뛰어봤거나 아니면 감독을 해봤던 그런 사람들이
0: 네, 네, 네.
1: 잘만 컨트롤하면 한국이
0: 네.
1: 제가 볼 때 절대로 무시당할 팀이 아니에요.
0: 네.
1: 이번 같이 그런 골은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무튼 아이고 좀 제발 좀
0: 좀 이번에는 좀 우리가 볼 때 이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예, 그게 솔직한 얘기고요.
0: 네.
1: 저도 뭐 이야기를 할 얘기는 많지만은 월드컵은 이제 막을 내렸고
0: 네네.
1: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0: 네네.
1: 아, 이런 가운데 아무튼 우리 또 위안이 되는 게 다저스가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러니까
1: 예, 다저스 예. 경기 보면서
0: 네네.
1: 또 골프도 또 이번에 디오픈에서 김시우 선수가 거의 뭐
0: 올라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부상을 당해서
1: 4라운드에서 무너지더라고요.
0: 아, 왜냐하면 몸이 못 따라주는 거죠.
1: 말씀을 드리면 그 잉글랜드 로열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 골프클럽에서 열린 경기에서 김시우가 초반 1위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0: 네네.
1: 4라운드에서도 잠시 동안 또 1위를 했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후반에 타수를 많이 까먹으면서
0: 네.
1: 공동 6위로 마무리를 했어요.
0: 아유,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래도.
1: 아유,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0: 예.
1: 6위. 옛날에 저 최경주 우승하기 전에 남자 대회에서 그 우승한
0: 10위 안에만 들어도 대단한 건데.
1: 여자들이야 뭐
0: 예.
1: 자주 우승을 했지만은 그래서 여자도 우승하는 게 뭐 하늘의 별따기지만 남자도 훨씬 더 어렵죠.
0: 힘들어요.
1: 경쟁이 더 심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아무튼 김시우 선수가 그 뉴질랜드 라이언 폭스의 10언더파 그 네타 차이죠. 그래서 6언더파로 결국은 아, 그 6위에 머물렀다. 그 탑10에 일단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그렇죠. 예, 예.
1: 김주영도 이제 지난번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상승세를 타지할까 했습니다만은 컷오프가 통과를 했는데 결국은 4라운드에서도 완전히 3, 4라운드에서 무너졌어요.
0: 네.
1: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은 상승세 이어가지 못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좀 보기 별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부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야구 얘기하려다 골프 얘기하고 이제 야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야구 얘기는 이제 다저스가 저는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 생생한데 토론토 브루제이스와의 결승전에서
0: 네.
1: 정말로 그거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고 소설을 써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네, 네.
1: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 일단 다저스가 현재 상황을 보니까 63승 37패예요. 뭐 최고의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심만 할 수도 없는 게 같은 지구에서 내셔널리그에서 밀워키가 62승 37패예요.
0: 턱 앞으로 쫓아왔죠.
1: 반 게임 차이예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문제가 내셔널 이제 지구 우승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갈 때 아무래도 미러키하고 둘 중에 하나 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0: 글쎄요. 예,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러키와의 경기가 굉장히
0: 그렇죠.
1: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0: 예.
1: 다저스에서 이제 어제 경기를 보니까 양키스 가서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1: 양키스가 제가 알기로 팬들의 그 팀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팀으로 알고
0: 예,
1: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리고 구단 그 가치도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1: 그랬는데 일단은 2승 1패로 돌아왔어요.
0: 예.
1: 근데 여기서 느낀 게 든든한 투수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누군지 아시죠?
0: 야마모토.
1: 아, 정말
0: 아 역시
1: 키도 그렇게 안 큰데
0: 이제 인류가 된 것 같아요.
1: 인류 됐죠.
0: 네.
1: 그리고 메이저리그 충분히 이제 됐고 네. 지금부터 다저스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가을 야구에서 승률도 중요하고 홈런. 근데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오타니가 홈런 몇 개 쳤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제 그건 잊어버린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리고 하도 견제기를 많이 날리니까 오타니가 타격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그거 뭐 던지잖아요. 또 거기다가
1: 그렇죠. 더위를 던져주기까지 하고. 그래서 22개, 22개인가 3개인가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팀의 승리를도 앞서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뭐 우리 말고도 좋은 그 데이비 로츠 감독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0: 우리 예 우리 저 통계님이 네. 윌 스미스는 어떻게 언제쯤 돌아오나요? 또 사사키는 어떻게 되나요? 항상 사사키에 관심이 많으신
1: 사사키하고 뭐 원수진 일이신가 아니면 뭐 돈거린 게인가 사사키는 근데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도 사사키 그다음에 야마모토 그다음에 오타니 다저스의 세 명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우리가 같으면 사사키 같으면 벌써 날라갔을 것 같은데 꾸준히 등판시킨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건 뭐 그 뭐 여담이겠습니다만은 그 데이비 로버스 감독이 일본서 태어났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혹시 친일을 넘어오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0: 아, 저는 이제 작년의 기억이 네. 사사키가 이 구원투수로 나름대로 1회에서 2회 그쵸. 정도는 반짝 스피드도 좋고 그쵸. 구질도 좋으니까
1: 네.
0: 로버츠 감독 내심 그런 용도로 또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정적일 때.
1: 차라리 구원투수, 예. 불펜투수로 바꿔서
0: 예, 예.
1: 그것도 괜찮 마무리 투수가
0: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네. 거로 가면 네. 뭐 큰 사고 없으면 1회 정도나 2회 정도는 그래도 한번 맡겨볼 만한
1: 저는 사사키 선수가 이렇게 등판할 때 보면은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
0: 뭐 그러지만
1: 한방 맞았다 그러면 에. 식은땀 삘삘 흘리면서
0: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묘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참 우린 못됐어 우리도.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다저스는 63승 37패로
0: 네네.
1: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로키가 반 게임 차로 바짝 쫓아오고 네네네. 있는데 한국 지구는 아니니까 지구 우승이야 다저스가 하겠지만
0: 예, 예.
1: 결국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미로키하고 대게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럴 확률도 많죠.
1: 네 그렇게 돼 있고
0: 네.
1: 자 이러다 보니까 야구 얘기하니까 아까 이제 김한성 선수 얘기 잠깐 했는데
0: 네, 네, 네.
1: 김혜성 선수는 계속 그 이제 인터넷에도 그러고 언제 복귀하냐
0: 예, 예, 예.
1: 관심들이 많은데 아우 지금 당장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요.
0: 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근데 김혜성 선수가 이 마이너로 내려가면은 진짜 선수들 뭐라 그래야 돼요? 김새요.
0: 아, 김새죠.
1: 김새는 정도가 아니고 관중도 없고 유니폼 세탁도 지가 해야 돼. 뭐 지가 하는지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A와 BC가 아니고 A 클래스하고 F 클래스라고 봐야 되는데
0: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에 남으려고 고집을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다른 팀을 알아보지 않는 게 뭐 본인이 알아본다고 네네.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0: 네네.
1: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엔젤스 같은데
0: 네네.
1: 그 엔젤스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0: 아, 그럼요. 예.
1: 그런 데 가서 주전으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고 메이저리그가 이런 데구나라는 걸 몸에 완전히 익힌 다음에
0: 그렇죠.
1: 컴백해서 다저스에서 뛸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냐
0: 네네.
1: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아, 물론이죠. 얼마든지 있죠.
1: 코디 벨린저 선수가 여기서 얼마나
0: 그럼요.
1: 저 처음에 잘하다가 죽을 썼잖아요.
0: 네네.
1: 지금 양키스에서 최고 스타 아니에요?
0: 최고 스타죠. 예.
1: 그걸 생각하면
0: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1: 심지어는 작년인가 가을인가 베린저 다시 되줘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물론 코치도 중요하지만 이 팀하고도 맞아야 되나 봐.
0: 그런 게 있나 봐요. 궁합이죠. 팀과의
1: 그렇죠.
0: 궁합이죠.
1: 팀과의 궁합이 상당히 필요하지 네. 않겠나 싶고
0: 네.
1: 저는 그래서 요즘 밤에 잠이 안 오면 KBO를 봐요.
0: 아, KBO.
1: 한국 야구.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KBS인가 거기서 이제 중계방송을 해주는데
0: 네, 네, 네.
1: 아이고 생존감 있대요.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이렇게 쭉 관중석을 비치다 보니까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야구 좋아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야구 팬이 돼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네, 그 저 평택에 가면은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야구장으로 간대요.
0: 네.
1: 근데 그걸 보면서 한국 야구도 BTS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한국 야구의 위상도 대단하구나 싶어서
0: 네.
1: 제가 이제 순위를 좀 알아봤어요. 간단하게.
0: 예, 예, 예.
1: 그랬더니 일단은 삼성이 53승 33패로 1위. 그다음에 KT가 51승 35패 2위.
0: 2위. 예.
1: 그다음에 3위가 LG, 4위가 기아. 그리고 5위가 두산. 요게 이제 상위 클래스고.
0: 네, 네.
1: 이 사람들은 승률이 좀 50%대가 넘는 사람들이고.
0: 네, 네, 네.
1: 그다음에 한화 유현진 선수가 뭐 그럭저럭 던지고 있는데 요때 다섯 팀은 이제 그 50승 고지를 못 올라갔는데요. 40승 43패로 하나가 6위. 네, NC 40승 45패로 7위, 롯데 8위 롯데고요. SSG 신세계죠. 32승 55패, 키움이 32승 57패, 10팀이 네. 각축을 벌리는데 네. 여기는 우리보다 경기수가 한 10경기인가 좀 적어요. 그러나 아무튼 무승부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들 그 추억에
0: 네.
1: 잠실 구장 있잖아요.
0: 아, 잠실 구장.
1: 올림픽 구장 때문에 예, 생겼는데 예, 예. 예전에 저는 이제 마지막 시합을 나이 들어가지고 뛴 게 잠실 축구장에서 럭비 시합을 했거든요.
0: 네, 네.
1: 거기 뛰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야구장도 이제 문을 닫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닫죠.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4년인가 5년 있다 새로 개장한다는데
0: 네, 네, 네.
1: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운동했지만은 미국의 그 경기장을 보면서
0: 예, 예.
1: 야 내가 젊었다면 이런 데서 한번 뛰고 싶다 하는 네,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멋진 경기장으로 다시 태어난다니까 여러분들 뭐 다저스 경기도 중요하지만 혹시 밤에 자막을 주는 분들은
0: 네, 네.
1: KBO 보시면서
0: 네.
1: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께 안내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아, 좋은 얘기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제공을 또 해준 우리 산식당 해줘.
1: 네. 산식당 뭐 잘 장사 잘 되니까.
0: 네.
1: 잘 되다 보니까 식당이 좋은 게 뭐냐면 샐러드를 보면 알아요. 샐러드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눅눅하다 뭐 이거는
0: 그러면
1: 뭐냐면
0: 좀 안 팔리는 거죠.
1: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식당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식당에서 그 앞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정육점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 가게래요.
0: 네.
1: 한 회사가 같이 오는 건데 물론 그 고기를 사갖고 와서 구워 먹으려는 건 아니고 한국은 그런 식이지만
0: 예, 예.
1: 고곡은 조금 다른 그런 스타일로 하여튼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 식구들 데려와서 네 명이 와서 먹으면 그래도 싼 편이지만
0: 네네.
1: 꽤 나올다 하는데
0: 예, 예.
1: 차라리 저희 가서 고기 사가지고 집에서 먹어야 되는 분도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예, 예.
1: 또 우리 이 LA는 어디 가는 데마다 공원에 바베큐절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니까 공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 그때 가서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0: 네.
1: 아무튼 산식당에 감사드리고
0: 네.
1: 고니 씨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2: 네.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6: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6: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5: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시원하게 무기여 잘 있으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20.com이 새롭게 단장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흘러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여러분 라디오 서울 1650이라고 저희 구글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서울만 치셔도 저희 앱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아주 멋진 것들이 많아요. 맨 위에 메디케어 서비스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주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뭐 애플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8개 종목이 아주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실시가 등락폭이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러분 항상 관심 있고 즐기시는 복권에 대한 정보가 당첨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요즘 최대 관심사죠.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그래도 요즘은 좀 주춤한 상태라서 캘리포니아 오늘의 가스값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가격 좋게 가스를 공급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맨 밑으로 보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항상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 다니시는 분 많다 보니까 이 픽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면 그 밑으로 들어 내려오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쫙 프로그램별로 나와 있습니다.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 사이트로 들어오시는데 거기 노란 네모칸에 채팅방 참여하기라는 클릭만 누르시면 자유롭게 지난 주말도 뵈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 통계님은 포항 사진까지 찍어주시고 이렇게 꼭 저희 라디오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창구가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쿨의 노래, 시원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줄리안.

0: 네, 아이고 스쿨의 줄리안 굉장히 싱그러운 노래인데 사실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노래가 굉장히 익숙치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한다라는 거 음악적인 교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자제분을 키우고 자제분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자라갈수록 사실 굉장히 세대 차이도 그렇고 굉장히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80 콘서트라든가 가요 무대를 보고 있을 때 우리 자제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뭐 BTS서부터 블랙핑크서부터 지금 노래들은 이 스쿨의 줄리안 이런 노래 듣는데 서로 따로따로 놀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야 나는 사실 스쿨이 부른 줄리안이 좋더라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삼촌이 어떻게 그 노래 알아? 야 나라고 모르겠니? 그 노래 너무 뮤직비디오도 깜찍하고 좋다. 그러면 굉장히 공감대 형성되면서 야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마 다음에 우리가 7080 콘서트를 눈여겨 볼 때는 아마 그 친구들이 나 김종호 저 사람 알아. 이러다 보면 뭔가 모르게 그들과 음악적인 교감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그 음악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자제분들 계시면 야 스쿨 아냐? 그 줄리안 걔네들 이쁘더라. 이 소리 한마디 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될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2: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십니다. 아, 알청님, 제가 이 줄리안 스쿨의 줄리안 저도 사실은 배웠습니다. 저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전곡을 다 알 수는 없고 제가 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가요들을 아주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많이 열심히 듣고 있지만 요사이 나오는 노래를 다 제가 팔로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부를 거의 마감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또 안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그 금요일 날 제가 인터뷰했던 팝핀 현준 씨가 이제 어제 일요일 날 CGV 모레 NK 스튜디오에서 워크숍 해서 거기 좀 같이 동참을 했다가 오늘 이제 3시에 산호세로 떠나신다고 해서 아침 8시 반에 이른 시간에 우리 박예리 씨하고 두 분이 제 아는 지인들과 함께 아이홉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또 다른 사적인 인생을 논했고 또 앞으로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무대를 꾸며보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보았고 아마 바라건대 올해 안에 꼭 좋은 어떤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꼭 초대할 테니까 아무쪼록 시간 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낯서부터 술 한잔 해요인데요. 그냥 노래 제목입니다. 네, 자, 이 곡 들으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AM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의 친구 2부 첫 곡으로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이란 노래.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는 그 우리 친구분들이 아, 이 노래가 이 노래였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온 팝송들이 일일이 다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익숙한 노래들이 다수 여러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곡, 이 브라이언 아담스라는 가수는 특히 우리나라 CF 광고에도 노래가 많이 알려졌던 그런 추억의 노래였습니다. 아마 80년대에서 90년대를 웃도르는 그런 명곡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알청님,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해서 직장에서 비교적 젊은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통계님을 통해서 답을 찾은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음악 부장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도 추억의 명곡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네, That's What Friends For. 알청님, 오랜만에 듣는 명곡이라고 좋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데, 아이고 데니시님 정말 오래간만이십니다. 집에서 일찍 나와서 베벌리스 쪽에서 놀고 계시다고. 올림픽 선상에 있는 락버리 파크. 예, 날도 더운데 물 좀 드시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년대와 80년대를 중간에 둔 그런 우리 팝송 명곡들 두 곡들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준비한 곡이 78년도로 77년도로 좀 잠시 또 과거로 가겠습니다. 대학가 이제 1회 때죠. 그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절에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자, 그때 1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샌드페블즈란 그룹이 나 어떡해라는 그런 노래로 대상을 차지했던 그 대학까지 여러분 젊은 연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의 기억에 남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가시리라는 노래를 우리 이명우 씨가 불러주었는데, 이 노래 역시 여러분의 추억에 마음에 담아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오래간만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명우의 가시리 참 추억에 남는 그런 그 노래 아닌 어떤가 싶어요.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저도 이 노래를 지금 한 4분 남짓 들으면서 야, 내가

0: 네, 아주 현란한 피아노 연주 아니었습니까? 심수봉 씨 대학가요제 실황 중계로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고, TK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네요. 아이고, 예, 너무 애쓰셨고 건강 꼭 회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지앙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

0: 6519 657 8889
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6: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사랑의 멜로디 손태진의 음성이었습니다. 손태진 씨 요즘은 그 우리나라 TV에서 더 트롯쇼라는 그 예전으로 치면 인기가요, 뮤직뱅크 같은 트로트 순위를 매기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 노래가 1등을 앞다투하고 있고 본인이 사회도 보고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손태진 씨의 재밌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태화 씨라고 또 미스트롯에 출전해서 우리에게 아주 노래를 잘 불러줬던 윤태화 씨가 또 신곡을 냈네요. 사랑 고백인데 어떤 고백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랑 고백 진행했네요. 윤태화였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이렇게 막 굉장히 덥고 그러다 보면 아침나절에 특히 산책들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고 갈수록 우리가 걷는 거 또 뛰는 거 조심해야지 한번 부상을 입게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제 노력실 회원 중에 한 분도 산에 갔다가 무릎을 다치셨는데 아마 뭐 인대가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걸음이 불편할 정도로 시간이 꽤 흐르셨고 지금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자꾸 하시기 한 1년 전쯤에 그 베란다에서 한국에서 그 화분을 괜히 옮기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이 부스러지셔가지고 수술을 받고 한 두 달 꼼짝 못하게 누워 계시는 그런 일도 계셨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연골 쪽을 조심하셔야 돼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 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을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 새로 단장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맨 위에 메디케어, 메디칼 정보서부터 다음으로 가면 여러분 요사이 관심 있는 실시간의 주식 정보들. 네, 뭐 애플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8개 종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권에 대한 당첨 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요사이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가스값, 오늘의 동향을 알 수도 있고 또 어느 가스테이션이 좀 저렴하게 가스를 넣으실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으시고 맨 밑으로 가시면 LAX라고 해서 요사이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 자 이제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란에 오셔서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라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네모난 칸에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회원가입이 무료로 되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 바라겠습니다. 요새 대세 가수죠. 김용빈입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0: 네, 김용빈과 함께한 오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함께하셨습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1: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네, 시인과 촌장입니다. 새봄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 TK님, 기운내시고 화이팅하시고 꼭 회복되실 겁니다.

네, 아 참, 아, 우리 시인과 촌장 이름도 걸맞게 새봄 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 노래의 색깔도 그랬고. 자,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아, 제 머릿속을 지금 떠오르는 한 곡의 노래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그룹 이름이 시인과 촌장, 또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샴푸의 요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듣다 보면 이 노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샴푸 요정 빛과 소금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나훈아의 꽃당신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조금 더운데 지치지 마시고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에어컨은 1902년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구안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사실이지만 원래 에어컨은 사람을 위한 냉방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캐리어는 냉각 코일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형태의 제습 장치를 만든 거였고요. 냉방은 제습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되고 보니까 제습보다는 사람을 위한 냉방이 더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과 같은 필수 가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에어컨 기술이 보급되고 나니까 더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이나 노동이 곤란하던 지역도 변모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만 해도 열대지방 사람들 하면 흔히 느긋함, 낮잠 습관 이런 게 기질적인 게으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에어컨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따라서 사무실과 공장이 들어섰고 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온과 습도가 문제였던 거지 기질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당장 한낮에 밖에 서 있기도 어렵던 중동지역 사막 한가운데 금융 허브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에어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콴유 총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 유럽에선 에어컨 사용자들을 마치 기후 악당 정도로 취급하는 일이 잦았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은 늘 건조하고 서늘했으니까요. 에어컨에 돈 쓸 필요가 없었죠? 반면 에어컨 쓰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여름부터 유럽은 상황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에어컨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에 얼음을 타는 걸 짐짓 천박하게 여기던 태도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네, 아무리 더워도 어디든 들어가면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한 아 한 잔 정도 즐길 수 있다면 이 여름 견딜만한 겁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전에서 지금까지 숨진 미군은 17명입니다. 사흘 전에는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틀 전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한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해 9일 연속 야간 공